0: 이게 처음에는 가난하고 막 돈도 벌어야 되고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20대 중반에 와서는 이제 조금 안정이 되니까 다른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마음. 이건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말이에요. 제가 농사를 지면서 갑자기 멍하니 저희 그 농장 바로 밑에 강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제가 거기를 멍하니 바라보고 그럴 때가 많았답니다. 이 길이 내가 가는 길이 맞나.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대전시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수박을 출하를 하고 대전역에 딱 왔는데 전단지 이렇게 붙이는 그 게시물 그게 있었거든요. 저 그렇게 어릴 때부터 대전역을 다녔어도 한 번도 그걸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날은 무언가 알 수 없는 힘이 저를 글로 이끌어갔어요. 가자마자 딱 본 게 바로 성은야학교에서 학생 모집한다는 그 전단지를 딱 봤거든요. 그 성은야학교는 고등학교를 안 다닌 이제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학생,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고등학교 과정으로 해서 이렇게 무료로 가르쳐주는 야학교였거든요. 그냥 무작정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집에도 안 가고요. 근데 참 묘한 게요. 보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성은야학교 그 건물 앞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날서부터 저 5년 동안 정말 하루도 결석도 하지 않고 지각도 하지 않고 야학교를 가게 된 겁니다.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개최가 때 참 온 국민들이 응원하고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그해 아주 무서운 태풍이 우리나라를 왔습니다. 제가 지금도 이름이 생생한데 바로 태풍 루사입니다. 그날 저녁 8시서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정말 양둥이로 물을 붓듯이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무슨 일이 났다 싶었는데 이제 비가 끝이자마자 그 농장을 갔더니 농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번번하는 그냥 물바다가 되어 있었죠. 거기에 농사 짓는 어르신들, 아주머니들 거기 나와서 털썩 주저앉아서 우시는 분들도 많았고 제가 아마 30대 중반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참 자신감이 막 충전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니까 더 정말 정말 막막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도 제가 야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계속 하고 있었고요. 그렇지만 공부보다는 사실 농사가 더 우선이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태풍을 딱 겪고 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됐거든요. 태풍으로 인해서 농사와 공부 중에서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수능시험을 그해 본 거죠. 어느 대학도 못 들어갈 점수였는데 그래도 제가 운이 좋아서 정말 운이 좋아서 배재대학교 물리학과에 이제 합격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또 아주 훌륭하신 기인을 만난 거죠. 바로 그 물리학과의 박정대 교수님이요. 학생들이 순수과학을 안 하려고 하고 저는 그때 컴퓨터를 하나도 모르는 아예 컴맹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제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바로 박정대 교수님이 저를 카이스트 물리학과에 가서 청강을 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배재대학교 학생인데 카이스트에 가서 거기서 수업도 듣고 거기서 시험도 보고요. 그러다가 또 인생의 변곡점이 온 거는 40대 초반이었습니다. 마침 배재대학교에 러시아 모스크바 물리기술대학교에서 두 분의 박사님이 배재대학교에 오셨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분들한테 그랬습니다. I want to study physics.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 교수님, 그 한 분 박사님이 오케이 그러더라고요. 그러자마자 제가 그분을 손으로 잡고 그 바로 옆에 빈 강의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그분을 쓰게 하고 그 칠판 앞에 쓰게 하고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분이 저를 한 6개월 동안 저 혼자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영어로 했는데 저 사실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영어는. 그렇지만 그 수식은 그래도 그러니까 마치 이게 바늘과 실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꽂힌 겁니다. 그 박사님이 저한테 강의를 했을 때 그 방식 있죠. 그게 저는 완전히 그때 꽂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나 러시아에 가서 저걸 배워야겠다. 그때 마침 제가 그분하고 그 이메일 주소가 서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분한테 제가 보낸 거죠. 그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요. 그랬더니 답변이 왔죠. 오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스크바 물리기술대학교로 제가 학교를 간 겁니다. 아, 반대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시골에 계신 분들은 러시아 하면 그 6.25 때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빨갱이 국가. 왜 하필 빨갱이 국가를 가느냐. 또 한 가지는 그 나이 때 공부에 가서 과연 한국에 와서 원하는 직장이나 그걸 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컸죠. 근데 저는 진짜 저는 그게 안 들어왔거든요. 저는 항상 대응을 찾았고 어떻게 보면 또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았는지도 모르죠. 제가 이제 러시아로 가서 이제 그러면 제가 무조건 1년이라는 그 러시아어를 배워야 되거든요. 아 근데요 러시아어 그 정도 배워서는 안 됩니다. 저같이 또한 언어에 재능 있는 학생도 아니었거든요. 말 하나도 못 알아들었고요. 하물며 필기도 하나도 못했습니다. 자 그렇게 수업을 듣다가 어느 날 우연히 복도를 걷다가 갑자기 강의를 하는 걸 들었는데 나식은 등식이 막 들렸거든요. 그게 양자역학 과목이었는데요. 이제 휴식 시간 때까지 기다렸죠. 그런 다음에 그 교수님한테 가서 그랬죠. 저 이 과목을 좀 첨가하고 싶다고요. 그냥 손짓발짓 하면서. 그리고 교수님이 홍케이 허락을 해주셔서 저는 그 양자역학 과목을 이제 첨가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양자역학 과목을 들으러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날 시험 보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청강생들은 시험을 안 봐도 되잖아요. 근데 그 교수님은 안 된대요. 무조건 봐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세 문제가 있었거든요. 저 양자역학 공부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냥 수업만 들었을 뿐이지. 근데 제가 너무나도 운이 좋았던 게 그 세 문제가 제가 또 다 알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렵지 않게 그걸 다 풀어서 썼거든요. 근데 보니까 제가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그 학적부에 전 청강생이라 없잖아요. 교수님이 갖고 있던 그 양자역학 그 소개서 있잖아요. 뭐 거기 겉장에다가 2011년 6월 30일 양자역학 시험에 통과함. 그리고 9월 6일 날 2학기가 시작하니까 꼭 와서 수업을 들으세요. 이렇게 써줬거든요. 그 당시에는 저 그거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 근데 그 시험이 끝나고 나서 제가 갑자기 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뭐였냐면 공지사항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험 일정이나 어디서 보는가 이거를 그 학과 홈페이지 거기다 이렇게 게시를 하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컴퓨터를 저는 못하잖아요. 아니 근데 나 그러면 지금까지 나 1학년 과목 하루도 시험을 안 봤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 했거든요. 근데 2주일이 지난 다음에 아침에 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 기숙사를 아침서부터 막 이렇게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이거 무슨 일 났구나 열어줬더니 아주머니 분이 서 계셨는데 제가 퇴학을 당했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하나도 안 봐서요. 한국으로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가 된다는 겁니다. 와, 근데요 참 얄궂은 게 또 그런 안 좋은 말은 또 이상하게 또 들리더라고요. 공부를 못해서 퇴학을 당했으면 아 내가 공부를 못해서 퇴학당하는 게다 했는데 이거는 아예 제가 시험을 아예 뭐 안 본 거 못 본 거잖아요. 이제 떠나는 날. 하필 또 그날 왜 또 이렇게 비가 쏟아지던가요? 또 그날 비행기가 8시간 연착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공항 저 끝에 가서 제가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왔는데 어머니나 마을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 도저히 퇴학당했다는 말은 나오지가, 제가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잠깐 일이 있어서 왔다고 그랬어요. 이제 곧, 그러고 나서 가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묻는 거예요. 야, 너 왜 안 가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꾸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을 만나는 게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새벽에 일찍 자전거 타고 그 읍내 도서관 있거든요. 거기 가고 또 밤에 늦게 사람들 안 다닐 때 자전거 타고 오고 생활했어요. 그때는 또 농사질 땅도 이제 없기 때문에 농사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그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모스크바 물리기술대학교에 들어가면 무조건 그 이메일 주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저 그때 당시 그 어떻게 열어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서부터 왠지 자꾸만 그 이메일을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학생분들한테 얘기를 했죠. 아, 내가 이 이메일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열지 모르는데 좀 도와달라 했더니 그래서 이메일을 딱 열었는데 그 모스크바 물리기술대학교에서 저한테 메일이 하나가 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왠지 다시 돌아오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배제대학교의 그 김용화 교수님한테 무조건 찾아갔죠. 사실 그분한테도 거짓말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간 거죠. 갔죠. 아니, 학교에서 메일이 왔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좀 봐달라고요. 그랬더니 너 물리공학과에서는 거기는 안 되고 우주항공공학과로 다시 입학하라고 한다.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저는 그거 보자마자 바로 침착을 러시아로 갔습니다. 그 세르게이 파블로비치 알릴루예프 교수님입니다. 제가 그 학부 1학년 때 바로 그때 그 양자역학 강의를 했던 교수님인데 그 강의에 외국인 학생은 저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2학기 때 제가 안 보이니까 이 교수님이 알아보신 거예요. 제가 퇴학당한 걸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진짜 그 학장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그도 제가 러시아에 그 학교에 다시 가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준 교수님입니다. 그 교수님이 만약에 그때 안 보내줬으면 저는 농사를 짓고 있겠죠. 석사과정에 올라가면 이제 지도교수님이 학생을 뽑잖아요. 실험실도 배정이 되고. 아 근데 저는 저만은 아무도 선택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컴맹이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2학년이 올라오니까 이제 진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석사과정 논문을 통과해야지만 박사과정에 올라가고 석사과정을 마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때도 지도교수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또 저를 맡고 싶지 않았는데 학교에서 그냥 억지로 저를 떠넘긴 겁니다. 지금의 제 지도교수님한테. 근데 처음에 가서 보니까 키보드도 어떻게 치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실험실에 가면 왠지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연구원님이었는데 그분은 항상 실험실에 와서 일을 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본래 뒤에서 컴퓨터 화면을 봐봐야 저는 아무것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 키보드 치는 거 그것만 몰래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숙사에 와서 그거 그대로 똑같이 저도 따라서 했거든요. 공부는 모르는 게 있으면 계속 이렇게 책을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 하고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근데 이놈의 컴퓨터는 왜 이거를 왜 이 키를 눌러야 되고 왜 이걸 눌러야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저 하루에도 수없이 욕을 했습니다. 혼자 석사 논문 쓸 때까지 잠도 안 잤거든요. 그 똑같이 하다 보니까 아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하루에 이가 세 개씩 빠지더라고요. 러시아는 겨울이 거의 반입니다. 잇몸이 항상 부어 있었거든요. 더구나 또 겨울에 찬바람을 맞으면 이게 더 아팠거든요. 그때 얼른 좀 잠도 자고 좀 치과 병원에 가서 좀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아 저는 절박한 심정 때문에 자 그렇게 하다가 보통 다른 학생들은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씩 지도 교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그 논문 대가는 걸 갖다 이렇게 상의도 하고 그랬는데 지도 교수님이 저를 한 번도 안 불러주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석사과정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를 불러줬거든요. 그 지도 교수님도 학교 절차가 있잖아요. 그 교수님이 저한테 과제를 줬어요. 근데 저는 이해를 못해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물어본데 아이 답변도 안 하시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한 대까지 했어요. 그러다 일주일 후에 실험실에 지도 교수님이 오셨거든요. 저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제가 온 김에 지도 교수님한테 교수님 제가 여기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지금도 좀 기억이 생생한 게 지도 교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거 진짜 본인 스스로 한 게 맞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제가 러시아 말이 서투르니까 교수님 앉혀 놓고 제가 시범을 보여줬거든요. 그때 저 지도 교수님 표정을 봤습니다. 갑자기 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지도 교수님만 바뀐 게 아니라 그 실험실에 있는 그 연구원님들 있죠. 그분들도 갑자기 표정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정말 몰라서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그 분야가 내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난 모른다고 그냥 냉정하게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고 내가 부담을 느낄 정도로 너무나도 친절하게 저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부담이 가서 제가 질문을 못한 적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1학년 때는 그 학과 공부에만 최선을 다해서 너무 성적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다가 2학년 때 또 그 실습 점수가 또 제가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합해서 제가 석사과정 수석을 한 겁니다. 그 러시아에서 처음에 이제 그 어린 학생들 공부할 때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벽이 뭐였냐면 암기력, 기억력이었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나이에 들면 그 정말 그 러시아의 그 어린 학생들과 같이 하면서 따라갈 수 있었던 게 그걸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그건 암기해서 알게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눈으로 그걸 이제 계속 보게 되니까 알게 된 거였거든요. 저는 한국 있는 학생들하고도 공부를 했고, 그죠? 러시아에 쓰여 있는 학생들하고도 공부를 했잖아요. 카이스트 학생이건 모스크바 물리기술 대학교에 있는 학생이건 다들 거의 수재 학생들이잖아요. 제가 그 학생들한테서 공통점을 제가 느낀 게 있거든요. 그 학생들 무서울 정도로 반복을 합니다. 학부 1학년에 들어갔을 때 제가 있었던 그룹에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메달을 딴 학생들 또 물리 국제물리올림피아드에서 메달을 딴 학생들 한 4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그랬더니 그중에 한 학생이 말로 설명을 안 하고 자기가 직접 그걸 시범을 보여줬어요. 보니까 오늘 들었던 강의 복습을 하고 끝나면 지난주에 들었던 강의 꼭 보고 이걸 매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학생들이 하는 방식을 제가 또 적용을 해서 저도 또한 그 효과를 봤고요. 수박농사하고 이 우주항공공학하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관찰을 많이 하면 할수록 수박이 잘 크거든요. 우주항공공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론을 배운 다음에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실험을 하고 그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찰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옵니다.
1: 그런 반복적인 것들이 지치거나 지겹거나 그만두고 싶으신다고요?
0: 어휴, 많았죠.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또 어린 학생들처럼 뭐랄까 체력적인 부분에서 좀 부족하다는 걸 정말 너무나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산책을 했습니다. 정말 저한테 큰 도움이 됐죠. 산책을 하고서 다시 와서 앉아있으면 이해력이 빨라졌고요. 그러면서 또 러시아는 작은 도시건 시골 마을이건 큰 게 오페라나 아니면 이런 큰 정말 극장이 다 있습니다. 웬만한 데는. 거기서 주말마다 발레나 오페라나 아니면 연주회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또 학생들한테는 표값이 단값이어서 싸게 했습니다. 거기를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는 러시아 학생이 저를 한번 거기 데려갔었거든요. 연주회였었는데 그게 저한테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았었거든요. 그래서 외로움이나 또는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잊을 수 없는 러시아어요? 그거죠. 다들 듣고 싶어하는 거 그거죠. 아, 빠즈드라 블라유. 저기 축하합니다. 제가 이제 박사 논문 통과해서 발표 날짜가 잡혔을 때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막 쌓였거든요. 아니 난 지금도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내가 지금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논문을 발표하나? 얼른 끝나고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저 그 질문을 안 받고 싶어서. 발표 끝난 다음에 그 교수님들, 지도 교수님들 또 거기 그 심사하는 교수님들이 저한테 해줬던 말이 그 바로 그겁니다. 축하합니다. 제가 좀 늦게 공부를 했잖아요. 그때 보니까 같이 공부하던 분들 중에 저보다도 나이 더 많은 분들도 계셨거든요. 자, 그분들이 처음에 항상 고민하는 게 뭐였냐면 아니 내가 이 나이에 해서 잘할 수 있을까?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저걸 나는 기억력도 안 좋고 아무것도 안 배워서 못하겠는데 보면 오셔서 계속 그거 생각만 하다가 결국은 못 오시고 안 오시고 끝냈거든요. 그 물리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법칙인데 바로 관성의 법칙이거든요.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해서 정지해 있다는 게 바로 관성의 법칙인데요. 그런데 처음 제 인생이 처음엔 그랬잖아요. 수박농사를 시작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농사가 잘 됐을 때는 일정한 삶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외력이 가해졌죠. 바로 태풍이요. 제가 태풍을 받음으로 인해서 저의 그냥 일정한 삶이 학자의 길로서 가는 길로 바뀌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각자 이제 성장해서 제목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성장이 멈추면 본인 스스로 위축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자존감이 낮아지죠. 뭔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 뭐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가고 있다고 느껴질 때 사람은 쉽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본인 성장은 자신을 지키는 그러니까 가장 확고한 방법이죠. 어떤 분들은 자기의 자신의 능력을 찾아서 보람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본인한테 맞지 않는 일이더라도 인내심 갖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지름길이 아닌 돌아서 가면서 하다가 어느 순간 나에게 맞는 일이 온다면 그때는 그 일을 하라 이거죠. 생각을 했으면 바로 행동을 하라 이거죠. 농사 처음 시작할 때요. 제가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반대로 전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방향이 생기니까 나도 모르게 바뀐 겁니다. 목표가 생기고 방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 따라가게 됩니다.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단 너무 거창한 계획은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가장 단순한 거 그것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실패하든 성공하든 결과는 나잖아요. 그죠?
1: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던져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질문.
0: 그거죠. 해봤는가 이거죠. 스스로 해봤는가.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든다는 거죠. 그 공간에서 우리는 뭘 근거로 행동을 선택할까요? 저는 그게 바로 마음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파괴로 쓰지 않고 이해로 바꾸는 연습이고, 그 연습이 반복될 때 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게 태도가 됩니다. 삶은 선택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태도를 결정하는 핵심은 결국 내 마음을 읽는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0: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윤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윤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윤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2: 어휴,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1: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3: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수학농사를 27년간 제가 러시아에서 우주항공공학과를 갔을 때 그때 나이가 44살 저를 스파이로 여겼답니다. 거기 시장님이 좀 만나자고 하는데 집도 주고 결혼을 원하면 결혼도 시켜줘. 이 길이 내가 가는 길이 맞나. 공항 적북에 가서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거든요. 항상 고민하는 게 뭐였냐면 아니 내가 이 나이에 해서 잘할 수 있을까. 저한테 해줬던 말이 그 바로 그겁니다. 예, 저는 10대 수방사를 시작해서 50대 중반에 우주항공공학 박사가 된 공근식입니다. 제가 그래도 수방농사를 27년간 졌거든요. 18살 때부터 짓기 시작했으니까요. 또 전국에 또 농사를, 수방농사를 지는 분들이 또 저한테 배우러 오고 그랬거든요. 어우, 정말 다. 그러니까 이걸 딱 잘랐을 때, 쪼갰을 때 그 단내라고 하죠. 그게 그냥 확 풍겼습니다. 제가 재배한 수박이 전국에서 재배했던 사람들 것보다 아주 좋은 수박이 된 겁니다. 1993년도 농진정력 카다라고 있죠. 거기서 이제 저희 수박이 모델로 찍히고 아버지하고 저하고 같이 그 수박을 두고 찍게 된 거죠. 제가 러시아에서 그 우주항공공학과를 갔을 때 제가 그때 나이가 44살 때였거든요. 그 우주항공공학과가 무기 산업하고 연관이 있어서 좀 감시가 있는 학과였어요. 그리고 또 북한하고는 러시아하고는 아주 관계가 좋습니다. 근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왔잖아요. 그 학생들이 이제 저를 스파이로 여겼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대놓고 저한테는 안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를 유독 도와준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 우마르라는 학생이었는데 저 아버지하고 저하고 사진 찍은 수박 그 나왔던 그 카다로그 그 농진정력 그 책 있잖아요. 그걸 갖고 갔는데 하루는 우마르가 제 기숙사방에 놀러 왔는데 그걸 본 겁니다. 거기 보더니 그 우마르가 이 책을 좀 하루만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빌려줬더니 그 우마르가 그 책을 갖고 학교 총장님한테 간 겁니다. 이분 진짜 농사꾼이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저 지금도 또 생각나요. 제 기숙사물 아침인데요. 이렇게 두드리더라고요. 와 이거 또 무슨 일 났구나. 그래서 딱 열었는데 사진사 분들이 저를 막 찍더라고요.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러시아 월간지 자유로운 비행이라는 그 우주항공공학 학술지가 있거든요. 총장님이 자유로운 비행 그 학술지에다 연락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와서 인터뷰를 하고 거기에 실린 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 지자체의 한 시장님이 직접 저한테 와서 이제 300만 평 땅을 자기들이 그 농지로 할 테니까 기술을 가르쳐주는 그 책임자로 일을 해달라고요. 그러면 거기 집도 주고 결혼을 원하면 결혼도 시켜줘요. 예. 왜냐하면 러시아는 땅은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농사 짓는 게 없잖아요. 한기를 듣고 한기를 올렸습니다. 전혀 저한테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대전시에 그러니까 한국과학기술원이 처음으로 이제 열리고 제가 정말 그 학교를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 성적은 하위권이었어요. 그 학교는 도저히 제 내신 성적이나 성적 갖고는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래 학교를 다녀서는 내가 도저히 그 학교를 못 가니까 자퇴를 하자. 그래서 혼자 공부하자. 그때 당시에 가정형편상 뭐 학원이건 어디든 다닐 그런 형편 전혀 안 됐고, 제 성격이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그걸 알 때까지 뭐 한 달이건 두 달이건 했거든요. 근데 또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좋아하는 과목, 그러니까 수학이나 물리 그만 공부했거든요. 근데 역시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공부하는데도 똑같은 현상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걸 보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어느 날 새벽에 일하러 가자. 그날서부터 이제 농부의 삶으로 변환이 된 거죠. 그때는 정말 계속 농사가 잘 됐거든요. 20대에는. 이게 처음에는 가난하고 막 돈도 벌어야 되고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20대 중반에 와서는 이제 조금 안정이 되니까 다른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마음. 이건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말이에요. 제가 농사를 지면서 갑자기 멍하니 저희 그 농장 바로 밑에 강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제가 거기를 멍하니 바라보고 그럴 때가 많았답니다. 이 길이 내가 가는 길이 맞나.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대전시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수박을 출하를 하고 대전역에 딱 왔는데 전단지 이렇게 붙이는 그 게시물 그게 있었거든요. 저 그렇게 어릴 때부터 대전역을 다녔어도 한 번도 그걸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날은 무언가 알 수 없는 힘이 저를 글로 이끌어갔어요. 가자마자 딱 본 게 바로 성은여학교에서 학생 모집한다는 그 전단지를 딱 봤거든요. 그 성은여학교는 고등학교를 안 다닌 이제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학생,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고등학교 과정으로 해서 이렇게 무료로 가르쳐주는 야학교였거든요. 그냥 무작정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집에도 안 가고요. 근데 참 묘한 게요. 보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성은여학교 그 건물 앞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날서부터 저 5년 동안 정말 하루도 결석도 하지 않고 지각도 하지 않고 야학교를 가게 된 겁니다.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개최가 때 참 온 국민들이 응원하고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그해 아주 무서운 태풍이 우리나라를 왔습니다. 제가 지금도 이름이 생생한데 바로 태풍 루사입니다. 그날 저녁 8시서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정말 양둥이로 물을 붓듯이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무슨 일이 났다 싶었는데 이제 비가 끝이자마자 그 농장을 갔더니 농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번번한 그냥 물바다가 되어 있었죠. 거기에 농사 짓는 어르신들, 아주머니들 거기 나와서 털썩 주저앉아서 우시는 분들도 많았고 제가 아마 30대 중반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참 자신감이 막 충전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니까 더 정말 정말 막막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도 제가 야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계속 하고 있었고요. 그렇지만 공부보다는 사실 농사가 더 우선이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태풍을 딱 겪고 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됐거든요. 태풍으로 인해서 농사와 공부 중에서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수능시험을 그에 본 거죠. 어느 대학도 못 들어갈 점수였는데 그래도 제가 운이 좋아서 정말 운이 좋아서 배재대학교 물리학과에 이제 합격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또 아주 훌륭하신 기인을 만난 거죠. 바로 그 물리학과의 박정대 교수님이요. 학생들이 순수과학을 안 하려고 하고 저는 그때 컴퓨터를 하나도 모르는 아예 컴맹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제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바로 박정대 교수님이 저를 카이스트 물리학과에 가서 청강을 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대제대학교 학생인데 카이스트에 가서 거기서 수업도 듣고 거기서 시험도 보고요. 그러다가 또 인생의 변곡점이 온 거는 40대 초반이었습니다. 마침 배제대학교에 러시아 모스크바 물리기술대학교에서 두 분의 박사님이 배제대학교에 오셨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분들한테 그랬습니다. I want to study physics.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 박사님이 오케이 그러더라고요. 그러자마자 제가 그분을 손으로 잡고 그 바로 옆에 빈 강의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그분을 서게 하고 그 칠판 앞에 서게 하고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분이 저를 한 6개월 동안 저 혼자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영어로 했는데 저 사실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영어는. 그렇지만 그 수식은 그래도 그러니까 마치 이게 바늘과 실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꽂힌 겁니다. 그 박사님이 저한테 강의를 했을 때 그 방식 있죠. 그게 저는 완전히 그때 꽂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나 러시아에 가서 저걸 배워야겠다. 그때 마침 제가 그분하고 그 이메일 주소가 서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분한테 제가 보낸 거죠. 그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요. 그랬더니 답변이 왔죠. 오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스크바 물리기술대학교로 제가 학교를 간 겁니다. 아, 반대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시골에 계신 분들은 러시아 하면 그 6.25 때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빨갱이 국가. 왜 하필 빨갱이 국가를 가느냐. 또 한 가지는 그 나이 때 공부에 가서 과연 한국에 와서 원하는 직장이나 그걸 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컸죠. 근데 저는 진짜 저는 그게 안 들어왔거든요. 저는 항상 배움을 찾았고 어떻게 보면 또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았는지도 모르죠. 제가 이제 러시아로 가서 이제 그러면 제가 무조건 1년이라는 그 러시아어를 배워야 되거든요. 아 근데요 러시아어 그 정도 배워서는 안 됩니다. 저같이 또한 언어에 재능 있는 학생도 아니었거든요. 말 하나도 못 알아들었고요. 하물며 필기도 하나도 못했습니다. 자 그렇게 수업을 듣다가 어느 날 우연히 복도를 걷다가 갑자기 강의를 하는 걸 들었는데 나식은 등식이 막 들렸거든요. 그게 양자역학 과목이었는데요. 이제 휴식 시간 때까지 기다렸죠. 그런 다음에 그 교수님한테 가서 그랬죠. 저 이 과목을 좀 첨가하고 싶다고요. 그냥 천짓발짓 하면서. 그리고 교수님이 홍케이 허락을 해주셔서 저는 그 양자역학 과목을 이제 첨가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양자역학 과목을 들으러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날 시험 보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청강생들은 시험을 안 봐도 되잖아요. 근데 그 교수님은 안 된대요. 무조건 봐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세 문제가 있었거든요. 저 양자역학 공부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냥 수업만 들었을 뿐이지. 근데 제가 너무나도 운이 좋았던 게 그 세 문제가 제가 또 다 알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렵지 않게 그걸 다 풀어서 썼거든요. 근데 보니까 제가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 학적부에 전 청강생이라 없잖아요. 교수님이 갖고 있던 그 양자역학 그 소개서 있잖아요. 뭐 거기 겉장에다가 2011년 6월 30일 양자역학 시험에 통과함. 그리고 9월 6일 날 2학기가 시작하니까 꼭 와서 수업을 들으세요. 이렇게 써줬거든요. 그 당시에는 저 그거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 근데 그 시험이 끝나고 나서 제가 갑자기 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뭐였냐면 공지사항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험 일정이나 어디서 보는가 이거를 그 학과 홈페이지 거기다 이렇게 게시를 하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컴퓨터를 저는 못하잖아요. 아니 근데 나 그러면 지금까지 나 1학년 과목 하루도 시험을 안 봤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 했거든요. 근데 2주일이 지난 다음에 아침에 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 기숙사를 아침서부터 막 이렇게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이거 무슨 일 났구나 열어졌더니 아주머니 분이 서 계셨는데 제가 퇴학을 당했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하나도 안 봤어요. 한국으로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가 된다는 겁니다. 와 근데요 참 얄궂은 게 또 그런 안 좋은 말은 또 이상하게 또 들리더라고요. 공부를 못해서 퇴학을 당했으면 아 내가 공부를 못해서 퇴학당하는 게다 했는데 이거는 아예 제가 시험을 아예 뭐 안 본 거 못 본 거잖아요. 이제 떠나는 날 하필 또 그날 왜 또 이렇게 비가 쏟아지던가요. 또 그날 비행기가 8시간 연착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공항 저 끝에 가서 제가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왔는데 어머니나 마을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 도저히 퇴학당했다는 말은 아버지가 제가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잠깐 일이 있어서 왔다고 그랬어요. 이제 곧 그러고 나서 가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묻는 거예요. 야 너 왜 안 가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꾸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을 만나는 게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새벽에 일찍 자전거 타고 그 읍내 도서관 있거든요. 거기 가고 또 밤에 늦게 사람들 안 다닐 때 자전거 타고 오고 생활했어요. 그때는 또 농사 질 땅도 이제 없기 때문에 농사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그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모스크바 물리기술대학교에 들어가면 무조건 그 이메일 주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저 그때 당시 그 어떻게 열어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서부터 왠지 자꾸만 그 이메일을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학생분들한테 얘기를 했죠. 아, 내가 이 이메일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열지 모르는데 좀 도와달라 했더니, 그래서 이메일을 딱 열었는데 그 모스크바 물리기술대학교에서 저한테 메일이 하나가 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왠지 다시 돌아오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배재대학교의 그 김용화 교수님한테 무조건 찾아갔죠. 사실 그분한테도 거짓말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간 거죠. 갔어요. 아니, 학교에서 메일이 왔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좀 봐달라고요. 그랬더니 너 물리공학과에서는 거기는 안 되고 우주항공공학과로 다시 입학하라고 한다. 그래서 오라고.

실험실도 배정이 되고. 아, 근데 저는, 저만은 아무도 선택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컴맹이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2학년이 올라오니까 이제 진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석사과정 논문을 통과해야지만 박사과정에 올라가고 석사과정을 마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때도 지도교수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또 저를 맡고 싶지 않았는데 학교에서 그냥 억지로 저를 떠넘긴 겁니다. 지금의 제 지도교수님한테. 근데 처음에 가서 보니까 키보드도 어떻게 치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실험실에 가면 왠지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연구원님이었는데 그분은 항상 실험실에 와서 일을 하고 술도 빠짐없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본래 뒤에서 컴퓨터 화면을 봐봐야 저는 아무것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 키보드 치는 거 그것만 몰래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숙사에 와서 그거 그대로 똑같이 저도 따라서 했거든요. 공부는 모르는 게 있으면 계속 이렇게 책을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 하고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근데 이놈의 컴퓨터는 왜 이거를 왜 이 키를 눌러야 되고 왜 이걸 눌러야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저 하루에도 수없이 욕을 했습니다. 혼자 석사논문 쓸 때까지 잠도 안 잤거든요. 그 똑같이 하다 보니까 아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하루에 이가 세 개씩 빠지더라고요. 러시아는 겨울이 거의 반입니다. 잇몸이 항상 부어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또 겨울에 찬바람을 맞으면 이게 더 아팠거든요. 그때 얼른 좀 잠도 자고 좀 치과병원에 가서 좀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아 저는 절박한 심정 때문에 자 그렇게 하다가 보통 다른 학생들은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씩 지도교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그 논문 대가는 걸 갖다 이렇게 상의도 하고 그랬는데 지도교수님이 저를 한 번도 안 불러주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석사과정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를 불러줬거든요. 그 지도교수님도 학교 절차가 있잖아요. 그 교수님이 저한테 과제를 줬어요. 근데 저는 이해를 못해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이, 답변도 안 하시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하는 데까지 했어요. 그러다 일주일 후에 실험실에 지도교수님이 오셨거든요. 저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제가 온 김에 지도교수님한테 교수님 제가 여기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지금도 좀 기억이 생생한 게 지도 교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거 진짜 본인 스스로 한 게 맞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제가 러시아 말이 서투르니까 교수님 앉혀놓고 제가 시범을 보여줬거든요. 그때 저 지도 교수님 표정을 봤습니다. 갑자기 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지도 교수님만 바뀐 게 아니라 그 실험실에 있는 그 연구원님들 있죠. 그분들도 갑자기 표정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정말 몰라서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그 분야가 내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난 모른다고 그냥 냉정하게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고 내가 부담을 느낄 정도로 너무나도 친절하게 저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부담이 가서 제가 질문을 못한 적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1학년 때는 그 학과 공부에만 최선을 다해서 너무 성적이 너무 좋았거든요. 알았습니다. 더군다나 또 어린 학생들처럼 뭐랄까 체력적인 부분에서 좀 부족하다는 걸 정말 너무나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산책을 했습니다. 정말 저한테 큰 도움이 됐죠. 산책을 하고서 다시 와서 앉아있으면 이해력이 빨라졌고요. 그러면서 또 러시아는 작은 도시건 시골 마을이건 큰 게 오페라나 아니면 이런 큰 정말 극장이 다 있습니다. 웬만한 데는. 거기서 주말마다 발레나 오페라나 아니면 연주회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또 학생들한테는 표값이 단값이었어요. 싸게 했습니다. 거기를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는 러시아 학생이 저를 한번 거기 데려갔었거든요. 연주회였었는데 그게 저한테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았었거든요. 그래서 외로움이나 또는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잊을 수 없는 러시아어요? 그거죠. 다들 듣고 싶어 하는 거 그거죠. 아, 빠즈드라 블랴유. 저기 축하합니다. 제가 이제 박사 논문 통과해서 발표 날짜가 잡혔을 때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막 쌓였거든요. 아니, 난 지금도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내가 지금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논문을 발표하나? 얼른 끝나고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저 질문 안 받고 싶어서.

0: 발표 끝난 다음에 그 교수님들, 지도 교수님들, 또 거기 그 심사하는 교수님들이 저한테 해줬던 말이 그 바로 그겁니다. 축하합니다. 제가 좀 늦게 공부를 했잖아요. 그때 보니까 같이 공부하던 분들 중에 저보다도 나이 더 많은 분들도 계셨거든요. 자, 그분들이 처음에 항상 고민하는 게 뭐였냐면, 아, 내가 이 나이에 해서 잘할 수 있을까?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저걸 나는 기억력도 안 좋고 함구도 안 배워서 못하겠는데, 보면 오셔서 계속 그거 생각만 하다가 결국은 못 오시고 안 오시고 끝냈거든요. 그 물리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법칙인데 바로 관성의 법칙이거든요.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해서 정지해 있다는 게 바로 관성의 법칙인데요. 그런데 처음 제 인생이 처음엔 그랬잖아요. 수박농사를 시작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농사가 잘 됐을 때는 일정한 삶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외래기 가해졌죠. 바로 태풍이요. 제가 태풍을 받음으로 인해서 저의 그냥 일정한 삶이 학자의 길로서 가는 길로 바뀌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 각자 이제 성장해서 제목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성장이 멈추면 본인 스스로 위축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자존감이 낮아지죠. 뭔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 뭐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가고 있다고 느껴질 때 사람은 쉽게 이게 흔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본인 성장은 자신을 지키는 그러니까 가장 확고한 방법이죠. 어떤 분들은 자기의 자신의 능력을 찾아서 보람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본인한테 맞지 않는 일이더라도 인내심 갖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지름길이 아닌 돌아서 가면서 하다가 어느 순간 나에게 맞는 일이 온다면 그때는 그 일을 하라 이거죠. 생각을 했으면 바로 행동을 하라 이거죠. 농사 처음 시작할 때요. 제가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반대로 전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방향이 생기니까 나도 모르게 바뀐 겁니다. 목표가 생기고 방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 따라가게 됩니다.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단 너무 거창한 계획은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가장 단순한 거 그것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실패하든 성공하든 결과는 나잖아요. 그죠?
1: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던져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질문.
0: 그거죠. 해봤는가 이거죠. 스스로 해봤는가.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든다는 거죠. 그 공간에서 우리는 뭘 근거로 행동을 선택할까요? 저는 그게 바로 마음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파괴로 쓰지 않고 이해로 바꾸는 연습이고, 그 연습이 반복될 때 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게 태도가 됩니다. 삶은 선택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태도를 결정하는 핵심은 결국 내 마음을 읽는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쥐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올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올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올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올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올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올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입니다. 8월 18일 화요일입니다. 미국 본토에서 경험되지 않는 이 전쟁은 미국인들에게 오랜 세월 둔감한 영화 속의 장면들처럼 객관적인 사실로만 있어 온 것 같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에 관련된 임무로 샌디에이고 앞바다로 돌아오는 중에 다시 중동의 바다로 투입된 미 항공모함 에이브럼 링컨, 몇 달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 그 바다 위에서의 생활에 정신력도 또 미 해군이라는 자부심도 항공모함 안의 생필품 부족으로 그리고 음식이 잘 도착하지 않아서 겪고 있는 그 어려움, 그 소식이 가족들에게 알려지면서 작은 파도 같긴 하지만 전쟁은 우리 미국 본토에서도 느껴지는데, 8월의 긴 방학도 마치 긴 기지개 같을 뿐 어디에 눈을 두어야 할지 모를 이 여름의 절정에 내린 뉴욕의 아침 비는 아직 해가 뜬 걸 모르는 걸까? 때를 쓰다가 멈춘 아이처럼 아직도 몇 방울씩 빗물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브로드웨이 심장부 앰베서더 티어러에서 대한민국에서 온 뮤지컬 배우, 원래 솔로 가수로 출발했던 아이비 박은혜라는 배우 가수가 데뷔를 했습니다. 영어를 잘 못해도 또 나이가 많아도 라는 말로 자신을 표현했던 것이 겸손한 이유였을까? 아이비 박은혜의 뮤지컬 시카고의 록시 하트, 이 무대는 모두를 놀라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아이비라는 뮤지컬 배우가 이제 록시 하트라는 역으로 미국 브로드웨이 무대에 데뷔를 했습니다. 시카고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공연되고 있는 뮤지컬 작품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미국 프로덕션 팀의 오디션을 통해서 합류해서 어제 첫 무대에 섰습니다. 럭키하게도 가서 볼 수 있었기에 그 감동을 온몸으로 느끼고 와서 여러분께 잘 전달해야지 했는데 지금 마음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를 20대 초반에 시작한 그런 솔로 가수로서의 커리어에서 이제 40대 초반에 미국의 브로드웨이에 최초로 서게 된 대한민국 출신의 뮤지컬 배우 그리고 기존의 그 프로덕션에 합류해서 이렇게 멋지게 어제 데뷔한 아이비 박은혜라는 이름도 우리가 또 정겹게 듣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아이비의 이 뮤지컬 시카고는 9월 6일까지 주말에는 두 번씩 공연이 있고 수요일은 쉽니다. 꼭 한번 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하는 중인데 신기하게도 아이비가 출연하는 이 기간 동안에는 30% 디스카운트가 되는 티켓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또 K라디오를 찾아서 독점으로 단독으로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줬던 아이비 박은혜 대단한 어젯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재능 있고 경험 많은 그리고 열정 있는 이런 배우들이 혹은 가수가 이렇게 나이 때문에 특히 여성으로서 40대 초반 혹은 30대 중반부터 기우는 것 같은 그런 시선을 이제 미국으로 진출하면서 정말 브로드웨이에 그 노련하고 똑같이 다리를 올려도 킥이 다른 네, 어제 그 벨마와 상대적으로 우리 또 록시 하트를 연기한 노래한 우리 아이비와의 또 대조가 또 좀 있었습니다. 예뻐야만 하는 것 같은 그런 한국의 분위기가 있나? 와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이렇게 아름다우면서도 또 대등하게 펼칠 수 있고 앞으로 더 많이 성장할 수 있겠구나 아이비의 어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느꼈습니다. 아이비의 이야기는 앞으로 공연이 계속 이어질 동안 매일 있습니다. 수요일 빼고 많이 들을 수 있는 소식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날씨는 이렇게 아침에 비로 시작해서 예상 밖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어제까지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화수목은 맑은 날이 되겠다 했는데 비가 그치고 있는 뉴욕과 그 일대 오늘이긴 하지만 아침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최저 기온도 상당히 내려갔고 최고 올라가 봐야 화씨로 83도, 섭씨 28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일도 흐린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고는 무슨 이유에선지 많이 올라가네요. 그래서 내일 섭씨로 3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목요일은 또 기온이 오늘 정도 내려옵니다. 수요일만 온도가 좀 올라가고 이 가을이 들어있는 가을의 느낌이 나는 입추도 말복도 지나고 난 그런 뉴욕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식을 키워서 고등학교 졸업시키고 뭐 대학을 갔거나 사회 진출해서 집에서 나가고 없는 부모들은 한 번씩 이렇게 우연히 만나는 그런 젊은 부모들이 안고 있는 어린 아이가 손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이렇게 들고 막 뭔가 빠져 있는 걸 보면 휴. 우리 때는 저런 게 없어서 그래도 아이들을 TV만 잘 관리하면 괜찮았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하실 것 같습니다. 소셜 미디어 SNS가 이제 조금 커서 뭐 재밌는 것도 알고 정보도 알고 그래도 본인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된 그렇지만 아직도 어린 미성년 이 청소년들에게 소셜 미디어의 영향이 엄청난 거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여러 나라들이 이걸 일정 연령 밑에는 사용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들겠다. 뭐 이렇게 실제로 법도 만들고 그런데 이번에 메타가 가장 큰 법적인 시험대에 올라 있는 그런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미국의 4개 주가 메타를 상대로 2천억 달러 청구하는 이 어린이들,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 소셜미디어 중독을 걸어서 첫 연방 레벨의 그 벨웨더 재판에 돌입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벨웨더는 원래 양떼가 이렇게 가면 맨 앞에 양에게 목에 방울을 매달아줘서 나머지 양떼들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다는 걸 알고 따라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의미. 벨웨더 재판은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켄타키, 뉴저지 주 네 개 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네 개 주가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죠. Child Social Media Addiction, 중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코올, 담배, 그리고 Substance Abuse 이런 중독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어린이들이 소셜미디어를 뗄 수가 없는 중독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기술적으로 디자인이 된 Addictive Technology를 가지고 메타가 처음부터 모르는 것 같이 하면서 이걸 의도했다. 아이들이 이걸 처음 접하고 얼마가 지나면 그 다음에는 중독 상황에 들어가서 이 결과로 어린이들의 정신 건강에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네.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많이 지금 우리가 듣고 있고요. 이 네 개 주가 메타를 상대로 청구한 그 액수는 약 2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메타의 시가총액의 14% 정도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미국이 대규모 소송에서 이 벨웨더 재판이라고 부르는 이런 재판을 할 때는 전체 사건의 흐름을 좀 가늠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시범 재판으로 선택한 그런 재판을 벨웨더 재판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떼가 이렇게 있으면 앞에서 방울을 달고 움직이는 그 이끄는 양을 뜻하는데 재판에 있어서도 수백 건 때로는 수천 건에 이르는 집단 소송이 한꺼번에 제기될 때 이 모든 케이스를 개별적으로 재판하는 건 시간과 비용 면에서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법원은 전체 소송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몇 건을 먼저 골라서 그 재판을 진행하는데 오늘 시작되는 네 개 주가 소송한 메타. 지금 이 네 개 주 정부들의 주장은 메타,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 위험성을 알고도 숨겼다. 여기서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을 여기에 지금 포함을 시켜 보이는데 그래서 무한정으로 스크롤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뭐 thumb이나 뭐 다른 손가락이나 해서 계속 내려가면서 혹은 올라가면서 보는 무한 스크롤 그리고 뷰티 필터라는 걸 여기에 넣어서 그래서 이제 실제보다 아름답게 보이는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알고리즘 우리가 익숙해 있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그냥 보기 시작하면 그 관심 있는 거를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보여줌으로써 더 뗄 수 없는 뭐 이런 것들입니다. 어른들도 뭐 addiction 중독이 된 상황이 물론 있지만 청소년들이 그렇게 사용을 함으로써 이걸 강박적인 사용을 하게 된다. compulsive use. 그리고 불안해지며 자신의 신체 이미지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뭔가 잘못됐다. 이런 정신적인 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그렇다라고. 캘리포니아의 법무부 장관이 이런 위험한 제품을 설계하면서 메타가 그걸 숨겼다. 아이들과 부모에게 숨겼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 재판에 관해서 말을 하다 보니 루이지 만지오니라는 그 이름을 우리가 또 다시 듣게 됩니다. 며칠 전에 그 지난주에 루이지 만지오니는 아주 가장 미국에서 큰 헬스케어 기업 그러니까 건강보험회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CEO 브라이언 톰슨을 추격하고는 그 스토킹을 한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고 가장 결정적으로 총을 쏴서 죽게 한 그런 혐의로 해서 연방과 뉴욕주에서 사건이 일어난 뉴욕주에서 지금 함께 기소가 된 채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이었죠. 연방법원에서 연방 이 스토킹 혐의를 인정하며 그러니까 자신이 guilty 이걸 인정하면서 guilty plea, bargain에 들어가게 된 거죠. 동시에 이 주재판, 뉴욕주의 재판을 기각해달라는 요청을 바로 제기했습니다. 이게 예상됐던 변호인 측의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잠깐 들어봅니다.
1: .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잉넷 코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4: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5: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4: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3: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보험을 들었을 때는 건강보험 불만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또 늘어나면서 루이지 만지오니가 이렇게 헬스케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를 죽인 것에 대해서도 한편에서는 한 사람을 죽였을 뿐이지만 이 지금 죽임을 당한 이 CEO는 자신의 결정 하나로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뉴욕에서 루이지 만지오니 연방의 자신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나서 9월에 시작될 예정이었던 뉴욕주에서의 재판이 연기가 됐다는 소식이 오늘 소식에 지금 업데이트입니다. 지난 금요일 연방법원에서 혐의 인정하고 바로 기각해달라는 주 혐의에 대해 재판을 그래서 9월 초로 시작이 될 예정이었는데 루이지 만지오니 재판이 지금 연기가 되는 이렇게 해서 양측이 10월 9일에 검찰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고 12월 초에 심리가 있을 예정이라고 상당히 많이 미루어졌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뉴욕시의 세컨드 홈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유럽에서는 뭐 뉴욕 맨하탄이나 뉴욕시의 그 비싼 동네가 아니라도 베케이션 홈 같은 것을 비에라테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해왔는데 이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조란 맘다니 시장의 이 정책으로 인해서 세컨드 홈으로 그 주인이 살지 않아 않고 있는 300만 불, 500만 불 뭐 이렇게 고가의 세컨홈에 대한 세금, 서차지에 대한 시행이 일단 시행 과정에 대한 시의회 청문회가 오늘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뭐 이 정도의 세컨홈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도 뭐 못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맘다니 시장이 정작 이 시장의 행정부가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그 이유를 들어서 오늘 있을 청문회 히어링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written testimony, 글로 서면으로 증언을 제출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시의회 의장은 이 결정을 굉장히 이제 유감스럽다 와야 하는 이 청문회 안 온다는 것이 뭐 좀 불만이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뭐 과거 시장들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시의 정책을 청문회에서 또 이런 여러 가지 들을 때 2016년에 빌 드블라지오 시장 당시 시장이 요양원 부지 스캔들 청문회에 부시장을 보냈고 2017년 공공주택 납페인트 문제 청문회도 관련 책임자가 대신 참석했고 아무튼 이 세금 뭐 부자세를 약속했던 조난 맘다니가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세컨홈에 대한 살지 않고 있는 세컨홈에 대한 서차지 세금을 부과하는 것 청문회 오늘 있을 예정입니다.

이런 휴전, 그리고 종전으로까지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점점 선택을 할 수 있는 옵션, 초이스가 줄어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이제 참다 못해서 그 분노의 화살을 5만으로 돌렸다. 5만은 이 지역에서 정말 오랫동안 중재국으로 역할을 해온 그런 5만인데 푸니오에서인지 트럼프 대통령은 If 5만 gets in the way, we'll bomb the... 이거 뭐 제가 쓰면 안 되는 말이네요. 방송에 5만이 만약에 우리를 방해하면 우리는 그들을 말하자면 박살을 낼 것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오만에 대한 뭐 오만에 대해 오히려 지금 화를 터뜨리고 있는 이런 또 소식 우리가 듣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 그걸 지금 제대로 정말 그렇겠구나라고 말을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이미 6개월을 넘겼고 4주에서 6주 사이에 끝날 것이다라고 끝내겠다 하는 약속도 이미 무너졌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북한과의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이렇게 진행했던 핵무기를 중단시키는 개발 중단시키는 노력이 흐지부지 돼서 결국은 사실상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갖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거 이란에 대해서도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공위성과 드론이 새로운 전쟁터에 놀라운 상황을 만들고 있다. 러시아가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에 끌려다닐 수가 있을까? 이렇게 말을 해도 맞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드론으로 그리고 인공위성으로 현재 무기가 있거나 지금 그 병력이 있는 위치를 금방 알아내는 거죠. 드론 인공위성 실시간 데이터의 결합. 그래서 이걸 드론으로 또 타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성, 인공위성에서 찍은 걸 분석을 해서 드론으로 타격하는 새로운 이 battlefield, 전쟁터의 모델을 구축했다. 그리고 러시아 점령지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탱크가 지나간 그 자국, 그걸 인공위성에서 잡아서 분석을 하면 드론으로 간단하게 가서 공격을 하는 이런 전쟁터의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얼마까지 계속 이어질지 모르고 이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국민들에게 직접 전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러시아 내부까지 드론을 쏘아 올리고 있고 와일드베리즈라는 러시아의 아마존 같은 그런 이제 온라인 리테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그리고 놀랍게도 이걸 통해서 러시아 최고의 여성 부호가 된 여자로서 가장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된 타티아나 캠 고려인의 후손이죠. 먼저 웨어하우스도 엄청나게 들어가서 드론 공격으로 이걸 쑤셨다. 그 말은 러시아 국민들의 불편함을 느껴라라고 하는데 아무튼 드론과 그 전에 또 인공위성과 이렇게 한 전쟁의 새로운 양상이 세계의 군사 강대국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0: 세상의 모든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형 킴스 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와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해 온 맨하튼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 킴스 보석, 47스트리트 5에베뉴 6에베뉴 사이 2층 높이에 위치한 한글 간판 킴스 보석 보입니다. 재테크용 골드바, 실버바도 킴스가 쌉니다. 이번 주 킴스 보석 세일 상품 우리 케이라드 홈페이지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를 떠나서 또 스마트폰과 인터넷 시대에는 컴퓨터만 있으면 계속해서 들으실 수 있는 방법도 K-라디오, K-라디오.us, K-라디오.us 여기 가시면 오른쪽 상단 코너에 On Air 두 단어를 클릭하시면 방법이 나옵니다. 오늘 저녁 또 뭘 해먹나 걱정이시라면 말이 필요 없는 퇴근길 저녁 준비 뉴저지 한남 취인한 만나방에 사세요. 석이모랑 정혜씨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소박했던 밥상이 금세 풍요로워집니다. 나물, 국, 찜, 반찬 걱정 끝, 떡까지도 잔치 음식 주문도 역시 만나방입니다. 뉴저지 한남 취인 문이 열리면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에스더화 재단의 하프라인 24시간 365일 언제나 연결됩니다. 우리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전화기 자판의 목소리가 하프라인 무료 상담 전화 기다리는 상담원 네 언제나 받습니다. 정신건강 정보와 기관도 안내하는 에스더화 재단의 하프라인 800-713-9336 오픈 드디어 했죠. 플러싱 154가 노던 볼라바드에 위치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전 2 Vision NX와 GDR Max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 다양한 음식도 즐기실 수 있고요.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됐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 모은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플러싱 154가 노던 블라바드 2층으로 오십시오.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도 있습니다. 929-766-0088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3: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코코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Coco,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코코가 코코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코코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코코렌터 이렇게 검색하시고 코코 하세요. 코코. 플러싱 32-38 148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보 혜택 안내 모두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메디케이드 감독기관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내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 앤 뭉치가 그 마음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을 한자리에 모아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 여름 의류,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세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 앤 뭉치는 오직 뉴저지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함께할 인재 찾고 있습니다. POS 설치 및 기술 지원을 담당하실 분을 모집하는데 관련 경력 없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배우려는 열정과 책임감만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516-331-2250, 516-331-2250으로 전화하세요. 와, 이제 또 다른 영화 부산행 연상호 감독의 손에서 탄생한 최고의 기대작 한국 영화 커원이 군체가 찾아옵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퍼진 바이오테크 시설. 붕괴된 건물 안에서 감염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공포로 변하는 순간 세정 교수와 생존자들의 피할 수 없는 사투가 시작되는데 전지현, 구교환, 지창욱, 진현빈, 김신록, 고수 출연한 영화 커원이 군체는 8월 28일 금요일 극장에서 개봉됩니다.

0: 오늘 특별한 손님 또 모셨습니다. K라디오. 앞에 K가 붙으면 대단한 뭔가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K 컨텐츠가 되었는데요. 교육에 있어서도 한국에서 시작한 외국어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이제 사이버외국어대학교로 글로벌 미주 센터를 뉴욕 한인회와 시작하시려고 구상 중이셨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 일을 위해서 방문하신 사이버 한국 외국어 대학교 문휘창 총장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문휘창입니다.
0: 네, 먼 길 오셨습니다. 네. 네, 한국 외국어 대학교는 다 알지만요, 사이버라는 이름을 붙여서 따로 이렇게 맡아 해 오고 계시는데 어떤 점이 특색이죠?
1: 네,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가 보통 일반 대학이랑 사이버 대학이랑 좀 구별이 안 가는 경우가 있는데
0: 네.
1: 사이버 대학은 일반 대학에 비해서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0: 네.
1: 하나는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네. 지금 뭐 근무를 한다랄지 일자리가 네. 있는 사람들은 일반 대학을 못 가니까 사이버 대학을 오고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미주 교포들은 할 수가 네. 없잖아요. 그래서 사이버 대학의 특징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한다라는 네. 면에서 일반 대학이랑 다르고요.
0: 네.
1: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 사이버 한국 외국어 대학은 다른 사이버 대학이랑 또 두 가지 면에서 차별성이 있습니다.
0: 네.
1: 하나는 언어의 장벽을 초월했습니다.
0: 아하.
1: 예를 들면은 뭐 우리 2세가 공부를 한다 할지 또 1세가 공부하더라도
0: 네.
1: 언어가 2중언어, 3중언어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0: 네.
1: 예를 들면은 한국어를 배운다 그럴 때 한국어 기초를 배우는데 일반적으로
0: 네.
1: 한국어를 전공한 박사 교수님이 유창한 한국어로 한국어 기초를 설명하면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0: 네.
1: 그래서 이제 영어 자막이 들어가고 중국어 자막이 들어가고 일본어 자막이 들어가고 한
0: 네.
1: 8개 정도의 언어의 자막이 들어가서
0: 네.
1: 필요한 경우에 한국어가 편하면 한국어로 듣고 어떨 때는 영어 자막을 듣고 뭐 이렇게 등등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융통성 있게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게 했고요.
0: 네.
1: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AI 시대에서 AI의 장벽을 뛰어넘는
0: 네.
1: 그런 교과 과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얘기하면 좀 길어지는데
0: 네.
1: 어쨌든 AI를 가장 쉽게 이해하고 모든 과목에 가장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0: 네.
1: 과정을 설계하기 때문에 일반 대학과 달리 사이버 대학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한다.
0: 네.
1: 우리 사이버 한국 외국어 대학은 다른 사이버 대학에 비해서 언어의 장벽을 초월하고 기술의 장벽을 초월한다.
0: 네.
1: 특징 지을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어떻게 이번에 뉴욕 한인회와 함께 이렇게 협력해서 이 뉴욕의 이 글로벌 교육센터의 중심지를 만드시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되셨는지요?
1: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대학이
0: 네.
1: 미국에 와서 뉴욕이나 또는 LA 등지에 와서 이제 뭐 썸머 같은데 이제 몇 주 정도 프로그램을 이제 일반적인
0: 네.
1: 온사이트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걸 이제 이어라운드로 해가지고
0: 네.
1: 또 뭐 최고 경영자 과정이랄지 우리는 좀 명칭을 달리해가지고 이제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뭐 등등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0: 네.
1: 이것을 뭐 매주 한 번씩 온라인으로 하는 겁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이 온라인 교육을 세계화한다는 얘기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뉴욕 같은 데서 좀 잘 되고 성공하면 이제 그레이터 뉴욕 에어리어.
0: 그렇죠.
1: 동부, 북동부 이런 뉴욕, 미국을 다 가는 거니까.
0: 네.
1: 일반 교육 방법은 30명, 50명, 100명이 맥시멈이지만
0: 네.
1: 우리처럼 사이버를 통한 온라인 교육은 100명, 1000명, 10000명까지
0: 네.
1: 가능하기 때문에 최고의 강사를 한국에서 모셔가지고 온라인으로
0: 네.
1: 실시간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만약에 그분들이 이제 미국 등지에 와서 한다 그러면은
0: 네.
1: 그 시간을 잘 맞추기가 힘든 분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맞춰가지고
0: 네.
1: 온라인 교육으로 그러한 비학위 과정도 열고
0: 네.
1: 그다음에 지금 학위 과정이 있는 대로 그대로 또 등록을 해도 됩니다. 여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기랄지
0: 네.
1: 또는 뭐 대학을 다니던 분이랄지
0: 네.
1: 그래서 이 현장에서 하는 일반적인 교육보다는 사이버를 통해가지고
0: 네.
1: 글로벌라이즈 할 수 있고
0: 네.
1: 그것을 지역을 넓힐 수 있는데 그 이제 미주 센터를
0: 네.
1: 열게 돼서
0: 네.
1: 대단히 지금 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그런데 또 역으로 이렇게 미주에 나와서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을 학생으로 이렇게 사이버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서 학생으로 교육의 기회를 준다는 것도 있지만 지난번에 이 센터 설립을 위해서 다녀가신 진정란 교수님 또 이민우 대학원장님 네 이분들이 느끼신 거는 K-POP이라든가 K-드라마 열풍으로 외국인들도 또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고 한국 문화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수요도 또 채워줄 수 있는 뭔가
1: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네.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0: 네.
1: 한류를 이제 띄우는 건데
0: 네.
1: 저는 경영 경제 공부를 한 사람이지만 이제 한류도 굉장히 관심이 있어가지고
0: 네.
1: 한류의 발전 단계를 저는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0: 하나는 네.
1: 문화 예술 단계,
0: 네.
1: 그 다음에는 경영 기술 단계.
0: 경영 기술. 네.
1: 예를 들면은 요새 한국 화장품이 외국에 인기가 있는데
0: 네.
1: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한국의 TV 드라마에 나오는 여자 배우들이 이뻐서 그렇다. 근데 그거는 조금 그 쉽게 해석하는 거고요.
0: 네.
1: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도 이쁜 배우들이 많았어요. 뭐 김지미, 윤정희
0: 그랬죠.
1: 네.
0: 네.
1: 그때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화장품이 아니라 일본의 시세이도 네. 화장품을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새 한국 화장품이 인기가 있는 것은
0: 네.
1: TV 드라마의 영향뿐만 아니라 화장품 자체의 경쟁력이 뛰어나드는 겁니다.
0: 그렇죠.
1: 한국의 네. 군대 무기가 무슨 뭐 독일 탱크를 이겨서 어디 입찰이 됐다는 거냐.
0: 네.
1: 한류의 영향이 아니고 그 자체의 기술이 뛰어나드는
0: 그렇겠죠.
1: 거니까.
0: 그렇겠죠.
1: 그게 이제 2단계예요.
0: 네.
1: 경영 기술 자체를 K-테크놀로지, K-매니지먼트를 분석을 해야 되고
0: 네.
1: 세 번째가 이제 한국의 사회 정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국에 있는 공연자들이 한국에 오면은 좋아하는 이유가
0: 네.
1: 그 청중들이 관중들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떼창을 부르고 막 호응도가
0: 맞아요.
1: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이제 교수를 할 때 학생들의 호응이 좋으면 강의가 잘 되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우리가 한류를 공연자의 공급 측면만뿐만이 아니라 이 청취자의 수요 측면을 보자는 얘기죠.
0: 네.
1: 청중 문화가 발전했기 때문에.
0: 청중 문화.
1: 네. 이것이 네. 이제 붉은 악마가 되고 오히려 더 발전돼서 광화문에서 이런 그 정치 집회를 하더라도 우리는 폭력이
0: 네.
1: 없잖아요.
0: 네.
1: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인도의 인디라 간디 때도 비폭력 운동을 했다.
0: 네.
1: 제가 어느 학회에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인도에서는 그때 대영제국의 세계 최강의 대영제국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0: 네.
1: 비폭력 아니면 안 되는데
0: 그렇죠.
1: 현재 우리나라는 몇십만 명이 광화문에 모이면은 맘만 먹으면은 대단한 힘을 발휘함에도 불구하고
0: 네.
1: 폭력이 없다는 얘기니까
0: 네.
1: 이거는 K-프로테스트, K-데몬스트레이션의
0: 네.
1: 독특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0: 네.
1: 발전시키면 K-팔러틱스, K-정치까지도 옮기기 때문에 1단계에서는 문화예술,
0: 네.
1: 2단계에서는 경영기술,
0: 네.
1: 3단계에서는 문화, 정치까지 발전을 시켜서
0: 네.
1: 이것이 선순환을 하면은
0: 네.
1: 정말로 다른 나라가 못 쫓아온다는 얘기죠.
0: 네.
1: 옛날에 J-POP 같은 경우는
0: 네.
1: 잠시 그 일본식의 노래가 하다가 유행이 가고
0: 네.
1: 또 홍콩 무술영화도 어느 정도 하다가 간 건데
0: 네.
1: 그 장르가 계속 발전시키지 않고 하나의 예술 문화 단계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결국
0: 네.
1: 사회의 부가가치를 출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0: 네.
1: 보통 생각할 때 예술은 소비 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0: 네.
1: 예술을 생산 가치를 증대시키는 산업으로 발전시켜서
0: 네.
1: 그다음에 기술과 경영,
0: 네.
1: 사회와 정치까지 해서 이거 선순환을 하면은 K-웨이브가 굉장히 서스테이너블 할 수 있는데
0: 네.
1: 이것을 저희 사이버 한국외고대학교에서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물론 기본은
0: 네.
1: 문화 예술 한국어지만
0: 네.
1: 이렇게 발전을 시키면은 우리의 2세뿐만 아니라
0: 네.
1: 외국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분야가 될 것이라고
0: 네. 생각합니다. 지금 하신 말씀 중에 청중 문화가 귀에 오래 남습니다. 굉장히 여러 면에 적용이 되고 문화, 예술, 기술, 사회, 정치. 청중이라는 건 결국 한국인들 그리고 그 어떤 종류의 뭐 정치적인 집회이든 아니면 BTS 광화문에 모였던 뭐 이런 집회든 공연이든 청중의 문화가 잘 버티고 어떻게 청중들이 비헤이브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그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도약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한국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컨텐츠인 것 같습니다.
1: 조금 보충
0: 네.
1: 설명을 드리면요.
0: 네.
1: 굉장히 키포인트를 잡으셨는데 역시
0: 네.
1: 감각이 뛰어나십니다.
0: 아닙니다.
1: 우리가 보통 네. 걱정이 뭐냐면은 네. 예를 들면 BTS가 군대라도 가고 그러면 우리 망하는 거 아니냐.
0: 네.
1: 소녀시대가 어떻게 네. 망하는 게 아니냐. 근데 그것은 이제 공급 측면만 보는 거니까
0: 네.
1: 이렇게 청중 문화랄지 공급 측면이 같이 동시에 발전을 하면은
0: 네.
1: 공급자가 바뀌어도 계속 그 산업은 발전한다는 얘기입니다.
0: 공급자가 바뀌어도, 그러니까 네. BTS 아니어도 그 이후에.
1: 아니어도 그런 또 청중의 그 감정이 세련됐기 때문에
0: 네.
1: 그러한 상품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0: 네.
1: 조금만 얘기를 발전시키면은
0: 네.
1: 예를 들면은 이태리 사람들은 이 디자인이랄지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네. 제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0: 수행한 네. 문희창 총장님,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이번에 뉴욕 한인회와 함께 시작하시는 글로벌 교육을 뉴욕에서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구체적으로 클래스도 들을 수 있고 뭐 학위 비학위 해서 다 이걸 연결해 가는 배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지금 이렇게 문화 예술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경영과 어떻게 우리가 이 공급자만 생각했던 그 시절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수요의 측면에서 계속 어떤 포뮬라 같은 이게 뭔가가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포뮬라라고 말을 할 때 아이돌, 여자 아이돌, 어린 여자 아이돌이 나이가 들면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또 그 younger generation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게 너무 소비되는 것이 아닌가, 소모. 그래서 한 사람의 예술가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건 또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는데 우리 문희창 총장님께서는 전적으로 이게 경영이라든가 문화의 어떤 지금 구조 그리고 그것이 순환되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신선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미주 글로벌 센터 문을 여시는데 이게 정식으로 개소식을 하시는 거죠?
1: 그렇습니다.
0: 네, 말씀을 좀 해주시죠. 8월 20일?
1: 그래서 네, 미주 글로벌 센터를 개설하면서요. 우리 네. 한인회의 이명석 회장님의 결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네. 거고요. 우리가 보통 뭐 한인회를 중심으로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예를 들면 말만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0: 네.
1: 이명석 회장님께서 이것은 정말로 해야 되겠다.
0: 네.
1: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해야 되겠다.
0: 네.
1: 더군다나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그 바일링구얼, 바이컬처럴 뭐 이런 것 등등에 네. 대한 개념을 알고 결국 이제 교육으로 해야 되는 건데
0: 네.
1: 교육에서는 특히 전통적인 그런 그 트레디셔널한 학교에서는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1: 사이버 온라인 교육을 한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네. 교두보로 해가지고
0: 네.
1: 이제 그레이터 뉴욕 에어리아일지 등등으로 그다음에 정규 과목
0: 네.
1: 그다음에 이제 그냥 비학위 과정을
0: 네.
1: 같이 여기를 처음으로 하면 저희들도 지금 뭐 전 세계 200여 개의 나라가 있지만
0: 네.
1: 저는 이제 글로벌만 지난 수십 년 동안 공부하고 가르치고
0: 네.
1: 연구했던 사람인데 역시 미국의 뉴욕이 중심이 돼가지고
0: 네.
1: 뭐 뉴욕이나 LA가 중심이 돼가지고 퍼져나가야
0: 네.
1: 이 다른 나라에도 굉장히 힘이 있을 수가 있는데
0: 네.
1: 우리가 보통 뭐 디아스포라 그래가지고 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고 중국 민족이 어떻고 다 훌륭한 민족이고 다 열심히 하는데
0: 네.
1: 더 체계적인 디아스포라를 만들라 그래요, 저는.
0: 네.
1: 일반적으로 좀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네. K-Education의 메서돌로지를 이걸
0: 네.
1: 통해가지고 최고의 그 디아스포라의 그런 민족성을 만드는 K-Education을 전파하고 싶은데
0: 네.
1: 뉴욕의 글로벌 센터가
0: 네.
1: 중심이 되고 여기를 시작으로 해서 널리
0: 네.
1: 퍼지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네. 문희창.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학교 총장님 지금 말씀 쭉 해주시는데 제가 보니까 저서로만 해도 AI 시대의 경영 전략 그리고 또 글로벌 전략서들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시대를 앞서가는 미래 전략을 그동안 쭉 이끌어 오시면서 글로벌이라는 그 경력에 걸맞는 지금 이번에 미주 글로벌 센터를 뉴욕 한인회와 함께 하신다는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걸 또 아무나 할 수는 없는 아이디어는 있으나 직접 시작을 하신다는 여기에 우리가 많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번 그럼 8월 20일에 이 개소식을 하시고 또 특별 문희창 총장님 강의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말씀 해 주실 건가요?
1: 네.
0: 네.
1: 제가 원래 강의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0: 그러시죠.
1: 뭐 어쩌다 봤더니 뭐
0: 네.
1: 총장도 하고 뭐 원장도 하고 여러 가지
0: 네.
1: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 강의라는 게 이제 무슨 가리킨다라는 것이 아니라
0: 네.
1: 서로의 전문성을 쉐어한다라는 개념인데
0: 네.
1: 여기 있는 미주 교포 선생님들은
0: 네.
1: 여러 가지 산전수전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0: 네.
1: 웬만한 강의를 하면 안 통할 것 같은데 제가 특별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0: 네. 아, 그럼
1: 강의의 제목,
0: 네.
1: 강의의 제목은 AI 시대의 성공 전략이라는
0: AI
1: 걸로.
0: AI 시대의 성공 전략.
1: 그 강의 제목은 가장 쉬운 단어만 세 가지를 합한 겁니다.
0: 네.
1: AI라는 건 다 아는 것 같고,
0: 그렇죠.
1: 성공도 다 아는 것 같고.
0: 전략.
1: 전략은 다 하는 것 같은데
0: 그렇죠.
1: 이걸 가지고 제가 1시간을 강의할 수도 있고 10시간을 강의할 수도 있는데
0: 10시간도.
1: 1시간쯤 강의할 것 같은데 이제
0: 네.
1: 이거를 가지고 제가 좀 새로운 각도로 전략이라는
0: 네.
1: 게 무엇이냐

0: 성공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런 것 네. 등등을 가지고 기존의 방법과는 다른 네. 옥스퍼드 대학 출판사에서도 The Strategy for Korea's Economic Success 와. 한국 경제의 success 성장 성공의 정말로 전략이 무엇이냐 그다음에 이제 케임브리지 출판사에서 네. 나온 거는 The Art of Strategy 그래가지고 와. 저는 전략의 예술적인 경지에
1: 네.
0: 대해서 등등을 합해가지고 뭐 요새 나타나는 어떤 정치 경제 현상에 뭐 네. 트럼프 2.0랄지 이런 등등을 네. 우리가 아는 언론에서 좀 흔히 접하기 힘든 조금 네. 더 넓고 깊이 있는 네. 그런 사고방식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1: 네. 문희창 총장님 강의를 들으면 아마 이게 대학 강의실인 것 같으면서도 이 세상 밖에 우리 뭐 트럼프 2.0를 지금 말씀하시는 뭔가 이렇게 넘나들면서 전략이라는 말이 그렇게 구태연한 말이 아니라 AI 시대에 맞는 그리고 성공에 대한 것을 새롭게 또 바라볼 수 있는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방문해 주시는 동안에 더 많은 소식과 또 강연도 1시간뿐 아니라 10시간도 어디서 계획을 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문희창 총장님 사이버 한국 외국어 대학교 이번에 우리 뉴욕 한인회와 함께 미주 글로벌 센터에서 여러분께서 함께 또 강의를 들으실 수 있고 원하시면 학위도 받으실 수 있는 네, 그런 엄청난 일이 시작됩니다. 오늘 총장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맞추면서 AI 시대 나무들이 지천으로 솟아있고 또 뻗쳐있는 8월의 한가운데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여름의 이 자연에 다시 감사한 마음과 기쁨을 느낍니다. 김경주였습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가족 성장 상담센터에서는 가족의 치유와 회복, 성장과 행복을 위한 가족 성장 상담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7주간에 걸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9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8시에서 10시에는 우울증과 분노 치유 클래스를, 9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8시부터 10시에는 친밀한 가족관계 원리에 대한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강의는 부부 상담학 박사이며 하베스트대학교 가족성장대학원의 오광복, 이은경 교수가 인도하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가족성장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문의는 전화 410-440-6061, 410-440-6061이며 카톡 아이디는 ISAAC0120입니다. 올 가을 어디로 여행을 떠날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동부관광이 엄선한 최고의 가을 유럽 여행을 만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살아있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 그리고 낭만 가득한 이태리 7일, 알록달록 가을 풍경이 아름다운 동유럽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9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 코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정과 낭만의 남유럽을 원하신다면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코스도 만나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을, 유럽여행은 다양한 코스를 준비한 동부관광과 함께하세요.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관광.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보통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려면 의지나 의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 몸의 뇌과학을 들여다보면요. 순서가 전혀 반대라고 합니다. 의욕이 생겨서 행동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시작해야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면서 비로소 의욕이 발동한다는 거죠. 무거운 몸을 일으켜서 창문을 열고 또 물 한 잔을 마시는 그 작고 작은 움직임이 사실은 오늘 하루를 움직일 진짜 엔진이었던 셈입니다. 그동안 아, 왜 이렇게 시작할 의욕이 안 날까?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셨다면 오늘은 마음 대신 몸을 먼저 살짝 움직여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시작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하루는 이미 힘차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8월 18일 화요일, 오늘을 시작하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 투데이와 함께하는 거죠.

0: 마돈나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Like a Virgin 들으셨고요. 마돈나는 아직까지도 왕성한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이 있는데도 그 열정은 참 식지 않는 것 같아요. 대단한 여가수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날씨가 참 화창하더라고요. 그 아침에 살짝 비가 오긴 했는데 오늘 이제 갯고 또 보면은 이번 주에 비 소식이 좀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 여름의 끈적임, 그 습도는 좀 낮아진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여러분들 휴가 가시고 여행 가시고 하는 것들 거의 뭐 여름 막바지를 보내시면서 아직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오늘은 화요일,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요즘 세상을 읽는 눈, 요즘 세상 이 트렌드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여행을 다녀오시고 또 앞으로도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요즘의 그 여행 트렌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여행 계획을 세우실 때 제일 먼저 어떤 걸 생각하시나요? 일단 어디로 갈까? 그 생각을 하시는 거죠. 보통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엔 어디 가지? 그 어디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요즘의 여행 트렌드는 이 질문부터 조금 달라지고 있다고 하네요. 어디로 갈까가 아니라 왜 여행을 가지? 왜 가려고 하는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데요. 바로 와이케이션이라는 새로운 여행 트렌드예요. 와이하고 베케이션을 합친 말인데요. 단순히 유명하다고 하는 관광지를 찾아가는 그런 여행이 아니고 내가 이번 여행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은지 그 목적을 먼저 생각하는 여행을 말하는데요. 이게 그냥 누군가 만들어낸 그런 유행어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이죠. 입소스가 호텔 기업 힐튼의 의뢰를 받아서 2025년에 6월이었어요. 14개, 14개국의 여행 예정인 성인 14,009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여행 트렌드를 전망을 했거든요. 그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결과가 바로 여행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 1위가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무려 한 56%가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연 속에서 나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응답도 한 37%, 그리고 정신건강을 개선하고 싶다. 이것도 굉장히 높았어요.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 혼자 여행하는 분들, 그 응답도 한 20%였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은 여행의 의미가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 여행을 가면 정말 우리가 관광지라고 하는 유명한 곳들 있잖아요. 사진으로 남겨야 하는 그런 것들 찾아가면서 최대한 많이 보고 또 맛집도 여러 군데 찾아가고 특히나 이 사진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 하면서 사진도 많이 찍고 그래서 이번 여행에서 난 여기도 갔고 저기도 갔고 이것도 봤고 먹었고 이제 이런 것들 위주였다면 요즘은 오히려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정말 내가 잘 쉬었는가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행복했는가 나를 위한 시간이 얼마나 있었는가 이것들을 좀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중년, 장년층의 이런 것들이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오랫동안 여행도 가족 중심으로 해왔잖아요. 특히나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곳 위주로 많이 가셨죠. 그동안 아이들이 좋아하고 아니면 뭐 남편이 혹은 아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이렇게 맞춰서 가시는 여행을 많이 했을 텐데 이제는 조금 달라져도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꼭 멀리 갈 필요도 없죠. 혼자 진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면 동네의 로컬 카페 같은 데를 찾아가도 되고 가까운 그 공원 이곳은 참 많잖아요. 동네에도 공원이 많은데 그런데 산책해도 좋고 중요한 건 이제 목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 이번 주말에 좀 쉬고 싶어. 나 혼자서 좀 생각을 정리해야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즘 여행 트렌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남들이 많이 가는 곳, 유명한 곳을 따라가는 것보다 내가 정말 잘 쉴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곳을 찾아가는 것. 이것인데 이게 뭐 꼭 비단 여행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겠죠. 항상 바쁘게 살아오는데 나는 지금 왜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을까? 이런 질문 한 번씩 던져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혹은 뭐 내 꿈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냥 남들이 이거 하니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그냥 따라가는 삶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목적, 이게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로 가느냐보다 왜 가느냐가 중요한 요즘이라고 하네요. 이번 휴가 이미 보내신 분들은 뭐 내년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기회가 되신다면 뭐 유명한 관광지를 추가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와이케이션, 목적이 있는 여행을 통해서 요즘 사람들이 여행을 대하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번 여행은 어떻게, 어떤 목적을 잘 달성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휴가나 여행 다녀오신 분들, 나는 이번 여행을 통해서 이런 걸 좀 생각하고 얻었다, 그런 거 있으면 투데이에 또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투데이를 함께해 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플러싱 31-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하고 있는데요.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은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을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도 최대 75% 할인합니다.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를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은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은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입니다.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이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원이 플러싱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350가지 유기농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원 플러싱 154-08 노던블러바드에 있습니다. 929-845-0958, 929-845-0958. 드디어 오픈했죠.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의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에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 오픈합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929-766-0088. 부산행 연상호 감독의 손에서 탄생한 최고의 기대작 한국 영화 군체가 찾아옵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퍼진 바이오테크 시설, 봉쇄된 건물 안에서 감염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공포로 변하는 순간, 생존자들의 피할 수 없는 사투가 시작됩니다. 전지현, 구교환, 지창욱, 신현빈, 김신록 고수 출연하고요. 오는 8월 28일 금요일 극장에서 독점 개봉합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극장에서 예매하세요. 뉴욕은 AMC 베이테라스 6에서 상영하고 유저지는 AMC 리치필드 파크의 12에서 상영합니다. 투데이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덴탈.
3: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인. 늘 푸른 농장 얼룩이 옥수수 5개 6불 99, 캘리포니아 생대추 파운드당 1불 9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2불 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 15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4: 손님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고국 그리고 아시아, 이제 모국 여행도 클래스가 달라야 합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여행, 푸른 투어는 업그레이드된 호텔과 차별화된 식사, 여유로운 일정으로 당신을 모십니다. 강원에서 제주까지 이어지는 뷰티풀 코리아 골든로드 9일, 식도락의 천국 일본 완전 일주 10일, 4배의 감동을 선사할 동남아 4개국 12일, 백두산과 중국 프리미엄 일주 9일까지 푸른과 함께하면 아시아 여행도 특별한 감동이 됩니다. 201-778-4000번 718-928-3333.
6: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7: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8: 구매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7: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8: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7: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8: 866-566-9191, 866-566-9191.
9: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0: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네,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오랜만에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가을이 다가오잖아요. 가을은 우리가 보통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이런 한자성어 많이 쓰죠.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라는 것인데 아무래도 가을 하면은 떠오르는 게 이제 독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책을 읽는 것. 그 얼마 전인가요?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의 엄마가 그 어머니가 올린 글을 그 일론 머스크가 다시 리트윗한 것이 있는데요.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쇼핑몰에 갔을 때 일론이 사라지면 가장 가까운 서점을 찾아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는 바닥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일론 머스크가 말하죠. 나는 책들에 의해서 자랐다라고 하고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명한 독서광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그 지금이 아무리 뭐 인공지능의 시대지만 이 언어가 주는 그 핵심과 본질, 지혜를 나의 것으로 이렇게 만들려면 역시 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독서가 예전에는 뭐 성공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예전에 국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억도 나는데 요즘은 정말 이 책을 안 읽는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요. 어떻게 하면 좀 책을 읽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지난 휴가 기간에 먼지를 이렇게 좀 털면서 책장에 책을 좀 꺼내봤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어릴 때는 책을 많이 읽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진짜 내가 언제쯤 책을 이렇게 읽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책을 읽지 않고 요새는 그 책을 잘 요약해주는 그런 영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듣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영화를 보기보다는 그 영화를 또 리뷰한 그런 영상을 보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긴 숨으로 가는 것들을 조금 못 견뎌 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책은 뭐 보통 두꺼우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 그런 정말 이 엉덩이 바닥에 딱 책상에 앉아서 해야 되는 그런 것들. 또 긴 영화를 보는 것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요약본, 줄거리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 중요한 교육법을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좀 알려줄까. 이게 모든 부모님들의 고민 아닐까요? 저도 그랬고요. 예전에는 진짜 놀거리들이 없으니까 별로 뭐 스마트폰도 없고 당연히 그러니까 그냥 책을 읽었었던 것 같기도 해요. 환경이 어떻게 보면 도와준 거죠. 어릴 때 동화책 많이 읽고 진짜 그 안에서 많은 상상을 하면서 컸던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됐지만 지금도 우리가 종이책을 좀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책장을 넘기는 그런 종이를 만지는 그런 질감도 굉장히 이거 매력적이거든요. 어떤 것들도 이렇게 우리가 뭐 우연히 그냥 운 좋게 되는 건 없고 이런 노력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나는 지금 운이 없어, 운이 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세렌디피티라고 우리말로 하면은 그 뜻밖의 행운 이렇게 좀 번역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단어의 탄생 이야기가 꽤 재미있어요. 1754년에 영국의 작가 호러스 월폴이 편지를 쓰다가 처음 만들어낸 말인데요. 그가 읽었던 오래된 페르시아 동화에 세렌딥의 새 왕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왕자들은 여행을 하면서 자기가 찾고 있던 것은 아니지만 아주 우연히 그리고 아주 영리하게 그 뜻밖의 것들을 발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월폴이 바로 그 모습을 보고 세렌디피티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다가 좀 재미있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단어 행운, 뜻밖의 행운 같은 거 운이 좋았다라고 할 때 그냥 어떤 사람은 계속 운이 좋고 어떤 사람은 계속 운이 안 좋고 이런 건가?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똑같은 길을 걸어도 누군가는 그냥 지나치고 누군가는 그 길가에 핀 작은 꽃을 보고도 뭔가를 또 생각해내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도 누군가는 그냥 아, 저 사람 그러려니 하지만 또 어떤 분은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어떤 뜻밖의 기회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렌디피티는 단순히 운이 찾아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우연히 찾아온 것을 알아보는 능력인지도 모르겠어요. 생각해보면은 뭐 저의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별 기대 없이 갔던 모임에서 평생의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우연히 시작한 일이 생각지도 못하게 새로운 길로 이렇게 퍼져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아 이건 정말 끝났다 실패다라고 생각했던 일도 몇 년 후에 이렇게 보니까 아 그때 그 방향을 돌려준 아주 고마운 사건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행운인지 뭐 그냥 지나가는 일인지 나중에 알게 되었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오늘은요 우리가 내 인생에 있었던 우연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연들이 계획하진 않았지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좀 계획에 없었지만 좀 새로운 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연히 어떤 말을 듣게 된다면 그것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혹시 모르잖아요. 그런 어떤 행운 하나가 몇 년 뒤에 아 그게 내 인생의 세렌디피티였어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행운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우연 행운 속에 좋은 것을 발견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아, 오늘은 또 저에게 어떤 우연과 행운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저도 기대가 되네요. 라라라.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고상의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의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2: 인생의 자기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4: 그린자도 노란자도 파운드당 2불99. 시험주 수박 금토 1 한정 개당 3불99. 단호박 파운드당 99잔. 철옥수수 10개당 7불99. 냉동 소 목중심 물고기 스마트카드 공개 한정 파운드당 9불99. 냉동 연계 파운드당 3불4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3: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6: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5: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무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6: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만은 산토리니도 가니?
5: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3: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3000번 동부관광. 들어가는 키스 뷰티 그룹이 준비한 따뜻한 감사의 자리 제4회 공경의 날 행사에 어르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10월 2일 금요일 그레인렉에 위치한 레너드 팔라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뉴욕에 거주하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초청 행사입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뵙기 위해 이전에 참석하지 않으셨던 분들을 우선으로 초대합니다. 참석자는 선착순이 아닌 추첨을 통해 선정되오니 서두르지 마시고 신청 기간 안에 접수해 주세요. 신청은 8월 25일과 26일 이틀간 진행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플러싱의 더 웨스틴 플러싱 라과디아 공항 호텔에서 접수받습니다. 신청하실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해 뉴욕주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세요. 문의 전화는 516-401-4155 516-401-4155번입니다. 키스 뷰티 그룹이 정성껏 마련한 제4회 공경의 날 행사에 어르신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0: 신.
1: 비즈니스를 만나다. 오늘은 건강에 관한 이야기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건강 지킴이시죠. 혈관 청소부로 잘 알려지신 세종바이오텍의 데이비서 대표 초대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좋은 저 우진숙 씨 오래간만에 한번 나가셨어요.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1: 네, 잘 다녀왔습니다. 네. 네. 잘 쉬고 계셨나요? 대표님도?
2: 잘 쉬기는 뭘 잘 쉬어요. 열심히 일했죠.
1: 아, 그래, 바쁘셨군요.
2: 이 방송 듣는 분들에게 안녕하셨어요 하고 인사드리고요.
1: 네.
2: 저는 2주 전에 LA 출장을 좀 다녀왔습니다.
1: 아, 그러셨어요?
2: 네, 그래서
1: 네.
2: 지난 그 2주 전에 뭐 LA도 동부 이상으로 또 요즘 덥더라고요.
1: 아, 거기도 덥군요.
2: 그래서, 네, 많이 더워서
1: 네.
2: 그 LA 지사를 또 가서 우리 직원들도 만나고
1: 네.
2: 또 우리 고객들도 만나고 또 LA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1: 네.
2: 올 여름이 좀 더 더운 것 같아요?
1: 글쎄요. 조금 저도 좀 덥긴 했는데 이제 다 갔다는 생각에 조금
2: 그러니까요.
1: 네,
2: 이제 늦더위가 이제 좀 남았는데
1: 맞아요.
2: 많은 분들이 내년 여름이 되면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올해는 더 더워진 것 같다.
1: 그렇죠.
2: 매년 그렇죠?
1: 네.
2: 매년 올해는 더 더운 것 같아요. 더 추운 것 같아요. 겨울이 되면.
1: 네.
2: 그것은 뭐 실제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1: 네.
2: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우리의 몸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측면도 있지 않나.
1: 아, 그렇군요.
2: 네. 그런 또 반성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여름철 우리 건강관리가 중요하고 특히 여름철에는 그 당뇨나 혈압이나 혈관계 쪽에 이렇게 약 드시는 분들도 물론이고
1: 네.
2: 또 요즘에 100세 건강을 살기 때문에
1: 그렇죠.
2: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도 많고 또 중년에 아주 활동적인 분들도 많은데
1: 네.
2: 여름철에 혈관 건강도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맞습니다. 밖엔 덥고 안에는 또 춥고 막 이렇게 온도차가 크다 보니까 조금 더 그렇죠. 건강에 유의하셔야죠.
2: 지난번에 어떤 고객님은 안에 있다가 너무 추운 이 빌딩 안으로 들어오면
1: 네.
2: 주저앉을 때가 있대요. 살짝 어지러워.
1: 어지러워서요?
2: 네네. 그것은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는 과정에서
1: 네네.
2: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주 위험한데.
1: 그렇죠.
2: 과거에는 우진숙 씨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겨울철에
1: 네.
2: 주로 뇌졸중이 겨울철에 많았습니다.
1: 맞아요.
2: 우리 어렸을 때.
1: 맞아요.
2: 그렇죠.
1: 맞습니다.
2: 따뜻한 방에서
1: 네.
2: 우리 화장실 뒷간에 가다가 쓰러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1: 맞습니다.
2: 그런데
1: 네.
2: 반대로 요즘에는 과도한 냉방 시설 때문에
1: 네.
2: 여름철에도
1: 네.
2: 뇌졸중 환자가 많이 늘고 있다 그럽니다.
1: 아, 그렇군요. 여름에도요.
2: 그렇습니다.
1: 네.
2: 그래서 실내외 조금 전에도 그 우리 우진숙 씨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1: 네, 네.
2: 실외 온도와 실내 온도의 그 급격한 온도 차가
1: 네.
2: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가 있는데
1: 네.
2: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료를 제가 좀 정리해 보니까 여름철에는 우리가 땀을 흘리거나 이렇게 수분 배출이 많기 때문에
1: 네.
2: 혈액의 점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좀 끈적끈적해지죠. 네.
2: 그래서 자료에 보면 혈전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다.
1: 네.
2: 그래서 혈전 형성은 우리의 혈관 건강에는
1: 네.
2: 적신호가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2: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 네.
2: 여름철에 특히 수분 섭취하는 거
1: 네.
2: 제가 수분 섭취를 했더니 저는 주스하고 이런 콜라 같은 거 많이 먹습니다.
1: 아니, 아니요.
2: 수분 섭취가 아닙니다.
1: 그렇죠.
2: 네, 네, 뭐 다 아시죠?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고요.
1: 네, 네.
2: 그다음에 이제 식습관이 해제됩니다. 우리
1: 네.
2: 우진숙 씨도 휴가 갔다 오셨지만
1: 네, 네.
2: 우리가 음식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이렇게 챙겼던 분들이
1: 네.
2: 무장 해제가 됩니다.
1: 아, 그렇죠. 맞습니다.
2: 동의하시나요?
1: 아주 위험해요.
2: 저도
1: 살이 찐 것 같아요. 네.
2: 네.
1: 네.
2: 정리하면 우리 여름철 얼마 남지 않는 지난주에 말복이 지났습니다. 8월
1: 네.
2: 14일이 말복이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름을 다 이제 보내는 근데 그런 시기가 됐는데
1: 네.
2: 자, 지금까지 잘 관리하시던 식습관 우리가 관리하고
1: 네.
2: 또 수분 섭취 충분히 하고 또 우리 연세 높으신 어른들은 충분한 수면이 중요합니다.
1: 그렇죠.
2: 그렇죠. 너무 더울 때는 우리가 잠도 자기 어려운데
1: 맞아요.
2: 그래서 혈관 건강에 대한 이야기. 우리 혈관 건강 그러면 세종 송보감을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만.
1: 네네.
2: 제가 이번에 LA 갔을 때.
1: 네.
2: 50대의 우리 뭐 여러 고객들을 만났는데.
1: 네.
2: 50대 남자분과 상담을 했습니다.
1: 네.
2: 혈관 건강에 자신했던 분인데.
1: 오.
2: 이렇게 몸이 답답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해서 병원에 갔다가.
1: 네.
2: 그 스텐트 시술까지 받았던 분입니다.
1: 아, 그러셨군요.
2: 평소에 우리가 혈관 건강을 잘 자신하던 분들도, 운동도 열심히 하던 분들도.
1: 네.
2: 우리가 이제 중년이 지나면서.
1: 네.
2: 우리가 평소에 혈관 건강은 지켜가는 게 좋은데.
1: 네.
2: 세종 송보감을 복용했던 분들의 그 몇 가지 이야기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것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지나면.
1: 네.
2: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다 경험했을 겁니다. 복용했던 분들은.
1: 네.
2: 내 몸에서 솔 향기가 이렇게 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1: 아, 몸에서.
2: 그렇죠.
1: 네.
2: 너무 고농축되어 있으니까.
1: 네네.
2: 솔립이. 그 다음에 남성분들 중에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소변을 보실 때.
1: 네.
2: 그 심한 냄새를 경험하게 됩니다.
1: 그것도 느끼시는군요.
2: 뭐 대부분의 남성들은 아니고요.
1: 네.
2: 조금 예민하신 분들 중에. 사장님, 이거는 어떤 현상이에요?
1: 네.
2: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 네.
2: 몸 안에 있는 나쁜 찌꺼기들을 디톡스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셔도 송보감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역시 그 우리나라의 전통 솔잎하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요.
1: 네,
2: 그러니까요.
1: 네.
2: 제가 이번에도 LA 출장 갔을 때 그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1: 네.
2: 우리 솔잎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었습니다. 특히.

0: 제가 이제 출장을 제가 나중에 우리 우진숙 씨 앞에서도 또 실험을 한번 할 겁니다.
1: 네, 기억나네요.
0: 그 요즘에 유튜브 시절이 돼서
1: 네.
0: LA에서 방송을 유튜브로 방송을 하는데 클릭 수가 쭉 올라가는 거예요, 시청자가.
1: 아, 진짜요?
0: 실험을 했더니, 예, 신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우진숙 씨 앞에서도
1: 네.
0: 유튜브로 한번 실험을 해볼 텐데,
1: 네.
0: 제종 송보감은 우리나라의 전통 솔잎입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혈관 안에 있는 찌든 때를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1: 네.
0: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1: 네.
0: 이렇게 유리컵에다가 제가 이제 그렇게 준비를 했죠.
1: 네.
0: 그래서 유튜브 앞에서 이제 실험을 이렇게 줌인 해가지고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붓고 우리가 평소에 썩지 않는 그 환경 오염 물질, 스티로폼을 네. 손으로 잘라놓고
1: 네.
0: 세종 송보감을 보시는 앞에서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1: 네.
0: 그 액체를 이렇게 그 컵 안에 이렇게 짰습니다.
1: 그렇죠.
0: 30초도 안 됐을 거예요.
1: 더 금방 없어졌던 것 같아요.
0: 네, 스튜디오가 네. 솔 향기로 가득 차면서
1: 네.
0: 스티로폼이 없어졌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래서 네. 다들 신기하셔가지고 어떤 분은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1: 네.
0: 내 앞에서 좀 해보시면 안 됩니까? 내 앞에서 좀 막 그런 분들 계셨는데
1: 네.
0: 솔잎은
1: 네.
0: 다양한 효능 중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효능은 솔잎에는 다양한 무기질이 들어있는데 그중에
1: 네.
0: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루테인 아닙니다.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요거는
1: 네.
0: 모세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혈압을 안정시켜주는 성분이 됩니다.
1: 네.
0: 두 번째 솔잎에는 글리코키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1: 네.
0: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1: 그렇죠.
0: 그다음에 그 불포화 지방산, 몸에 이로운 불포화 지방산이
1: 네.
0: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혈관에 있는 혈전 같은 것들을 깨끗하게 용해해서
1: 네.
0: 배출시켜줍니다.
1: 그렇죠.
0: 마지막 네 번째는 해독작용인데
1: 네.
0: 그 아피에긴산이라는 성분이 솔잎에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 쌓이는 중금속을 해독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니코틴을 배출시켜줍니다.
1: 맞습니다. 아, 진짜.
0: 이번에 LA 갔을 때
1: 네.
0: 라디오 코리아에서 방송을 했는데
1: 네.
0: 끝나고 나오니까 어떤 남자 직원이 사장님 저부터 송보가 못 해야겠어요.
1: 네.
0: 왜요? 그랬더니 솔직히 제가 지금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막
1: 네.
0: 웃으시던데
1: 네.
0: 다양한 이런 효능이 솔잎에는 농축이 돼 있고 세종 송보감에는 99%가 솔잎 증류 농축액으로 되어 있고 1%는 비타민 E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종송보감 별명이 혈관 청소부인 거죠.
0: 청소부.
1: 네네. 네, 혈관 디톡스라고도 하고요.
0: 네. 네. 네, 맞습니다. 이걸 아침, 저녁으로 하나씩 드시는데 지금 뭐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 송보감을 꾸준하게 드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차례 또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두 차례 이렇게 드시는 분이 많은데 혈관 건강은 아침 저녁으로 송보감을 한 번씩 드시면 됩니다. 두 하루에 두 번만 드시면 되고요.
1: 네.
0: 3개월분 한 박스가 380불 가격은 똑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조금 심하신 분들은요 하루에 세 번까지 그러니까 아침 식사 후
1: 네.
0: 점심 저녁 이렇게 세 번까지 드실 수 있으니까
1: 네.
0: 그런 분들은 저희들 상담하면 좋은데 제가 조금 있다가 세일 정보도 또 오래간만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들으시는 분들을 위한 스페셜 세일 있고요.
0: 네.
1: 세종 송보감과 함께 세종 바이오텍의 또 하나의 이 기둥이 있습니다. 유명한 제품인데 후코이단이죠.
0: 네.
1: 네. 네.
0: 여름철 감기는 뭣도 안 걸려요. 제가 몇 주 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1: 네.
0: 그때 어떤 고객이 그거는 강아지에게 모욕입니다.
1: 네.
0: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는 분이 그래서
1: 네.
0: 제가 막 웃었는데 여름철에 면역력 관리가 그만큼 또 중요합니다.
1: 그렇죠.
0: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여름철 면역력 관리는 특히 중요한데 뭐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후코이단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1: 네.
0: 후코이단은 우리 8년 전에 처음 개발이 돼서 지금은 우리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고 한국에 우리 지사가 있으니까 보내는 분이 많은데
1: 네.
0: 우진숙 씨 뭐 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1: 네, 벌써 알 것 같아요 제가.
0: 후코이단의 효능 네. 중에 나중에 우리

0: 보이다는 간단히만 네. 말씀을 드리면 함량면에 이게 되게 귀하거든요. 가격도 비싸고
1: 네네.
0: 함량면에서도 유사 제품들보다 높고 고용량이고 네. 순도면에서도 고순도의 그런 후코이단이 되기 때문에
1: 네.
0: 혹시 후코이단에 대한 상담 후코이단은 상담을 할 때요
1: 네.
0: 보통은 20분 이상씩 해요.
1: 꽤 길게 하시네요.
0: 그렇습니다. 네. 많이 이제 관심이 많으시니까
1: 네.
0: 그래서 후코이단을 구입하실 때는 함량이나 순도도 꼭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산지에 대한 것도 꼭 체크하시고
1: 네.
0: 물론 가격에 대한 것도 꼭 체크하셔서
1: 그렇죠.
0: 좋은 후코이단을 고르실 수가 있는데
1: 네.
0: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종 바이오텍의 후코이단은 항암 면역력에 좋은데
1: 네.
0: 일본산 후코이단이 아니고
1: 그렇죠.
0: 청정 대서양 지역의 후코이단으로 연구 개발됐기 때문에
1: 네.
0: 안심하고 원산지 면에서도 안심하고 드실 수가 있습니다.
1: 그래요.
0: 자 마지막으로 가격 말씀을 드리고
1: 네.
0: 세일 정보 드리겠습니다.
1: 네 주세요.
0: 제가 지난주에는 비타민 3총사 세일을 했었어요.
1: 그렇죠.
0: 그런데 오늘은 송보감을 이제 소개하게 되는데 송보감은 혈관 대청소 3개월분 한 박스 380불이고요.
1: 네.
0: 그 다음 면역력 후코이단은 4개월분 한 박스가 380불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리고
1: 네.
0: 참고로 우리 회사 홈페이지 세종바이오텍.us에 들어가면 세종 송보감의 경우는 2 플러스 1입니다.
1: 네.
0: 두 박스에 한 박스를 드리고 있고요. 후코이단에 대한 세일은 우리 홈페이지에는 없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제가 방송할 때만 몇 분에게 특별한 세일 정보도 드리는데
1: 네.
0: 필요하시면
1: 네.
0: 제가 세일 정보를 드릴 테니까
1: 네.
0: 전화 주시면 됩니다.
1: 좋습니다. 평소에 후코이단 제품은 세일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기대가 네. 되는데요. 자 그럼 네. 세일 정보 주십시오.
0: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 네.
0: 방송을 듣는 다섯 분에게 제가 선착순으로 세일 정보를 드립니다. 혈관 대청소 세종 송보감
1: 네.
0: 두 박스 아니고요.
1: 네.
0: 한 박스 구입하시면 여러분 잘 아시죠? 똑같은 가격에 후코이단
1: 네.
0: 4개월분 한 박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1: 아 좋습니다. 오늘 이거군요.
0: 네. 그리고
1: 네.
0: 보너스로 리포존 비타민 C 한 병도 같이 드리는데
1: 네.
0: 요거는 개인당 한 세트, 두 세트까지가 리밋이 되고요.
1: 네.
0: 이 저녁 어디든지 쇼핑해드리고 한국도 지사를 통해서 보내드리니까
1: 네.
0: 뭐 필요하신 분 상담하시면 좋은데 전화번호 먼저 오픈하겠습니다.
1: 네.
0: 703-256-76 71번으로 703-256-7671번으로 전화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뭐 아마 들으시는 분마다 아 이거 좋은 세일 이거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전화를 네. 하실 텐데 703-256-7671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십시오.
0: 그 요번에 그 출장 갔을 때도 그렇고
1: 네.
0: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게 되면 세종 송보감은 혈관 그리고 후코이라는 면역력이기 때문에 이건 같이 드셔도 됩니다.
1: 그렇죠.
0: 또는 이렇게 부부가 나누어 드실 수도 있고요.
1: 네.
0: 가족 중에 나누어 드실 수 있으니까 송보감을 구입하시면서 후코이단을 선물로 드리니까 필요하신 분 전화 주시고
1: 네.
0: 특별 보너스로 오늘도 리포좀 비타민C 한 병 같이 드릴 테니까
1: 네.
0: 제가 전화번호 다시 한번 드립니다.
1: 주세요.
0: 703-256-7671번으로 전화 주시면 좋겠고요.
1: 네.
0: 제가 시간이 없지만 여름철 비타민 3총사 요거 세일 정보만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1: 네네 좋죠.
0: 지난주에 김경주 씨랑 같이 할 때도 되게 반응이 좋았는데
1: 네.
0: 리포존 비타민 C 세종 유산균 세종 여주 각각 35불인데
1: 네.
0: 5병에 1병 또는 10병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선물로 5병을 더 드립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 다음에 네. 제 제품이 가격이 똑같아서
1: 그렇죠.
0: 믹스앤 매치로도 가능하니까
1: 네.
0: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 세일은 송보감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후코이단과 리포존 비타민C 드리고요. 두 번째 세일은 비타민 3총사 5병에 1병 또는 10병에 5병을 드리니까 필요하신 분은 703-256-

0: 7671번으로 전화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오늘 주신 이 세일 또 놓치기 너무 아까운데요. 저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703-256-7671번 703-256-7671번으로 전화주셔서 상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0: 그럴까요?
1: 네.
0: 이제 더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더위 잘 이겼으면 좋겠고요. 방송 마칠 때 제가 하는 좋은 얘기가 있는데 우리 우진숙 씨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럴까요? 네.
0: 시작.
1: 행복과 건강은
0: 돈으로 렌트되지 않습니다.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네, 오늘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1: 네,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세종바이오텍 본사 대표이시죠. 데이비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상담 전화 한 번 더 알려드리면 703-256-7671, 703-256-7671번으로 전화 주십시오.

네, 오늘 투데이 또 한 시간 이렇게 훌쩍 갔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또 내일이 있으니까요. 저는 내일 여러분 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을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투데이 우진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GC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주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올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올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올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올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올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3: 라디오 생활백서 오전 11시 이제 어디 가지 마이소. 라디오에서 생활의 지혜 배우세요. 나이 들면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이거 참 중요하죠. 집에 혼자 계시면 외로움은 커지죠. 가족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부모님 혼자 계시다 싶으면. 특히 뉴욕에 사는 한인 가정들은 자녀들도 직장 생활을 하니까 부모님들이 하루 종일 그냥 집에 계셔야 되는 경우도 많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럴 때 낮 시간을 안전하게 만난 식사도 하시고 다른 분들도 만나시고 뭐 그러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는 데가 바로 시니어 데이케어 아닐까. 자, 오늘은 뉴욕 한인 사회에서 참 좋은 시니어 데이케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송으로 봐도 이렇게 든든한데 거기 데이케어에 계신 분들은 또 얼마나 든든할까 싶네요. 장수 데이케어의 신민수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반갑습니다.
3: 제가 진짜 첫인사로 든든합니다 그랬거든요. 든든합니다.
4: 아유, 뭐 그렇게까지 과찬을 해주셔서 너무 뭐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3: 예. 무거우신 거 아니고요?
4: 네. 요즘 많이 무겁습니다, 머리가.
3: 네, 오늘도 재미난 얘기도 진지하지만 알찬 얘기들 함께 장수데이케어의 신민수 이사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지내셨죠?
4: 네, 지금 저희 여름 또 아우팅 지난 얼마 전에
3: 네.
4: 그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로버트 모세스 스테이파크 비치에
3: 네.
4: 아주 잘 다녔어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비 소식이 있었는데
3: 네.
4: 저희 역대 저희가 아우팅을 할 때는 비 소식이 있다가도 꼭 나갈 때 비가 안 와요. 이상하게.
3: 오, 하늘이 돕는다 그랬죠?
4: 예,
3: 이런 걸.
4: 갔다 오고 나니까 오후에 오더라고요.
3: 예.
4: 그래서 너무 그 날씨도 좋았고 가셔서 바닷가에 발을 얼마만에 담궈봤는지 모르겠다는 우리 여러 회원분들도 계셨고.
3: 네.
4: 네, 오랜만에 또 그 등대까지 걸어가서 또 사진도 찍고.
3: 네.
4: 바닷바람도 쐬고.
3: 아.
4: 네, 아주 좋았습니다. 오면서 맛있는 점심도 또 외식도 하고.
3: 네.
4: 그래서.
3: 아.
4: 네, 좋았던 것 같아요.
3: 말만 들어도 좋네요. 사진 한 장을 어느 날 보내주셔가지고. 네, 안 그래도 네. 이 사진을 봤거든요. 야, 이것은 누가 봐도 시니어가 아닌데요? 다들 너무 건강해 보이고 활기차 보이는
4: 네.
3: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이게. 대충 몇 분 정도 함께 가신 거예요?
4: 이번에는 한 130여 분이 같이 갔어요.
3: 예, 네. 와.
4: 30여 분이 같이 갔고, 계속 조금씩 가시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참 고무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결국은 데이케어 생활을 꾸준히 하면서, 몸도 정신도 같이 이렇게 아우팅 할 수 있는 컨디션으로 조금 좋아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3: 그럼요. 그래야 네. 가죠. 몸이 힘들면 안 가죠. 네.
4: 그럼 일단은 우리는 잘 이해를 못 하지만 이렇게 코치버스 같은 걸 타고
3: 네.
4: 뭐 한두 시간 이렇게 다니는 게요. 굉장히 힘드세요. 사실은.
3: 아, 그럼요. 사실 네. 저도 힘들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4: 저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버스 편한데 이거 타고.
3: 네.
4: 근데 이거를 못 타시는 우리 시니어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3: 네.
4: 근데 이제 저희 회원들께서는 이제 좀 늘 이제 1년에 몇 번씩 이런 게 뉴스가 되셔서 같이 이제 타고 아주 질서도 잘 지켜요.
3: 네.
4: 말씀도 잘 지키고 이렇게 해서 잘 다녀오면. 그게 이제 말씀 다시 드려보면, 늘어가는 그, 같이 움직이시는, 신청하시는 분이 조금씩 늘어가는 게 저는 굉장히 참 뿌듯해요.
3: 그럴 것 같아요. 예.
4: 처음에는 등록할 때만 해도 조금 막 여러 가지 좀 뭐랄까, 색안경 아닌 색안경 같은 걸 끼시고, 이게 내가 데이케어에서 이걸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3: 네.
4: 여기 내가 아직 나올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좀 이제 갖고 계신 지병 때문에 뭐 데이케어 보시면 이제 치매 환자도 계시고 무슨 파킨슨 환자도 계시고 네. 막 그래요.
3: 네.
4: 이제 열심히 그런 분들도 이렇게 나오시다 보면 참 좋아지는 거를 제가 늘 경험을 실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런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도 같이 갔다 오셨어요.
3: 네.
4: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달라져요.
3: 다녀오고
4: 그렇게
3: 나면.
4: 다녀오고 네. 나고 그리고 데이케어에서 또 즐겁게 이제 생활을 하시다 보면 얼굴도 달라지고 이제 막 어느 순간부터는 그분들이 옆에 계신 다른 분들을 도와드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3: 네.
4: 챙겨주고 막.
3: 네.
4: 그러니까 야, 이게 참 너무 귀하다. 네, 이런 프로그램이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감동도 오고 예? 보람도 느끼고 가끔 울컥해요. 가끔.
3: 오, 예.
4: 왜냐면 제가 보면은 100세가 넘으신 우리 아버님이 계신데 90대 어머님을 이렇게 부축해서 에이. 화장실 갔다 오실 때 이렇게 손잡아서 자리에 이렇게 앉혀주시고 그런 거 보면
3: 네.
4: 아, 너무 아름답죠. 그 그러니까요. 모습, 광경이. 근데 어디는 뭐, 서로 뭐, 뭐 자리 갖고도 싸운다 그러고, 다른 데들을
3: 그,
4: 보면.
3: 가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잖아요. 네. 네.
4: 뭐 이런저런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제가 소식을 자주 들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럴까? 응? 나오면 얼마나 즐겁고, 이렇게 새롭게 사귄 친구들 참 소중한데.
3: 네.
4: 그건 뭐 이렇게 대단해. 내가 거기 앉아야지만 뭐 오늘 하루를 잘 보내는 것도 아닐 텐데. 그래서 저희는 늘 회원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려요.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래봐야 싸우셔봐야 본인 손해다. 화내고 그러면
3: 맞죠.
4: 본인 몸에 안 좋은 자꾸
3: 스트레스 받고 네,
4: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그러시지 않는 게 좋다. 그러면 늘 뭐 저기도 앉으셨다 여기도 앉으셨다 저희는 그래요.
3: 네.
4: 물론 이제 가급적이면 지정석을 만들어 드리지만 가끔씩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참 편하게 이렇게 예, 조용히 딴 자리에 가서 앉아주시고 이런 모습 볼 때마다 감사하죠.
3: 네. 예, 예. 장수데이케어에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니어분들은 참 든든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막 100여 명을 모시고 비치로 나가고 뭐 이런 행사를 하면 힘드실 법도 한데.
4: 근데 깜짝 놀랐어요, 요번에.
3: 왜요? 네.
4: 너무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3: 아, 전 운영이 전반적으로.
4: 예, 네. 아침에 이제 오시는 것부터 뭐 조를 나눠서 이제 차량도 다 나눠 타고 뭐 버스는 버스팀 뭐 배는 밴팀 탁 해서 다 가서 도착해서 어디 모이고 탁탁탁 네. 이제 시간대로 여기 이 등대 갈 분들은 갔다 오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바닷가에 물 담그고 이렇게 이렇게 딱 네. 시간에 딱 맞게 탁탁 움직여서 와서 밥까지 딱 먹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3: 혹시 신민수 이사님 무서우신 거 아니에요?
4: 제가 이렇게 항상 이 주의봉을 큰 걸 하나씩 갖고 다녀요.
3: 어떻게 그럴 수 있지?
4: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식사도.
3: 예, 저는 놀랍네요. 예.
4: 그래도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네. 가시면 이분은 저기서 뭐 달라 저분은 저기서 뭐 그렇죠. 달라 뭐가 숟갈이 떨어졌다
3: 뭐 먹었다
4: 뭐. 밥이 네. 안 왔다 막 정신 없거든요.
3: 네.
4: 그래서 우리 스태프나 저희 선생님들,
3: 네.
4: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는 식사를 잘 못해요. 이제 서브를 해드려야 예. 되니까 잘 챙겨드리고 식사 네. 맛있게 하시고 마무리 차까지 돌아가신 차까지 잘 이게 돼야 되기 때문에 매니저가 돼야 돼. 이번에 편하게 밥을 다 먹고 왔어요 제가.
3: 오.
4: 그분들하고 같이.
3: 예. 이제 뭐 이쯤 되면 가족이 됐네요.
4: 그냥 너무 이게 이제 어떤. 뭐 틀에 박혔다라는 표현은 정확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3: 네.
4: 이게 너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회원들께서도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편해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니, 한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3: 무슨 데이케어가 이사님을 따라갑니까?
4: 아니, 근데 너무 그게 저는 이번에 이 비치를 다녀오면서
3: 네.
4: 깜짝 놀란 거예요, 저도. 야, 우리가 이제 이 정도까지 됐구나.
3: 체계적으로 그냥. 네. 물 흐르듯이.
4: 그냥 제가 밥 편하게 먹고.
3: 네.
4: 진짜로요.
3: 네.
4: 저도 우리 회원분들 식사하실 때 같이 저도 자리에 앉아서.
3: 네.
4: 같이 먹고, 그날 때, 어휴, 가세요. 먼저 가시고. 그러고.
3: 네.
4: 하여튼 참 재밌는 또 뜻깊은 또 아우팅을 하나 잘 마친 것 같아요. 네.
3: 참 사이좋은 대가족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
4: 네,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3: 혹시 이 이후에 뭐 가을에도 계획들도 있나요?
4: 그럼요. 저희는 항상 가을에도 뭐 단풍을 가든지 뭐 꼭 뭐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뭐 당연히 뭐 어딜 나갈 준비를 이제 곧 또 해야 돼요.
3: 네.
4: 그리고 연말에 또 연말 행사도 있을 거고 뭐 땡스기빙에도 당연히 또 행사가 있을 거고 그래서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다양한 스케줄이 좀 몰려 있어서 많이 분주해지죠.
3: 네. 제가 이제 방송 시작하면서 어디 가지 마세요. 생활의 제 여기서 배우세요. 그랬는데 아마 알찬 생활 정보를 지금 듣고 계실 테고 그래서 그거 어디고 하실 분들 계실 텐데요. 장수 데이케어의 신민수 이사님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꼭 필요한 생활의 지혜 이제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라디오 생활 정보 라디오 생활 백서 이 시간은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네, 여기였어요. 드디어 오픈 플러싱 154가 노던 플로버드 홀 19 스크린 골프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음식도 즐기세요. 또 한국 최신 시설에 플러싱 당구장이 오픈했어요.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하게 게임을 즐기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플로버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라운지 그리고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 제공합니다. 929-766-0088.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에서 무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특별 세일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 50% 할인, 여름 캐주얼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 최대 75% 할인. 국보 이불 유니온점 노던점에서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하세요. 718-886-3344. 또 하나의 번호 718-886-3353. 오늘 점심 결정하셨나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질렸다면 노던 블러버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만든 반찬이 무제한 제공, 여기에 팁도 없답니다. 오늘은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사발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5: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6: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5: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7: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 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 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출시.

0: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1: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2: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4: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5: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뉴욕 뉴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6: 키스뷰티 그룹에서 코스 설치와 기술 지원을 담당해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련 경력이 없어도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516-331-2250 516-331-2250번으로 연락주세요.
0: 케이팝, 케이드라마, 케이푸드, 케이뷰티에 이어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말 한국어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글 교육의 비전을 품은 뉴욕 한인경제인협회가 2026 맨하탄 한국학교 장학금 모금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뉴욕 컨트리클럽, H-Mart, ESU, 쉐이크앤고, 우리은행, 필뷰리, 이코노보험과 메트로건강보험, 뷰리플러스, BBQ치킨, 킹사우나와 법무법인 대륜, 그리고 K-Radio 등 미동부 대표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 함께합니다. 점심, 저녁 풍성한 식사와 선물까지 함께하는 뜻깊은 나눔의 현장. 문의는 917-510-5070 뉴욕한인경제인협회로 지금 연락해주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장수대의 케어의 신민수 이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 뵀을 때 한 달 됐는데요. 그때 이제 닉 셜리 유튜버가 우리 요 지역에 뉴저지 뭐 플러싱 이 지역에 한인 데이케어를 놓고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두고 말씀을 하시면서 신민수 이사님이 닉 셜리를 만날 수 있다. 내가 한번 토론해보고 싶다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오늘 모셨습니다.
1: Hey, how are you?
0: Good. I'm sorry.
1: 제가 지난번 이 자리에 있었을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물론 거기서 얘기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다 맞는 말이에요.
0: 네.
1: 틀린 말은 없었고
0: 예.
1: 단 이제 그분들이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깊은 그 어떤 그럴 수밖에 없는 요인과 이유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0: 잘 그냥 모르죠.
1: 간과를 한 거죠.
0: 예.
1: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왜 루즈벨 에브뉴 저 밑에 쪽 메인스트리트 쪽 그리고 뭐 유니언 스트리트로 해서 뭐 저쪽 43-5에빈 쪽으로 내려가면 왜 그렇게 수많은 중국 약국들이 한 블락에도 몇 개씩 있고
0: 그 유튜버에서는 그랬거든요. 여기 이거 깽단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다 예. 모여가지고
1: 예.
0: 그냥 뭐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1: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0: 네.
1: 근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0: 뭐 자세히 모르지만
1: 좋게 보고 싶은 거예요.
0: 네.
1: 저는 좋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좋게 보고 싶은 건데 다시 얘기를 돌아가면 왜 한 블락 그리고 여기 몇 개의 블락 안에 이렇게 약국들이 많고 건강약국들도 있고 뭐 홈케어도 이렇게 많이 오피스가 보이고 뭐 데이케어도 많이 이렇게 있고 이거 이해할 수 없다 이거죠.
0: 네.
1: 이제 뭐 반경 1, 2마일 안에 무슨 데이케어가 60몇 개, 무슨 뭐 그 중에서 뭐 한인 데이케어가 몇 개고 중국 데이케어 몇 개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제 분석을 통해서 잠깐 나눴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생활 터전이 여기라는 거잖아요.
0: 네, 많이 모여들죠.
1: 우리의 생활 터전.
0: 네.
1: 저희 회원들도 이렇게 지금 거주지 분포를 보면요.
0: 네.
1: 웨체스 저 위, 와이플레인. 맨하튼.
0: 네.
1: 뭐 브루클린 브롱스.
0: 네. 저 멀리 사실 다 일로 오시네요.
1: 롱아일랜드.
0: 예.
1: 롱아일랜드도 저 서퍼 카운티부터 해서 네소 카운티 롱아일랜드. 수십 마일 떨어진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매일 와요.
0: 네.
1: 거의 그분들이 여기로.
0: 예.
1: 근데 데이케어를 나오게 해서 오는 건 아니에요. 물론 데이케어도 이유가 그 중에 들어가 있지만. 지금 우리 한인 이민자 시니어들이 누려야 할 각종 그 의료 혜택들,
0: 네.
1: 뭐 당신들의 주치 선생님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통증 병원,
0: 네.
1: 뭐 한의원, 약국, 홈케어 회사, 그러니까 다 여기 있어요. 그리고 식당, 카페.
0: 네.
1: 그 동네에는 한국 식당 마시는 게 없어요.
0: 없죠. 네.
1: 한국 홈케어 회사가 없어요. 데이케어가 없어요. 키케아 스테이튼 아일랜드. 물론 뉴저지에도 있죠. 근데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뉴욕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 일주일에도 각종 어포인먼트, 병원 어포인먼트이 최소 두 개, 세 개예요.
0: 네.
1: 그게 다 어딨냐? 다 이쪽에 밀집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한 어떤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보 자료가 맞지만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0: 네.
1: 이 안에 아니 그러면 여기 왜 이렇게 한국 식당이 많아? 그렇죠? 왜 이렇게 한국 약국이 많아? 한국 내과가 왜 이렇게 많아?
0: 생활하신 그 반경 안에 있으니
1: 이렇게 네. 얘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0: 그러네요. 예. 네.
1: 어?
0: 왜
1: 여기 왜 K 라디오가 왜 여기 있어?
0: 그러니까.
1: 네? FM이 네. 왜 여기 있고 AM이 네. 왜 여기 있고 한국 방송 채널 방송이 왜 여기 있는 거야?
0: 곳곳에 흩어지면 될 텐데.
1: 여기가 우리의 생활 반경 제일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0: 네.
1: 언어적으로도.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이는 것이다. 라고 저는 반박
0: 하고 싶은 네.
1: 내용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죠.
0: 네.
1: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프로드가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0: 네.
1: 그래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피해는 여러분들에게 다 돌아간다.
0: 이 혜택을 봐야 되는 시니어분들.
1: 그렇죠. 네. 제가 그 얘기를 몇 년째 지금 떠들고 있어요. 몇 년째. 결국은 이제 요번에 이제 제일 이 사건이 공론화가 되면서 네. 그 퍼블릭하게 유튜브나 여기 미국 로컬 공중파 아주 유명한 채널들의 CNN과 Fox에 네. 뭐 여러 곳에서 다뤄졌어요. 네, 그러다 보면 아무리 우리 시니어들을 뭐 여러 정부 기관에서 보호를 해주려고 하겠지만은 어쩔 수 없이 또 제재가
0: 올 수밖에 없죠.
1: 예, 네. 있을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안타깝죠.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베네핏을 여러분들이 막으려고 하고 계시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지금.
0: 네.
1: 그래서 많이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는 아주 간단해요, 사실은.
0: 뭐죠? 간단하게?
1: 아니,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제 몸 안에 제가 어떤 뭐 종양이 있어요. 어떤 뭐 혈관이 클락이 됐어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0: 제거하면
1: 네, 제거하고 네. 막힌 데 뚫어주고 그러면 돼요.
0: 네.
1: 근데 지금 우리는 그 해결 방법을 알고 있는데도 안 하고 있고 자꾸 부패가 더 심해지고 있는 거죠.
0: 그 방송 나가고 나서 그 네. 여파랄까요?
1: 네.
0: 좀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아요?
1: 많이 달라진 걸로 들리고는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기존에 그런 현금 킥백을 주던 여러 곳들이 네. 뭐 안 주기로 했다.
0: 네.
1: 그런 얘기도 들었고 또 그 와중에 또 어떤 곳들은 뭘 들은 소문인데 어떤 곳들은 준이 그냥 우리한테로 또 뭐 한쪽으로 또 몰리는 또 현상이 조금씩 또 있고요.
0: 네.
1: 근데 결국은 이거를 단칼에 지금 수술 칼을 지금 대질 못하고 아직도 있는 그런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글쎄요, 그 길게 본다면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프로그램을 정직하게 잘 이용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저희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올 수 있겠고 기대도 해볼 수 있겠지만은 그 반대의 어떤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그런 와중에서도 더 많은 어떤 정부의 혜택을 요구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목소리가 저분들한테 어떻게 들려질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참 냉담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0: 네.
1: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0: 아직도 뭐 주나요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
1: 제가 진짜 요즘에요 쓰러질 것 같아요.
0: 예.
1: 그 이런 여파가 있고 나서 저희 센터에 이렇게 방문을 해오시는 분도 있고 전화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0: 네.
1: 아직도 그런 요구를 하세요.
0: 네.
1: 제가 쓰러질 것 같아, 진짜. 그런 분들 보면, 물론 한편으로 또 이해가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이 미국에 늦게 오셔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뭐, 세금, 리타이머 펀드를 적립하신 부분들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 지금 이렇게 이런, 사태를 맞이하고
0: 네네.
1: 현실에 부딪혀 계신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 해결책에 있어서 그것을 이런 식으로 찾아낸다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제 아직 리타이어 안 하신 분들이 지금 이제 그 길로 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0: 네.
1: 거기 이제 저도 포함이 되고.
0: 저.
1: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래요. 세금에 의해서 네. 이 모든 공공 서비스가 해결이 되고 돌아가는 나라예요. 근데 세금을 우리가 물론 어쩔 수 없이 조금밖에 낼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0: 조금 벌면.
1: 네. 네. 또 적당히 내는 분도 있고 아주 많이 내는 분들도 있고.
0: 네.
1: 근데 이 부분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억지로 그걸 내가 안 내려고 억지로 덜 내려고
0: 네.
1: 어떻게든 좀 가리고 숨기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스스로가 이제 힘들어진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그런 도움을 좀 엄한 곳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고
0: 네. 예,
1: 이러다 보니 뭐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의 어려움을 해당 기관에 정말 내놓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자신감도 없어지고
0: 네.
1: 용기도 없어지고 현실적으로 그게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자꾸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0: 네.
1: 안타깝지만 네. 이 어려운 시기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워진 분들이 많아요.
0: 네.
1: 심지어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냐면 여기 로컬 플러싱 로컬 지역에 새롭게 비즈니스를 조그맣게 오픈하신 분이 계세요.
0: 네.
1: 너무 갑자기 어려워졌대요, 지금.
0: 갑자기?
1: 네. 시니어 분들이 그래도 많이 찾던 비즈니스인데.
0: 네. 안 오시는.
1: 예, 이 돈이 안 돌아서 그러는 건지. 갑자기 어려워졌대요.
0: 네.
1: 그래서 이런 여파도 있어요. 있지만 이 여파는 사실은, 올바른 여파는 아닌 거고.
0: 처음부터 그랬어요.
1: 예,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그분들하고도 좀 나눠봤지만, 이번 이 사태를 우리가 거울 삼아서 계기로,
0: 네.
1: 뭔가 지금 트랜스폼이 안 되면, 앞으로의 우리 한인, 이민자들의 노후 베네핏,
0: 네.
1: 시니어로서의 어려워질 거다, 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설령 조금 힘들고 어렵지겠지만 좀 우리가 잘
0: 네.
1: 이겨나가 보자.
0: 이번 사태를 또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까지 하셨고요. 잠시 후 자리 옮겨서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2: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3: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4: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0: 생활백서.
1: 최근에 그 롱텀 케어 플랜 베네핏 관련해서 유튜브에서 이제 이슈가 되고 또 공중파에 나가서까지 또 얘기를 하면서 그 여파가 이제 우리 한인 시니어 데이케어들한테 여파가 미치고 있고, 근데 이제 수혜자들, 그러니까 시니어 분들이 가실 분들이 아니면은 이렇게 장수 데이케어처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나가야 될 방향? 앞서 뭐 여러분 말씀하신 것 같긴 해요. 예.
2: 사실 좀 어렵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소셜 어돌 데이케어가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 엔드 프로바이더예요. 직접 생활하고 네. 우리 시니어분들과 그 매일 같이 생활하면서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고충 다 해결해드리고 뭐 재미있게 즐겁게 해드리고 뭐 저희가 이런 곳인데 사실은 지금 그 존재의 가치가 좀 약간 퇴색이 된 게 제가 굉장히 마음이 좀 불편해요.
1: 네.
2: 열심히 진짜 많이 하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아침 일찍부터 퇴근할 때까지 굉장히 정신이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도와드리고
1: 네.
2: 메디케이드, 뭐 시민권 신청, 여권 잊어버리고 갱신해. 메디케이드 카드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는지 모를 거예요. 푸스탬프 맨날 잊어버리시지. OTC 카드 잊어버리시지. 맨날 재신청해다 그러시지. 에이. 편지 갖고 오죠. 메디케이드 리뉴얼 해드려야지. 푸스탬프 리뉴얼. 뭐 아파트 신청해드려야죠. 아파트 팔로우업 해야 되죠. 매년. 네. 근데 너무 이게 퇴색이 된 거라 저도 거기에 그 도매금으로 묶여가지고 저희도 데이케어는 이런 곳이다라는 얘기를 듣는 자체가 네. 굉장히 거북해요. 진짜. 진짜 저는 좀 딴 데요. 또 다른 이름을 쓰고 싶어요. 어떨 네. 때는. 그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아침 새벽부터 우리 기사님들이요. 집에서 막 5시에 나가요. 회원들 모시려고.
1: 네.
2: 그 새벽잠 겨울 아후, 추운데 겨울에, 눈길에 네. 비가 오는데 끝나고 여름에 지금 얼마나 더워요.
1: 네.
2: 그렇게 애쓰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곳들도 있음에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1: 네.
2: 하나로 그냥 묶여가지고.
1: 다 그렇지 뭐. 이렇게.
2: 한인 네이케어가 이런 곳이다. 무슨 마피아가 어떻고 뭐.
1: 네.
2: 사기 집단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선생님들 정말 저희 선생님들 열심히 하세요. 저희는 오전 오후반 있거든요. 토요일도 네. 오픈을 하고. 그래서 오전 끝나자마자 점심도 잘 못 먹고 오후반도
1: 식사는 하셔야죠.
2: 시니어들도 네. 준비해서 또 이제 다 오후반도 다 케어해야죠. 아마 집에 가시면 다들 그냥 떨어질 거예요.
1: 피곤해서.
2: 네, 피곤해서.
1: 네.
2: 네. 혹시 불면증 있으시죠?
1: 좀 어제 좀 못 잤어요. 네.
2: 데이케어에서 일을 하세요.
1: 아 그럼 맞아요. 피곤이 약이죠.
2: 피곤한 네. 것만큼 꿀잠을 자게 만드는 것은 없어요.
1: 기절. 네.
2: 제가 저희 회원분들께도 얘기를 해요. 데이케어 나왔다 가신 분 날들은 아마 잘 주무실 거예요.
1: 네.
2: 근데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한 날은 뭐 계속 주무셨다 아. 일어났다 주무셨다 일어났다 밤이 낮이고 낮이 밤이고 이러다 보니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안 나온 날 하루 지나고 나서 이제 나오시는 날 보면
1: 네.
2: 좀 힘들어하세요. 왜냐면 밤에 잠을 잘 못 잤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안타까워요. 이렇게 새벽부터 진짜 오후 늦게 돌아가실 때까지 열심히 도와드리고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1: 네.
2: 그것을 그냥 단칼에 돈 주니까 뭘 왜 이런 걸 우리한테 요구하냐는 이런 식의 얘기를 우리 시니어분들한테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1: 네.
2: 제가 옥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막 죄송합니다. 여기서 막 욕이 나오려고 그랬어요. 막.
1: 네. 넣어주세요.
2: 하, 진짜.
1: 근데 이제 많은 시니어분들이 그래 나도 데이케어에서 한번 가보자. 가면 뭐 하는데 궁금하실 것 같아요.
2: 바빠요. 바빠. 네.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1: 네.
2: 저희 지금 나오시는 어머님 중에는 오시자마자 이제 식사하시고요. 스크린 골프 연습하러 가세요.
1: 오.
2: 저희 이제 당구장 스크린 골프가 저희 회원들 무료잖아요.
1: 네. 네.
2: 아주 최신식 새로 다 해놓은 시스템이거든요.
1: 네.
2: 그래서 연습 가시고 그럼 또 이제 거기서 멋있는 또 젊은 우리 선생님들이 다 또 티칭도 좀 도와드리고 네. 잡아주고 당구장도 얼마나 그냥 새 뭐, 그, 나오셨, 거기 갔다가, 또, 바로 와가지고 또 무슨 스마트폰 듣는다고 했다. 또 무슨 스포츠 댄스 한다고 했다. 네. 이제 밥 먹으래? 또 그랬더니, 밥, 땀을 뻘뻘 흘리면서, 또 밥을 또 먹어야 된대. 그리고 또 뭐, 빙고하고, 뭐, 노래하고, 막 하고, 가야 된대요. 뭐 정신이 없어요.
1: 네.
2: 하루가 이렇게 정신이 없어야 되는 거.
1: 나가서 그냥 멀뚱히 있는 게 아니네요.
2: 아니에요. 아니, 네. 얼마나 바쁜데요.
1: 네.
2: 노래도 불렀다. 뭐 조용히 또 모두 뭐, 스페니쉬도 배우고 영어도 배웠다. 많아요. 배울 게 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윷놀이들도 막 그룹으로 하시고, 막. 너무 바쁘고, 예, 이, 한가할 겨를이 없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해드려야 될 일도 너무 많고.
1: 네.
2: 네,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목적을 갖고 소셜 어덜트 데이 케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1: 그렇죠. 원래.
2: 예, 네, 네. 이렇게 해드려야 뭐 당신들의 일도 줄어들 거고 당신들이 또 여러 가지 메디컬 이런 보조하는 곳에 돈을 줘야 될 것도 줄어들 거고.
1: 네.
2: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소셜 어덜트 데이 케어 특히 홈케어. 쪽으로 정부에서 예산이 매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1: 네.
2: 지출이. 그럼에도 널싱홈이라든지 병원 입원하는 거에 비하면 아직도 그 비용은 적어요.
1: 네. 그쪽으로 더 지원하는 게 낫겠네요.
2: 근데 이제 그쪽으로 가시면, 사실 우리가 널싱홈에 가신다. 병원에 오래 계신다. 그랬을 때는 사실 좀
1: 진짜 무료할 것 네, 같아요. 그냥 뭐랄까 마지막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도 있고.
2: 그렇죠.
1: 네.
2: 저희 회원들 중에서도 이제 좀 어찌어찌해서 다쳐서 병원 갔다가 널싱홈에 이제 오래 계신 분들 보면 건강이 악화 속도가요.
1: 네.
2: 놀랄 정도로 빨라요. 거기에 계시면.
1: 네.
2: 그리고 여기 멀쩡하게 얘기도 하시고 왔다 갔다 하셨던 분인데.
1: 다쳐서?
2: 다쳐서 한번 네. 병원 갔다 널싱홈으로 들어가시면 한 달, 두 달 된 것 같은데 말씀도 잘 못하죠. 기억도 잘 못하게 되죠.
1: 네.
2: 근데 이제 그런 건강이셨던 분들이 데이케어에 나오기 시작을 하시면 오히려 반전이 오는 거예요.
1: 젊어져. 네.
2: 젊어져요. 진짜로. 네. 젊어져요. 혹시 또 마음에 드는 우리 남자 아버님이 있다. 그러면 또 갑자기 갖고 갖고 쉬기 시작해요.
1: 네.
2: 또 아버님들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멀끔해져서 나오세요. 네. 왜 저러시지? 참 즐겁고
1: 네.
2: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프로그램이고 장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 아, 우린 대한민국 그 백의 민족의 피를 물려받은 자손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새마을운동의 기적을 일궈낸 전 세계에서 전무유무한 그런 빠른 경제 발전과
1: 네.
2: 문화 각종 문화며 여러 가지 사회 얼마나 롤 모델이잖아요.
1: 네.
2: 근데 여기 와가지고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거는
1: 네.
2: 그렇게 노력하신 분들에게 참 불명예를
1: 네.
2: 안겨드리는. 아주 몹쓸 짓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또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하우징 문제. 왜냐하면 지금 너무 렌트비가 비싸고 노인 아파트며 저소득층
1: 네.
2: 그런 아파트 거주지에 들어가는 기간이 너무 오래 지금 이제 지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스터디가 정말로 진중한 스터디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뭐 고령화 노령화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빨라지고 있고 이제 80, 90, 100세 이 아주 이제 자연스러울 거예요. 우리가 볼 때.
1: 네.
2: 예전에는 80이면요.
1: 우아했죠.
2: 예, 이거는 진짜 경사예요. 그 대대의 손손 이게 경사가 난 거예요. 근데 요즘은 80은 그냥 뭐 팔순잔치 안 하는 분들도 너무 많아진 것 같고.
1: 그러니까.
2: 뭐 팔순 갖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 네. 하우징이 부족해요. 기존에 이제 그래서 계속 그 디벨롭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부와 우리 시니어를 이렇게 매일 돌보는 기관들 사업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떤 좋은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1: 네.
2: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안 좋은 자꾸 이런 루머가 돌면 안 되잖아요.
1: 안 되죠.
2: 네.
1: 아, 이런 루머가 돌면 한인들은 뭐 그렇게 지원해주면 안 돼? 뭐 또 네. 이런 얘기들 나오고.
2: 아니 우리 한인 시니어들이 무슨 어디 저기 매도 파크에 가서 매달 무슨 청소를 도와준다 쓰레기 줍고 이런 소식은 없어요.
1: 네.
2: 어디 가서 우리 한인 시니어들이 뭐 뭘 했다 좋은 일을 했다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지금. 왜 못할까 우리?
1: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2: 네, 안 우리가 좀 이런 거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1: 혹시 안 알려진 거 아닐까요?
2: 그런 거 하고 계시면 좀 알렸으면 좋겠어요.
1: 저희한테 제보 주시면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2: 좀 좋은 일 하시면 좀 알리세요. 여기 미국은 자꾸 이렇게 목소리 크게 내야 돼요. 네, 가만히 얌전히 있으면 절대로 누가 그냥 입에다가 밥을 떠 넣어주진 않습니다.
1: 한국은 조용히 있으라고 그랬는데.
2: 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좀 힘을 모아서
1: 네.
2: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시니어로서도 좋은 일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렇죠?
1: 네.
2: 그런 것도 좀 구상을 해보고 뭐 협회가 새롭게 좀 정말로 굳은 결의 다짐을 갖고 뭐 다시 새롭게 협회도 좀 만들어 보시고
1: 네. 응? 현재 데이케어 협회가 있습니다.
2: 공식적으로는 없죠. 공식적으로는 네. 없어요. 그 당시 한 몇 년 전에 비공식적으로 물론 이제 대부분의 한인 데이케어 업주들 분들하고는 컨택을 했던 걸로 알아요.
1: 네.
2: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고사를 많이 하셨고 조인하는 것을 아마 그 당시 한 7개, 8개 데이케어의 대표 원장님들이 모여서 이제 가칭 협회를 만들었던 것이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뭐 유명무실하죠.
1: 그런 것도 하나 좀 제대로 자리를 만들어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겠네요.
2: 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좀 transparent 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네. 봐도, 이 진짜 너무나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미안할 정도로 잘하고 있어.
1: 네.
2: 우리가 더 뭘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잘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1: 네.
2: 옆에만 만들어 놓은 뭐예요?
1: 그렇죠. 응? 이름만 있으면
2: 껍데기인데.
1: 안 되죠.
2: 네. 그렇죠. 이름만 네.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름은 작지만 그 내실은 정말 크고 활동을 정말로 튼튼하고
1: 네.
2: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1: 지금 아마 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데이케어를 어덜트 데이케어를 찾고 있었다면 장수 데이케어에 한번 가봐야겠다 마음을 먹으셨을 것 같은데 혹여나 주변에 이렇게 데이케어가 몇 개 있는데 어떤 점을 유심히 보면 좋을까요?
2: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1: 네.
2: 아마 최근 그런

0: 대표가 됐든 뭐 이사가 됐든 누가 됐든 만나서 좀 얘기 좀 나눠보시고 전화로 하실 때랑 만났으면 또 달라요.
1: 그럼요.
0: 네. 진행자님도 저를 만나고 나서
1: 반했잖아요.
0: 방송 그런 거는 방송에 말씀하시면 아유, 안 되고요.
1: 죄송해요. 네.
0: 그러니까 사람이 만나면 또 이게 달라요. 눈을 마주 이렇게 네, 보고 맞습니다. 떨어지게 네. 제 눈을 피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서 좀 느끼는 부분도 크실 거고 또 식사.
1: 그 중요하죠.
0: 저희는 항상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식사 시간 즈음에서 저희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희 꼭 식사를 한번 하시라고 그래요.
1: 아, 네.
0: 하고 가시라고.
1: 네.
0: 뭐 비록 선생님들이 못 먹고 제가 못 먹던 한이 있더라도 한번 드셔보시고 네. 저희는 식사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매일 다양하게 메뉴도 네. 바꾸고 아주 건강하게 저희가 늘 고민 많이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아우팅이 뭐가 있는지 어? 그냥 맨날 시설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 말고도
1: 네.
0: 혹시 그 외에 기타 다른 어떤 뭐 것들인 행사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자제분들하고 좀 같이 좀 다녔으면 좋겠어요.
1: 아, 예. 그냥 동네 할머니들하고 아이고 여기저기 그렇죠. 이렇게 말고 직접 자녀분들 네. 같이 예.
0: 그래서 저희는 이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자녀분들이
1: 네.
0: 알아보시고 여기로 가세요.
1: 예.
0: 이렇게 해서 오시게 된 멤버들이 꽤 계세요.
1: 예.
0: 오실 때도 어떤 분들은 자제분들하고 같이 방문하신 분들도 있고요.
1: 네.
0: 뭐 이미 이제 저희는 어느 정도 장수대의 기여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알려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는 이런 곳이니까 그리 가세요. 이렇게 네. 뭐 자제분들이 그냥 떠밀어서 보내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뭐 다양하죠.
1: 그 누구보다 자제분들이 추천한다는 거는 내 부모님이잖아요.
0: 그렇죠.
1: 예. 그 얼마나 잘 알아보고 추천했을까 싶네요.
0: 네. 그래서 자제분들이 당신들의 그 아이들을 유치원을 보낼 때, VK를 보낼 때라든지 뭐 학교 얼마나 우리가
1: 예.
0: 고민 많이 하고 학군 따지고 뭐 이런 거 따지잖아요. 많이.
1: 맞아요.
0: 그런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한테도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1: 네. 지금 오늘은 장수데이케어의 신민수 이사님하고 함께 얘기 나누고 있고요. 장수데이케어가 그럼 어디에 있는데 궁금하셨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있습니다.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가면 식사를 한번 해보시래요. 직접 드셔보시면 아 이렇게 나와? 알 수 있으니까요. 뭐 여러 가지 수업이나 활동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계절별로 여행도 가시고요. 그냥 뭐 시간을 거꾸로 거스르듯이 젊어지실 만큼 활기를 찾을 수 있는 데이케어입니다. 장수 데이케어. 이뿐만 아니에요. 그냥 뭐 배우고 즐기고 이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해야 이게 일 처리가 되거든요. 경험 많은 스텝이 함께합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 그리고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전화번호입니다. 718-799-0133 718-799-0133. 이제서야 제가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우리 신민수 의사님 마이크로부터 멀어지시니까 좀 심심해 보이는데 끝으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마음이 이렇게 참 편안해지거든요. 뭐랄까 세상 근심이 사라지는 기분? 네. 시니어분들 어떤 트러블이 있을 때라든지 이럴 때도 굉장히 조율 잘하실 것 같아요.
0: 근데 이제 그것은 제가 아마
1: 고민의 톤입니다. 네.
0: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제 어떤 인생 경험을 조금 바탕으로 해서 제가 어떤 또 어드바이스도 드리고 중재를 하는 것 같아요. 뭘 저희 센터에서는 이렇게 싸우시는 분들은 안 계시는데
1: 네.
0: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인간관계는 그런 것 같아요. 문제는 전부 다 내가 먼저 우선이어서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1: 네.
0: 여기 내 자리인데.
1: 예.
0: 왜 나 먼저 안 해줘?
1: 나는 이렇게
0: 왜 나.
1: 예.
0: 내가 나 전부.
1: 예.
0: 그거를 너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1: 네.
0: 그래 너 먼저 야, 먹어.
1: 명언이다. 예.
0: 너 먼저 먹고 당신 먼저 드시고 당신 여기 앉으셔도 되고. 내가 잘못했었나? 저 사람은

0: 잘했던 것 같구나. 좀 이렇게 상대방을 먼저 좀 배려를 해주고 우리라는 생각으로 여기는 남아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옛날에는 한 가닥씩 했던 분들이거든요.
1: 내가 말이요? 네. 이렇게.
0: 그거 굳이 거기서 뭐 지금은 다 똑같아요. 장수데이케어의 네. 동창들이에요.
1: 네.
0: 같은 학급 친구들이고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항상 프라우드를 갖고 계시라고 그래요. 저는 사립학교다 여기는.
1: 네.
0: 장수에 계신 분들은 사립학교에 다니시는 거다라고 꼭 제가 이 어깨도 피시고
1: 네.
0: 자신 있게 예, 다니시라고 말씀도 하고 밖에서 그렇게 말씀드리죠.
1: 아 빨리 늙고 싶다. 착 늙어가지고 빨리 장수대이케어 가고 싶다. 농담 아닌 농담이지만 진짜 나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 어덜트 데이케어를 가야 되면 저런 데이케어 가야지 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자 오늘 장수 데이케어의 신민수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플렉이 다 푸셨죠? 이제 거의 끝났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0: 조금 남았는데.
1: 또 자주 뵙겠습니다. 장수 데이케어의 신민수 이사님이고요. 네 상담 전화 718-799-0133번입니다. 718-799-0133.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니고 우리가. 네. 네가
0: 네.
1: 오늘도 우리가 네. 함께한 라디오 생활 백서
0: 진행자님과 우리가 잘한 것 같죠?
1: 네. 괜찮은 것 같죠? 네. 라디오 생활 백서였습니다. 신민수 이사님 감사합니다.
0: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가족 성장 상담센터에서는 가족의 치유와 회복, 성장과 행복을 위한 가족 성장 상담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7주간에 걸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9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8시에서 10시에는 우울증과 분노 치유 클래스를, 9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8시부터 10시에는 친밀한 가족관계 원리에 대한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강의는 부부상담학 박사이며 하베스트대학교 가족성장대학원의 오광복, 이은경 교수가 인도하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가족성장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문의는 전화 410-440-6061, 410-440-6061이며 카톡 아이디는 ISAAC0120입니다. 올 가을 어디로 여행을 떠날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동부관광이 엄선한 최고의 가을 유럽 여행을 만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살아있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 그리고 낭만 가득한 이태리 7일, 알록달록 가을 풍경이 아름다운 동유럽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9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 코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정과 낭만의 남유럽을 원하신다면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코스도 만나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을 유럽 여행은 다양한 코스를 준비한 동부관광과 함께하세요.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관광.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김민석 전 총리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새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민주당은 새 지도부를 꾸리게 됐죠. 내일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당대표 그리고 정청래, 송영길 후보를 청와대로 불러서 만찬을 함께하며 전대 이후 당청 간의 통합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3시부터 비당권파 의원 4명에 대한 징계 소명 절차를 진행하면서 당내 갈등의 뇌관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 일부 한판 브리핑과 이어지는 배추 한판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2부 한판 인터뷰에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죠. 더불어민주당 홍기현 의원을 만나서 한미연합훈련 축소 방침을 밝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입장 직접 듣겠습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 시작합니다.
2: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예, 박종현 판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오늘도 엘레강스정 정옥임 전 의원님 어서 오시고요.
4: 네, 안녕하세요.
1: 예, 그리고 장인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함께하고 있습니다.
5: 반갑습니다.
1: 예, 두 분이 그 하늘색을 입고 오셨어요.
5: 예, 이건 텔레파시 맞춰 입은 건 아니고 텔레파시.
1: 텔레파시. 그래서 제가 하늘색 타이를 우연치 않게 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정옥임 의원님 약간 부상에 회복 중이신데 괜찮으세요?
4: 네,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1: 아, 많이 좋아지고 네. 있습니까? 네. 네, 방송을 다른 방송은 좀 접으시고.
5: 한판승부에 매진하시는
1: 거예요. 죄송합니다.
4: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1: 예, 아무튼 빨리 완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전시작전권 환수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발언한 건데 핵잠수함 사업도 강조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3: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을지 국무회의에서 견고한 한미동맹과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면서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서의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국방력에 대해 무기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보면 이미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 몇 번째 안에 들 정도라면서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1: 예.
3: 그러면서 전시작전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자고 했고 통합적인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를 길러내기 위해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 또한 흔들림 없이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1: 예.
3: 아, 그리고 여기에 더해 보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1: 예, 저 오늘 이제 전시작전권 문제까지 나온 얘기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를 지시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을 또 본인 SNS에 올리면서 관련한 여러 가지 변화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일단 최근 안보 관련해서 사활학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정 의원님부터 말씀 주시죠.
4: 이게 지금 그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선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일단 대통령의 이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 있잖아요. 네. 이거는 2019년의 경우에 이제 기본 운영 능력에 대한 검증에 있어서는 한미가 공동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1: 예.
4: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완전 운영 능력 검증 그리고 세 번째로 완전 임무 수행 능력 검증 단계가 있거든요.
1: 예.
4: 그래서 그거까지도 이제 공동 승인이 되면은 전시작전권이 예. 이양이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미국의 사령관이 한국의 어떤 그 사령부 안에 소위 이제 부사령관으로서 명령 체계를 받을 것인가의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 데다가
1: 예.
4: 오히려 이제 전시작전권 이양을 계기로 해서 이 동북아시아에 군은 주둔하면서 소위 이제 중국이라든지 컨틴전시가 발생했을 때 훨씬 자유롭게 전력을 운영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차원적인 고민을
1: 예.
4: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1: 예.
4: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한국은 전시작전 통제권을 어쨌든 대통령 임기 중에 받겠다라는 것인데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그 한미연합훈련 을지 프리덤 쉴드인가
1: 예.
4: 그거에 대해서 뭐 축소하겠다고 그러면서
1: 맞아요.
4: 김정은하고 얘기가 다 됐다고 근데 참으로 역설적인 거는
1: 예.
4: 이런 훈련을 축소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나 트럼프 정부가 같이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관계를 공유한다라는 점이에요.
1: 예.
4: 근데 사실은 한반도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훈련이라는 거는 어떤 도발에 대응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그 임전의 자세를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1: 예.
4: 이거 자체를 축소하면 실제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과연 우리가 대응 능력과 억지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1: 예. 예.
4: 그래서 도대체 이 트럼프가 지금 김정은하고 무슨 얘기를 했길래 지금 이 중요한 연합훈련을 축소하면서 지금 아마 11월 전에 또 뭔가 이벤트를 만들려고 하는가.
1: 그런데
4: 그렇죠. 과연 그게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김정은이 뭐라 그랬냐면 트럼프 당신 만나려면 우리 핵을 인정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1: 네.
4: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마냥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인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방 개혁한다 그러면서 뭐 사관학교 통합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국방부 장관 자체의 문제 때문에라도 국민 신뢰가 그렇게 붙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1: 예.
4: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상당히 여러 가지로 따져볼 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과거의 일기 때는 트럼프가 이렇게 좀 합리적인 행동 이하나 이상의 행동을 하면은 그 미국 정부 내 어른들이 말리는 사람들이
1: 그렇죠.
4: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국방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 같은 사람들 그냥 예스맨들이에요. 진짜
1: 맞아요.
4: 손바닥에 지문이 있나 모르겠어. 이거 비벼대는 건 정말 잘하고 하려는 대로 하거든요.
1: 예.
4: 이런 상황에서 뭐 우리가 걱정할 건 우리 안보죠. 저는 걱정이 많아요.
1: 네.
4: 전문가로서.
1: 그러니까요. 사실 자 장민 대변인.
5: 네, 일단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 함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흘러가는 그 국면을 그냥 진단하면 한미 연합 훈련을 대폭 축소하겠다. 이게 북한과의 사실 항상 이건 문제가 됐었잖아요.
1: 예.
5: 이게 북한이 그때마다 이제 문제 제기를 엄청 세게 하기도 했었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북미 관계에 대한 어떤 우호 관계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주시하고 있다라고
1: 예.
5: 얘기를 하고
1: 예.
5: 있고 그러니까 안개 속이라는 말씀에도 저의 동의가 되는데 그렇. 그렇다면 이거를 저희가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평화로 어쨌든 전환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1: 예.
5: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심지어 북미 대화 요청에 북으로부터의 응답까지 받았다. 뭐 시점과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1: 예.
5: 이런 부분에 대한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한민국도 이 국면에서 소외되지 않고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핵을 용인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저희가 좀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1: 사실 트럼프가 이란 전쟁,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그 문제를 마무리 못 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SNS에 뭐 끝났다 이걸 더 이상 올릴 수 없는 상황이 하도 끝났다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이분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이슈 전환이 필요해서 아마 북핵 문제,
4: 네.
1: 북한 문제, 대한민국 대통령과의 통화까지도 얘기했는데 김수인 평론가도 말씀해 주시면.
6: 네. 이란 문제랑 결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한국이 이란 쪽에 뭐 파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1: No thanks.
6: 네. 해주지 않았다. 뭐 대놓고 아예 이게 양 정상 간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공개를 하는
1: 그러니까요.
6: 경우가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노땡스라고 했다라고
1: 예.
6: 하는 그 주장까지도 그렇게 SNS에 올렸거든요.
1: 예.
6: 이건 좀 안갚음의 차원에서 한미연합훈련 축소도 이뤄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만약에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한국과 미국 간의 각고의 조율 끝에 어떤
1: 예.
6: 대북 전략에서의 뭐 그런 하나의 방안으로서 같이 공동으로 도출한 것이었다면 모르겠는데
1: 예.
6: 굉장히 전격적이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설령 북미 대화가 진행이 된다고 할지라도 뭐 한국이라든지 이런 국가의 그 입장하고 좀 동떨어진 그런 쪽으로 치달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어떤 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1: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냈죠. 그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합의하고 있는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정말 약속 지키는 데 오래 걸리는 사람들이다라고 어떤 통상관련 약속도 안 지켜지고 있다. 이 부분도 지적했고 이란 전쟁도 안 도와주고 있다라는 쪽을 지적하고 있고 지금 한미연합훈련 축소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좀 자꾸 뭐랄까 지금 중간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국면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역학관계가 있는데 정 의원님
4: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애초부터 일기 때부터 이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하더라고요. 한국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도매금으로 묶어가지고 쟤네 돈이 있을 만큼 있는데 왜 미국이 돈 들여서 지켜주고 무기 지네들이 사면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심지어는 주한미군 철수 얘기도 맞아요.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한미 FTA 없었던 걸로 하자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 장관들이 서류 책상에서 그걸 미리 빼기도 하고 결제할까봐 이런 그 에피소드가 나올 정도였는데 아마 이제 본인이 그 이란에서의 그런 이제 그 긴장 속에 동맹국이고 그 다음에 항상 그리고 주한미군 28,500명인데 지금은 또 뭐 3만 9천 명 운운하면서
1: 주일 미군과 헷갈리고 있어요, 이분이.
4: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 그, 일본을 헷갈린다라는 것도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아마 이제 또, 우리가 투자 약속한 거. 그러니까, 한국 정부로서는 전 이해가 가요. 대법원에서의 또 결론도 있었고.
1: 미국
4: 나름대로 대법원. 이제, 중간선거 때까지 시간을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한국도, 동맹국인 미국이 중요하면 정치적으로, 조금 더 유연하게 트럼프를 다루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예를 든다면 그 일본의 다카이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그 마키아벨리즘에서 말하듯이 어떤 여우 같은 그런 어떤 그 지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런 것이 잘 그, 소위 재현되질 못해서 이렇게 트럼프가 불만을 삼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트럼프는 진짜 여태까지 본 미국 대통령 중에 예외적인 미국의 위정자인 건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맹을 우리가 유지하는 이유는 우리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1: 그럼요.
4: 비용으로도 훨씬 비용 효과도 있고 그렇다면은 오히려 지금 불만을 어쨌든 그런 식으로 표출한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4: 수습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 두려워서가 아니라요. 우리 국익을 생각한다면 하긴 대통령은 이미 트럼프 바지가랑이 밑으로라도 국익을 위해서 갈 수 있다라고 천명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약간의 수습이 필요하겠다. 그 투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란에 대해서도 이란 비핵화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트럼프 말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믿을 수는 없어요. 뭐 예를 든다면은 파병을 요청했으면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어렵죠. 그래서 그 내부 사정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 제가 볼 때 상당히 이 감정 기복이 심한
1: 트럼프.
4: 트럼프로 하여금 더 이상 이게 한국 문제를 드러내놓고 나 불만이다 하게끔은 안 하는 운영의 묘를 이재명 정부가 발휘해야 된다라고 봐요.
1: 예, 이거 빨리 뭐 전화 통화도 해야 될 것 같은데.
5: 아, 근데 그 운영의 묘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지 않는 위정자. 이거 트럼프 대통령은 11월에 미국 중간 선거가 있는. 네. 그 오늘도 기사 내용들을 보면 임기 내 최저치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고 뭔가 이란과의 전쟁이 제대로 끝나지 않는 데 대한 국면 전환으로 한국을 그냥 수단화한다는 인상도 받는 상황이어서 아, 이게 관리 가능한 이 지경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안타까움도 있고 진짜 외교가 어렵겠다 지금 대한민국이 놓인 상황이.
1: 종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마키아벨리가 말한 사자의 용기와 여우의 간지 예, 이게 이제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 우리 김수인 평론가가 지혜를 내주세요.
6: 네, 일단 지금 안보하고 통상 경제 이쪽에 전면적으로 걸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압박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심지어는 무슨 그 메모리 반도체에도 호남에 투자하지 말고 미국에다가 투자해달라라고 했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뭔가 이제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게 뭔가를 따내려고 한다면 그걸 또 이제 빌미로 잡아서 더 많은 걸 내놔라 이렇게 또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일단은 이게 협상 전략이라는 것이 밀고 당기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겉으로 내세우는 어떤 요구사항이라든지 수용사항과 마지막으로 지켜야 될 핵심 이익 이런 것들을 저 스펙트럼으로 정부에서 좀 설정을 해두고 좀 굉장히 세밀하고 그런 치밀한 전략을 좀 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1: 예, 사실은 20일 날 또 우리 대통령이 중국 왕이 외교부 부장과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만남을 또 견제하려고 트럼프가 갑자기 또 뭐라고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까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럴까 정말 그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0: K라디오
1: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키스 뷰티 그룹이 준비한 따뜻한 감사의 자리 제4회 공경의 날 행사에 어르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10월 2일 금요일 그레인렉에 위치한 레너드 팔라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뉴욕에 거주하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초청 행사입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뵙기 위해 이전에 참석하지 않으셨던 분들을 우선으로 초대합니다. 참석자는 선착순이 아닌 추첨을 통해 선정되오니 서두르지 마시고 신청 기간 안에 접수해 주세요. 신청은 8월 25일과 26일 이틀간 진행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플러싱의 더 웨스틴 플러싱 라과디아 공항 호텔에서 접수받습니다. 신청하실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해 뉴욕주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세요. 문의 전화는 516-401-4155 516-401-4155번입니다. 키스 뷰티 그룹이 정성껏 마련한 제4회 공경의 날 행사에 어르신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0: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선출된 가운데 오늘부터 을지훈련 기간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좀 파문이 커졌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김정은이 내 대화 제안에 응했다, 응답했다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여러 가지 또 우리 정부로서 새로운 숙제를 안게 된 상황인데 30년 외교관 출신이시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십니다. 홍기현 의원과 함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0: 두 번째 나오셨습니다.
1: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오늘 자리는 약간 더 여유로운 표정으로. 일단은 어제 끝난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부터 여쭙고 싶은데 김민석 당대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봐서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1: 예, 저도 어제 대전에서 예.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었는데 예. 첫 번째 들은 생각은 예. 이제 끝나서 다행이다.
0: 다행이다.
1: 예, 사실 전당대회 기간에 예. 그 경쟁자 간의 예. 다툼이 너무 치열해서 예. 좀 많이 걱정을 했었거든요.
0: 예.
1: 예, 근데 끝나서 다행이다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당청 간에 예. 긴밀한 협력을 강조한 김민석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0: 예.
1: 그래서 향후 2년간 당청 간에는 좀 더 조율돼서 갈 것 같긴 한데
0: 예.
1: 또 비록 지긴 했지만
0: 예.
1: 정청래 후보가 45.92% 얻었지 않습니까?
0: 예, 그렇죠.
1: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는 당원 중심, 뭐 개혁을 많이 강조해서 당원들의 지지를 받았는데
0: 예.
1: 얻은 표가 상당해서 정청래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들도 상당히 마음의 위안을 얻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보면 향후에 좀 그 갈등이 그래도 좀 해소되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0: 아, 오히려 이런 결과가 당내 분열보다는 통합을 가져올 수 있는 결과다.
1: 예, 만약에 한쪽이 너무 크게 졌으면은 그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들 입장에서
0: 예.
1: 훨씬 더 실망이 클 거 아니에요.
0: 아.
1: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김민석
0: 당대표죠.
1: 예. 어제 당선 인사하면서
0: 예.
1: 당청 간의 전면 협력에 예. 창조적 수평관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0: 창조적 수평관계. 요거 가지고도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1: 그러니까 일단 전면 협력하지만
0: 예.
1: 또 창조적 수평관계라는 것은 뭐 사실 김민석 후보가 뭐 청와대에서 시키는 거 뭐 하는 대표가 될 거 아니냐는 식으로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0: 여의도 출장소 뭐 이런 느낌.
1: 예, 예. 사실 전혀 그게 아닌데.
0: 예.
1: 아마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0: 예.
1: 당청 간의 협력은 확실하게 하지만 수평 관계 그러니까 대등하게 할 예. 말을 하겠다 하는 취지인 것 같거든요.
0: 예,
1: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예,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번에 전당대회 국면에서 심해졌던 그런 당원들의 그 마음 갈라서 이게 좀 많이 치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 내일 이제 대통령과 그 새 당대표 후보, 물론 당선자 한 분과 이제
1: 예.
0: 후보 낙선한 두 분, 네 분이 아마 이제 저녁 식사하는 것 같아요.
1: 네.
0: 요 자리가 또 당원들 혹은 민주당 지지자들을 또 하나로 묶는 그런 시간도 될 수 있을까요?
1: 예, 제가 이제 알기로는
0: 예.
1: 이제 전당대 하기 전에
0: 예.
1: 이미 이렇게 만찬 자리를
0: 아, 약속이 돼 있었어요?
1: 예, 약속을 한 것 같고.
0: 아, 예.
1: 아마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당대회 과정을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그래서 대립과 갈등이 심한데, 이거를 전당대회 끝나면은, 통합과 화합의 국면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미리부터 자리를 마련하신 것 같고,
0: 예.
1: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
0: 예.
1: 네 분이 같은 자리에 이렇게
0: 사진 찍겠죠?
1: 사진도 찍히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0: 예.
1: 허심탄회하게 얘기한다면은
0: 예.
1: 좀 경쟁 국면에서 좀 쌓여 있던 그런 마음도 많이 풀어지지 않을까. 그걸 보는 당원들도 좀 마음이 많이 풀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0: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고 또 마음을 보듬어 주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1: 네.
0: 송영길 후보와 정청래 후보 두 전직 당대표 두 분에게 그럼 향후 어떤 역할이 맡겨질 것이냐.
1: 예,
0: 이각에서는
1: 그렇죠.
0: 뭐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또 외교부 장관 얘기도 있고.
1: 네.
0: 또 이각에서 또 정청래 전 대표에게도 장관직을 제안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1: 예, 뭐 그 전에 제안도 있었던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저는 뭐 정확하게 알진 못하지만
0: 예.
1: 듣는 얘기나 또는 이렇게 그동안 나왔던 여러 과정들을 보면
0: 예.
1: 예. 앞으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0: 예.
1: 꼭 그게 아니더라도 하여튼 좀 더 협력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민주당의 DNA거든요.
0: 예.
1: 경쟁은 치열하게 그렇지만 끝나고 나면 아, 또 하나의 그 목소리로 또 화합된 모습으로 계속 해왔고요.
0: 예.
1: 물론 이제 승자가 예. 좀 더 대승적으로 포용하는 모습 보이고
0: 김민석 당대표가
1: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도
0: 예.
1: 또 많은 그 표를 얻었잖아요.
0: 예.
1: 예. 그러니까 본인도 나름 책임도 책임감도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1: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고 또 아 전당대회 과정에서 소위 좀 과도하게 반명으로 이렇게 오해받았던 측면이 있는데
0: 예.
1: 예, 그런 것도 좀 해소하는 그런 모습도 보일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0: 그 인선이 또 메시지인데
1: 네.
0: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
1: 예.
0: 박성준 아마 수석 대변인이시고
1: 예.
0: 한정의 방사무총장
1: 예.
0: 정책위의장은 제 기억이 안 나요.
1: 권칠승.
0: 아, 권칠승 의원.
1: 예, 의원.
0: 이 인선이 통합 인사입니까?
1: 예, 일단, 이제, 사무총장하고 정책위 의장이
0: 예, 예, 예.
1: 중요한 당직이잖아요.
0: 그죠,
1: 예, 근데 사무총장, 한정의 사무총장이 됐는데,
0: 예.
1: 정청래 대표 시절에,
0: 맞아요.
1: 예, 정책위 의장을 했잖아요.
0: 아.
1: 예, 그러니까는 아,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한정의 사무총장이나 권칠승 정책위 의장이
0: 예.
1: 다 문재인 정부에서
0: 아.
1: 장관을 했었거든요.
0: 예, 예.
1: 근데 지금 뭐 소위 친명 쪽에서
0: 예.
1: 문재인 또는 친문 친노를 이렇게 배격하는 것처럼
0: 아.
1: 많이 모습이 비춰지거나 공격을 받았는데
0: 예.
1: 문재인 정권 시절에 장관했던 분들이
0: 아.
1: 사무총장과 정책위 의장이 된다는 것은 예, 그러한 우려, 오해를 많이 좀
0: 부식하는 인사다.
1: 예예. 예.
0: 알겠습니다.
1: 해소시켜 주지 않을까.
0: 예, 의원님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는데 자, 근데 우리 이제 의원님께서 지난달에 근데 그 당론과 다르게
1: 네.
0: 보안 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을 직접 발의하셨는데,
1: 예.
0: 이거 발의하신다면 엄청 공격받으셨잖아요. 비판.
1: 예, 조금 예, 공격보다 비판.
0: 예.
1: 비판도 있고, 비난도 예. 많았습니다.
0: 그래서 제가 언론에서 이제 의원님 그 카메라 잡힌 화면을 보면,
1: 예.
0: 굉장히 당황한 얼굴의 사진도 좀 봤던 기억이 나서. 많이 힘드셨었죠, 그죠?
1: 뭐 당황하진 않았고요.
0: 예.
1: 이제 법안 발의할 때,
0: 예.
1: 이제 그런 정도의 그런 비판, 비난은
0: 예.
1: 있을 거로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0: 그렇구나.
1: 다만
0: 예.
1: 저는, 진짜 국민과 또
0: 아.
1: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0: 예, 예.
1: 또 그게 이재명 정부의 성공 또 민주당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0: 예, 예.
1: 뭐 크게 당하거나 또는 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0: 좌절하지 않았다.
1: 예, 다만 그게 아쉽게
0: 예.
1: 아, 사실 보안 수사권을 존치하느냐 완전 폐지하느냐는
0: 예.
1: 이 사법 정의와 관련된 거고 이게 사실 그 검찰 개혁의 본류는 아니거든요.
0: 그렇죠.
1: 예, 또 검찰의 수사 개시권,
0: 예.
1: 그 다음에 또 수사 지휘권,
0: 예.
1: 또 정권 송치가 예전에 다 폐지됐었기 때문에 아, 저 본류가 아닌데 그거를 폐지를 반대하고 존치를 일부 존치를 주장하면 반개혁인 것처럼 비춰지는 그게 이 전당대회 국면하고 맞물려서
0: 예.
1: 좀 많이 정치 이슈화되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0: 예.
1: 사실 이제 완전히 폐지하는 거로 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10월
0: 성적법 개정.
1: 예, 10월 2일부터는 이제 검사는 완전히 수사권이 없게 되는데
0: 예.
1: 이에 따른 소위 그 피해자들의 그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히 많이 크지 않습니까?
0: 예. 예.
1: 아, 그거는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특히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우려거든요.
0: 예.
1: 그럼 우리가 서민과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가치와 이념을 갖고 있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0: 예.
1: 그러니까 그분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또 필요하면은 그분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적 조치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보완 사건을 넘어서
1: 네.
0: 그러니까 보완 어떤 이제 형사소송법이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1: 예.
0: 그 법안을 또 보완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계신다.
1: 예. 이제 검사의 보안 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됐지만 예. 그에 따른 피해자들의 우려, 국민 피해의 우려가 여전히 일부 남아있거든요. 물론 많은 장치들이 보완은 됐지만 그래서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 좀 계속 고민하고 있고 안을 좀 구상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러시군요.
1: 네.
0: 정성호 장관이 오늘 퇴근길에 사의 표명도 강력하게 했고 이제 사의 청와대도 수용한 모양새입니다.
1: 네.
0: 국회에서 할 일이 많을 것 같다.
1: 예. 사실 며칠 전에 예. 우리 전당대 행사장에서 정성호 장관을 만나서 예. 인사를 했는데 예.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 다음 주면은 사표 내고 국회에 올 거야. 아, 국회에 가서 내가 할 일이 있어.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0: 그 할 일이란?
1: 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하기는 좀 어려운 일. 국회에 와서 소위 보안사건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던 의원들과 대화도 나누고
0: 예.
1: 또 이제 보안사건이 폐지된 법안이 곧 시행이 되는데 그거에 따른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그거에 있어서 본인이 좀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0: 아, 보안입법 혹은 개별입법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
1: 뭐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제가 뭐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통과된 형사소송법 하에 그런 우려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데 본인이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홍기현 의원 만나고 있고요. 이제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하셔서 오늘 특별히 모셨는데 외교안보 이슈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4: 그린자두 노란자두 파운드당 2불99, 시험루 수박 금토 1 한정 개당 3불99, 단호박 파운드당 99장, 찰옥수수 10개당 7불99, 냉동소 목동심 불고기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9불99, 냉동 영게 파운드당 3불4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3: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K-POP, K-드라마, K-food, K-뷰티에 이어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말 한국어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글 교육의 비전을 품은 뉴욕 한인경제인협회가 2026 맨하탄 한국학교 장학금 모금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뉴욕 컨트리클럽, HMAT, ESU, 쉐이크앤고, 우리은행, 필뷰리, 이코노보험과 메트로건강보험, 뷰리플러스, BBQ치킨, 킹사우나와 법무법인 대륜, 그리고 K-Radio 등 미동부 대표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 함께합니다. 점심, 저녁 풍성한 식사와 선물까지 함께하는 뜻깊은 나눔의 현장. 문의는 917-510-5070 뉴욕 한인경제인협회로 지금 연락해주세요.

0: 더불어민주당 홍비원 의원 만나고 있고요. 이제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하셔서 오늘 특별히 모셨는데 외교안보 이슈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난데없이 또 을지훈련 첫날에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해라 지시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한미연합훈련 축소는 김여정 그 북한 부부장 이분이 또 항상 얘기하는 요구하는 사안이기도 했었는데 이걸 지금 트럼프가 들어주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1: 사실 한미연합훈련 축소는 네. 뭐 김여정 부부장뿐만이 아니라 네, 네. 북한이 오랜 동안 또 지속해서 네. 요구해 왔던 사항이죠.
0: 네.
1: 예, 그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에 대한 공격 준비 훈련이다
0: 네.
1: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북미 대화든 남북 대화든 그 전제 조건으로 한미연합훈련 축소 내지 폐지를 계속 요구해 왔는데
0: 예.
1: 이번에 저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폭 축소 그 메시지를 보고 사실은 뭐 크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0: 아 그래요?
1: 뭐 메시지 자체는 놀랄만한 일인데
0: 예.
1: 그러한 일을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많이 해왔기 때문에
0: 아.
1: 예. 이번에도 저 한미연합훈련이 시작하기 직전에 이런 메시지를 냈잖아요.
0: 예.
1: 일국의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는 되게 좀 정상적이지는 않죠.
0: 예.
1: 만약 축소해야 된다고 하면 이게 한미연합훈련이니까 한미 군사 당국 간에 협의를 해서 훈련 내용이나 양을 조정하는 게 맞는 건데 훈련 개시되기 직전에 이런 메시지를 낸 것 자체는 굉장히 이례적인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0: 예.
1: 이러한 이례적인 행동을 워낙 많이 했었기 때문에
0: 예.
1: 놀라지 않았다 그런 말씀인 거고
0: 예.
1: 다만 그 왜 이런 메시지를 냈느냐에 대해서는
0: 그렇죠.
1: 여러 가지 그 배경들이 제시되고
0: 예.
1: 있는데
0: 예.
1: 저는 제가 첫 번째 받았던 느낌은 북한과의 대화를 희망한다는 거를
0: 예.
1: 강력하게 좀 김정은한테
0: 예.
1: 또 북한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낸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0: 작년에 저희 경주 왔을 때도
1: 예.
0: 사실은 북미회담에 대한 메시지 마지막까지 나는 기다릴 거라고 메시지를 냈는데 응하지 않았잖아요 북한이.
1: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김정은과 나는 친하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 대화하고 싶다, 만나고 싶다, 그렇게 메시지를 내왔잖아요.
0: 예.
1: 근데 지금까지 북한이 일체 반응이 없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근데 북한이,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연합훈련인데
0: 예.
1: 그래서 아마 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0: 예.
1: 또 미국 그 언론이나 또 미국의 그런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뭐 그게 배경일 수도 있지만
0: 예.
1: 한편으로는 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메시지에서도 언급했던 이란과의 그 전쟁에 있어서 우리에게
0: 예. 도움을 주려 하지 않았다.
1: 예, 도움을 요청했는데 우리 쪽에서 들어주지 않았다 하는 게 원인이라는 얘기도 있고
0: 예.
1: 또 한미 간에 그 논의되고 있는 그 투자 협력이
0: 예.
1: 진척을 보이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 차원에서 냈다는 얘기도 있는데
0: 예.
1: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메시지를 낼 때 그 미국 국방장관이나 또 미국 내 분위기를 보면 뭐 내부에서도 상의하고 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0: 예. 예.
1: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0: 예.
1: 즉흥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낸 거니까 사실 그 속마음은 본인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아마
0: 예.
1: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사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우리 정부가 파악을 하고 왜 그럼 이렇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화가 나 있을까 혹은 예. 우리 정부를 향해서 또 대통령과 정상 간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건 이례적이고 결례죠 사실은. 노센스라고 얘기했다.
1: 예.
0: 이거 자체는 되게 기분 나쁜 일이 아닙니까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1: 이제 정상 간의 예. 그런 대화는
0: 예.
1: 공개할 때는 사실 양국 외교당국 간에 협의를 하고
0: 예.
1: 또 공개의 범위도 정하는 거거든요.
0: 그렇죠.
1: 예, 그런데 지금 전후의 맥락 없이
0: 예.
1: 뭐 우리 대통령이 노땡스 했다고
0: 예.
1: 그러니까 아마 이란과의 전쟁에 있어서
0: 예.
1: 한국도 뭐
0: 도움 요청을 했는데
1: 도와달라 했을 때 답이 그거였다고 하는 것 같은데
0: 예.
1: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게 무엇이고 우리 대통령이 얘기한 게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만
0: 예.
1: 가지고 그 뜻을 해석하기는 정말 어렵잖아요.
0: 어떤 요구에 대한 거부였는가? 그거에 대한 게 명확하지 않았잖아요.
1: 그 트럼프 대통령은 예. 그동안 많이 해왔던 게 그 호르무즈 해협
0: 파병
1: 예 봉쇄를 푸는 데 있어서
0: 예.
1: 한국을 비롯한 한국, 일본 등등의 나라들이 군함을 보내서 좀 같이 하자 이런 얘기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0: 예.
1: 그런데 우리의 그 법 체계상 헌법상 전투병을 파병하는 거는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0: 예, 예.
1: 국회의 동의도 얻어야 될 뿐만 아니라
0: 예.
1: 우리가 지금까지 파병을 몇 번 하긴 했지만 대부분 평화 유지나
0: 그렇죠.
1: 또는 전쟁으로 그 폐허가 된 나라의 재건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이었지.
0: 그렇습니다.
1: 전쟁하는 전장에 우리가 파병한 적은 없거든요.
0: 예.
1: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그거를 요청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요청한 것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뭐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0: 사실 지금 국회에서 현안 질의라도 빨리 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
1: 내일 우리 외통이
0: 예.
1: 회의가 열립니다.
0: 아, 그래요?
1: 아마 그 자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 작업이 들어갈 건데
0: 예.
1: 문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한미연합훈련 대폭적인 축소
0: 예.
1: 이거를 왜 냈는지를
0: 예.
1: 사실 사전에 협의하거나
0: 트럼프만 알아요?
1: 의견을 조율한 게 아니기 때문에
0: 예.
1: 우리 외교부 장관도 뭐라고 정확하게 답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0: 미국 한미연합사령관도 지금 뭐 우리 정부관계 오늘 면담했다고 하는데
1: 오늘 국방부 장관 만나러 갔다고 그러는데
0: 그분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는 거죠 지금?
1: 아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0: 네.
1: 왜냐하면 일단 미국 국방부 장관이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0: 네. 네.
1: 그래서 첫 메시지가 예정대로 훈련할 거다. 그랬다가 또 그 이후에는
0: 네.
1: 뭐 좀 조정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냈다고 하는데
0: 네.
1: 사실 한미연합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갑자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0: 엄청난 자원이 동원되죠.
1: 오랫동안 양국 국방 당국 네. 간에 협력을 해서
0: 네.
1: 어떠한 분야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시기에 훈련할지를 긴밀하게 조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훈련이 막 시작하기 직전에 그런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었다고 해서 조정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연합훈련이니까
0: 그렇죠.
1: 이거는 한미가 합의해서 하는 훈련인데
0: 예.
1: 한쪽에서 상대방과 협의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좀 이례적인 거죠.
0: 북한은 정말 위협적으로 느끼는 것 같고 한미연합훈련 자체를.
1: 예, 저는 예.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들었고 실제적으로 북한이 이렇게 느끼고 있답니다.
0: 자 일단 야당에서는 바로 장도혁 당대표 같은 경우에 이재명 정권이 자초한 외교 참사다라는 비판, 최은석 원내수석 대변인은 코리아 패싱이 시작됐다라는 비판입니다. 사실은 이 정도 수준의 비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나 싶은데 여당으로서도 지금 어떻게 봐요?
1: 어떻게 아니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0: 아, 그런가요?
1: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0: 예.
1: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런 문제는 한미 간에 사전에 협의하는 게 정상인 거죠.
0: 예, 그걸
1: 그 협의를
0: 했잖아요.
1: 하지
0: 예.
1: 않고
0: 예.
1: 상대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건데 그러면은 왜 그런 걸 했냐고 오히려 상대국의 문제를 제기해야지. 우리는 어찌 보면은 당한 입장인데
0: 예.
1: 당한 우리한테
0: 피해자다.
1: 무슨 참사니 패싱이니 이러는데 사실 이 군사 훈련을
0: 예.
1: 미국의 국방장관하고도 또는 미국의 국방부하고도 상의 없이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SNS에서 발표한 메시지잖아요.
0: 그렇죠.
1: 예. 네. 미국 내부에서도 협의 안 하고 패싱했는데 그걸 우리하고 협의 안 했다고 우리 정부나 우리 스스로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거죠. 사실 외교 안보 문제는
0: 예.
1: 정말로 당파성을 띄면 안 되지 않습니까?
0: 예.
1: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건데
0: 예.
1: 이렇게 특히 한미 간에 또 미국 쪽에서 무슨 조치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 행동 하나하나를 가지고
0: 예.
1: 우리 내부를 비판하고 우리 내부를 공격하는 것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0: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당당하게 현 상황이 외교 프로토콜을 벗어난 것이다. 그리고 동맹 간의 예의가 벗어난 것이다. 최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항의를 한다거나 요청을 하거나 설명해달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1: 예.
0: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요청할 수 있는 단계는 어느 단계입니까?
1: 아마도
0: 예?
1: 외교 채널을 통해서 연락이 갔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0: 예.
1: 무슨 배경하에 그런 메시지를 냈냐
0: 예.
1: 진정으로 담고 있는 의도가 뭐냐 하는 거를
0: 진위가 무엇이냐
1: 당연하죠.
0: 예?
1: 다만 그런 거를 대외적으로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가 표명하는 것은
0: 예?
1: 한미 관계를 생각했을 때
0: 예.
1: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0: 예.
1: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지 예. 당연히 우리 외교 채널을 통해서 논의가 될 거고 특히 국방 당국 간에도 논의가 될 겁니다. 아마 브론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우리 국방장관 만나러 갔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서도 서로 논의하겠죠. 예. 아마도 브론슨 사령관도 네. 곤혹스러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한미연합훈련을 우리 측과 협의해서 진행하는 최고 책임자인데 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국의 대통령이 그런 메시지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더 본인 입장에서는 예. 우리한테 더 곤란할 수 있죠. 네, 프로토콜을 어긴 것은 한국 정부가 아니고 미국이죠, 사실.
0: 그럼 우리는 섣불리 뭘 입장을 내기보다 미국 정부의 어떤 정치한 입장이 나올 때 좀 기다리는 게 편이 더 나은 전략이다.
1: 뭐 이제 그런 거를 조율해가는 과정 중에 있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예. 즉흥적으로 또 독단적으로 이러한 메시지를 많이 내왔었기 때문에 예. 사실 크게 놀랄 일이 아닌 거고 예. 또. 상대가 미국의 대통령이니까 예. 우리 입장에서는 좀 프로토콜에 안 맞거나 좀 불만이 있어도 그걸 대외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잖아요.
0: 그런데 예. 이걸 바라보면 우리 국민들 또 불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입장은 또 우리 불안한 국민들 안심시키는 역할도 중요하실 텐데.
1: 예, 그렇죠.
0: 지금 트럼프는 뭐 이란 전쟁 얘기 있지만 안 끝났나 못 끝내고 있는 상황이고.
1: 네.
0: 지금 김정은 장관하고는 통상협력 관련해서도 한국만큼 오랜 시간 끄는 나라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 한미연합훈련 빼겠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짜증이 나 있어요 이분이 제 느끼기에는 그러면 빨리 대응하거나 어떤 정부가 원인을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1: 사실 그 메시지를 낸 근본적인 배경이 뭔지는 예. 아직은 미지수인데 예. 예를 들면 투자 협력 같은 경우 제가 몇 달 전에 들었을 때는 미국 측에서 원하는 방향이 뭐고 그쪽에 투자하는 걸로 잘 협의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0: 아, 예, 예.
1: 근데 최근에 언론에 나온 거 보면 예. 미국 측에서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세워주기를 원한다. 이런 요구가 있어서 우리가 그걸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이니
0: 예.
1: 좀 이게 얘기가 잘 안 풀리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예.
1: 문제는 예. 미국과 우리가 다소 서로 입장이 다르거나 예. 또는 갈등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가 그거를 잘못 처리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오해에서 비롯된 게 있거나 또는 미국의 입장 때문에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죠. 대표적인 게 이제 쿠팡 사례인데
0: 예예.
1: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가 쿠팡을 의도적으로 차별 대우한다고 불만을 자꾸 제기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우리의 기본 입장이고 또 실제로는 우리는 우리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는데
0: 예.
1: 미국 측에서 오해하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쿠팡이 미국 정부나 또는 의회에 많은 로비를 하면서
0: 그렇죠.
1: 좀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의 정보만을 제공하고 미국 측에서는 그거를 그대로 듣고 우리한테 문제 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0: 예.
1: 그래서 그걸 풀기 위한 조치들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0: 예.
1: 우리 국회에서도 과방위원장 명의로 미국 의회에 보내는 그런 입장문도 전달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예.
1: 투자 분야도 마찬가지고 이란 전쟁 같은 경우도 전수병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그걸 파병할 수 없잖아요.
0: 예.
1: 그걸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예,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그걸 우리가 무조건 잘못이니까 우리가 풀도록 해야 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거죠.
0: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또 안심할 수 있는 조치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고맙습니다.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늘 푸른 농장 얼룩이 옥수수 5개 6불 99, 캘리포니아 생대추 파운드당 1불 9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2불 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 15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0: K-Radio 게시판입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주시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올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올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올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올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올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올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0대 그 시절 여러분의 리즈 시절의 이야기와 음악을 만나는 곳 레트로 음악 방송 헨쉐 음악다방 안녕하세요 성령아입니다.

씨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또 아 주말이 한껏 가까워진 화요일이에요 막 이러면서 너 스레를 떨었을 텐데 오늘도 역시 제 옆자리가 한산하죠. 이번 주 휴가를 떠난 서훈 씨 이틀째 되니까 이 빈자리가 살짝 좀 허전하기도 하고요. 혼자 하려니까 좀 벅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제 여러분이 카톡으로 말도 걸어주시고요. 응원도 보내주신 덕분에 힘을 내서 다방문 오늘도 힘차게 열었습니다. 오늘도 카톡으로 친구처럼 이야기 많이 건네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어제는 나이에 대한 이야기로 인생 여행을 떠나봤는데요. 오늘 한시 음악다방은 가슴 한 구석을 아련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주제, 바로 우정과 친구에 관한 노래와 이야기들로 같은 노래, 다른 느낌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친구하면 어떤 얼굴,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제는 이름만 좀 아련하고 얼굴은 좀 가물가물한 소꿉 친구부터 출출할 때 마실 나가듯이 찾아가는 이웃사촌까지 여러 얼굴들이 떠오르는데요. 첫 곡으로 들려드릴 친구 노래는요. You've got a friend in me. 랜디 뉴먼이 부른 토이스토리의 OST를 준비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릴 땐 내 방 한구석에 있던 인형이나 장난감이 내 제일 소중한 베스트 프렌드였잖아요. 추억 속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디 뉴먼의 You've Got a Friend in Me 듣고 오셨습니다. 네 곁엔 항상 내가 있어 라는 이 노래 가사처럼요. 저희 한시 음악다방도 온기 가득한 친구 같은 유대감을 여러분과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도라미님이 드디어 돌아오셨어요. 제가 돌아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딱 웰컴송 같아요 하셨는데 저번에 한국 가신다고 하셨는데 한국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참 오래 다녀오셨네요. 좋은 일 많이 하셨고 또 경험하셨고 즐거운 일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운 여름 저희 잘 지내고 있었고요. 도라미님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음악다방과 함께 가자 해주셨어요. 네, 함께 가자! 이번 주 주간 베스트 사연 주제 소개해드려야죠. 이번 주 주제는요.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은지 그리고 그 이유입니다. 까까머리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서 친구들이랑 떡볶이 먹으면서 낄낄거리던 정말 걱정 없던 그 시절로 가고 싶다 하는 분들 계실 거고요. 또 20대 청춘으로 돌아가서 진짜 하고 싶었던 일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또 어떤 분들은 내 인생에 가장 빛나던 순간 뭐 걸어가는데 어깨를 톡톡 두드리면서 저 혹시 시간 있으세요? 이런 네 바로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다 뭐 등등등 어떤 시절이든 다 좋습니다. 목요일까지 여러분이 돌아가고 싶은 그 순간 그리고 그 이유를 적어서 카카오톡 K-Radio US 친구 추가하시고요. 사연 보내주십시오. 금요일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고요. 청취자분들의 표를 가장 많이 받은 장원 한 분께 H마트 상품권을 댁으로 슝 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학창시절 친구들과의 진짜 추억 속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학교 후문 앞에 꼭 하나씩 있던 뭐 코끼리 분식, 즉석 떡볶이집 뭐 이런 거 기억하시나요? 학교 마치는 종이 치자마자 가방끈, 신발끈 고쳐 메고 빛의 속도로 달려가는 그 주말이에요. 친구들 주머니라고 뭐 싹 다 털어봐야 겨우 100원, 200원 뭐 이런 식으로 동전 몇 개 나오던 그런 시절이잖아요. 서너 명이 쪼르르 몰려가서 이모 떡볶이 500원한테 주세요 하고 아니면 또 용돈이 좀 있는 날이면 1000원어치요 하고 외쳤죠. 중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용돈이 조금 더 넉넉해지면 라면 사리까지 하나 얹어서 먹기도 했고요. 그러면 서로 라면 더 많이 먹겠다고 젓가락 싸움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크고 또 쫄깃한 떡 하나가 이렇게 남게 되면은 서로 눈치만 보다가 제일 젓가락 빠른 친구가 냉큼 이렇게 집어먹어버리고요. 그러면 또 양념 남은 접시에다가 어묵 국물 들이부어서 숟가락으로 싹싹 긁어먹던 그 맛. 순대나 뭐 튀김 같은 거 여기에다가 얹게 되면은 생일쯤 돼야 먹을 수 있는 그런 사치품이었죠. 단무지 하나도 이빨로 반 갈라서 나눠 먹고 입가에 빨간 고추장 양념 다 묻힌 채로 뭐가 그렇게 좋은지 배를 잡고 그냥 깔깔깔깔 거렸던 그 친구들. 예전에는 또 분식집에 DJ 박스가 있어가지고 공책 찢어서 신청곡 내기도 했었다고 하죠. 그 시절 친구들 지금 다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친구 하면은 또 생각나는 노래죠. 최백호 씨의 유쾌한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일만 친구.

여러분은 친구 이야기 나누고 있는 한시의 음악다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청춘들의 최고 이벤트였던 빵집 단체 미팅 해보셨나요? 미팅 날이면 온 동네 친구들 옷장이 아주 탈탈 털리잖아요. 아, 내일 태극당, 고려당 뭐 이런 곳에서 미팅이 있는데 입고 갈 옷이 없다 하면은 제일 스타일 좋은 친구 집에 다 몰려가서 청자켓에 청바지 골라 입고 머리에는 무스도 좀 발라서 힘도 좀 주고요. 여자친구들은 드라이 열심히 하고 심지어는 뭐 친구 언니나 형 신발까지 몰래 빌려서 신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빵집이나 카페 같은데 긴 테이블에 서넛이 어색하게 이렇게 둘러앉아서 단팥빵에 사이다 이런 거 시켜놓고 정적이 흐르죠. 테이블 밑에서는 남자친구들이 이렇게 발가락을 콕콕 찌릅니다. 야, 한시 방향 단발머리 내가 찍었다. 건들지 마라. 이러면서 눈빛으로 서로 욕을 주고받죠. 하이라이트는 단연 소지품 뽑기. 여학생들이 수줍게 내놓은 손수건, 열쇠고리, 볼펜 이런 거 고를 때 아, 제발 아까 그 단발머리 학생 걸려라 이렇게 기도하던 그 떨림. 생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하지만 그 화려했던 청춘의 파티 뒤에는 아주 쓸쓸한 첫 번째 이별이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친구의 입대입니다.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다 보니까 종로서적 앞이나 뭐 지하철역 아니면 시계탑 같은 거 아래서 친구들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은 한 친구가 어느 날 삭발을 하고 나타납니다. 입대 전날 밤에 동네 작은 포장마차나 선술집에 모여 앉아서 괜히 분위기 띄운답시고 야야야 오늘 요즘에는 군대 진짜 좋아졌다더라 이러면서 위로도 해주고요. 어색하게 머리를 빡빡 깎은 친구의 까칠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소주잔을 기울이다가 다음날 입영열차가 떠나는 플랫폼에서 어깨를 툭 치면서 야 건강히 잘 다녀와라 이러면서 무심하게 한마디 건네고 돌아서던 길. 훈련소 보내던 그 시절 생각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1990년 전국 입대 장정들과 친구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던 명곡이죠. 김민우의 입영열차 안에서 보내드릴게요.

0: 신디님, 안녕하세요, 영화 씨. 아이들 키울 때 자주 듣던 음악을 들으니까 지난 세월을 잠시 추억해보게 되네요. 파트너 없이도 씩씩하게 파이팅입니다 하셨어요. 응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씩씩하게 열심히 달려볼게요. 잠시 단골 손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에스더와 재단의 헬플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와 재단 헬플라인 전화 800-713-9336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자연을 연구하고 가치를 증명합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야에. 대한민국 이스라엘 장미 줄기세포의 생명력 야엘 발효 화장품 240시간 저온 발효 동충하초와 산삼을 더해서 더 깊은 효능 야엘 동충하초 사양 공진단 대한민국은 제가 잘못 읽은 거예요. 이스라엘 장미 줄기세포의 생명력입니다. 최상위 1%의 이스라엘 사막 청정 에너지 야엘 4개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도 젊음과 건강은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야엘 문의 전화 718-500-3350 뉴저지는 201-500-3350 야엘이 함께합니다. 드디어 오픈했어요. 블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에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가요. 뉴욕 최초의 골프존 2 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그리고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해드립니다.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실 수 있고요. 또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을 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됩니다. 전화번호는 929-766-0088번입니다.
1: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2: 모기지는?
1: 홈모기지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2: 모기지는?
1: 홈모기지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2: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1: 재융자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3: 뱅크오프 홈모기지.
4: 뱅크오프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0: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 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출시 대륙횡단 24차라는 대기록은 오직 푸른투어만 가능합니다. 업계 유일 미 전역 9개 지사 직접 운영 미국 투어도 전문가가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5: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6: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7: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0: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7: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0: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6: 케이팝, 케이드라마, 케이푸드, 케이뷰티에 이어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말 한국어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글 교육의 비전을 품은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가 2026 맨하탄 한국학교 장학금 모금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뉴욕 컨트리클럽, HMAT, ESU, 쉐이크앤고, 우리은행, 필뷰리, 이코노보험과 메트로건강보험, 뷰리플러스, BBQ치킨, 킹사우나와 법무법인 대륜, 그리고 K-Radio 등 미동부 대표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 함께합니다. 점심, 저녁 풍성한 식사와 선물까지 함께하는 뜻깊은 나눔의 현장. 문의는 917-510-5070 뉴욕한인경제인협회로 지금 연락해주세요.
0: 한시의 음악다방, 오늘은 친구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아까 미팅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SNS 소통이지만 그 시절엔 꼭꼭 눌러 쓴 편지, 펜팔도 많이 했어요. 네, 맞아요. 펜팔도 정말 많이 했었죠. 옛날 생각납니다. 글 잘 쓰는 사람들에게 정말 유리했던 이 펜팔. 여러분 펜팔 해보셨나요? 예전에는 무슨 잡지책, 작은 그런 잡지책 뒤에 자신의 주소, 지금으로서는 생각도 못할 이름하고 주소 남겨서 펜팔 친구 찾고 그랬었잖아요. 아, 정말, 네. 지금은 모두가 펜팔 대신에 SNS에 그 디렉트 메시지로 서로 주고받곤 하지만,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펜팔 정말 많이 했었죠. 친구에 관한 재미있는 속담 하나 알려드릴게요. 진정한 친구란 내가 집안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슬그머니 다가와서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멍청한 짓을 하고 있을 때 옆에서 같이 멍청한 짓을 해주는 사람이다. 이 말 정말 맞지 않나요? 생각해보면 진짜 그렇잖아요. 학창시절에 선생님한테 같이 걸려서 기압받고 하지 말라는 뭐 그런 짓들, 뭐 영화를 좀 본다거나 학생들이 볼 수 없는, 아니면 뭐 나이트클럽을 몰래 들어간다던가, 지나고 보면 참 좀 철없는 그런 짓이었지만 이상하게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남아있는 건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런 허물없는 어리석음을 군말 없이 함께 해준 친구가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요. 20대를 지나서 또 사회라는 치열한 전쟁터로 던져준 청춘들, 서툴고 외로웠던 그 길목에서 서로의 등불이 되어주었던 친구를 한번 떠올려봅니다. 점심 드시고 졸음이 살포시 찾아올 그런 시간인데요. 기지개 한번 시원하게 켜시고요. 신나는 리듬으로 졸음 확 쫓아내보시면 어떨까요? 클라렌스 클레몬스와 잭슨 브라운이 함께 부릅니다. You are a friend of mine.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잠! 자!

0: 잠시 시간.
1: Yeah.
2: 한시의 음악다방 친구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라면 먼 길도 짧아진다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하셨는데 맞아요. 친구랑 같이 가면 그래서 걷기 같은 지루한 운동도 친구와 함께하면 정말 짧게 느껴집니다. 아, 친구랑 있으면 왜 이렇게 즐거운 걸까요? 그런데요. 다트머스 대학교 연구진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여러 영상을 보여주면서 뇌의 반응을 MRI로 촬영을 했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서로 친한 친구 사이일수록 특정 영상을 볼 때 반응하는 뇌의 부위 그리고 뇌파의 흐름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아도 통한다. 아, 너랑 나랑 결이 정말 비슷해 이렇게 느끼는 것이 단순한 기분이 아니고요. 실제로 세상이나 사물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뇌의 회로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런데 또 이렇게 친한 친구들도 세월이 흘러서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생기면 각자 살기가 너무 바빠서 연락이 하나 둘씩 끊기게 되죠. 미팅 나간다고 하면은 옷 빌려주던 그 친구, 나랑 떡볶이 국물 싹싹 긁어먹던 이 친구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나처럼 흰머리도 늘고 배도 좀 나왔으려나? 휴대폰 연락처를 뒤져봐도 번호가 바뀌었거나 또 너무 오래전 친구라 선뜻 누르기 망설여질 때 어쩌면요 그 친구도 어디선가 여러분과 똑같이 여러분의 이름과 얼굴을 떠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요. 세월의 때가 묻은 후 다시 돌아보는 아련한 친구와의 옛 추억에 관한 노래입니다. 이범용과 한명훈이 1980년도 대학가요제에 들고 나와서 대상을 수상한 곡입니다. 꿈의 대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아주 소중한 진리 하나가 있죠. 바로 진정한 친구는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단 한두 명이면 충분하다라는 사실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인생이라는 이 긴 여정 속에서 나이가 들수록 친구의 의미는 더욱더 특별해지는 것 같습니다. 잘 나갈 때 연락하고 찾아오는 친구보다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아무 말 없이 나와 앉아줄 수 있는 그런 그늘 같은 친구, 또 슬퍼서 울고 있거나 의기소침해 있을 때 뻔한 우스갯소리로 헛웃음이라도 터트려주는 친구가 정말 소중한 친구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학창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도 물론 소중하지만 젊은 날에 이 모진 풍파를 함께 견디면서 평생을 함께 걸어온 배우자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믿음직한 베스트 프렌드라는 사실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다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거 제가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신청곡 될까요? 하면서 안재욱이 부른 친구 신청해 주셨습니다.

안재욱이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나서 별은 내 가슴에라는 드라마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던 바로 그때 불렀던 노래죠. 친구 함께 듣고 돌아오시겠습니다.

0: 한시의 음악다방 여러분과 친구에 관한 이야기 나누면서 노래 들어보고 있는데요. 야, 가사가 정말 이런 친구 하나만 있다면 어느 곳에 있어도 나에게 위로가 되는 친구 단 하나만 있어도 그 인생 참 잘 살았다 이런 생각 들 것 같습니다. 단골손님 만나볼게요.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블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를 최대 60%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내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앤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와 여름 의류부터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갓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제니의 뭉치는 뉴저지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식품이 아닌 건강을 드리는 유기농 원, 900여 가지 대한민국산 유기농 농수특산물과 엄선된 건강식품, 유기농 원이 블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생후 6개월 아기부터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건강 먹거리, 품격 있는 건강한 식탁, 유기농 원과 함께하세요. 블러싱 노던블루바드 154-08 929-845-0958 올가닉 원. 부산행의 연상호 감독의 손에서 탄생한 최고의 기대작 한국 영화 콜로니 군체가 찾아옵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퍼진 바이오테크 시설, 봉쇄된 건물 안에서 감염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공포로 변하는 순간, 세종 교수와 생존자들의 피할 수 없는 사투가 시작됩니다. 전지현, 구교환, 지창욱, 신현빈, 김신록, 고수가 출연하고요. 영화 콜로니 군체는 오는 8월 28일 금요일 극장에서 독점 개봉합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극장에서 예매하세요. 뉴욕은 AMC 베이트라스 6에서 상영하고요. 뉴저지는 AMC 리치필드 파크 12에서 상영합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1: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뉴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456.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코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

오늘 한시의 음악다방에서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요. 1967년도 하버드대학교의 사회심리학자인 스탠리 밀그램 교수가 실험을 한 가지 진행을 했습니다. 제목은 작은 세상 현상이라는 제목의 실험이었는데요. 네브라스카주에 사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주면서 보스턴에 사는 특정 지인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접 보낼 수는 없고 이 편지를 최종 목적지 사람에게 전달해 줄 법한 지인에게만 전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편지가요, 평균 5.5명, 그러니까 6단계의 친구 거리를 거쳐서 보스턴의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누구든지 평균 6명의 친구 관계만 거치면 모두가 다 연결된다라는 6단구 법칙이 여기에서 탄생을 했다고 해요. 참 재밌죠? 그리고요, 친구 관계를 더 원만하게 만드는 소소한 팁도 한 가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직접 야, 너 오늘 진짜 멋지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가 좀 겸손하게 사양을 한다거나 부끄러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야, 아까 철수가 그러는데 너 오늘 진짜 일 잘하고 멋있었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제3자인 친구의 말을 전하는 방식을 쓰게 되면은요, 듣는 사람은 거부감 없이 칭찬을 200%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기분 좋아한다고 합니다. 칭찬하실 때는요, 친구를 파십시오. 하지만 또 그 아무리 소중한 절친이라도 가끔은 티격태격하면서 우정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 겪는 수많은 흔들림마저도 우정의 또 한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홍경민의 노래로 들려드립니다. 흔들린 우정.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좋은 친구가 귀해진다고 하지만 어쩌면 진짜 좋은 친구는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재발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 마음을 받아줄 단 한 사람, 그리고 오늘 하루를 함께 버텨낸 서로에게 마지막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은 마음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나 가족의 손을 따뜻하게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와 추억의 음악 들고 다시

0: K-Radio 게시판입니다. 가족 성장 상담센터에서는 가족의 치유와 회복, 성장과 행복을 위한 가족 성장 상담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7주간에 걸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9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8시에서 10시에는 우울증과 분노 치유 클래스를, 9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8시부터 10시에는 친밀한 가족관계 원리에 대한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강의는 부부 상담학 박사이며 하베스트대학교 가족성장대학원의 오광복, 이은경 교수가 인도하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가족성장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문의는 전화 410-440-6061, 410-440-6061이며 카톡 아이디는 ISAAC0120입니다. 올 가을 어디로 여행을 떠날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동부관광이 엄선한 최고의 가을 유럽 여행을 만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살아있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 그리고 낭만 가득한 이태리 7일, 알록달록 가을 풍경이 아름다운 동유럽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9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 코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정과 낭만의 남유럽을 원하신다면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코스도 만나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을, 유럽 여행은 다양한 코스를 준비한 동부관광과 함께하세요.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관광.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2시의 비타민 김지연입니다. 자, 지금 혹시 여러분의 지갑을 한번 열어보세요. 자, 뭐 없을까요? 영수증이 나오나요? 쿠폰이 나오실까요? 아니면은 복권이 나오실까요? 생각만 해도 괜히 설레죠. 번호 하나, 둘, 셋, 맞았다. 이게 또 맞았어. 그러다가 마지막 번호에서 복권 용지를 마구마구 우겨서 버리죠. 그런데 만약에요, 진짜 내가 로또 1등에 딱 당첨이 됐다. 자, 여러분은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회사를 그만둬, 집을 사, 차를 바꿔, 가족들에게 한턱 턱턱 낼까? 자, 그런지 잠깐만 여러분,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뭔지 아세요? 돈 냄새 맡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잘 맡아요. 그러니까 당첨이 됐다고 바로 인생을 확 바꾸는 게 아니라 일단 조용히 천천히 평소처럼 출근하고 평소처럼 밥을 먹고 평소처럼 웃으면서 속으로만 혼자 생각하는 거죠. 이거야말로 정말 짜릿하잖아요. 자, 여러분 아직 복권 1등 당첨 안 되셨다고요? 우리한테는 매일 오후 2시마다 찾아오는 확실한 행복 복권이 있잖아요. 말하고 나서 쑥스럽네요. 여러분 마음속에 비타민, 행복, 복권 제대로 긁어드릴게요. 자, 오늘도 2시에 활력 충전 지금부터 함께 달려보실게요. 부릉부릉 부릉.

귀를 잃는 마음을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의 오후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유쾌한 이야기로 꽉 채워드리는 인간 비타민 김지연의 2시의 비타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K-Radio 비타민 친구 맺어보실게요. 휴대폰을 꺼내시고 카카오 메인 페이지를 여세요. 카카오톡 메인 화면 맨 위에 통통한 사람 모양 보이시죠? 플러스 버튼 클릭. 자, 아이디로 추가가 보이실 거예요. 클릭하시고요. 껌뻑껌뻑하고 있는 커서 옆에 K-Radio 생방송 카카오톡 아이디죠. K-Radio US 치시고 검색하시는 거예요. K-R-A-D-I-O-U-S. 자, K-Radio 카카오톡 창이 짠 하고 뜨면은 친구 추가 꼭 눌러주시면 되고요. 신청곡도 보내주시고 사연도 보내주시고 인사도 남겨주세요. 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라이브라고 검색을 하시면 또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함께 달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소중한 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세 가지 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소중한 세 가지 금은 어떤 금일까요?

맞아요. 진짜 인생에는 세 가지 금이 있다 이런 말들 참 많이 하잖아요. 첫 번째는 황금이요. 요 황금 말 그대로 돈이잖아요. 돈. 살다 보면 돈이 확실히 필요하긴 합니다. 중요하기도 하고요. 없으면 불편하지요. 있으면 확실히 편합니다. 두 번째는 소금이죠. 자, 소금은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없으면 음식 맛이 꽝이죠. 우리 인생에도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도 그렇고 또 사람도 그렇고 내가 맡은 역할도 그렇죠. 자,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이 지금이라는 금이죠. 황금도 좋고 소금도 좋은데 사실 우리가 진짜 놓치면 안 되는 게 바로 지금 이 순간. 지금이죠. 지금 이 순간. 이런 노래가 떠오르셨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젊으신 거예요. 바로 지금.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요 노래가 떠오르셨다면 여러분들은 7080입니다. 아무튼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제대로 누릴 수가 없고 또 좋은 사람이 곁에 있어도 정작 함께할 지금을 놓치면 또 그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이 아내들이 좋아하는 새로운 세 가지 금이 있잖아요. 확실히 아내분들은 요런 금을 좋아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남편이 지금 집에 없을 때. 두 번째는 입금. 통장에 돈이 들어올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송금. 여보, 보너스 받았어. 어머, 그래? 고생했네. 그래서 당신한테 바로 송금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아내를 기쁘게 해주는 여섯 글자가 탄생했습니다. 송금, 지금, 입금. 자, 그러면 오늘 하루가 뭐 완벽해지는 거죠. 웃자고 한 얘기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니 뭐니 해도 지금인 것 같습니다. 자, 황금은 다시 벌 수도 있고 돈도 다시 벌 수 있고 또 소금도 다시 돈으로 살 수가 있지만 또 지나간 지금은 다시 살 수 없잖아요. 억만금을 갖고 온들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마디 건네고 좋아하는 음악 한 곡 듣고 맛있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아, 나 지금 괜찮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면 그게 어쩌면 가장 값진 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황금도 챙기시고 소금도 챙기시고 무엇보다 오늘의 지금 놓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기는 김지원의 2시의 비타민입니다.

0: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달라졌다라는 걸 확실하게 느끼고 있는 요즘이네요. 오늘도 변함없이 2시에 비타민 함께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화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번호 에스화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타라고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 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 케어. 718-799-0133.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드디어 오픈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시고요.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 오픈했습니다. 블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929-766-0088 929-766-0088.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그림자도 노란자도 파운드당 2불99, 시험유수박 금토 1 한정 개당 3불99, 단호박 파운드당 99장, 철옥수수 10개당 7불99, 냉동소 목동심 불고기 스마트카드 공개 한정 파운드당 9불99, 냉동 영게 파운드당 3불4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4: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3: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묵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4: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 많은 산토리니도 가니?
3: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1: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동부관광.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K-POP, K-드라마, K-food, K-뷰티에 이어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말 한국어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글 교육의 비전을 품은 뉴욕한인경제인협회가 2026 맨하탄 한국학교 장학금 모금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뉴욕 컨트리클럽 H-MART, ESU, 쉐이크앤고, 우리은행, 필뷰리, 이코노보험과 메트로건강보험, 뷰리플러스, BBQ치킨, 킹사우나와 법무법인 대륜, 그리고 K-라디오 등 미동부 대표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 함께합니다. 점심, 저녁 풍성한 식사와 선물까지 함께하는 뜻깊은 나눔의 현장. 문의는 917-510-5070 뉴욕한인경제인협회로 지금 연락해주세요.
2: 이 노래들 다들 기억하시죠? 대학가요제였나요? 강변가요제였나요? 여운이 부릅니다. 홀로 된 사랑.

그 벨기에에서 최근 아주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한 건설 현장에서 하수 배관 공사를 하던 중에 땅을 팠는데 뭔가 이상한 게 발견이 된 거죠. 뭐였을까요? 맞아요. 띠로리 그것은 금따발이었어요. 금. 그것도 금화 몇 개 정도가 아니라 오래된 건물 지하 벽 안쪽에 숨겨져 있던 나무 괴짝에서 정말 금괴가 나온 거예요. 49개. 49개의 수많은 금화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요게요, 약 900만 유로. 하나로 하면 140억 원이 훌쩍 넘는 규모라고 해요. 요거를 발견한 사람이 18살 대학생 학생이 알바하다가 요거를 배관공사 알바하다가 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는데 일당을 받은 게 아니라 148억짜리 금괴를 왜 찾았을까요? 자,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은 발견한 사람이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귀중한 물건을 발견했다고 해서 바로 자기 것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우선은 경찰에 신고를 하고 금의 출처 또 원래 소유자가 있는지 혹시 범죄나 탈세 같은 불법적인 자금과 관련된 거는 또 아닌지 이런 조사들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금괴와 금화도 현재 그런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벨기에 법에 따라서 정당한 주인이나 그 유족이 나타나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겠죠. 그 기간이요 좀 길더라고요. 무려 5년입니다. 아, 이거 너무 긴 거 아닌가 싶어요. 찾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발견한 18살 청년이 와 부자 됐다 하기에는 너무 요 기간이 이제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는 거죠. 자, 5년 동안 진짜 주인이 나타나는지 기다려봐야 하는 문제이고 또 5년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또 범죄와 관련된 금도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 그때는 이제 발견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서 소유권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뭐 반반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단체 요 그 금괴가 발견된 그 건물이 일반 건물이 아니라 개인 건물이 아니라 사회복지단체 건물이었대요. 그래서 만약에 최종적으로 금을 갖게 된다 했을 때는 노숙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확대하는 데 사용하겠다 이런 뜻을 미리 밝혔어요. 아무튼 궁금해지네요. 이 금의 출처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학생이 50%를 가져가게 될지 이것도 정말 주목해봐야 될 문제겠죠? 아, 5년은 너무 길다. 그죠?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너무 더워서일까요? 아직까지도 점심을 안 드시고 못 드셨을까요? 안 드셨다고 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계시는데, 아, 우리 청취자분들 집 나간 입맛을 찾을 레시피를 급구합니다. 자, 우리 광덕님은, 아, 김전 앵커님 오늘도 종합 비타민 듬뿍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금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중 첫 번째 금인, 아, 삼금. 삼금이 최고죠. 그중 첫 번째 금인 지금 방송을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오후 시간 되시길 하고 보내주셨어요. 이런 센스 있는 우리 청취자님. 아, 5년 후에 그 학생에게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달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중간에 혹시라도 제가 복권이 1등이 당첨되더라도 티 안 내고 이렇게 캄다운 하면서 5년 후에 알려드릴게요.

저는 진짜 직장 동료들하고 밥 먹다가도 지인들하고도 가끔 이런 얘기 한 번씩 하잖아요. 아 진짜 로또 복권 1등 되면 뭐 할 거야. 이거 꼭 안 돼도 이 주제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현실적이던 지인분들도 눈에 빛이 쫙 하고 나잖아요. 아, 갑자기 인생의 스케줄이 확 커지는 그런 느낌. 뭐 집부터 살 거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차 뭐 무조건 떠나는 거야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이런 분들 꼭 한 분도 계시죠. 회사부터 그만둘 거다 하시는 분들. 자, 저도 뭐 한번 상상해봤죠. 뭐 일단 저는 믿지 못할 것 같다고 계속 꼬잡고 때리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일단은 번호를 또 다시 한번 체크하겠죠. 맞는지 내가 잘못 본 건 아닌지 이번 회차가 맞는 건지 보고 또 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러다 진짜 1등이요. 와, 그 순간부터는 머릿속에 진짜 막 별별 생각이 다 날 것 같아요. 아무튼 되고 나서 진짜 이 감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네요. 자, 내일부터 회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고 정말 궁금해진 건 진짜 1등이 되면 하지 말아야 할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면서 제가 챗GPT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챗GPT야, 복권 1등이 당첨되고 나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라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재미있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당장 사표를 던지지 말 것.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면 주변에서 눈치를 챌 수 있어요. 무엇보다 큰 돈이 생겼다고 당신의 모든 결정을 하루 만에 바꿀 필요는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갑자기 씀씀이를 확 키우지 말라는 것. 어제까지 평범한 차를 타고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슈퍼카를 끌고 다니다가 갑자기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뭐 갑자기 집을 몇 채씩 사기 시작하면 소문이 돌기 시작하죠.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한테도 당첨 사실을 말하지 말 것. 왜냐하면 돈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으면 평소에는 연락 없던 사람도 갑자기 연락을 할 수 있거든요. 잘 지냈어? 네 생각만 했다, 야. 갑자기? 요즘 어떻게 지내? 아, 사실 내가 사업을 하나 해야 하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갑자기 나타난 투자 전문가를 믿지 말 것. 내가 진짜 좋은 정보 하나 알려줄게요. 이 말 들으면 일단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셔야 됩니다. 내 돈이 생기기 전에는 나한테 그런 좋은 정보를 안 알려주던 사람이 왜 하필 내가 당첨된 날 돈이 있고 나서 이렇게 나타났을까요? 그래서 챗GPT가 정리를 해준 핵심은 처음 몇 달엔 큰 결정을 서두르지 말고 당첨금의 세금과 자산 관리부터 차분하게 정리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당첨 후에 6개월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는 무슨 공식, 법칙이라기보다는 갑자기 인생을 확 바꾸지 말고 일단 정신부터 차리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라면 정말 당첨이 되는 순간 이것만은 꼭 해보고 싶어요. 일단 회사의 출근을 아무렇지도 않게 똑같이 하는 거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김 과장님, 오늘은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덕담을 시작합니다. 부장님 이러면서 속으로 저 사실 이러면서 막 목구멍까지 막 이렇게 부릉부릉 하겠죠. 혼자만 알고 있는 그 기쁨 너무 짜릿할 것 같습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좋네요. 내가 만약 로또 1등이라면 집을 살지 여행을 살지 회사를 그만둘지 아니면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평소처럼 나만 즐길지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당첨되기도 전에 오늘 하루 기분이 좋아지는 거, 그건 지금 당장 가능합니다. 뭐냐고요? 2시에 비타민 함께 하시는 거죠?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나 봤습니다. 한 식당에 만삭인 임산부가 혼자 들어와서 짜장면 한 그릇을 먹고 있었다고 해요. 기사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옆 테이블에서 이렇게 보던 나이가 좀 지긋하신 어머님들이 계셨던 거죠. 그분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아휴 얼마나 짜장면이 먹고 싶었으면 만삭인데 혼자 와서 먹을까 이런 생각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아주머니들도 다 겪어봤을 일이잖아요. 아이를 품고 배는 만삭이고 뭘 먹고 싶은데 혼자 찾아와서 먹어야 했던 그 상황. 그러니까 그 임산부가 남 같지 않았을 거예요. 딸 같기도 하고 괜히 그래서 마음이 더 쓰이셨던 거죠. 그래서 그 임산부가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아, 옆 테이블 아주머니들이 아까 계산을 해주시고 가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참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아 이런 이야기가 오래 마음에 남더라고요. 짠 하면서 우잖아요. 금액으로 따지면은 뭐 짜장면 한 그릇값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마음은 참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황금도 중요하고 소금도 중요하고 지금 이 순간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또 가만히 생각하면 살면서 정말 오래 남는 건 이런 감동의 순간들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한번 바라봐주고 말없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그리고 아무 대가 없이 작은 친절 하나를 베풀어주는 거. 그런 게 가끔은 지친 하루에 큰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황금 말고 이것도 금인데 심금. 우리 마음을 울리는 이런 심금 이야기 하나가 또 하나의 좋은 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거창하게 잘 살아야겠다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냥 오늘 누군가에게 조금 따뜻하게 대해주고 싶어지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그런 이야기, 그런 마음 하나씩 나누면서 2시에 비타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 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새롭게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8월 한 달 빅세일 중이니까 얼른 방문해보세요.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929-845-0958 929-845-0958. 내 반려동물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와 여름 의류부터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가인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오직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당신의 지친 피부, 이제는 리셋할 시간입니다. 매일 새롭게 설계될 수 있도록 자연의 에너지로 완성한 프리미엄 스킨케어. 건강을 다시 설계하자 새로움을 연구하는 야엘. 제품 문의 718-500-3350, 201-500-3350.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늘 푸른 농장 얼룩이 옥수수 5개 6불 99, 캘리포니아 생대추 파운드당 1불 9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2불 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 15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 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히스 뷰티 그룹이 준비한 따뜻한 감사의 자리 제4회 공경의 날 행사에 어르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10월 2일 금요일 그레인렉에 위치한 레너드 팔라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뉴욕에 거주하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초청 행사입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뵙기 위해 이전에 참석하지 않으셨던 분들을 우선으로 초대합니다. 참석자는 선착순이 아닌 추첨을 통해 선정되오니 서두르지 마시고 신청 기간 안에 접수해 주세요. 신청은 8월 25일과 26일 이틀간 진행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플러싱의 더 웨스틴 플러싱 라과디아 공항 호텔에서 접수받습니다. 신청하실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해 뉴욕주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세요. 문의 전화는 516-401-4155 516-401-4155번입니다. 히스 뷰티 그룹이 정성껏 마련한 제4회 공경의 날 행사에 어르신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광덕님께서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그동안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믿음으로 아시는 분께 테스트하고 싶은 못된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셨나봐. 뭐 그럴 수 있죠. 이게 어려워서 그런데 한 달 후에 꼭 드릴 테니 돈을 조금만 빌려주실 수 있으시냐고 테스트하고 싶으시다고. 정말 잘 지내시는 분이시라면, 아끼시는 분이시라면 oh no 반대예요. 그런 테스트 괜히 의리만 더 상할 수 있고 우리 청취자님 마음만 더 아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소중한 사람일수록 돈 거래는 더 안 해야 된다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해도 된다는 소린가? 그건 아니지만요. 이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돈 거래는 더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소리겠죠? 우리 지은님, 조금 전 운동으로 걷고 있을 때는 바로 지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집에 도착해서 마지막 결론은 마음을 울리는 심금. 정말 그러네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맞아, 이 심금을 울리는 노래 한 곡에 우리가 여러 가지 감동을 받고 그런 게 또 인간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심금을 울리는 노래 그런 얘기, 그런 것들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성시경의 제주도의 푸른 밤으로 인사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금이 참 많아요. 황금도 필요하고 소금도 필요하고 지금도 필요하고 가끔은 누군가의 마음을 살짝 울리는 신금 필요하죠. 그런데 저는 오늘 제일 필요한 금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입금이죠. 여러분의 입금은 사랑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저에게 입금을 하려는 말씀이 아니고요. 입금은 사랑입니다. 자, 오늘도요, 여러분의 통장에 좀 좋은 소식이 많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여러분의 오후 2시 황금보다 박자기고 소금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쥐시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쥐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1 세일.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올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올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올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올가닉원스토어.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올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올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올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하브 유어 다이얼 셋 온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지금부터 1시간 중 10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뭘 할 수 있을까요? 양치와 세수? 빠른 분이라면 샤워까지 끝낼 수 있고요. 싱크대에 넣어둔 그릇, 설거지 후딱 할 수 있고요. 가방 안에 쑤셔둔 영수증 정리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안부 전화 한 통 같은 거는 뭐 10분, 아우 길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각만 하다가 10분이 다 지나가고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30분, 1시간 금방 간다는 거죠. 그러곤 이럽니다. 오늘 하루 다 갔네? 그러니까 우선 하고 봅시다. 그게 뭐든 그래야 남는 50분이 자유롭지 않을까요? 해야 할 일 있으십니까? 그럼 지금 바로 하세요. 라라랜드는 그러면서도 들으면 좋습니다. 자, 서울 패밀리입니다. 이제는

0: 학교 다닐 때도 집에 와서 숙제부터 해놓은 친구들은 저녁이 편안하지만 아이들과의 약속 거절 못하고 친구들과 노는 거 먼저 하는 친구는요. 밤새고 숙제를 하던가 아님 못해가던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화장 지우고 샤워부터 하면 나중에 밥 먹고 나서 할 일이 없는데 오자마자 바로 침대나 소파에 누워 피곤해 피곤해 하면서 TV를 슬쩍 보게 되거나 전화기를 보게 되는 순간 모든 것이 귀찮아져서 샤워고 뭐고 그냥 자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선 후회를 하죠.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브로콜리 싫어했던 제 아는 지인의 딸이 있는데요. 브로콜리가 좋다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엄마가 억지로 먹인 거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야채를 주면 이 아이가 브로콜리부터 막 미친 듯이 먹더랍니다. 그래서 얘가 브로콜리를 결국 좋아하게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싫다고 안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어차피 먹을 거라면 먼저 먹자 이거였던 거죠. 그럼 나머지 야채를 다 먹을 때까지는 행복하니까. 마찬가지로 학교 다녀와서도 숙제 정말 하기 싫잖아요. 친구들과 먼저 놀고 나서 하자 하고 밖에 나가 놀다 들어오면 씻고 저녁 먹고 그러면 피곤하니까 너무 졸리잖아요. 그때부터 숙제를 하려고 하면 그 숙제가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하지만 학교에서 오자마자 그 하기 싫은 숙제부터 하고 나서 그리고 밖에 나가서 놀면 설사 늦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자기 일 다 했으니까 엄마한테 꾸중 들을 일 별로 없고요. 또 실컷 놀고 왔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샤워하고 밥 먹고 바로 자면 되니까 너무 현명하지 않나요? 그런데 과일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대부분 상하기 직전에 과일부터 먹게 되잖아요. 지금 안 먹으면 버릴 것 같으니까 대개 안 좋은 것부터 먹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간혹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제일 좋은 것부터 먹는데요. 과일이 다 없어질 때까지 남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것부터 먹게 되니까 결국은 끝까지 나는 좋은 것만 먹게 되는 거죠.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좀 그럴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특히 음식은 우리의 건강과 직결이 되니까 뭐 어차피 시간 지나 버려야 할 거라면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특히 내 뱃속에 버리지 마시고 쓰레기통에 버리시고요. 앞으로 좋은 것만 내 뱃속에 넣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저도 아직까지는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노력해 보려고요. 늘 여러분께 좋은 방송이 되고자 늘 노력하는 여기는 K-Radio 라라랜드입니다. 여러분들 하고 계시는 일 하시면서 그냥 편안하게 들으셔도 좋은 라라랜드.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요. 날씨 이야기여서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죠?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시리는 물론 에란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1: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4: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7.99 3회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99 찰 옥수수 3개당 3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12.99 증가 쌀떡국 박스당 12.99 풀무원 들기름 재래 파래 도시락김 20봉 개당 7.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날씨 이야기. 기록적 폭염과 산불로 고통받는 유럽에 극한 기후 여파로 이번에는 물난리가 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총리는 어제 산불 피해를 입은 남서부 지롱드 지역을 방문해 하나의 재난이 또 다른 재난을 예고할 수 있다며 올겨울 심각한 홍수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앤디 버넘 영국 총리도 엘니뇨와 몇 가지 문제 때문에 가을과 겨울에는 비가 많이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산불 뒤에 홍수가 닥칠 수 있다며 몹시 습한 올해 후반부로 접어들면 건조한 땅 상태 때문에 홍수 위험이 더 클 수 있다며 홍수 대응 체계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기상청 대변인 또한 강력한 엘니뇨와 비가 많이 내리는 가을은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총리 말이 분명히 맞다고 거들었는데요. 이론적으로는 폭염으로 따뜻해진 대기가 수분을 더 많이 머금어 폭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장기간 가뭄으로 딱딱해진 땅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질 경우 빗물이 충분히 흡수되지 못하고 흘러내려 홍수와 산사태 위험이 커질 수 있으며 빗물을 머금은 산림과 낙엽이 산불로 예년보다 줄어든 점도 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산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은 올해 들어 유럽에서 모두 1,664건의 산불이나 최근 20년 평균의 배를 넘는 58만 153헥타르가 불탔는데 이는 룩셈부르크 영토의 약 2.2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와 벨기에,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인명피해도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 아테네 인근 살라미나 섬에서는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데 이어 스페인 동부 아라곤에서는 산불 진압에 투입된 차량이 전복이 되면서 군인 1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총리는 이날 산불 피해를 크게 입은 지롱드 랑드 지역 재건에 1,200만 유로, 약 1,400만 달러를 투입하고 주택 재건축 허가도 빨리 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그런데 지롱드 지역 주민 약 200여 명은 검은 옷을 맞춰 입고 총리에게 야유를 보내며 당국의 산불 대응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남서부 지롱드 지역은 올해 산불로 4만 2천 헥타르가 불탔고 주민 22만 명이 대피했는데 지역 주민들은 주택 수백 채가 불타는데도 부유층 휴양지인 인근 카페레 반도로 번진 산불 진압에 더 신경 썼다고 당국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총리로서는 이미 일어난 화재에 대해서도 신경을 썼겠지만 일어날 화재에 더 신경을 썼다는 것 또한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아무쪼록 더 이상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자, 오늘 화요일 워싱턴 DC 지역은 어제보다 한결 나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자 현재 기온 86도, 섭씨 30도, 해와 구름이 적절히 섞여 있는 그런 날씨입니다. 습도는 오전에 다소 높았으나 오후 들면서 점차 낮아지고 있고요. 기온은 오후 7시 59분, 일몰 후 80도대에서 70도대로 뚝 떨어지면서 낮은 습도와 함께 대체로 밝은 그리고 아주 맑은 밤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 65도, 섭씨 18도, 낮과 밤의 기온차가 꽤 큽니다. 내일 수요일은 풍부한 햇살과 가볍게 바람은 불겠으나 변화는 심하겠고요. 자외선 지수는 9로 높은 편입니다.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 바르시기 바라고요. 밤 최저 기온은 71도, 섭씨 22도, 역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구름이 많아지고 습도가 높아지면서 소나기와 천둥번개가 다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폭우가 동반될 수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3도, 섭씨 28도, 궂은 날씨에도 자외선 지수는 7로 높은 편입니다. 밤 최저 기온은 66도로 점점 밤의 기온이 떨어지고 있네요. 금요일에도 불안정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최고 기온은 82도, 섭씨 28도, 다소 선선하다는 느낌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여름이 못내 아쉬운지 뒤늦게 잦은 비가 오네요. 이번 주 주말에도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 소식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26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그리고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아, 오늘 날씨 정말 좋아. 일기예보.

0: 이 곡의 원곡은 앙리코 마시아스가 부른 소렌자라인데요. 이 소렌자라는 프랑스에 있는 강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탈리아 반도의 서쪽 해상에 있는 코르시카섬 동쪽에 있는 해안 지역인데요. 지중해에서 네 번째 큰 섬인 코르시카는 지중해 연우 섬처럼 해변이 무척 아름답고 온화하다고 하는데 나폴레옹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관광지로 이름이 높지만 예전에는 수산업, 농축산업, 사냥 등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고 해요. 앙리코 마시아스는 북아프리카, 알제리의 콘스탄신 출신으로 1939년생입니다. 아버지는 스페인 출신이고 어머니가 프랑스, 프로방스 출신인데 14살 때 기타를 처음 배웠고 15살에 아버지 악단에 들어갔으며 초등학교 교사가 된 뒤로 카페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프랑스와의 독립전쟁으로 악단 지휘자는 물론이고요. 친구, 사촌 등이 살해를 당하자 정치를 초월한 노래를 만들자고 결심을 하게 되면서 1962년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작사와 작곡을 하면서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되는데 파리로 진출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66년 코르시카 미녀의 멜로디를 빌려 멋진 여름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노래가 바로 소렌자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추억의 소렌자라입니다. 이 노래는 바닷가에서의 행복했던 사랑의 추억을 아름답게 표현한 노래로 세계적으로 빅 히트를 치면서 그도 이 한 곡으로 일약 세계적인 샹송 가수로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고 달콤한 멜로디가 친숙해지기 쉽고 또 한 번 들으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곡으로 무엇보다 앙리코 마시아스의 부드러운 저음의 매력적인 목소리와 웅장한 창법 그리고 기타 연주와의 절묘한 조화를 이룬 정말 아름다운 곡입니다. 특히 사랑과 평화의 전령사라는 칭호를 들을 만큼 그의 노래는 목소리만큼이나 그의 삶도 아름다운 가수로 기타 하나 둘러매고 평화와 사랑을 노래했다고 하는데요. 그의 노래에는 늘 전쟁이 없고 평화와 사랑이 들어있었고 고향 알제리에 대한 향수가 들어있었으며 노래로 얻은 수익금은 아이들과 어려운 이들을 위해 내놓기에 인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 Le soleil brûlait la mer, le volcan éteint fondre la terre, des tombeaux géants perdus dans le désert, et la goutte d'eau creusait la pierre.
0: 1980년엔 UN 평화의 가수로 선정되기도 했던 그는 1985년 발표에 많은 사랑을 받은 곡, 지금 듣고 계시는 곡, 녹슨 총도 애절한 평화의 호소가 깃든 노래로 전 세계인들에게 또 한 번 크게 감동을 주면서 평화의 메신저로 확실히 자리매김을 했는데 사실 그가 이렇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1954년 알제리 독립전쟁으로 앙리코 마시아스는 어머니와 누이를 잃고 심지어 기타 스승이었던 이분도 피살이 되자 그의 딸을 데리고 프랑스로 피난을 떠나 그 어린 나이에 스승의 딸과 결혼한 뒤 70년 넘게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신을 사랑해 라는 곡을 만들어 사랑하는 아내에게 바친 노래도 아주 유명한데요. 이 노래도 들어보시면 아 그 노래 할 정도로 정말 많이 들어보신 노래거든요. 첫 소절만 잠깐 들어보시겠습니까?
1: Passé leur vie à sauver les autres Toi tu m'as donné ton sourire de femme Des larmes sucrées

0: pour toutes ces raisons, je t'aime. Les nuits de l'exil, on était ensemble.
1: 기원 운명의 아내를 끔찍히 사랑하고 있는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예인 중 사랑으로 평생을 해로하는 정말 몇 안 되는 부부로 꼽히고 있는데요.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곡 오늘 오리지널 원곡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앙리코 마샤스가 부르는 소렌자랑.
0: Je suis un homme, un fou d'amour, un fou de toi.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추억의 소렌자라라고 제목을 달아 유주용과 은희, 심지어 영화배우 신용균까지 노래를 불렀을 정도로 한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곡 앙리코 마샤스의 소렌자라 원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이 곡을 첫 번안에 부른 가수는 유주용입니다. 앙리코 마샤스와 같은 해에 태어났네요. 39년생이니까. 와, 이들이 벌써 9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습니다. 유주용, 글쎄, 어서 많이 듣던 이름 같지 않으세요? 그때 그 시절 그 노래의 시간에 우리 수지 씨를 통해서 한두 번 언급이 됐던 가수인데 여러분도 결코 낯설지 않은 가수일 겁니다. 일단 유주용, 독일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입니다. 유주용은 등장부터가 남달랐는데요. 황해도 출신의 공학박사 아버지와 독일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당시 보기 드문 혼혈 1세대 스타였습니다. 환칠한 키와 오똑한 콧날, 여기에 경기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물리대생으로 그 인기는 지금의 아이돌 못지 않았습니다. 재밌는 건 그의 아버지가 동아대 공과대학장까지 지낸 엄청난 수재 집안이었다는 건데요. 그런 집안에서 물리학을 공부하던 아들이 갑자기 미팔군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겠다고 했으니 당시로선 얼마나 파격적인 행보였을까요? 결국 1962년 신인예술상 수석을 차지하면서 실력을 증명했고 1965년 최희준, 위키리, 박형준과 함께 Four Clovers라는 전설적인 팀의 보컬로 외국곡과 건전하고 새로운 음악을 소개하는 이미지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국민 애창곡인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부모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유주용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윤복희인데요. 전 국민이 지켜보는 생방송 도중 약혼 반지를 끼워주던 그 로맨틱한 순간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명장면이기도 합니다. 더욱 놀라운 건 윤복희와의 결혼 후 아내 윤복희의 천재적인 재능을 아까워한 그는 자신의 화려한 가수 커리어를 미련 없이 접고 미국으로 떠나 윤복희의 로드 매니저를 자처한 것인데요. 소위 서울대 출신 탑 가수가 아내의 가방을 들고 운전대를 잡았던 겁니다. 유주용은 사랑이 너무 깊어 그림자가 되기를 스스로 자처했지만 이 무모한 헌신이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를 삐걱거리게 만든 도화선이 되고 마는데요. 결국 1973년 두 사람은 파경을 맞이하게 되고 한국에서 터진 남진과의 스캔들 기사를 보고 유주용이 질투 섞인 화를 냈다고 하는데 윤복희 또한 홧김에 유주용과 헤어진 후 남진과 결혼하려 했지만 이 또한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남편 유주용을 너무나 사랑해서 질투를 불러일으키려고 했던 남진과의 스캔들에 대해 윤복희는 무모한 행동이었다고 고백을 하는데 요 타임에서 아휴 권사님이 좀 야속하더라고 차라리 말을 말지 아이 그럼 남진은 뭐가 되냐고 말여 어쨌든 유주용은 이혼 후 평범한 여성과 재혼의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연예계와는 거리를 둔 채 조용히 미국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도 윤복희와 꾸준히 연락을 하면서 다툰 적이 없는 친구로 지낸다는 건데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비록 부부의 연은 끝이 났어도 서로의 찬란했던 청춘을 공유하는 소중한 동료로 남았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라는 노래로 알려진 유주용. 서울대 물리학과를 박차고 나와 무대를 택했던 그의 용기.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걸 포기했던 헌신. 비록 많은 히트곡은 없지만 그래도 한 시대를 풍미했으며 가요사의 한 획을 그은 멋진 남자 유주용의 추억의 소렌자라 들어보시겠습니다.

구하기 힘든 앨범인데요. 그래서 오리지널 앨범이거든요. 좀 비가 내립니다. 노래하는 중간중간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L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N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1: 한 모금 아니잖아.
0: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1: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0: 마지막 딱 한 모금만.
2: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본국의 소식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 수용자들을 펜팔 상대로 연결해주는 업체가 등장을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여성 수용자의 이름과 수용시설, 출생연도, 신체 조건 등이 담긴 일명 교정시설 리스트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개된 문서 상단에는 교정 펜팔 매칭 1인당 7만 원, 매칭된 여성의 편지 3회 보장이라는 구체적인 가격 조건이 적혀 있습니다. 명단에는 여성 수용자 추정 인물 20여 명의 신상 정보가 포함됐는데 키와 체중, 혈액형, MBTI 검사 결과는 물론 간호사 출신, 뮤지컬 전공 등 과거 경력까지 기술되어 있습니다. 특히 귀엽고 예쁨, 청순함, 날씬함처럼 외모 평가나 애교 많음, 걸크러쉬 등 성격적 특성을 소개해 마치 소개팅 프로필을 연상케 하는 문구도 확인이 됐는데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는 대행 업체 측은 일반인 남성이나 타 교정시설 수감자 모두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희망하는 연령대, 남은 형기, 원하는 외모나 성격 등을 적어 의뢰를 하면 이에 맞는 여성 수용자를 매칭해주는 방식으로 심지어 대형 업체 측은 19금 위주의 편지 교환을 원하는 경우 신청서에 따로 표시하도록 안내하기도 했는데 이 같은 유료 중개 서비스는 교정시설 내 심각한 남녀 수용자 비율 격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약 6만 3천여 명 중 여성 비율은 8.6%로 5,400여 명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남성 수용자에 비해 여성 비율이 월등히 적다 보니 일부 여성 수용자를 향해 다수 남성이 편지를 보내는 수요가 형성이 됐고 이를 노린 상업적 중개 행위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연결된 남성 수용자가 여성 측에 영치금을 송금하는 사례도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졌네요. 이런 식이면 말이오. 애지가 난 사람들 힘들게 바깥에서 돈 버는 것보다 깜빵 가는 것이 훨씬 낫겠소. 먹여줘, 재워줘, 테레비 봐. 여기에 펜팔에 19금 까죠. 아이고, 아주 그냥 살판 났네, 살판 났어. 이 벌 받으러 들어간겨, 바캉스 간겨. 이. 34살이라는 큰 나이차를 이겨내고 결실을 맺은 한 부부의 사연이 일본 방송을 통해 공개되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여자들이라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60세가 된 아내와 26세인 남편이 출연을 해 자신들의 러브스토리를 전했는데요. 만난 지 1년 만에 100년 가약을 맺은 두 사람은 현재 함께 거주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내는 앞서 세 차례 결혼 경험이 있으며 슬하에 36세, 35세, 30세 자녀를 두고 있고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 자리는 51세로 며느리보다도 9살이나 어리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직업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두 사람은 모두 연극배우로 아내는 8살 때부터 어머니의 극단에서 연기를 해왔는데 남편은 아내의 첫 인상에 대해 멋진 분이었고 어머니와 비슷한 연배로 보였다고 회상했습니다. 아내 역시 남편의 첫 인상에 대해 젊고 내 취향이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호감은 연극 연습을 거치며 점차 커졌는데 남편은 당시 아내의 매력적인 춤에 반했고 아내는 이혼 후 20년간 혼자 지냈다며 남편 같은 연하남을 사귀고 싶은 마음에 적극 다가섰다고 합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반대를 무릅쓴 남녀의 사랑을 다룬 연극 작품이었는데 스킨십 장면을 함께 연기하던 남편은 두근거림을 느끼며 운명의 상대임을 직감했고 이후 불꽃놀이를 함께 관람한 뒤 아내가 남편의 집을 찾아가 진심을 고백했고 남편은 평생 지켜줄 테니 사귀자라고 답을 하면서 연인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당한 나이차로 인해 남편의 어머니는 끝까지 만나기를 거부하다가 아내의 지극정성으로 음식을 해다 바치면서 마침내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어 두 사람은 서로 마사지를 해주거나 같이 목욕을 즐기는 등 달콤한 신혼생활을 전했다고 하네요.
1: 속 안 새기고 돈만 잘 벌어다 주면이야 이 젊은 놈이랑 살면 좋긴 허겄지만서도 요 타임에서 이 여자를 부러워해야 하는 거요 미쳤다고 하는 게 돼야 되는 거요 아이고 좀 말도 잘 안 나오네
0: 한국을 거쳐 하네다 공항으로 도마뱀 200마리를 몰래 들여오려던 멕시코 국적 남성이 세관 검사에서 붙잡혔습니다. 일본 경찰청 생활환경과는 애완용으로 인기가 많은 도마뱀을 양말 속에 숨겨 밀수하려한 혐의로 멕시코 국적의 23살 남성을 체포했는데 그의 주소와 직업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도마뱀은 흔히 엘리게이로 도마뱀으로 불리는 아브로니아 속 도마뱀으로 멕시코와 중앙아프리카 고산지대에 주로 서식한다고 합니다.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를 규제하는 워싱턴 조약에 따라 거래하려면 수출국의 허가서가 반드시 필요한데 일본에서는 한 마리당 약 10만 엔, 약 800달러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멕시코 남성은 지난 8일에 아오키노보리 일리게이로 도마뱀 9마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한국에서 하네다 공항으로 들어오려 시도했고 그는 혐의를 인정하며 한 마리당 약 560에서 750엔, 약 4달러에서 많게는 8달러에 구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다른 종류를 포함한 도마뱀 200마리를 여행 가방에 넣어 옮기려고 한 것으로도 드러났는데 양말 한 짝에 도마뱀을 두 마리에서 많게는 24마리씩 나눠 담는 수법을 써 한 마리는 이미 죽은 채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번 건건은 사전에 남성이 도마뱀을 밀수하려 한다는 첩보를 받은 경시청이 세관 측에 연락을 취했고 이를 주시하던 세관 직원이 그를 적발한 것이라고 하네요.
1: 누군가 찔렀네. 이 누군가 찔렀어. 이 근게 적은 가까운 데 있다니까요. 넘 잘 되는 꼴은 못 보는 법이니까. 아이 근데 도마뱀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것들은 도대체 대갈박에 붓이 들어가 있대요.
0: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 에볼라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섰고 2,320여 명이 사망을 하면서 사상 최악의 급속한 확산률을 보이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금의 확산 추세가 급격히 역전하지 않는 한 이곳의 확산 속도는 전 지구의 에볼라 전염 역사상 가장 빠르고 강력한 것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에볼라 확진자는 5,0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2,320여 명으로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사망률은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의 30분마다 한 명씩 생명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상황이 급격히 역전되지 않는 한 민주콩고의 에볼라는 전 세계 에볼라 전염 역사에서 가장 잔혹한 전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민주콩고의 이웃나라 우간다의 성공 사례를 예로 들었는데 우간다는 7월 28일에 같은 분비부교 바이러스형 에볼라의 종식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는 각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와 국민이 강력한 방역과 대응에 나서서 전염을 막아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번 민주콩고에서 발생한 에볼라는 확산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빨라서 이런 추세라면 1만 1,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지난 2014년에 일어난 서아프리카 에볼라

0: 난징 대학살 당시 일본군이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공개가 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에 거주한 마지막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였던 고 박차순 할머니의 2년간의 기록을 담은 사진과 영상도 대중에 공개가 됐는데 제2차 세계대전 일본 항복 81주년을 맞아 일본군의 전쟁 범죄를 기록한 새로운 역사적 기록들이 난징 대학살 희생자 기념관에 기증이 된 것입니다. 박물관에는 지난 1월부터 일본군 병사들의 편지, 엽서, 게스전 교범, 전시인 뉴스 모음집 등 150점이 넘는 유물과 100점 이상의 기록 문서가 추가됐는데 새 기록물에는 1937년부터 38년 난징 대학살 당시 30만 명의 민간인과 비무장 군인이 잔혹하게 살해된 사실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중국에서 화학전을 벌인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자료에는 12일 연속 우리는 매일 2천에서 3천 명의 중국 패잔병들을 찌르거나 참수하거나 총으로 쏴 죽여야 했다. 시신은 양쯔강 뚝을 따라 산처럼 쌓였고 그 참혹한 광경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 내용은 1939년 일본의 두 언론사가 발간한 뉴스 모음집에 실린 것으로 일본군의 중국군 집단 학살 정황을 직접 증언하고 있기도 합니다. 중국 장수성 난징 위안소 유적 박물관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경험을 기록한 유물과 사진, 영상 자료도 추가가 됐는데 박물관 내부에는 위안부 피해 생존자 60여 명의 얼굴 사진이 전시되어 있으며 기증자 중 한 명은 20년 넘게 위안부 피해자를 기록한 중국 사진 작가입니다. 그는 한국과 중국, 일본을 오가며 생존자 100여 명을 만나 인터뷰했고 70여 명의 사진 200여 장과 이들의 손도장 복제품 43점을 기증했습니다. 한국에서 1923년에 태어나 2017년에 돌아가신 고 박차순 할머니의 증언과 일상을 2년간 기록한 사진기자도 기증에 동참했는데 그는 박 할머니의 삶과 경험을 담은 사진 7천여 장과 영상 10여 편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난징 대학살 희생자 기념관의 연구원은 이번에 기증된 자료가 향후 학술 연구와 박물관 전시에 더욱 탄탄한 역사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근데 이렇게 해도 일본 얘들은 반성 안 할겨. 일단 그때 그놈들은 다 뒤져버렸고 그것을 후세들이 해결해 줘야 하는데 아니 얘들도 사실적으로다가 문제냐고요. 지들 조상이 저지른 일인데 이래서 조상을 잘 만나야 하는겨. 그나저나 아직도 얘들 섬은 가라앉고 있는겨. 동부 비아르주에서 현지 기간인 어제 힌두 사원 참배객들 사이에 서로 먼저 빠져나가려다 짓밟혀 죽고 다치는 압사사고가 발생을 해 7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이 부상당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압사사고는 수천 명의 힌두 신도들이 신성월 쉬라반의 세 번째 월요일 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다 일어난 어처구니없는 사고입니다. 무슨 이유로 사람들이 회장에서 먼저 빠져나가려고 했는지 당국이 조사 중에 있는데 초기 보도에 의하면은 아침 6시 반 사원 경내 밖에 있던 전선 가닥이 끊어지자 감전사에 대한 두려움에 군중이 압도되어 출구로 우르르 몰렸다는 것입니다. 군중이 쇄도하면서 그 무게에 바리케이트 일부가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넘어지는 사태로 이어진 것인데요. 이에 앞서 서벵갈주 비르봄 지방의 사원 마을에서는 순례자 숙소 호텔에 새벽에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4층 건물의 1층에서 불이 붙었으며 숙박객 대부분은 잠들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호텔의 전력 공급망 전기 부품에 불이 붙은 뒤 리셉션 구역에 큰 불길이 일었다고 하네요.
1: 아이고 우찌게 이 알라신께서 잠깐 좋으셨나 이 외출을 오셨나 뭔 일이래요? 이? 이것도 알라신께서 도와주신 건 아닐 거고 말이오. 아이 우찌게 이해하는겨. 어?
0: 폴란드 순례객들을 태운 버스가 헝가리 고속도로에서 전복이 돼 12명이 숨지고 10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사고는 새벽 1시경 헝가리 북동부 인근 M3 고속도로에서 발생했는데

근데 버스가 직선 도로를 벗어나 도랑으로 추락한 뒤 전복이 됐다고 합니다. 초기 조사에서는 운전자의 졸음운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다행히 운전자는 사고에서 살아남았으며 현재 경찰에 구금된 상태입니다. 사고 버스에는 폴란드 남동부 지역에서 온 순례객 57명과 운전기사 2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남부의 캐톨릭 성지 메주고리에를 방문한 뒤 폴란드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현재 부상자 대부분은 헝가리 인근 지역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 가운데 10명은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헝가리 구급당국은 37명이 경상을 입었다고도 밝혔는데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폴란드와 헝가리 지도자들은 잇따라 애도를 표했으며 도로교통 총국 또한 이 사고 이후 버스와 운전기사들의 근무 시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주고리에는 종교적 성지로서의 역사적 진위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카톨릭 신자들이 많이 찾는 순례지인데 폴란드 순례객을 태운 버스 사고는 과거에도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2022년에는 크로아티아에서 메주고리에로 향하던 폴란드 순례객 버스가 사고를 내 1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으며 2002년에는 헝가리에서 폴란드 순례객을 태운 버스가 사고를 일으켜 20명이 사망하고 31명이 부상당했었다고 하네요. 근데 참 요상한 것은 말이오. 새벽 기도 가다 뺑소니 차에 치여 돌아가신 분이나 기도원에 갔다가 불나서 돌아가신 분들 말이오. 아, 이런 분들 무지게 이해하는지 말이오. 아, 이니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신 경우? 예? 아니, 하나님이 이니들을 무엇에 쓰시려고 그것도 그렇게 험하게 데려가셨대요. 참나, 그 깊고 심오한 뜻을 나는 아직도 모르겠네.

라라랜드 1부 순서 이영아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들으시면서 잠시 줄이고요. 안내 말씀 드리시고 저는 2부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2부 친절한 폴리시 폴리스 로이체 보안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조셉 오 회장님께서 자리하시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 뵙기로 하고요. 이 시간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 보험.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0: K-Radio Washington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설립 37주년 감사 부흥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주제로 시드 국제선교회 평생 명예 이사장을 역임하시고 현 뉴욕 센트럴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재열 목사님이 8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22일 토요일 새벽 6시 저녁 7시 30분, 23일 주일 오전 8시 45분, 그리고 오전 10시 45분에 시간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장소는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이며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www.mpcow.org 또는 703-941-4447, 703-941-44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 기업 마케두리가 강원도 특별 제품으로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펼쳐지는 마켓두리와 강원도 특별전. 초론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빈대떡, 인제국민학교 떡볶이,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 마켓우리 강원도 상품 특별전, 맛도 건강도 다 챙기는 마켓우리. 한국에서 직접 오신 여주 사장님, 산삼 사장님을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만나보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 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 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2026년 8월 18일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저 송은경과 함께하는 라라랜드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시리는 물론 에나데일 센터별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세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세의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매주 화요일 인사드리고 있죠. 친절한 폴리스 폴리스 로이츠의 보안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로이츠의 보안관님이 LA로 출장 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미주 한인 경찰협회의 회장이시죠. 조셉 오 회장님 오늘도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폴리스 스토리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보면서 2부 첫 곡 들려드립니다. 들고양이가 부릅니다. 정든 부두.

0: 친절한 폴리스 폴리스. 로이체 보안관님이 아니고, 네, 이번에도 우리 조셉 오, 우리 오영조 회장님 스튜디오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사실, 지난주에 회장님하고 이제 방송을 끝내고 이제 사담으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렌트, 우리 한인분들 요새 집들 많이 사시잖아요. 사실 미국 드림이 먼저 집부터 사시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을 한두 채 갖고 계시다 보니 이제 렌트를 주게 되고 또 렌트에서 발생하는 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는데 돈 안 드리고 예, 그 충분히 법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 우리 한 번만 더 해요라고 해서 오늘 다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에이,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죠.
1: 예.
0: 예. 우리 한인분들도 요새 이제 자기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또 렌트도 주고 계시는데 간혹 이제 타 인종에게 렌트를 줬을 때 렌트비를 이제 제때 안 내서 내쫓을 수도 없고 변호사를 사자니 너무 비싸고 이거 어떻게 안 되냐. 그럴 때 큰 돈 들이지 않고 본인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1: 네. 버지니아에서는 만약에 집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하가 아무도 쓰지 않아서 네. 그거를 렌트를 줄 수가 있고 거기 출입구를 따로 만들어서 네네. 드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개조하신 분도 있죠.
0: 예.
1: 그럴 때 이제 뭐 내가 한 달에 렌트를 1,500불 뭐 2,000불을 받아서 그 공간을 전부 렌트를 주는데 물론 그 쉽게 계약서를 쓰죠.
0: 네.
1: 그래서 며칠까지 1년 동안 계약을 하고 뭐 얼마를 받았 고 얼마를 디파짓을 걸고 뭐 여기 양식대로 인터넷에서 양식 뽑으면은 렌트에 대해서 있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해가지고 공증을 받아오죠.
0: 그렇죠.
1: 그런데 한 6개월 동안 살다가 렌트를 안 낸단 말이에요.
0: 어느 순간부터?
1: 어느 순간부터. 그때 렌트를 안 나면은 안 내는 순간부터 바로 노티스를 보내야 됩니다.
0: 아, 그냥 뭐 봐줄 거 없이?
1: 봐주면 안 됩니다.
0: 아, 봐주면 안 됩니까?
1: 왜냐하면 리마인드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0: 아하, 예, 예.
1: 아이, 그 사람 내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원래 법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터를 써서 그 문에다가 붙여야 되는데
0: 그거는 주인이 할 수 있습니까?
1: 주인이 할 수 있고 이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뭐 못 받았다 하면 그만이니까 그렇죠. 법원에 가가지고 General District Court 서기 창구로 가십시오. 거기서 내가 쓴 Notice of Non-Payment
0: 네.
1: 그거를 제출을 하십니다.
0: 아, 내가 직접 쓴 거를 법원에다 제출을 하는
1: 그렇죠.
0: 겁니까?
1: 내가 너한테 이 돈을 못 받았다. 그거를 써가지고 그래서 몇월 며칠까지 이 돈을 납부하라. 그거를 쓴 것을 서기한테 제출을 합니다.
0: 그러면은 한국말로 쓰면 안 되고 영어로 써야겠네요.
1: 영어로 써도 되고 한국말로 써도 되는데 뭐 요새 번역이 되니까 두 개로 다 쓰셔도 됩니다.
0: 아, 그러니까 먼저 한국말로 쓰고 그다음에 네. 영어로도 써서 그거를 법원에 제출한다.
1: 네. 네. 왜 법원에 제출해야 되냐면은 셰리프 서비스 비라 그래 갖고 우리 보안관이 집에서 직접 전달을 합니다.
0: 핸들링으로.
1: 네, 핸들링으로. 예. 그래서 12불을 내는데 그 집에 가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소환장식으로
0: 그렇죠. 그렇죠.
1: 저희들이
0: 전해 줘야
1: 전달을 해 주지 만은 사람이 없으면은 문에다 붙이고 갑니다. 그러면 증거로 남습니다. 보안관이 집에다가 붙이고 갔다.
0: 네네네.
1: 있으면은 직접 전달을 하고.
0: 그게 이제 기록에 남는 거예요.
1: 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12불을 내고 그거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 후에 만약에 그래도 렌트를 안 내시면은 그 다음에 unlawful detainer, 압류 됐다. 아. 내 집이 압류가 돼 있다. 내 공간이 압류가 돼 있다. unlawful detainer, 불법적으로 압류가 돼 있다.
0: 네.
1: 그 민사 양식이 있습니다. 그거를 받아서 기재를 하셔서 또 12불을 내시고 셰리프 서비스, 그러니까 네. 보안관이 직접 가서 전달하는 비용을 냅니다. 12불을. 그게 소환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0: 결국은 이제 재판까지 가는군요.
1: 그게 재판을 받으라고.
0: 그러니까 한 번 워닝을 줬고 네. 근데도 돈을 안 갚으면 그다음에 이제 재판으로 송환을 하게 되는군요.
1: 네. 그래서 안 나오게 되면은
0: 네. 이제 그때는
1: 디폴트라 그래가지고 안 나왔으니까는 네. 판결이 나는 거죠.
0: 아, 그 자리에.
1: 판결이 난 다음에 그 법원에서 보통 열흘을 기다립니다. 만약에 뭐 appeals라 그래가지고 본인이 재심을 요청할 수가 있으니까.
0: 네, 그렇죠.
1: 그 기간을 열흘을 기다립니다. 법원에서. 그 다음에 열흘 후에 저희 사무실로 옵니다. 마지막으로 그게 뭐냐면은 writ of eviction. 그래서 그거는 완전히 철거 명령입니다.
0: 아, 이 집에서 이제 나가야 되는 철거 명령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군요.
1: 네. 그 철거 명령서가 또 12불입니다.
0: 그럼 지금 토탈?
1: 36불.
0: 네.
1: 네. 36불이 들어갔죠. 근데 예. 그거는 우리 셰리프 서비스비고, 그 양식에 또 돈이 비용이 드는데, 네네. 뭐 하면은 100불 들어갈까요?
0: 오,
1: 전체적으로?
0: 언더 100불 정도 되겠네요. 네,
1: 100불 예. 정도가 비용이 듭니다. 100불이 worth it? Or not worth it. Worth it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수천 불씩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럼요. 빨리 이 사람을 쫓아내야지.
0: 그렇죠.
1: 그다음에 새로 입주하실 분을 빨리 들여보내서 그렇죠. 제가 렌트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사람은 뭐 3개월 안에 이제 다행히 그게 잘 마무리돼서 나가면 다행이지만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철거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 본인이 안 나겠다 그러면 감옥에 가는 거죠.
0: 아 이제 그때는 그게 형사로 되는군요.
1: 형법이죠. 저희들이 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집을 비워라 하고 그 전에 노리스가 갑니다.
0: 예, 예.
1: 그 writ of eviction이라 그래갖고 철거 명령서 있죠.
0: 네네.
1: 거기 붙이고 갑니다 집에다가. 근데 철거를 안 하시면은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강제죠.
0: 어, 그 정도까지 가면 안 되죠.
1: 근데 강제로도 됩니다. 그 다음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면은 네. 이제 무단 침입. 그래서 거기서 예, 예. 형법으로 걸립니다.
0: 아,
1: 그럼 감옥으로 가요. 감옥 가면은 뭐 음식도 공짜로 주고
0: 잠도 재워
1: 잠도 재워주고 에어컨도 틀어주고 아주 좋죠. 물도 주고.
0: 아, 우리 조세모 회장님 은근히 유머가 많으시네.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감옥이 그렇게 무서운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래도 가면 안 되죠.
1: 그렇죠.
0: 예, 예. 자, 변호사를 쓰면 일단 편하기는 하겠지만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내가 직접 하자니 조금 수고스럽지만은 또 절약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경찰분들이 또 도와주실 수가 있다고 하니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곁에 정말 친절한 우리 미주한인경찰협회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그 웹사이트 주소나 이렇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1: 네, 캠파 canpa.us 그쪽으로 이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0: 아유, 쉬운데요? 캔파 말 그대로 네. canpa.us
1: 그게 웹사이트인데 네. 만약에 저희한테 이메일을 바로 보내시려면은 바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메일은
0: 네.
1: 그럼 그때는 캔파 Police.
0: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직접 이메일로 보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K-A-N-P-A Police P-O-L-I-C-E at gmail.com
1: 네, 맞습니다.
0: 아, 그러면 그거를 우리 회장님도 보실 수가 있나요?
1: 네.
0: 아, 그게 더 빠르겠는데요?
1: 그게 제일 빠르죠. 디렉트로 이메일 보내시려면 지금 말씀하신 campapolice@gmail.com으로 바로 보내주십시오.
0: 한국말로 써도 됩니까?
1: 한국말로, 콩글리시 써도 되고, 영어로 써도 되고, 한국말로 써도 되고.
0: 스페니쉬는 안 됩니까?
1: 스페니쉬는 뭐 저희들이 AI가 되니까는 번역이 되죠.
0: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주한인경찰협회의 조셉 오영조 회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0: 703-354-1950 703-354-1950.
2: 우민호 시즈쿠 호쿠이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가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3: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2: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 관리. 우민호 시즈쿠 호쿠이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3: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2: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3: 우민호 시즈쿠 호쿠이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866-566-9191.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7불 99, 3회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찰 옥수수 3개당 3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증가 쌀떡국 박스당 12불 99, 풀무원 들기름 재래 파래 도시락김 20봉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같은 조건과 같은 결과로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고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반쯤 찬 컵의 물을 가지고도 생각이 다른 것처럼 말이죠. 불행하게 살지 행복하게 살지는 어쩌면 나의 선택이 아닐까 하는데요. 우리 골드님께서 보내주신 삶의 과정이 행복인 것을 이라는 글 공유하면서 신청해 주신 한대수의 행복의 나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산 꼭대기에 오르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지만 정상에 오른다고 행복한 건 아니다. 어느 지점에 도착하면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그런 곳은 없다. 같은 곳에 있어도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다. 같은 일을 해도 즐거운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다. 같은 물건, 좋은 음식, 좋은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대하는 태도이다. 무엇이든 즐기는 사람에겐 행복이 되지만 거부하는 사람에겐 불행이 된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만족해하는 사람,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 갖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이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로 서로 용납하고.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보내주셨네요. 우리 복별님, 주님의 긍휼함이 가득하시길 감사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지금 집으로 가는 중이라고 하셨어요. 아, 여행 끝나시고 이제 오시는 길이구나. 얼마나 좋으셨어요. 손녀딸이랑 같이 가셨는데. 마음의 평안이 삶 속에 언제나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사랑이 없었던 삶이 없었네요. 우리의 소망의 기도를 때에 맞게 주시오니 항상 깨어있으면 소망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삶이 옵니다. 오늘도 각자의 믿음에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감사 기도합니다.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하시면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Love Me Tender 신청해 주셨습니다. 지금 오고 계시는 중이라면 뭐 라디오로 듣기보다는 전화기로 듣고 계실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전화기로 듣고 계시다면 정말 깨끗한 음질로 저희 K-라디오 들으실 수 있는데 요새 라디오로 청취하시는 분들은 그닥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거의 전화기로 청취하고 계시는데 특히 여러분이 갖고 계신 스마트폰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깨끗한 음질로 24시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청취 방법은요. 지금 갖고 계신 전화기 보면 G라고 쓰여 있을 텐데 이 G가 구글의 약자잖아요. 이 구글을 클릭하신 다음에 영어로 kradio.us 치시면 됩니다. K-R-A-D-I-O kradio.us 치시면 전화기 화면에 빨간색으로 on air라는 글자가 보일 거예요. 그거 클릭하시면 위로는 1660, 밑으로는 1310. 여러분 입맛대로 클릭하셔서 청취하시면 됩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전화기만 있으면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K-Radio. 이젠 전화기로 들으세요.

정신이 번쩍 드시죠? 자, 라라라키.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자, 오늘도 다섯 곡 노래 들려드립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요. 공통점 생각나셨다면 바로 카톡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시고요. 정답자는 물론이고 퀴즈 내주시는 분들에게도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중화요리 드실 수 있는 곳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정통 중화요리 하오에서 드리는 20불 상당의 식사권 드립니다. 특히 이 20불 식사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50불 상당의 식사를 하신 다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다 들려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감이 오시나요? 가수보다는 노래에 집중을 해주시면은, 특히 가사에 집중을 해주시면은 쉽게 맞출 수 있는 랄랄라 퀴즈. 어제는 김수희의 서울여자 들려드렸고요. 오늘은 박옥희의 제주도 섬처녀 들려드리겠습니다.

0: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2: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3: 어, 한 모금 아니잖아.
2: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3: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2: 마지막 딱 한 모금만.
4: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촉촉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5: 세금 문제, SBI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정말 이 노래 엄청 들었는데 옛날 생각나네요. 조정연의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들으시면서 라라랜드 문을 닫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엘리코3는 물론 에나델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0: 홍시윤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넉넉한 자금을 가지고 부엌 리모델링을 하시거나 화장실을 바꾸거나 혹은 하드우드 플로어를 깔고 집 안팎을 새롭게 페인트하시면 너무나 좋은데 그런 결심을 하고 돈을 선뜻 쓰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0: 집을 팔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분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모든 분들의 동일한 바람은 작은 돈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계획을 하다 보면 한 가지도 시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예산도 적게 들고 때로는 홈오너가 스스로 해볼 수도 있는 작은 투자로 효과 만점인 집 꾸미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드라이브웨이 실러입니다. 차고 앞에 드라이브웨이가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데 색이 바래고 여기저기 조금씩 갈라져 있다면 업체에 한번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것에 놀라고 실러를 하고 난 뒤에 너무 깨끗하고 새 것 같아서 두 번 놀라십니다. 간혹 직접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의외로 쉽지 않은 일이라 일단 견적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파워와시도 적극 추천합니다. 댁이나 패리오, 특히 베이스먼에서 밖으로 나가는 워크아웃 계단이나 집 앞의 계단에는 이끼나 먼지가 계속 쌓여서 거뭇거뭇한 자욱들이 생기기 쉽습니다. 간혹 사이딩도 몰드가 생기기도 합니다. 파워와시 업체를 불러서 한번 청소를 하고 나면 속이 다 후련해지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일은 조금 부지런하시다면 시중에서 파는 파워와시 기계를 구입해서 1년에 한두 번씩 직접 하셔도 그 비용이 절약이 되고도 남겠습니다. 집 앞에 화분이나 나무 심기도 집을 파실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는 효과 만점입니다. 커다란 화분 두어 개를 구입해서 집 대문 양옆에 놓으면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의 시선과 첫인상을 좋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크지 않은 계절에 맞는 나무를 구입해서 뒤뜰에 심는 것도 확실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제 조금 더 비용을 올려볼까요? 댁이 너무 오래되었다면 기둥과 프레임은 그대로 두고 상판, 즉 발로 밟는 바닥 부분과 핸드레일 쪽의 나무들만 걷어내고 새로 올릴 수 있습니다. 땅에 기둥을 박고 프레임을 세우는 일이 큰 공사이고 위에 상판을 얹는 일은 규격에 맞게 잘 자를 수 있는 툴이 있다면 사실 직접 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지만 좋은 컨트랙트를 고용하셔서 한다면 더욱 깔끔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집 바깥을 한번 둘러보시면 지붕 처마 밑에 페인트들이 벗겨지거나 마찬가지로 창문 주변, 가라지 도어 주변, 댁으로 나가는 문틀 주변 같은 곳들에 페인트가 상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익스테리어 페인트가 벗겨지면 그 안으로 물이 스며들고 결국에는 프레임이 썩어서 나중에 더 큰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캡핑이라고 해서 그 부분들을 사이딩 재질로 아예 쌓아버리는 방법이 있고 익스테리어 페인트를 구입하셔서 덧칠을 하시면 비용은 크게 줄지만 익스테리어 페인트는 1, 2년에 한 번씩은 꼭 하셔야 합니다. 집 안에는 부엌 캐비넷의 도어납이나 핸들을 바꾸셔도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방문마다 달려있는 문고리를 요즘 스타일로 바꾸실 수도 있겠습니다. 집을 꾸미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너무나 종류가 많습니다. 버젯을 세우시고 그에 맞춰서 전문가에게 조언을 들으시면 집을 파실 때 혹은 새로운 기분으로 집을 단장하고 싶을 때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없이 주님을 실망시켰던 이스라엘처럼 언제까지나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사야 말씀으로 고백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과 동행하며 자유와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8월 18일 화요일에 문을 엽니다. 오늘 함께할 첫 곡은 이 기쁜 소식을 서울 모태탑 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인명희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광야에서 생수를 기다리던 자들을 주님은 친히 부르십니다. 승냥이와 타조도 지나가던 들짐승도 그 물을 마시고 일어납니다.

목마른 내 영혼 309장 찬송 보내드립니다. 이단열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내 죄에 속해 주신 주께 이연숙의 음성으로 듣고요. 목마른 자들아 526장 찬송을 숭실남성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주와 같이 되기를 개민수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에바다 노래 선교단의 찬양으로 전해드렸고요. 나의 마음의 근심 구름 박동현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찬양 두 곡 보내드립니다. 먼저 장종택의 은혜는 만나 같아서 들으시고요. 손영진의 찬양 마음이 상한 자를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선명회 합창단의 곡이었습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하나님의 은혜, 초롬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고요.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장석훈의 천중 산삼과 함께하는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말도 편안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요? 여러분께 오늘도 건강한 정보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장석훈 이사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1: 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내셨나요?
0: 네. 근데 날씨가 너무 무더워서요.
1: 네네.
0: 기운도 빠지고 땀도 많이 나고 입맛도 없고 이거 어떡하면 좋죠?
1: 아, 진짜 근래 겪어보지 못한 더위인 것 같아요. 한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더위인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1: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0: 네. 그래도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시원한 에어컨이 있는 건물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는데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더위를 몸살을 앓고 있는 국가들이 많잖아요. 한국도
1: 맞습니다.
0: 뭐 40도가 네. 넘었다고 하는데 뭐 유럽은 물론이고요. 네, 다른 뭐 저개발 국가도 에어컨 당연히 없는 곳에서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무더위가 지속되면 확실히 취약층,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나 어린아이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이렇게 무더위에 참 앓고 계시던 질병도 더 악화되거나 아니면 기력이 떨어져서 뭐 낙상사나 여러 가지 뭐 몸져 누우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평소에 천중산삼을 좀 드셔놓으면 이런 계절적인 변화에도 좀 강하게 좀 견딜 수 있는 좀 힘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1: 예, 이렇게 날씨가 더운 날은 그 나이가 젊은 사람들도 힘이 쭉 빠져서 쭉 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이 드신 분들은 더하죠, 심하게.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삼계탕 같은 것도 만들어 드시고 영양식을 많이 드시면서 몸의 기력을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음식들을 많이 드셨죠. 그런 것처럼 산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면 아무래도 더위를 이제 버텨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참 예전 분들이 참 지혜로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절기에 따라서 지금만큼의 의학적 상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기에 따라서 그에 알맞은 음식들을 드셔서 몸에 또 보충을 해주는 역할을 했잖아요. 이 더위에 땀도 많이 흘리고 이게 기력도 약할 때 삼계탕 같은 음식들 드셔서 거기에 삶도 넣고 네, 충분한 단백질과 영양도 섭취하시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셨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1: 네.
0: 우리에게는 천중산삼이 있잖아요.
1: 네,
0: 천중산삼을
1: 그렇죠.
0: 좀 꾸준히 미리 드셔놓은 분들은 이런 더위에도 더 잘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그런데 요맘때쯤 드셔도 괜찮을까요? 이 뭐 더위와는 상관없이 천중산삼을 드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1: 예, 옛날에 어르신들이 삼계탕 같은 거 드시면서 땀을 흘리잖아요. 땀은 흘려서 몸 안에 있던 묵은 것들은 빼내고 삶과 닭과 그런 단백질과 이런 것들을 드시면서 영양을 보충하면 땀 흘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그 기운들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열치열이라고 좋은 그 기운들을 많이 담기 위해서 그런 음식들을 드셨던 것 같아요.
0: 네, 역시 그 예전에 삼계탕에 인삼을 넣죠. 요즘에는 인삼을 많이 넣은 듯인데 혹시 이 너무 아깝긴 한데 천중산삼을 먹는 건 아무 같은 짓일까요?
1: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 손님들 네. 중에서도 네. 요맘때 이제 요맘때 삼복 더위 때가 되면
0: 네.
1: 삼계탕 해 드신다고 이렇게 삶을 구매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0: 네.
1: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중복 지나갔잖아요.
0: 네.
1: 그때도 저희 식구들은 열심히
0: 산삼을 넣으셔서 네.
1: 산삼 넣고
0: 네. 황제의 삼계탕 아닙니까?
1: 네.
0: 아니 이거 한국에서는 삼계탕에 천중산삼 넣는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할 텐데 이게 여기라서 가능한 이야기고 10만이 장석훈의 천중산삼에서 구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1: 맞습니다.
0: 당연히 천중산삼이 훨씬 우리 몸에 좋죠. 근데 이건 경제적인 이유로 못 넣어서 드셨는데
1: 네.
0: 이 오늘 같은 이 프로모션 기간에 천중산삼을 구입하신다면 삼계탕을도 이번에 말복 때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1: 네.
0: 네, 그러고 보니까 어제가 말복이었네요. 요맘때쯤 네. 삼계탕 한번 온 가족이 함께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천정산삼까지 넣어서 드시는 황제삼계탕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도요. 많은 분들이 방송 들으시고 와 이사님이 나오시니까 이 세일이 특별해지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번 주에 프로모션을 또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프로모션 좀 소개해 주세요.
1: 네 이번 주에 프로모션 뭘 해드려야 되나 고민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여름에 그 특별히 이제 여름 세일을 하는 거니까 그 300불짜리 건산삼 한 달분 지금 150불에 계속해서 세일 해드리고요. 500불짜리는 400불에 다음에 1200불짜리는 900불에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거 한 가지만 좀 해드릴게요. 저희들 그 30년 된 산삼을 한 10뿌리 정도의 양을 썰어서 그 꿀에다가 발효를 시켜놓은 꿀산삼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요거 저희들이 300불에 판매를 하는데요. 요거 오늘 특별히 150불에 세일을 해드릴 테니까 전화번호 718-879-2340이고요. 예약 꼭 해주시고 매장은 160가 노던블루버드에 있고요. 매장으로 오셔도 되고 전화로 미리 예약하셔도 되겠습니다.
0: 네, 718-879-2340 718-879-2340번입니다. 전화로 예약하시거나 또 저희 매장으로 직접 나오셔도 됩니다. 159-25 노던블루버드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꿀삼 300불에 판매하시는 것도 와 저렇게 싸도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또 반가격 할인해 주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저 꿀도 그냥 일반 꿀이 아니라 특별한 꿀이잖아요.
1: 네, 저 꿀은 이제 저희들이 농가에서 직접 이제 걷어서 저희가 가지고 오는 꿀이고요. 100% 천연 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좋아요. 저거 꿀만 사러 오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매장에.
0: 네. 아니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미국에서 저렇게 천연 꿀을 그것도 꽤 적은 양이 아닌데 네네. 저렇게 싸게 판매하시는 건 아마 다량으로 구입하실 수 있기 때문이지 않나요?
1: 그 시골길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농가들마다 그 꿀을 채취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데에서 5갤런짜리로 돌아다니면서 막 가지고 오면 네. 꽤 많은 양을 저희들이 1년에 소비를 하는데요. 5갤런짜리 통으로 저희가 보통 1년에 한 50통 정도 소모한다고 보시면 돼요.
0: 네. 네.
1: 그 정도 양을 저희가 웨스트 버지니아, 테네시 네. 등지에서 이렇게 네. 걷어가지고 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0: 아 그러니까 한 곳에서 너무 많은 양을 구입하실 수 없으니까 네네네. 각각 5갤런 이렇게 여러 곳에서 구입을 하시는군요.
1: 네 어떤 농가에 가면 뭐 네. 이제 저희들이 부탁해서 모아놓는 거죠. 네. 그래서 뭐 5갤런 통 한 3개 또 어떤 농가에 가면 뭐 딴 사람한테 팔기도 했으니까 네. 뭐 저희가 갔을 때 뭐 한 통 또 어떤 농가 가서는 한 5통 뭐 이런 식으로 네, 구해서 네. 오는 겁니다.
0: 이렇게 다량으로 구매를 하시니까 가격도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고 또 직접 바로 판매를 하시니까 중간 유통 마진 쫙 거품 걷어내고 싼 네. 가격에 소비자한테 제공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요 꿀삼은 어디에 좋다고들 하시나요?
1: 꿀삼은 이제 산삼을 발효를 해놓은 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드시고 나서 속이 불편하던 게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네. 그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죠. 이렇게 누워 있으면
0: 위산이
1: 넘어온다든지 네. 소화가 잘 안 될 정도로 이 위에 조금만 음식을 드셔도 위에 부담이 느껴지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 꿀삼을 차로 타서 하루에 한 잔 정도씩 드시면 네. 여기 기관지에서부터 위까지 이렇게 굉장히 편안하시고 네. 산이 넘어오는 현상들이 많이 줄어든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0: 네, 네, 네. 네. 이번에 꿀삼 구입하셔서 좀 두고두고 드시면 네, 네. 네, 위 좀 안 좋으시고 힘드신 분들은 아주 좋은 효과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1: 네, 요렇게 네. 이제 그 이제 9월 지나서 생산삼이 저희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0: 네.
1: 손님들께서 직접 생산삼을 가지고 가셔서 꿀에다가 그 이렇게 발효를 시켜서 드셔도 괜찮아요. 저희가 제품으로 만들어 놓은 양만큼 똑같은 양으로
0: 네.
1: 1대1로 만드는 방법은 알려드리니까.
0: 그러면 이 꿀삼은 생삼으로 만드는 건데요.
1: 네. 이게 아. 드라이가 된 삼은 네. 수분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네네네. 발효가 되질 않습니다.
0: 아, 네. 네.
1: 그래서 생산삼을 깨끗이 씻어서
0: 네.
1: 물기만 싹 제거한 다음에
0: 네. 네,
1: 꿀에다가 버무려 놓으시면
0: 네. 네,
1: 그 한 3주 정도면 발효가 거의 끝납니다.
0: 아~
1: 네, 3주 정도 놔두셨다가 드시기 네. 시작하면 됩니다.
0: 요건 어떻게 이렇게 따뜻한 물에 개어서 타 드시는 네. 건가요?
1: 그냥 차로 드셔도 괜찮고요.
0: 네.
1: 한 스푼 정도 컵에다가 덜어서 뜨거운 물에다가 차로 타서 드셔도 되고
0: 네.
1: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 숟갈 정도는 떠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직접.
0: 네. 네, 네. 와, 이거 자연 그 천혜의 그 꿀에다가 정말 자연에서 그대로 키워낸 천정산삼을 넣어서 만드니까 와, 이게 얼마나 값어치가 높은 제품인지
1: 네.
0: 모르겠네요. 그런데 단돈 지금 150불밖에 안 한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오늘 반가격 할인해서 꿀삼 300불짜리를 150불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718-879-2340 전화번호 꼭 기억해 두세요. 718-879-2340으로 예약 주문하시거나 또 매장으로 직접 오실 수도 있습니다. 159-25 노던 블루버드의 뉴욕 매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뭐 참 예전보다 훨씬 건강하시고 또 평균 수명도 길어져서 굉장히 활동적으로 살고 계신데요. 그런데 여전히 주변에 많은 이 시니어들이 당뇨, 고혈압, 약을 몇 봉지씩 가지고 다니시는 걸 보는데 물론 약으로 조정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약이 치료를 해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천정산삼의 도움을 얻으면 조금 관리하는 데 더 쉽지 않을까 또는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그렇죠.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체력이 얼마나 좋으냐, 또 혈액의 그 콜레스테롤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높고 낮은 거에 따라서 그 병의 진행 속도가 많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산삼으로 좀 건강 다스리시고, 혈관 건강도 좀 챙기시고, 그러시면 네.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병변 현상들이
0: 네.
1: 그 고혈압과 당뇨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이 많이 완화가 되고 그로 인해서 조금 더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0: 네, 네, 네. 와, 이게 천정산삼의 효능은 어디까지인가? 진짜 파도 끝도 없이 우리 몸 전반적으로 많은 도움이 주는 게 천정산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60대 이상이 드신 분들은 뭔가 내 정신 건강 혹은 뇌 건강까지 걱정을 하게 돼요. 혹시 내가 치매 걸리지는 않을까, 뭐 파킨슨병이나 여러 가지 뇌 관련된 질환들도 걱정이 드는 나이인데요.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의 마음 건강과 육체 건강은 서로 다른 것이다, 다른 분야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래에 와서 많은 연구들이 우리의 정신, 마음, 육체가 모두 서로 연동되어 있다. 그래서 한쪽이 건강해도 다른 쪽이 건강하지 않으면 다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천정산삼으로 우리의 육체가 좀 노화가 지연되고 그다음에 건강해진다라는 것은 서로 입증된 바가 아주 많은데요. 우리의 뇌 건강 혹은 마음 건강, 심신의 그 심의 부분도 천정산삼으로 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1: 과거에 그 동의보감이라는 유명한 의술서에 보면 산삼은 심신을 안정시키고 간과 폐를 보호한다 이렇게 그 내용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현대의학적으로 좀 풀이를 저희가 의사는 아니지만 현대의학적인 과학적인 걸로 좀 풀어보자면 산삼의 생산삼의 성분을 조사를 하면 스테로이드 성분들이 좀 들어있거든요. 그 스테로이드는 우리가 아는 그런 화학적 스테로이드가 아니고 완전 천연 스테로이드거든요. 그 천연 스테로이드의 역할이 마음을 좀 릴렉스 시켜주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산삼을 먹고 나면 몸이 좀 노근해지고 그런 현상을 겪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마음이 조금 불안증이 있고 이러신 분들이 편안하게 조금 릴렉스해지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하세요. 그런 것처럼 산삼을 드심으로 인해서 일단 첫 번째로 그런 현상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들을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리적인 안정이죠. 내가 이걸 먹음으로 인해서 내 몸이 좀 더 건강해질 거야 라는 심리적인 그런 안정감을 좀 심어주시면 심리적인 그런 안정감이 들면 몸도 변화를 하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2020년도에 암 진단을 받으신 분인데 그분이 20년도 3월 달에 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21년도 3월 달에 재발을 해서 이제 치료를 그러니까 키모테라피를 해야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처음에는 산삼을 뭐 이런 걸 먹어야 되냐 안 먹겠다 이렇게 버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조근조근 이렇게 조근조근 설명을 잘 해드려가지고 그분이 그걸 드시면서 키모테라피를 하셨어요. 실은 재발했을 때 닥터는 이게 그 약이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2년 정도 사실 수 있다고 시한부를 내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산삼 꾸준히 드시면서 잘 버티고 계세요. 그분의 말씀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산삼을 먹고 한 달 정도를 먹고 나면 몸에 힘이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운이 생긴대요. 그리고 내가 이걸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 아, 이거 병을 고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키모테라피를 잘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는 본인의 희망을 갖고 꾸준히 드시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심리적인 것들이 병을 이기는 또 그런 약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네.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암 환자분이 뭐 현종산삼으로 치료에 뭐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네네. 지금 키모테라피나 다른 의학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다 받고 계시면서 현종산삼을 드시니까 아무래도 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은 기력도 약해지시고 식사도 잘 못해주시고 막 이게 큰 문제인데 뭔가 입맛도 좀 돌게 하고 기운도 나게 해주 이런 보수적인 역할을 해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으로 네.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암 환자분들뿐만이 아니라 뭐 크고 작은 수술을 하신 분들 또 회복 중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전에 어떤 큰 질병을 알아서 굉장히 체력이 쇠약해지신 분들도 천정산삼을 드시고 기운이 많이 났다.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군요. 네, 네. 그런데 이 천정산삼이 우리의 소화에도 도움이 되나요? 왜냐하면 이런 환자분들은 특히 소화력이 약하거든요.
1: 그렇죠. 소화력도 약하고, 소화력뿐이 아니라 이제 모든 몸의 신체 기능이, 어떤 장기 하나가 망가지면, 우리 이 신체는 모든 장기가 각각의 역할로 인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 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0: 네.
1: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장기까지도 서서히 기능을 잃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산삼이든 어떤 특별한 보조 식품이든 이런 것들을 드심으로 인해서 그 한 가지 장기가 못다 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다른 장기가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보조해주는 것들이 그런 건강 보조 식품이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사포닌이라든지 뭐 이런 성분들이 가장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잘하기 때문에 산삼, 인삼, 뭐 홍삼 이런 것들이 이제 건강 식품으로서 많이 애용되고 있는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네, 이 좋은 천종산삼을 10만이 장서쿤의 천종산삼에서 또 할인을 해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가격인지 다시 한번 이번 주 프로모션 네. 소개해 주세요.
1: 네, 300불짜리 저희들 그 한 달 드시는 거 300불짜리 지금 오늘 150불에 해드리고 있고요. 500불짜리는 400불. 그 다음에 1200불짜리는 오늘 900불에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꿀산삼 300불짜리 오늘 150불에 해드렸고요. 다른 제품들도 뭐 여러가지 제품들 많이 있는데 일일이 다 소개하기는 좀 그렇고 그 매장에 오시면 저희들이 항상 좋은 가격으로 드리려고 이렇게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은 159-25 노던 블루보드에 있고요. 예약 전화는 718-879-2340번입니다. 많이들 오셔서 또 선물도 하시고 좋은 산삼 만나는 기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매장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718-879-2340 718-879-2340번입니다. 아, 네, 이번 주말에 바빠서 못 가는데 하시는 분들은 예약 주문하시면 미리 전화하셔서 네, 주문을 하시면 오늘의 그 큰 폭의 할인을 경험하실 수가 있고요. 또 직접 매장에 오셔서 따뜻한 네, 산삼차도 드시고 또 천천히 상담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구경하실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신 분들은 159-25 노던 블루버드 매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혹시 이거 쇼핑도 해주시죠? 다른 타수나 다른 쪽으로요?
1: 네. 그 저희 매장까지 나오시기 힘드신 분들이 많으세요. 뉴저지 쪽에 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전화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우편으로 다 이렇게 발송해드립니다.
0: 네네. 오늘 건삼도 아주 싸게 판매를 하고 계시고 꿀삼도 반가격에 판매를 하고 계신데요. 아유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산삼 끓일 시간이 없다. 아유 젊은이들이 뭐 산삼까지 우려서 먹을 시간이 어디 있나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천정산삼이 들어간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캡슐로도 있고요. 뭐 액기스로도 있고요. 이런 제품도 쉽게 천종산삼을 그대로 담은 제품들도 구입을 원하시면 매장에 오십시오.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담도 받으시고 제품들도 보시고 나에게 맞는 제품으로 드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주 좋은 정보 주신 장석헌 이사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여러분 참 무덥죠. 이럴 때 짜증도 나고 기운도 빠지고 입맛도 없고 온 스트레스를 다 내 몸으로 받는 듯한 무거움을 느끼실 겁니다. 이런데 천종산삼을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야, 참 좋구나. 이럴 때 우리 몸이 역시 근본적인 체력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 보람이 있구나를 느끼시게 될 겁니다. 꾸준히 천종산삼을 드셔왔던 분들은요. 네, 그리고 천종산삼이 한국처럼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면 이렇게 쉽게 권해드리지 못할 겁니다. 한국의 천종산삼과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 어떤 면에서의 사포닌은 더 많은 이 미국의 천종산삼을 이런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것도 미국산은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경기도 안 좋고 힘든 시절에 너무 값비싼 우리 몸에 좋은 건강식품보다는 이렇게 부담 없이 하지만 그 효과는 매우 높은,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시기에 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천정산삼을 구입해서 드셔보는 게 어떨까 강력하게 저희가 추천해 드립니다. 온 가족이 늘 건강하셔야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프로모션 잘 활용하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만이 장석군의 천정산삼과 함께하는 건강플러스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뉴욕 우리 교회의 시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증인되는 공동체 뉴욕 우리 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뉴욕 우리 교회의 조원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1: 네, 모세의 오경에서 희망,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설교를 35번째 오늘 합니다. 네, 민수기는 오늘 마지막 9번째입니다. 이제 신명기만 그러면 남게 됩니다. 최근에 그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오디세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3000년 전 고전의 작품인 오디세이를 천재적인 영화감독인 크리스토퍼 놀란이 재해석해서 상영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호르메스의 대서사시인 오디세이는 주인공 오디세이아가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10년은 트로이 전쟁을 치루었고, 우리 성지순례에 튀르키예로 가신 분은 이스탄불 바로 밑에 트로이를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그 트로이 목마가 있었죠. 네, 그 곳에서 10년 동안 트로이 전쟁을 치루었고, 또 전쟁이 끝난 직후에 10년 동안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억으로는 이 오디세이 책은 3000년 전에 추정으로 기록된 걸로 아는데 2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첫 번째 권의 뒷부분에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에 상당히 많은 분량과 또 초점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 오디세이아는 이제 고향이 이타카로 귀향하는, 돌아가는 10년 동안의 이야기를 그리는데, 10년 전쟁, 10년 귀향, 그래서 토탈 20년 동안의 시간을 이 책은 담고 있습니다. 마침내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늙은 거지로 변장을 합니다. 오랫동안 집을 비웠던 왕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도 그게 왕인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젊었던 20년 전 오디세우스가 떠나기 전부터 키웠던 사냥개가 있는데 이젠 병들어 쓰러져 이제 거의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 개만 가장 먼저 이 변장한 주인을 알아봅니다. 상당히 깊은 감동의 포인트입니다. 귀향은 장소에 돌아오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고향에 갔는데 돌아온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돌아다닌 이 오디세우스는 떠났을 때와 같은 사람이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놀란 감독이 주목했던 포인트입니다. 바다와 폭풍과 수 없는 어려움, 전쟁을 지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떠났던 그대로였을까? 길은 사람을 바꿉니다. 성경에도 긴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 민족 전체가 길을 걸었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곧장 약속의 땅에 도착하려면 3주 정도면은 사실 여유롭게 걸어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지나서 허기졌던 순간들에 하나님 만나를 먹기도 했고 또 목말랐던 순간에 물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게 익숙해지면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반역을 꾀하기도 했으며 깊은 용서를 받는 체험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 3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들이 40년 동안 지나온 길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한눈에 그 앞이 펼쳐 보여집니다. 앞을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앞을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에 뒤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너희가 어디서 떠나는지 기억하라. 어디를 지나왔는지도 기억하라. 어디에서 머물렀는지도 샅샅이 기억하라. 왜 하나님은 오늘 민수기 33장에서 그 많은 지명들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적지까지 걸어왔던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목적지만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지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행진한 대로에 그들이 40년 동안 함께 걸었던 길의 노정은 이러했다 하고 기록합니다. 모세는 도착지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떠났고 어디를 지나왔는지 전부 다 기록하게 했습니다. 민수기 33장은 단순한 여행 안내서가 아닙니다. 한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던 그들의 삶의 기록입니다. 3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직후의 3절부터 그 지명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라암셋을 떠났습니다. 숫곳에 진을 쳤습니다. 에담에 진을 쳤습니다. 비아히롯을 지나갔습니다.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엘림에 머물렀습니다. 또다시 떠납니다. 르비님, 시내광야, 기브롯 핫다와 하세롯, 린마, 림몬베레스. 낯설고 발음하기 어려워 성경을 읽다가 민수기 33장에 오면 빨리 넘어가고 싶은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하나하나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왜입니까? 그곳에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라에서는 물이 있어서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엘림에서는 반면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일은 두 그루가 있었습니다. 쉼과 물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르비딤에서는 아예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이 모세와 싸웠습니다. 다투었습니다. 시내에서는 언약의 말씀을 그 다음에 받았습니다. 어떤 곳은 기적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원망의 자리로 이어졌습니다. 어떤 곳은 풍성했었고 또 어떤 곳은 아무것도 없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좋았던 기억이 있는 장소만 기록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자리도 기록하게 했습니다. 목말랐던 자리도 기록하게 했습니다. 원망했던 자리도 기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걸었던 장소만 기록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넘어졌던 자리까지 우리의 길에 포함시키도록 하셨습니다. 민수기 33장 안에는 42곳의 정거장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40년을 이들은 끝없는 방황을 했다라고 결론하지 않았습니다. 출발하고 머문 곳들 하나하나의 이름들을 전부 죄다 기록에 남기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지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태어났던 곳, 내가 공부했던 곳, 내가 첫 직장을 갔던 곳, 서울, 부산, 뉴욕, 퀸즈. 어떤 이들에게는 학교 이름이, 어떤 이들에게는 병원에 사랑했던 사람과 마지막 작별을 했던 어떤 병원의 병실, 어떤 이에게는 처음 내가 일했던 가게가, 또 어떤 이에게는 처음 내가 감격하며 예배드렸던 교회가. 우리 인생의 지도를 펼쳐보면 장소마다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처음 울었습니다. 거기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빨리 지나가 버리고 싶은 자리가 있습니다. 지우고 싶은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3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자리도 기록해라. 거기도 삭제하지 마라. 거기도 네 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도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움직이지 않는 시간도 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길을 너무 쉽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면 잘 되는 것이고 멈추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승진하면 앞으로 간 겁니다. 사업이 잘 되고 커지면 앞으로 간 것입니다. 병이 나오면 앞으로 간 것입니다. 반대로 몇 년째 같은 곳에 있으면 불안해집니다. 왜 나는 아직 여기 있을까? 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이 40년 동안은 계속 걷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구름이 머물면 이스라엘도 머물러 있어야 되었습니다. 그 머문 기간이 이틀도 한 달도 때로는 몇 년도 오랜 기간이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들은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머무시면 머물렀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선 걷는 것도 순종이지만 멈추는 것도 순종이었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움직인 것만 여정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때문에 머무는 것도 여정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오래 머물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취업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립니다.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오랫동안 닫힌 문 앞에 기다립니다. 자녀가 내 마음속에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관계가 좀 회복되기를 기다립니다. 몸이 나아지기를 기다리는 마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같은 곳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머물러 있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나무는 겨울에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게 멈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땅 속의 뿌리는 한겨울에도 다음 봄을 준비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동시키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이동하는 게 33장에 담겨있는 의미가 아닙니다. 머물기도 하셨습니다. 움직이지 않게도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이 땅 해서 저 지점까지 어떻게 해서든 빠르게 도착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길 위에서 사람을 빚고 계셨습니다. 애굽을 나온 사람은 자유인이 되었죠. 그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누구도 명령하여서 노예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몸만 애굽에서 나왔지만 바로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마음속에서 꺼낼 애굽이 훨씬 많았다는 걸 그들은 성경 안에서 보여줍니다. 출애굽, 해방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은 고작 하루 남짓 걸렸지만 애굽을 사람의 마음에서 빼내는 데에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광야가 필요했습니다. 신학교 4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신학생들은 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학생들이 의무적으로 교회에 가서 전도사로 섬겨야 되는데 지방으로 저희 세대에서는 잘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사역을 합니다. 금요일까지 공부하고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 사역을 합니다. 저도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수도권에 있었습니다. 4학년 때 저 군산 더 넘어인 옥구라고 하는 곳에 아주 농촌 시골에 있는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의 첫 어른 설교는 21살 바로 그 교회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날은 저희가 학교 수업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수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례적으로 목사님께 출타를 하신다고 주일날 저에게 의향을 물어보시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제가 하죠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 인생의 어른들을 향한 세 번째 설교였습니다. 하필 그 설교가 광야는 은혜를 품고 있었습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컴퓨터로 쓰지를 않고 손으로 써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설교를 준비해서 수요일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저 시골까지 내려갑니다. 그 여정은 학교에서 터미널로 가서 터미널에서 익산까지 완행버스를 타고 익산에서 군산으로 가서 군산에서 2번 버스 1시간에 한 대 오는 그 버스를 기다려 타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한 6시간을 걸려서 갔습니다. 예배 시간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타고 가면서도 설교를 쓴 거를 계속 보며 긴장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장로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니, 설교하러 왔죠. 아니 설교는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는데요. 그때 순간 당황한 제 마음은 지금도 아주 선명합니다. 나는 어제 저녁부터 엄청나게 준비를 해서 이 엄청난 과정을 거쳐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왔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부탁한 걸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분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수업이 또 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그 벽만 찍고 다시 똑같이 버스를 타고 자정 넘어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그 2번 버스, 1시간에 한 대 있는 2번 버스가 들어가는 길을 열대자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방공령 쌀을 강탈하기 위해 만든 마을인데 그게 한 열대자 된다고 해서 차가 두 대가 못 지나갑니다. 열대자 된다고 해서 그거를 걸어서 한 뭐 한 시간가량 걸어가야 됩니다. 그걸 아니 너가 설교자가 아니야. 너 집에 가. 뭐 이런 뉘앙스로 듣고 거기를 걸어오는데 너무 풀이 죽었습니다. 난 지금 뭘 한 건가? 나는 지금 뭘 준비하고 왜 여기에 왔는가? 허무했습니다. 허탕이죠. 그런데 그 열대자를 다시 돌아가며 걸어가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는 이모작을 합니다. 봄에 보리를 심고 또 빠른 시기에 벼를 심습니다. 보리, 푸른 보리밭이 양쪽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꺼내서 그 보리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광야는 은혜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깨달아진 게 있습니다. 아, 나에게 익숙했던 절망들, 수없이 막혔던 벽들, 내 마음속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는 부정적 감정들, 이런 것들을 광야는 은혜를 품고 있습니다 라는 그 설교를 제가 친필로써 놓은 설교 원고를 들고 보리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잊을 수 없는 은혜로운 설교를 선포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한 사람을 훈련시키는데 좋은 강단에, 좋은 타이밍에, 미리 정해진 플랜에 따라서 내가 예측한 결과를 바라보면서 아, 그런 방법만 있는 건 아니구나. 돌고 돌아 내 눈엔 허탕처럼 보이지만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는구나. 더 많은 깊은 은혜를 채워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대학교 4학년, 신학교 4학년 때 가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광야에는 실제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도 있고 또 내가 잘못해서 불순종이 만들어낸 우회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주 신중한 당부입니다. 왜 기억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그 길을 기억해야 됩니까? 길을 기억하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 그 길 위에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길 위에서 내가 만들어낸 사건, 내가 마주쳤던 순간, 나의 실수와 실패, 이런 것들을 주로 깊이 매몰되어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명들을 민수기 33장에 담아 기록하고 기억하게 하신 것은 그 길을 통해 그 길 위에서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붙들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던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인생 어느 지점에 여러분들은 서 계십니까? 라암새처럼 이제 막 떠난 자리입니까? 마라처럼 물이 쓰게 느껴진 자리입니까? 엘림처럼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리비딤처럼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이 바닥나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곤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까? 시내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듣는 자리입니까? 어쩌면 아무 이름도 붙이고 싶지 않는 광야 어느 지점의 한복판입니까?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지만 어디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삶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민수기 33장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행간의 메시지는 그 어디든지 길 위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빚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길 위에 있습니다. 도상 위에 있습니다. 더욱 움직이고 있지 않다고 길에서 벗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셨다면 머문 자리조차 길이 됩니다. 민수기 33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마라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르비딤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장소도 지우지 않았습니다. 몽땅 다 모두 길 안에 넣으셨습니다. 과거를 미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처받은 것은 아팠다고 말하면 됩니다. 돌아간 길은 돌아갔다고 인정하면 됩니다. 잘못했던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마침표를 찍지는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 우리의 길을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길을 펜을 들고 오늘의 민수기 33장처럼 여전히 쓰고 계십니다. 오디세우스가 긴 여행 끝에 돌아왔을 때 늙은 아르고스 사냥개가 그를 알아봐 주었습니다. 그때 이 감독의 아마도 연출은 이 고향의 진정한 의미를 감동적으로 관객에게 전달하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 끝에도 우리를 알아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람들은 내 얼굴이 달라졌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늙었네, 이제 힘이 빠졌네, 왜 이렇게 변했나, 다 잊어버렸군, 내가 가진 것이 예전과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니까. 내가 처음 출발했던 날도 안다. 마라에서 울었던 날도 안다. 르비딤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 폭폭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던 너도 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직 길 끝나지 않았다. 나는 너를 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속도와 자꾸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길이 돌아갔다고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오래 머무르고 있다고 하나님이 잊으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을 잃지 않은 것입니다. 나를 빚으시고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를 인도해주신 그 하나님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나오는 모든 자리를 길로 만드십니다. 그 길 위에서

0: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걸으십시오. 걸어야 할 때는 걸으십시오. 머물러야 할 때는 머무르십시오.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십시오. 오늘 걷고 있는 이 길 위에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빚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길에서 사람이 된다. 길에서 사람이 빚어집니다. 그 길 위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알아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지나오는 모든 자리를 기억하시고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길에서조차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주와 함께 걷게 하시고, 걸어야 할 땐 믿음으로 걷게 하시며, 머물러야 할 때는 조급해하지 않게, 실패와 우회로마저 은혜의 재료로 사용하셔서 길을 지나며 더욱 사랑하고 용서하며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옵소서. 어디 있든 길이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우리 민족 또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민족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뉴욕 우리교회 조원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메스페스 성전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이른비 예배는 오전 8시, 큰비 예배는 오전 11시로 실시간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늦은비 예배는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으며 실시간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메스페스 성전 주소는 53-71, 72 플레이스 메스페스 뉴욕 11378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www.nyurichurch.org입니다. 전화번호는 718-565-6555, 718-565-6555입니다. 이상으로 뉴욕 우리 교회 시간을 마칩니다.
2: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Radio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에 예고했던 50% 관세 부과를 사흘간 전격 유예했습니다. 미국 캐나다 간 막판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중단됐던 키스톤 엑셀 송유관 사업 재개 가능성도 거론됐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폭 축소됩니다. 미 국방부는 훈련 목표와 대비 태세에는 차질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30년물 국채금리가 19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는 등 주요국 장기금리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자와 국채발행 부담에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겹치면서 장기금리가 본격적인 정상화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 디젤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하며 기업과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료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하면서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악재가 될 전망입니다. 석 달째 공석인 FDA 수장에 백악관 보건정책 참모인 하이디 오버턴 보좌관이 낙점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백신 의약품 정책 변화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메타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청소년 중독 문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주정부들은 메타가 중독성을 알면서도 방치했다고 주장했고, 메타는 SNS와 정신건강 악화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가 미 정부기관과 대학 등을 상대로 대규모 해킹을 벌인 혐의로 이란인 8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이란 혁명수비대 등을 위해 학술자료와 지적재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화폐 업계를 위한 맞춤형 규제안을 내놓으며 시장 제도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토큰 발행의 등록 부담을 낮추고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안이 핵심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직원들의 메타 스마트 안경 착용을 금지했습니다. 민감한 정보가 무단으로 녹화 전송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정작 국토안보부는 이민 단속용 스마트 안경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수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디즈니가 자회사 ABC의 방송면허 취소 절차를 막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가 ABC 계열 방송국 8곳의 면허갱신 절차를 조기에 진행하고 정치적 편향 여부까지 조사하자 디즈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보복 조치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 규제와 언론 자유를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1: 거대 미디어 기업 디즈니가 자회사인 ABC의 방송 면허 취소 시도를 저지하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로이터통신, CNN 방송 등이 18일 보도했습니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디즈니는 이날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연방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8개 ABC 계열 방송국 방송면허 취소 절차를 중단시켜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전역에는 200개 이상의 ABC 계열 방송국이 있으나 이들 8개 방송국은 디즈니가 직접 소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후 줄곧 자신에게 불리한 뉴스나 비판적인 프로그램을 방영해온 ABC 방송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압박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4월 ABC의 간판 토크쇼 지미 키멀 라이브의 사회자인 코미디언 키멀이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를 예비 과부라고 풍자하자 연방통신위원회는 디즈니의 방송면허 조기 갱신 신청서를 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 지상파 방송은 8년마다 면허를 갱신하며 ABC의 경우 2028년 10월에 갱신 주기가 돌아오는데 2년 이상 앞서 면허 갱신을 요구한 것입니다. 연방통신위원회가 주요 TV 방송사에 이런 요구를 한 것은 약 5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아울러 연방통신위원회는 ABC의 오전 토크쇼 더뷰가 민주당의 텍사스주 유력 연방 상원의원 후보인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을 출연시킨 것이 지상파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정치 후보자를 부를 때 모든 후보에게 동등한 시간을 줘야 하는 동일 방송 시간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조사 중입니다. 디즈니는 소장에서 연방통신위원회의 이러한 조처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BC의 방송 내용을 달가워하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가 보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장에는 또 연방통신위원회의 ABC 상대 압박이 회사 전체에 깊이 느껴졌다며 이 보복성 캠페인은 나머지 언론계의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 계산된 것이라며 ABC는 눈에 띄는 표적이며 가장 즉각적 피해를 봤지만 그 메시지는 전국의 모든 방송사를 향한 것이며 궁극적 대가는 언론계 전체가 치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뉴욕시가 고가의 세컨홈, 이른바 삐따트를 부과하는 새로운 세금의 시행 과정과 관련해 뉴욕시의회가 어제 감독청문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세금 정책을 추진한 조란맘단의 시장실 관계자들이 청문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 의견만 제출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2: 뉴욕시의회가 18일 화요일 고가의 세컨하우스 과세 정책인 이른바 삐다테르 세금의 시행 과정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시 의회, 재정위원회와 정부운영주정부 및 연방입법위원회는 18일 오후 1시에 공동감독청문회를 열고 뉴욕시 재무국이 새롭게 도입하는 삐다테르 세금 시행 과정과 행정 절차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에 조란맘단이 뉴욕시장과 그 관계자들은 직접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실은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대신 서면 증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대해 줄리맨인 뉴욕시 의회 의장은 맘단이 행정부가 청문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 의원들은 이번 청문회에서 뉴욕시가 삐다테르 세금을 도입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상의 혼선이 있었는지 또 납세자들에게 충분한 안내가 제공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계획이었습니다. 삐다테르 세금은 뉴욕시의 주된 거주지가 아닌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유층의 고가 세컨하우스나 맨해튼의 고급 콘도들이 대표적인 과세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금 정책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고가의 주택이 소유주의 주된 거주지가 아닌 세컨하우스로 사용될 경우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금 법안을 시행하는 초기부터 실제 거주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등을 놓고 주택 소유주들 사이에서는 혼선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일부 주택 소유주들은 뉴욕시가 주택 소유자들에게 해당 주택이 자신의 실제 주거지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도록 요구해 과도한 부담을 지웠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주택 소유주들은 시 정부가 과세 대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검증 없이 납세자들에게 상시 거주자임을 입증할 책임을 떠넘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뉴욕시가 해당 주택을 세컨하우스로 간주한 뒤 주택 소유자가 오히려 자신의 주된 거주지임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부당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장 실측은 행정부 관계자 중 왜 한 명도 청문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냐는 언론사의 질문에 아직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삐다테르 세금과 관련해서는 이미 주택 소유주들이 시행을 중단하거나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향후 법원의 판단도 이번 세금 정책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0: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화폐 업계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온 맞춤형 규제안을 18일 발표했습니다. 미 의회에서 가상화폐 시장 구조를 규정하는 법안 논의가 지연되자 증권거래위원회가 자체 규정 마련에 나선 것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가상화폐 친화 정책에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이번 제안은 가상화폐 기업이 토큰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권 등록 의무를 면제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동안 이들 기업은 토큰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때 증권법 적용 여부와 복잡한 등록 절차라는 불확실성에 직면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자금 조달 규모와 방식에 따라 별도의 등록 면제 경로를 따르게 됩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우선 스타트업 면제 경로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초기 단계 프로젝트는 4년간 최대 500만 달러 규모의 토큰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자금 조달 면제를 통해서는 12개월마다 최대 7,500만 달러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때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지속적인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두 가지 조치 모두 증권 등록 의무를 면제할 뿐 증권법상 투자자 보호 장치까지 없애는 건 아닙니다. 투자자에게 일정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사기와 시세 조종을 금지하는 증권법 규정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번 제안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은 가상화폐가 언제 증권법상 투자 계약과 분리될 수 있는지를 제시한 세이프 하버 조항입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고 발행사가 투자자에게 약속했던 핵심적인 경영 개발 활동을 완료하거나 영구적으로 중단한 경우 해당 가상화폐가 기존에 연계돼 있던 투자 계약에서 분리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가상화폐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조치는 미 상원에서 가상화폐 시장의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담은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폴 애킨스 위원장은 성명에서 증권거래위원회의 이번 발표에 혁신가들의 오랜 고민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 답변이라며 가상자산 사업가와 시장 참여자들에게 연방증권법에 따라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명확한 경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킨스 위원장은 다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번 규정은 즉시 시행되는 확정 규정이 아니라 제한 단계로 연방관보 재개 후 6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상화폐 업계 리더들이 오는 19일 백악관에서 후속 회의를 할 예정이어서 향후 정책 방향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2: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이스라엘이 18일 시리아 북서부의 군 공항을 공습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평화 구상 실현이 더 멀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악시우스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튀르키예, 시리아 국경에서 가까운 시리아 이들리브주 소재 군공항을 공습했으며 이는 튀르키예의 군사력 증강을 막으려는 조치였다고 미국 측에 설명했습니다. 해당 공항은 이스라엘과 시리아 국경으로부터 약 300km 떨어져 있습니다. 시리아와 튀르키예 정부도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을 비난했습니다. 공습 20시간 후에야 이스라엘 총리실은 자국이 이번 공격을 했다고 공개로 인정하면서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안보 문제에서 현상 유지에 합의했지만 시리아가 알레포 근처 한 공군기지에 튀르키예 병력 배치를 허용해 합의를 위반하려던 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튀르키예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스라엘은 이웃나라들을 폭격하고 지역의 불안정을 촉발하기 위해 핑계거리를 날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을 강타해 70명이 숨진 규모 7.7의 강진으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 수가 4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1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은 지난 15일 플로레스 섬 북부 해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이재민 4만 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7일 국가재난관리청이 발표한 12,800명에서 3배가 넘는 수준으로 급격히 늘어난 수치입니다. 사망자 수도 68명에서 70명으로 늘어났으며 부상자 수 역시 지금까지 1,100명으로 집계돼 지난 17일 213명보다 5배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국가재난관리청은 이번 지진으로 플로레스 섬 곳곳에서 주택 12,000채가 피해를 봤다며 아직도 여진이 이어져 주민들이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경찰청도 별도로 식량과 의류 등 보호물품 250톤을 지원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5시 58분께 인도네시아 동부 소순다 열도에 있는 북부 해안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고 다이애나 영국 왕세자빈의 동생인 찰스 스펜서 백작이 문화의 삶과 죽음에 관한 회고록을 책으로 펴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출판사 펭귄 랜덤하우스는 다음 달 22일 스완송 나의 누나 다이애나를 영국 등지에서 출간한다고 밝혔습니다. 12개 언어로 번역돼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출간될 예정입니다. 스펜서 백작은 다이애나 빈과 함께 지냈던 시간과 다이애나 빈이 세상을 떠난 비극적인 한 주에 관한 진실을 동생의 관점에서 들려줄 것이라고 출판사 측은 소개했습니다. 스펜서 백작은 다이애나 빈의 30주기가 다가오면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며 상당수가 거짓의 바탕을 두고도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 다른 사람들의 견해에 관한 글을 쓰느니 최종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기억을 쓰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다이애나를 대신해 목소리를 내고 공개적으로 긍정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찰스 3세 현 국왕의 왕세자 시절 첫 부인이었던 다이애나 빈은 윌리엄 왕세자와 해리 왕자 형제의 어머니이며 이혼 후인 1997년 프랑스 파리에서 파파라치에게 쫓기다가 교통사고로 3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펜서 백작은 누나의 장례식에서 왕실과 언론을 비판하는 추도사를 했습니다.
3: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이입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 뱅크 제공입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의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K-Radio 모닝 뉴스 이 시간은 뱅커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 뉴스는 뱅커호프 제공입니다. 최대로 펌 최대 보상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뷰티 그룹에서 코스 설치와 기술 지원을 담당해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련 경력이 없어도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516-331-2250 516-331-2250번으로 연락주세요.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2: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센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캔이스를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젝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이민사관 단속국 ICE가 직원들의 메타 스마트 안경 착용을 금지했다고 뉴욕타임스가 18일 보도했습니다. ICE는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지침에서 영상과 음성을 녹화할 수 있는 스마트 안경을 신체 착용 카메라로 규정했습니다. 개인 소유 신체 착용 카메라를 금지하는 기존 규정에 따라 모든 ICE 직원은 연방정부 업무 공간에서 메타 스마트 안경이나 이와 유사한 기기를 착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메타 스마트 안경은 안경테에 소형 카메라와 마이크가 장착돼 영상과 음성을 녹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일부 ICE 의원들이 시위 현장과 이민 단속 과정에서 메타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데이비드 벤처렐라 ICE 국장대행은 메타 스마트 안경이나 유사한 기기를 착용하면 민감한 정보가 의도치 않게 포착 녹화되거나 전송돼 사생활과 법적 보호 조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토안보부는 이민 단속에 활용하기 위한 자체 스마트 안경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4월 예산안에서 스마트 안경 시제품 개발을 위해 750만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개발 계획에 따르면 국토안보부의 자체 스마트 안경에는 불법 체류자의 생체 정보를 식별하는 기능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자전거를 즐겨 타는 소란맘단인 뉴욕시장이 시민들의 잔소리를 받아들였습니다. 맘단이 시장은 결국 새 헬멧을 직접 쓰는 영상을 공개하며 여러분 말이 맞다, 제가 더 잘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평소 자전거를 즐겨 타는 조란 맘단이 뉴욕시장이 18일 시민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자전거 헬멧을 착용한 인증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맘단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자신이 헬멧을 쓰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댓글을 휴대전화로 확인한 뒤 집무실에서 새 헬멧을 착용하는 짧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에는 맘단이 시장이 시청 복도를 걸으며 자신이 헬멧 없이 자전거를 타는 모습이 포착될 때마다 쏟아졌던 헬멧은 어디에 있나, 시장님 안전을 위해 헬멧을 써달라는 댓글을 확인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어 여러분 말이 맞고 제가 더 잘해야겠다며 자신의 헬멧을 꺼내 착용한 뒤 안전이 제일이란 말로 영상을 마무리했습니다. 맘단이 시장은 평소 정장과 넥타이 차림으로 뉴욕의 공유 자전거 시티바이크를 자주 이용해왔으며 경호 인력도 자전거를 타고 뒤따르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종종 포착됐습니다. 다만 헬멧을 쓰지 않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공개되면서 일부 시민들로부터 안전수칙을 지키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영상이 뉴욕에서 전기자전거와 전동 스쿠터 관련 사고가 늘어나는 가운데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맨해튼 에서는 헬멧을 쓰지 않은 17세 청소년이 고속 주행이 가능한 불법 전기 자전거를 타다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당국은 전기 자전거와 전동 스쿠터 이용자들에게 시속 15마일의 제한 속도를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국방부는 18일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위의 방패 기간을 단축하는 등 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엑세스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는 전술적 역량을 강화하는 훈련은 계속하되 을지 자위의 방패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축소 조치에 따라 이번 훈련은 예정했던 것보다 일주일 앞당겨 오는 21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관련 기동 훈련은 축소됐으며 일부 훈련은 취소되거나 시뮬레이션으로 전환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정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대비태세와 훈련 목표는 유지된다며 미군의 훈련 목표에 어떤 차질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 헤그세스 장관에게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겁니다. UFS 연습은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훈련으로 당초 1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날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도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측의 제안에 따라 연습기간과 규모 등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고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수요일인 오늘 뉴욕 1원은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한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88도, 섭씨 31도, 최저기온 74도, 섭씨 23도로 전망됩니다. 다만 내일인 목요일에는 날씨가 크게 달라지겠습니다. 대체로 흐린 하늘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부터는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외출하시는 분들은 우산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강한 비가 내리는 시간대에는 교통상황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79도, 섭씨 26도, 최저기온 68도, 섭씨 20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 워싱턴 수도권 지역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낮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도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최고기온 89도, 섭씨 32도, 최저기온 74도, 섭씨 23도로 전망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많아지면서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특히 오후에는 산발적으로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외출이나 이동 계획 있으시다면 갑작스런 소나기와 천둥, 번개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6도, 섭씨 30도, 최저기온 67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뉴욕과 워싱턴 수도권 모두 비교적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내일은 두 지역 모두 비 소식이 있는 만큼 날씨 변화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8월 19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아이고 여보,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이아가라까지 직접 운전할 생각하니 벌써 무릎이 쑤시네.
3: 당신이 왜 운전을 해?
4: 지금 프론투어에서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 중인데.
2: 진짜? 푸른투어라면 미동부랑 서부 다 하는 곳이지?
4: 그럼 나야가라 캐나다는 물론 서부 4대 캐년까지 다 있어. 호텔, 식사, 관광 완벽 포함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2: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4: 준비는 푸른투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푸른투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5: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6: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7: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6: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8: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i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9: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10: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9: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0: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9: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11: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9: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0: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12: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메릴랜드주가 타주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주민들에 대한 차량 등록 단속을 강화합니다. 오는 10월부터 새로운 단속 조치가 시행되면서 차량을 등록하지 않으면 하루 $7, 최대 $42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토잉이나 압류까지 이어질 수 있어 타주 번호판을 사용하는 주민들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김승규 기자입니다.
1: 메릴랜드주가 타주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차량 등록 단속을 강화합니다. 메릴랜드 차량국은 지난 7월 타주 번호판을 사용하는 주민 약 7만 9천 명에게 차량 등록 의무를 안내하는 통지문을 발송했습니다. 현재 메릴랜드 주법은 메릴랜드에 거주하는 차량 소유자가 60일 이내에 차량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10월 1일부터 새로운 단속 조치가 시행됩니다. 차량관리국은 타주 번호판을 단 차량이 메릴랜드에 등록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차량에 대한 사건을 개설하고 소유주에게 60일의 등록기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 외에도 차량을 등록하지 않으면 하루 $7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최대 60일까지 적용돼 최대 $420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등록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면 차량관리국은 해당 사실을 지방정부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차량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견인 압류하고 타주 번호판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단속은 단순히 벌금을 부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차량 운행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주는 실제 거주지에 맞게 차량을 등록하는 것이 주법상 의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납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차량 등록에 문제가 있는 주민들은 차량 관리국에 연락해 납부 방식이나 지원 가능한 방법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오는 10월 새로운 단속이 시작되면서 타주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는 메릴랜드 주민들의 사전 확인과 차량 등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미국 30년 만기 국채금리가 5.33%까지 치솟았습니다. 2007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글로벌 시장 금리의 벤치마크인 10년물 미 국채금리도 최근 4.75% 정도로 올라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약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장기 국채금리도 각각 2011년과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장기물 국채금리 급등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국제유가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반년 가까이 이어지며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사실상 막힌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방해가 되면 동맹국 5만까지 폭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18일 브렌트유가 배럴당 $90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고 이는 각국의 중앙은행의 긴축 기대로 이어집니다. 실제 일본에서는 물가 우려 속에 일본은행이 이르면 9월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하면서 장기 국채금리를 밀어올렸습니다. 장기채는 만기까지 수십 년간 인플레이션에 노출되는 만큼 물가 금리 전망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흔들리는 자산입니다. 미 연방정부의 부채는 지난 7일 현재 39조 8,850억 달러입니다. 지난 17일 40조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 외부 투자자와 외국 정부가 보유한 공공보유 국채가 32조 1,450억 달러로 국내 총생산 대비 100%에 근접해 2차 대전 이후 최고 수준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런 부채는 해마다 쌓여온 재정 적자의 결과입니다. 미 의회 예산국은 2026 회계연도 재정 적자 전망치를 2조 1000억 달러로 이전보다 높였습니다. 재정 적자가 계속 커지면 이를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 물량도 함께 늘어나는데 시장이 이 물량을 소화하려면 투자자에게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채는 수십 년 뒤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얹혀 투자자가 요구하는 기간 프리미엄이 확대되며 단기채보다 금리가 더 크게 뛰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뛴 금리는 다시 연방정부 이자 비용을 불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연방정부 이자 비용은 이미 세입의 5분의 1을 잡아먹는 정도까지 불어났고 의회 예산국 집계로 과거 50년간 GDP 대비 평균 2.1%였던 이 비용은 올해 3.3%, 2036년엔 4.6%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금리가 전망치 대비 0.1%포인트만 올라도 순이자 비용이 3,790억 달러가 늘어날 수 있다고 의회 예산국은 분석합니다.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 체제의 통화정책 불확실성도 장기채 금리 상승의 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장기화하는 이란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동맹국에 화풀이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도 최근 희생양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성용화 기자입니다.
2: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18일 이란에 대해 미국이 하드파워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트럼프는 동맹을 맹비난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이 막강한 군사력 및 경제력으로 다른 나라를 제압하는 힘을 뜻하는 하드파워를 내세워 약 6개월간 이란을 굴복시키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동맹국들의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후 동맹국을 난타하고 그 지도자들을 모욕하면서 미국과 맺어진 안보 관계를 활용해 개인적, 정치적으로 묵은 원한을 갚아왔다고 악시오스는 분석했습니다. 이란 전쟁은 그의 이러한 충동을 더욱 심화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에 가담하지 않은 동맹국에 더욱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시오스는 그러면서 피트 에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치켜세웠던 한국은 트럼프의 동맹국에 대한 응징 캠페인에서 최근에 가장 깜짝 놀랄 희생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축소를 지시한 건 대북 억제력 확보를 위해 양국이 연례적으로 해온 을지 자유의 방패입니다. 악시오스는 이 훈련이 지난 반세기 동안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대항해 워싱턴과 서울을 결속시키는 억지 체제의 핵심 축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취재진과 만나서도 우리는 이 모든 국가를 돌아다니며 보호할 수 없다. 특히 그들은 우리를 도우려 나서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의 정작 필요할 때 미국이 도움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대비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이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유인을 제공하며 수세대에 걸쳐 미국의 힘을 키워온 관계망을 서서히 약화하고 있다는 게 악시오스의 분석입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유럽 담당 차관보를 지낸 댄 프라이드는 AP통신에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이 미국의 국익을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프리드 전 차관보는 이어 모든 측면에서 말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과 일본을 약화시키고 대만을 공포에 떨게 하며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불안하게 하고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을 대담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라디오 성령화입니다.
0: 청소년의 자해와 극단적 선택 등을 둘러싼 논란과 소송에 휘말린 오픈 AI가 청소년용 챗GPT를 내놨습니다. 자해와 성적 콘텐츠 등을 강하게 제한하는 것은 물론 챗봇과의 정서적 유착을 막는 장치도 마련했는데요. 부모의 관리 기능과 숙제 부정 행위를 막는 학습 기능도 강화했습니다. AI와 청소년의 안전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3: 청소년 자해 등 챗GPT의 정신건강 관련 논란으로 여러 건의 소송을 치르고 있는 OpenAI가 청소년용 챗봇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OpenAI는 청소년들의 학습을 돕고 안전장치를 대폭 강화한 청소년용 챗GPT 모드를 18일 출시했습니다. 이용자가 자신의 나이를 13에서 17세로 입력하거나 시스템이 이용자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추정하면 해당 계정은 자동으로 청소년용 챗GPT 모드로 변경 적용됩니다. 청소년용 모드는 자해, 폭력, 섭식장애, 위험행동, 성적, 노골적 콘텐츠 등에 대해서 청소년이 질문하거나 대화를 시도할 때 답변 출력을 강하게 통제하는 안전장치가 적용됐습니다. 이용자가 민감하거나 사적인 사진을 올릴 때 주의를 주는 기능도 탑재됐습니다. 특히 청소년용 모드는 챗GPT가 인간처럼 행동하며 정서적 교감을 자극하거나 의존증을 유발하는 행동을 못하도록 차단하기도 합니다. 인격체인 것처럼 묘사하는 행동도 금지했습니다. 부모의 관리 도구도 강화해서 챗GPT 사용을 아예 차단하는 방해 금지 시간이나 공부 모드를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공부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공부 모드는 청소년들이 숙제할 때 챗GPT가 제공하는 정답만 베끼는 부정행위를 막는 장치를 추가한 겁니다. 이용자가 질문을 하더라도 단번에 요약이나 답변을 제공하는 대신에 질문을 던지거나 단계별 원리를 짚어가면서 해법을 찾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오픈 AI는 아동 교육 전문가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공부 모드를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모가 공부 시간으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제의 지름길만을 찾으려는 청소년의 의도를 감지해 공부 모드로 전환하는 책임감 있는 숙제 알림이 기능도 장착했습니다. 이처럼 오픈 AI가 안전장치를 대폭 추가한 청소년용 챗봇을 내놓은 것은 기업 공개를 앞두고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챗GPT와 교류하던 10대 청소년들이 자해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챗GPT를 이용해서 총기 난사나 살해 등 범죄 무위를 한 사례가 나타나면서 OpenAI는 현재 여러 건의 관련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4: 하와이 묘비와 흩어진 사료 속에서 잊힌 한인 1세대 독립운동가들의 삶이 수십 년 만에 세상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국립창원대학교 조사단이 현재 발굴을 통해 고증한 박순희, 박춘경 지사가 이번 광복절을 기해 독립유공자로 지정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5: 국립창원대학교 한인 디아스포라 발굴조사단이 미국 하와이 현지 조사와 사료 검증을 통해 발굴한 한인 1세대 이민자 박순희, 박춘경 지사가 제81 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로 전격 서훈됐습니다. 부산 출신의 박순희 지사는 1918년 하와이로 이민의 호텔을 운영하며 대한 부인 구제회 회원으로 활동했고 해방 전까지 꾸준히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서훈으로 남편인 정남도 지사와 함께 부부가 나란히 독립유공자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경기도 출신의 박춘경 지사 역시 대한인국민의 호놀룰루 지방의 회장 등을 역임하며 1910년부터 30년 넘게 지속적으로 독립자금을 대는 등 하와이 한인사회의 독립운동을 이끌었습니다. 현재 하와이 현지 조사를 진행 중인 조사단은 국가보훈부 서훈 발표 당일 박순희 지사의 손자인 에런정 씨를 직접 만나 이 같은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에런정 씨는 조부모님이 한국 독립운동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돼 매우 놀랍고 감사하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지난 1년간 하와이 등지에서 120명의 미서운 독립운동가, 즉 일제의 국권 침탈에 맞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지만 아직 국가로부터 훈장이나 표창 등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를 발굴해온 국립창원대는 앞으로도 헌신하고도 평가받지 못한 이민자들의 삶을 끝까지 찾아내 기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Radio입니다.
4: 스캇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살해하려 계획한 20대 미국인에게 징역 6년이 넘는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18일 무기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일리 잉글리 씨에게 징역 6년 1개월과 출소 후 3년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26세인 잉글리 씨는 베선트 장관의 상원 인주청문회가 열린 작년 1월 27일 매사추세츠에서 워싱턴 DC로 차를 몰고 가 의사당 경찰에게 베선트를 죽이러 왔다고 털어놨습니다. 당시 그는 접이식 칼과 화염병 2개,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잉글리 씨는 당초 피텍세스 국방장관이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살해하고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을 방화하려다 인터넷에서 청문회 일정을 보고 베선트 장관으로 대상을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변호인은 잉글리 씨가 심각한 정신건강 위기와 약물 남용 상태였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성소수자들이 겪을 위협에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잉글리 씨는 트랜스젠더 여성입니다. 범행 대상이 된 베선트 장관도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공개한 성소수자입니다. 법원은 사건 당시 베선트 장관이 의사당에 없었고 잉글리 씨가 소지했던 화염병도 점화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실제 범행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신 뉴스와 생생한 현지 영어 표현을 함께 전달하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입니다. 오는 11월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구글이 정치자금 모금 이메일의 스팸 필터링 기준을 완화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습 도입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화당 측은 구글의 스팸 알고리즘이 자사 선거자금 모금 이메일을 불공정하게 차단한다며 법정 소송까지 벌였으나 기각된 바 있는데요. 이번 조치로 정치 캠페인 이메일이 지메일 사용자들의 수신함으로 대거 유입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뉴욕타임스 기사 Google just made it easier for campaigns to send you fundraising emails. 구글, 선거 캠페인의 자금 모금 이메일 발송 요건 완화. 제목의 뉴스, 자세한 소식과 주요 영어 표현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Heading into the 2026 elections, Gmail users are going to be flooded with unwanted political spam because Google decided to create a VIP lane for campaigns. 2026년 선거를 앞두고 구글이 선거 캠페인을 위한 VIP 전용 차선을 만들기로 결정하면서 지메일 사용자들은 원치 않는 정치 스팸 메일에 폭탄을 맞게 될 것입니다. Be flooded with는 무엇무엇으로 홍수를 이루다, 무언가 대량으로 밀려들다 라는 의미인데요. 지메일 사용자들에게 원치 않는 정치 스팸이 쏟아질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Unwanted, 원치 않는, 불필요한 이란 뜻이고 Create a VIP lane은 우대 통로, VIP 차선을 신설하다 라는 의미의 비유적 표현입니다. 민주당 디지털 전략가는 구글의 이번 정책 변화로 선거철마다 수많은 자금 모금 메일에 시달릴 사용자들의 불편을 지적하며 이번 조치가 정치 모금 시장의 악의적 주체들에게 특혜가 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This program is designed to connect people with the emails they want to receive while keeping them fully in control of their inboxes.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받기를 원하는 이메일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동시에 자신의 수신함을 완전히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Be designed to 무언무엇 하도록 설계되다

email program and not following best practices? Perhaps we're about to find out. 공화당이기 때문에 이메일이 스팸으로 분류되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이메일 운영 수준이 떨어지고 모범적인 운영 방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일까요? 이제 곧 그 답이 드러날지도 모르겠습니다. Land in spam filters. 여기서 land는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 도착하다 란 뜻입니다. 그래서 emails landing in spam filters 라고 하면 이메일이 스팸 필터에 걸리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ubpar는 평균 이하의 수준 미달의 라는 의미의 상당히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The service was subpar 라고 하면 그 서비스 수준이 기대에 못 미쳤다, 형편없다 라는 말이 되고 He delivered a subpar performance 라고 말하면 그는 기대 이하의 성과를 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best practices, 경영이나 마케팅에서 말하는 모범 사례, 모범적 모금 지침을 뜻하고 find out는 진실을 알아내다, 밝혀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기사에서 공화당 내부 디지털 전략가는 그동안 IT 기업들의 편향성과 검열을 주장해온 정치권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했습니다. 스팸 필터 예외 프로그램이 적용된 만큼 이메일 수신율 저하가 정말 정치적 차별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부실한 모금 방식 때문이었는지가 판가름 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선거철마다 유권자들의 이메일 수신함이 거액의 정치자금 요청으로 도배되는 가운데 빅테크의 알고리즘 정책 변화가 다가오는 선거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이메일함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였습니다.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날릴 하이트론스의 핫서머 세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내부가 보이는 LG 노크온 냉장고와 월풀 4도어 냉장고가 무려 50% 반값 세일, 선착순 30분께 드리며 모든 가전제품 프라이스를 매칭해 최저가로 드립니다. 파나소닉, 세라젬 등 프리미엄 명품 안마의자는 최대 40% 할인해드리며 한국인의 필수품 LG 풀무원, 김치 마마 등 인기 김치 냉장고를 최저가 판매합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며 허리와 어깨 통증에 효과가 있는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는 30% 할인하고 코골이, 소화불량 환자의 효과 있고 안마 기능까지 있는 모션 베이스를 매트리스와 동시 구입하면 50% 할인합니다. 한 가지 더, 독일 명품 알텐바흐 저압 냄비가 드디어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영양은 그대로, 조리 시간은 짧게, 집에서도 깊고 진한 국물의 삼계탕 보양식을 뚝딱 완성해보세요. 유저지 201-941-0024, 뉴욕 플러싱 718-445-2005, 하이트론스. 가족 성장 상담센터에서는 가족의 치유와 회복, 성장과 행복을 위한 가족 성장 상담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7주간에 걸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9월부터

0: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8시에서 10시에는 우울증과 분노 치유 클래스를, 9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8시부터 10시에는 친밀한 가족관계 원리에 대한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강의는 부부 상담학 박사이며 하베스트대학교 가족성장대학원의 오광복, 이은경 교수가 인도하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가족성장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문의는 전화 410-440-6061, 410-440-6061이며 카톡 아이디는 ISAAC0120입니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에 예고했던 50% 관세 부과를 사흘간 전격 유예했습니다. 미국 캐나다 간 막판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중단됐던 키스톤 엑셀 송유관 사업 재개 가능성도 거론됐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폭 축소됩니다. 미 국방부는 훈련 목표와 대비 태세에는 차질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30년물 국채 금리가 19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는 등 주요국 장기 금리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와 국채 발행 부담에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겹치면서 장기 금리가 본격적인 정상화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 디젤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하며 기업과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료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하면서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악재가 될 전망입니다. 석 달째 공석인 FDA 수장에 백악관 보건정책 참모인 하이디 오버턴 보좌관이 낙점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백신 의약품 정책 변화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메타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청소년 중독 문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주정부들은 메타가 중독성을 알면서도 방치했다고 주장했고, 메타는 SNS와 정신건강 악화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가 미 정부기관과 대학 등을 상대로 대규모 해킹을 벌인 혐의로 이란인 8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이란 혁명수비대 등을 위해 학술 자료와 지적 재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화폐 업계를 위한 맞춤형 규제안을 내놓으며 시장 제도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토큰 발행의 등록 부담을 낮추고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안이 핵심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직원들의 메타 스마트 안경 착용을 금지했습니다. 민감한 정보가 무단으로 녹화 전송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정작 국토안보부는 이민 단속용 스마트 안경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과의 의견 충돌로 FDA 수장이 물러난 지 약 석 달 만에 백악관 출신 인사가 후임으로 내정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8일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하이디 오버턴 백악관 정책보좌관을 차기 FDA 수장으로 지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버턴 보좌관은 뉴멕시코대를 졸업하고 존스홉킨스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의사 출신으로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국내 정책위원회 펠로우로 일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우호적인 보수 성향 싱크탱크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연구소를 거쳐 현재는 백악관 보건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FDA는 식품부터 의약까지 미 국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품목들을 규제하는 중요한 부처이지만 지난 5월부터 수장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마티 맥케리 당시 국장이 과일향 전자담배 승인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끝에 사임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전후로 고위직들이 줄줄이 사직하고 직원 수가 3천 명 가까이 줄면서 FDA가 혼란에 빠졌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트럼프 행정부는 차기 국장을 물색해왔습니다. 신임 국장 후보로는 오버턴 보좌관을 포함해 종양학자 제프리 바시르카, 국방부 보건 담당 스티븐 페라라 등 모두 3명이 물망에 올랐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고려해 오버턴 보좌관이 최종 낙점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버턴 보좌관이 FDA 국장으로 취임할 경우 백신 정책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도 관심이 모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아동 백신 접종 권고 대상 질병을 18개 종에서 11개 종으로 축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당시 오버턴 보좌관도 함께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의 효능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왔으며 2기 행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FDA 등 관련 부서에 백신 회의론자들을 배치한 바 있습니다. 뉴욕주 지방법 집행기관들이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과 맺은 이민단속 협약을 종료해야 하는 시한이 오는 25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관들은 여전히 협약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뉴욕주와의 법적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석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뉴욕주의 이른바 Local Cops, Local Crimes Act가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뉴욕주 내 지방법 집행기관이 ICE와 협약을 맺거나 유지하면서 연방정부를 대신해 민사상 이민법 집행에 나서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ICE의 287G 협약이 주요 대상입니다. 이 협약은 ICE가 지방경찰기관에 일정한 이민단속 권한을 위임하는 제도로 협약을 맺은 지역경찰관들은 이민법 위반과 관련된 체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Local Cops, Local Crimes Act 시행을 앞두고 지방기관들이 관련 협약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도 지난 7월 ICE와 287G 협약을 맺고 있는 12개 기관에 서한을 보내 협약을 단계적으로 종료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법무장관실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5개 기관은 아직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뉴욕주 롱아일랜드의 나소 카운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브루스 브레이크먼 나소 카운티 행정관은 그동안 카운티와 ICE의 협력이 질서있게 진행돼 왔다며 협약 종료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블레이크먼 행정관은 현재 변호사들과 법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호컬 주지사가 지방정부와 ICE의 협력으로 인한 피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법 시행 이후에도 일부 지방정부가 ICE와의 협력을 계속 유지할 경우 뉴욕주 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법적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법 시행이 뉴욕 지역의 이민단속과 지역경찰의 역할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또 협약을 유지하려는 지방정부들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Radio 정석인 기자입니다.
0: 오는 9월 19일부터 미국 내 한국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 해외 언론인들의 체류 방식이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그동안 적용되던 신분 유지기간 제도가 폐지되고 최대 4년의 고정 체류 기간이 부여됩니다. 관련 소식 K-Radio가 전합니다.
3: 미 연방 국토안보부 DHS는 오는 9월 15일부터 F1 유학생과 J1 교환 방문자, I비자, 외국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고정 체류 기간 제도를 전격 시행합니다. 그동안 이들은 특정 만료일 없이 학교나 프로그램 조건을 유지하는 한 합법 체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입국 시 최대 4년 등 명확한 체류 만료일을 부여받게 됩니다. 학업을 이어가려면 미 이민국 USCIS에 별도로 체류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이민국은 체류 연장용 I-539 양식과 취업허가 신청서 I-765을 개정해 9월 15일부터 새 서식으로만 접수받습니다. 별도의 유예기간이 없어 이전 양식을 제출할 경우 신청이 거부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OPT, 졸업 후 현장실습 학생들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국토안보부는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발효 후 첫 6개월간 OPT 신청자 일부에게 과도기적 예외를 둘 방침입니다. 또한 학업 마친 뒤 주어지던 출국 준비기간, Grace Period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됩니다. 대학가와 이민단체들은 학생 개개인이 이민국 심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수수료와 행정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F, J, I 비자 소지자들은 오는 9월 15일을 전후해 본인의 I-94 체류 만료일과 I-20 서류 그리고 최신 이민국 서식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K-Radio입니다.

한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OK 걷기 대회가 열립니다. 에스타재단이 주최하는 자살 예방 OK 걷기 대회가 오는 8월 29일 토요일 오전 8시 퀸즈 커닝햄 파크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자살 예방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정신건강과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들은 5km를 함께 걸으면서 서로에게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자살 예방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친구,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인 만큼 이번 행사가 생명 존중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는 8월 29일 토요일 오전 8시 커닝햄 파크에서 열리는 에스더재단 자살 예방 OK 걷기 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녀를 둔 페어팩스 카운티 학부모님들이 새학기를 앞두고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올해부터 벨투벨, 휴대전화 금지 규정이 초, 중, 고등학교 학생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벨투벨이란 아침 첫 수업, 시작종이 울린 순간부터 하교종이 울릴 때까지를 말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고 전원을 끈 뒤 가방에 보관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마트워치, 에어팟, 이어버드, 헤드셋, 스마트 안경 등 인터넷이나 휴대전화에 연결되는 개인 스마트 기기도 대상입니다. 다만 학교에서 지급하는 교육용 기기는 제외됩니다. 특히 달라진 부분은 고등학생의 점심시간입니다. 지난해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점심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학년도부터는 점심시간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상 필요가 있거나 504 플랜 등에 따라서 기기가 필요한 학생에게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새학기부터는 수업시간에만 휴대전화를 안 쓰면 된다가 아니라 등교해서 하교할 때까지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이 2026년도 가을학기 한국어 강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강좌는 오는 9월 14일부터 12주 동안 진행되며 초급부터 고급까지 수준별로 운영됩니다. 온라인과 대면 수업으로 나뉘어서 대면 강좌는 뉴욕 총영사관에서 온라인 강좌는 줌을 통해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학기에는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한국어 회화 중심의 Let's Speak Korean 강좌도 새롭게 개최됩니다. 수업은 컬럼비아 대학교와 뉴욕 대학교 등에서 한국어 교육 경험을 쌓은 전문 강사진이 맡습니다. 수강료는 강좌당 $200이며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등 5개에 거주하는 고등학생과 성인에게 우선 수강 기회가 주어집니다. 수강 신청은 8월 30일까지 뉴욕 한국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 툭툭이었습니다.

0: KBR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늘 푸른 농장 얼룩이 옥수수 5개 6불 99, 캘리포니아 생배추 파운드당 1불 9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2불 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 15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케이레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기억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기억력과 인지능력 개선의 핵심 PNS 아론 사포닌. 무려 3123번의 까다로운 임상을 거쳐 그 효과를 당당히 입증했습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미리 채워주세요. 기억의 안심 파트너 GC 내추럴.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0: 다음 소식입니다.
1: 세계 최대 사회관계망 서비스 기업 메타의 SNS 서비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중독성을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미국의 주정부들이 내부 자료 등을 인용해 메타가 청소년 중독 문제를 알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책임론을 제기하자 회사 측은 청소년 안전 대책을 도입했다고 맞섰습니다. 원고인 주정부들을 대리하는 매건 오닐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부장관은 18일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법에서 열린 이번 소송의 첫 공판에서 메타의 SNS 사업 모델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고 A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오닐 부장관은 모두 변론에서 메타의 사업 모델이 이용자를 낚아채고 최대한 오래 붙잡아두며 그들의 데이터를 수확하고 대중에게 진실을 숨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어린아이들이 가장 좋은 대상이라는 제목의 메타 내부 연구 보고서를 거론하면서 메타는 아동의 뇌가 끊임없이 보상을 추구하고 사회적 피드백에는 민감하지만 성인만큼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메타 직원들이 세상에 인스타그램은 마약이야, 우리는 기본적으로 마약상이지 라는 직원들의 사내 메시지 대화 내역과 자사 제품이 인간 심리의 약점을 착취한다고 자인한 메타 내부 문서를 그 근거로 공개했습니다. 이에 맞서 메타는 마약을 운운한 내부 대화에 대해 사적인 자리에서 나눈 가벼운 표현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메타 측은 일부 청소년이 SNS 사용 기간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소년의 SNS 사용과 정신건강 악화 사이에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메타가 청소년들의 안전한 SNS 사용을 위해 도입했던 대책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아르투로 베자르 전 페이스북 엔지니어링 디렉터는 엔지니어들이 낸 유해 콘텐츠 노출 방지 아이디어가 위에서 검토를 거치고 나면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작은 조약돌 수준으로 깎여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규정상 가입할 수 없는 13세 미만 어린이가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실태와 관련해 메타는 내부적으로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는 방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베자르 전 디렉터는 증언했습니다. 메타를 상대로 그간 제기된 주요 SNS 피해 소송이 대부분 주 법원에서 진행됐던 것과는 달리 29개 주정부가 함께 제기한 이번 소송은 연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지금껏 진행된 비슷한 다른 소송들보다 메타와 SNS 업계에 미칠 영향이 가장 큰 소송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날 공판은 29개 주 가운데 1차로 소송을 진행하는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켄터키, 뉴저지 등 4개 주 법무장관들이 주도했습니다. 6주간 이어질 이번 재판에서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도 직접 증언대에 설 예정입니다. 이날 법원 밖에서는 SNS 중독 등으로 자녀를 잃은 학부모들이 영종사진과 사망한 어린이들의 이름과 나이가 적힌 수미터 길이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 아이비가 브로드웨이 대표작 시카고의 주인공 록지 하트 역으로 성공적인 브로드웨이 데뷔 무대를 치렀습니다. 뉴욕 앰버서더 극장은 1,000명이 넘는 관객으로 가득 찼고 아이비의 첫 등장부터 공연이 끝날 때까지 뜨거운 환호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공연이 끝난 뒤에는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내며 한국 뮤지컬 배우의 브로드웨이 첫 도전을 축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하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브로드웨이의 대표적인 장수 뮤지컬인 시카고 무대에 한국 뮤지컬 배우 아이비가 주인공 락시 하트 역으로 처음 섰습니다. 아이비의 브로드웨이 첫 공연이 열린 지난 17일 월요일 저녁 7시에 뉴욕 맨해튼 앰베세더 극장은 공연 시작 전부터 관객들로 붐볐습니다. 1,100석 규모의 극장에는 실제로 1,000명 이상의 관객이 입장해 만석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으며 이날 공연을 보기 위해 한인 관계자들도 대거 극장을 찾았습니다. 특히 아이비의 브로드웨이 데뷔를 응원하기 위해 공연장을 찾은 한인 관객은 최소 200명이 넘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이비가 처음 무대 모습을 드러내자 객석에서는 곧바로 큰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아이비는 이날 공연에서 영어 대사와 노래를 소화하면서 록시 하트 역을 선보였습니다. 공연 내내 자연스러운 영어 연기와 풍부한 표정, 안정적인 무대 연기를 펼치며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공연이 막바지에 이르자 객석의 분위기는 더욱 뜨거웠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천여 명의 관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비와 배우들에게 기립박수를 보냈으며 특히 아이비에게는 첫 등장 당시와 마찬가지로 큰 환호와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첫 브로드웨이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친 아이비는 공연 후에도 벅찬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날 뉴욕 한인회는 공연 직후 무대에서 아이비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면서 브로드웨이 데뷔를 축하했습니다. 아이비는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며 한인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너무 기뻤고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측은 더 많은 한인들이 아이비의 브로드웨이 무대를 관람할 수 있도록 공연 측과 협의해 특별 할인 혜택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연 티켓 예매 시 지정된 할인 코드 CHKAA1을 입력하면 3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비는 앞으로 약 3주 동안 브로드웨이 무대에 올라 시카고의 록시 하트 역을 맡아 관객들과 호흡할 예정입니다. 한국 뮤지컬 무대에서 오랜 시간 동안 활동해온 아이비가 세계 뮤지컬의 중심지인 브로드웨이에서 첫 도전을 성공적으로 시작하면서 한인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Radio 이화입니다.
1: 디젤 가격의 폭등에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18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디젤의 주유소 판매 가격은 이날 갤런당 $5.47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인 $5.82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디젤 가격은 지난 한 달간 8% 급등했습니다. 원유와 디젤 가격의 격차를 나타내는 크랙 스프레드는 최근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이란 전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막힌 데 따른 결과입니다. 톰 클로자 걸프 오일 수석 에너지 고문은 이미 조용한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의 중간층을 강타하는 충격이어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가격 급등은 트럭 운전사와 농민들의 비용을 끌어올리며 경제 전반으로 번져나가 인플레이션을 재정화하고 가계 사정이 빠듯한 미소비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전미 흑인 농민협회의 존 보이드 회장은 전쟁 여파로 비료 가격이 폭등한 데 이어 디젤 가격까지 치솟아 많은 농가가 압류 위기에 처해 있다며 트랙터 연료 탱크가 100갤런에 달해 한 번 주유하는 것조차 큰 부담이라고 토로했습니다. 특히 겨울을 앞두고 난방유를 구매하려는 가게,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재고를 확보하려는 소매업체, 수확을 준비하는 농가가 많은 시점이어서 연료 가격 상승의 충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연료발 인플레이션 공포는 미 국채 매도세로도 이어져 국채 금리가 수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일반 국민의 대출이자 부담까지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디젤값 폭등은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제한되고 중동 지역 에너지 인프라가 폭격을 맞으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세계 주요 공급국인 러시아의 정유시설이 큰 타격을 입고 러시아가 수출을 축소한 점도 공급난을 부추겼습니다. 미 정유업계가 공장을 최대치로 가동하며 글로벌 시장으로 연료를 쏟아내고 있지만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현 수준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나 시설 유지보수, 추가 전쟁 피해 등 단 한 번만의 돌발 변수만으로도 디젤 가격이 갤런당 $6-7 선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연료 가격 폭등은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커다란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수요일인 오늘 뉴욕 1원은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한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88도, 섭씨 31도, 최저기온 74도, 섭씨 23도로 전망됩니다. 다만 내일인 목요일에는 날씨가 크게 달라지겠습니다. 대체로 흐린 하늘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부터는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외출하시는 분들은 우산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강한 비가 내리는 시간대에는 교통상황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79도, 섭씨 26도, 최저기온 68도, 섭씨 20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 워싱턴 수도권 지역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낮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도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최고기온 89도, 섭씨 32도, 최저기온 74도, 섭씨 23도로 전망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많아지면서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특히 오후에는 산발적으로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외출이나 이동 계획 있으시다면 갑작스런 소나기와 천둥, 번개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6도, 섭씨 30도, 최저기온 67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뉴욕과 워싱턴 수도권 모두 비교적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내일은 두 지역 모두 비 소식이 있는 만큼 날씨 변화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8월 19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2: 어휴,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1: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3: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4: K-POP, K-드라마, K-food, K-뷰티에 이어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말 한국어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글 교육의 비전을 품은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가 2026 맨하탄 한국학교 장학금 모금을 위한 골프 대회를 개최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뉴욕 컨트리 클럽, HMAT, ESU, 쉐이크앤고, 우리은행, 필뷰리, 이코노 보험과 메트로 건강보험, 뷰리플러스, BBQ 치킨, 킹사우나와 법무법인 대륜, 그리고 K-리뷰 등 미동부 대표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 함께합니다. 점심, 저녁 풍성한 식사와 선물까지 함께하는 뜻깊은 나눔의 현장. 문의는 917-510-5070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로 지금 연락해 주세요.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 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7불 99.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찰 옥수수 3개당 3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진가 쌀떡국 박스당 12불 99. 풀무원 들기름 재래 파래 도시락김 20봉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6: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4: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7: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8: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50% 관세 발효를 하루 앞둔 18일 부과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동부 시간으로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 게시물에 내일 아침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던 대캐나다 50% 관세를 사흘간 일시 중단했다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캐나다와 미국이 문서 최종 확정을 전제로 합의에 도달했기 때문이라며 바이든 전 대통령에 의해 오래전에 폐기됐던 위대한 키스톤 엑셀 파이프라인이 무덤에서 되살아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자동차, 주류, 유제품 산업에서 캐나다가 무역 차별을 하고 있다며 캐나다산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19일 시행될 예정이었던 이 관세는 200억 달러에 달하는 캐나다의 대미 상품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류하기 위해 그와 이틀 연속 연쇄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키스톤 엑셀 프로젝트는 캐나다 엘버타주에서 미국 네브라스카주를 잇는 총 1931km 길이의 송유관 건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환경단체 등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사업을 불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월 행정명령으로 재허가했습니다. 그러다가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1년 취임하자마자 이 사업을 중단시켰고 키스톤 송유관의 운영사인 TC 에너지는 이 사업에서 철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이민 난속을 둘러싼 갈등이 이번엔 주정부 간 법적 충돌로 번졌습니다. 미네소타주가 총격 사건을 일으킨 뒤 텍사스로 달아났던 아이스 요원의 신병을 넘겨달라며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자세한 소식 김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0: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강력한 이민 단속이 주정부 간의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키스 앨리슨 미네소타 법무장관은 민가 총격 사건을 일으킨 뒤 텍사스로 도주했다 체포된 이민 세관 단속국 요원의 신병 인도를 강제해달라는 소송을 텍사스 주지사를 상대로 제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미네소타주가 인도를 요청한 아이스 요원 크리스천 카스트로는 올해 1월 미니애폴리스의 한 주택을 향해 총을 발사했습니다. 에서 주민에게 부상을 입히고 이후 당시 상황을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된 인물입니다. 그는 체포령이 내려지자 도주했다가 지난 5월 텍사스주 수사당국에 체포돼 구금됐습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그레그 에벗 텍사스 주지사에 6월 2일 신병 인도를 요청했지만 에벗 주지사는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지금껏 해당 영장에 대한 서명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에벗 주지사가 서명하지 않으면 텍사스 주법에 따라 카스트로는 체포 90일을 맞은 다음 주에 석방됩니다. 미네소타주 법무장관실은 주간의 범죄인 인도는 행정적인 절차로 텍사스주가 개인적인 판단이나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면서 에벗 주지사가 아이스 요원을 비호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카스트로가 석방되면 기소를 피하기 위해 텍사스주에서 탈출하거나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이스는 올해 초 미네소타주에서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미네소타 주민 2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당선되면 강경한 이민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예고했으며 취임 이후 주로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이민 단속을 진행했습니다. 미네소타는 대표적인 민주당 텃밭으로 현 주지사인 팀 월즈는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맞붙은 카멀라 해리스의 부통령 러닝 메이트이기도 합니다. 반면 공화당 아성인 텍사스주의 에벗 주지사는 대표적인 친 트럼프 강경파로 연방정부의 국경 통제에 맞춰서 자체 단속 작전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8: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화폐 업계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온 맞춤형 규제안을 18일 발표했습니다. 미 의회에서 가상화폐 시장 구조를 규정하는 법안 논의가 지연되자 증권거래위원회가 자체 규정 마련에 나선 것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가상화폐 친화 정책에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이번 제안은 가상화폐 기업이 토큰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권 등록 의무를 면제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동안 이들 기업은 토큰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때 증권법 적용 여부와 복잡한 등록 절차라는 불확실성에 직면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자금 조달 규모와 방식에 따라 별도의 등록 면제 경로를 따르게 됩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우선 스타트업 면제 경로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초기 단계 프로젝트는 4년간 최대 500만 달러 규모의 토큰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자금 조달 면제를 통해서는 12개월마다 최대 7,500만 달러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때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지속적인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두 가지 조치 모두 증권 등록 의무를 면제할 뿐 증권법상 투자자 보호 장치까지 없애는 건 아닙니다. 투자자에게 일정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사기와 시세 조종을 금지하는 증권법 규정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번 제안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은 가상화폐가 언제 증권법상 투자 계약과 분리될 수 있는지를 제시한 세이프 하버 조항입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고 발행사가 투자자에게 약속했던 핵심적인 경영 개발 활동을 완료하거나 영구적으로 중단한 경우 해당 가상화폐가 기존에 연계돼 있던 투자 계약에서 분리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가상화폐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조치는 미 상원에서 가상화폐 시장의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담은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폴 애킨스 위원장은 성명에서 증권거래위원회의 이번 발표에 혁신가들의 오랜 고민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 답변이라며 가상자산 사업가와 시장 참여자들에게 연방증권법에 따라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명확한 경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킨스 위원장은 다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번 규정은 즉시 시행되는 확정 규정이 아니라 제한 단계로 연방관보 재개 후 6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상화폐 업계 리더들이 오는 19일 백악관에서 후속회의를 할 예정이어서 향후 정책 방향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9: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0: 그림자도 노란자도 파운드당 2불99. 시험루수박 금토 1 한정 개당 3불99. 단호박 파운드당 99잔. 철옥수수 10개당 7불99. 냉동 소 목동심 불고기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9불99. 냉동 영게 파운드당 3불4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9: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1: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5

K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라디오 모닝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0: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1: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0: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묵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1: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 많은 산토리니도 가니?
0: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2: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동부관광.
3: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기관, 대학 등을 상대로 해킹 공작을 벌인 혐의로 이란인 8명이 기소됐다고 CNN 방송이 18일 보도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5개 연방 및 주정부기관과 수많은 미국 대학, 민간 기업 등에서 데이터를 훔치기 위해 수년 동안 해킹 활동을 한 혐의로 이란인 8명을 기소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란인 해커들은 정부와 민간 이메일 계정에 접근하고 미 대학들의 지적 재산을 대량으로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위해 활동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해킹 피해를 본 미 연방기관에는 노동부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등이 포함됐고 UN도 이란 해커들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란인 해커들은 미국과 유럽 등에서 활동하는 교수 8천여 명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해 데이터를 빼돌렸습니다. 이들의 해킹 공격으로 미 대학들이 입은 손실은 34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법무부는 또 해커들이 탈취한 학술 데이터를 이란인들에게 판매해 이들이 미 대학의 온라인 도서관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커들의 공격을 받은 민간 기업에는 11개 기술 회사와 방위산업체 두 곳도 포함됐지만 기업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공소장에는 이란 정보기관이 의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의 실상도 공개됐습니다. 기소된 해커들 가운데 한 명은 이란 최고 지도자를 위한 웹사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혐의자는 이란 군을 대신해 군사 시스템과 핵 소프트웨어 시스템, 이스라엘 기반 시설을 겨냥해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18년에도 광범위한 해킹 혐의로 이란인 9명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메릴랜드주 그린벨트로 이전하기로 했던 FBI 본부를 워싱턴 DC로 다시 옮기려던 계획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연방법원은 의회가 경쟁 절차를 거쳐 이미 그린벨트 부지를 선정한 만큼 행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5년 넘게 이어진 FBI 본부 이전 논쟁이 다시 법적 공방으로 번지면서 메릴랜드의 대규모 경제 효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합니다.
4: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연방수사국 본부의 워싱턴 DC 재이전 계획을 막고 메릴랜드주 그린벨트 부지 이전 계획을 유지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법원은 17일 트럼프 행정부가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결정된 그린벨트 이전 계획을 일방적으로 뒤집고 워싱턴 DC의 로널드 레이건 빌딩으로 FBI 본부를 옮기려 한 것은 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린벨트 부지는 지난 2023년 바이든 행정부가 FBI의 새 본부 후보 주로 선정한 곳입니다. 당시 연방정부는 그린벨트 부지가 설계의 유연성과 보안 측면에서 유리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메트로 접근성도 뛰어나다는 점을 주요 선정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FBI 본부 이전 문제는 약 15년 동안 이어진 논쟁이었습니다. 워싱턴 DC에 남겨야 한다는 의견과 수도권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 가운데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워싱턴 DC 등이 치열하게 유치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린벨트 부지가 최종 선정되자 메릴랜드주는 FBI 본부 유치를 대규모 경제 개발의 기회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후 그린벨트 이전 계획을 폐기하고 워싱턴 DC 중심부의 로널드 레이건 빌딩으로 FBI 본부를 옮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FBI 국장 캐시 파텔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빌딩은 과거 국제개발처 USAID가 사용하던 건물로 트럼프 행정부가 USAID 기능을 국무부로 통합하면서 공간이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메릴랜드주는 이 결정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주 정부는 의회가 FBI 본부 이전을 위해 이미 3억 달러가 넘는 관련 예산을 승인하고 후보지를 제안한 상황에서 행정부가 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사실상 메릴랜드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브레이브보이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행정관은 법원이 의회가 경쟁 절차를 걸쳐 이미 그린벨트 부지를 선정했다고 판단했으며 행정 절차법상 행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레이브보이 행정관은 FBI 본부 이전이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메릴랜드주와 프린스 조지 카운티에 따르면 이 사업은 7천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와 지역 경제에 약 40억 달러 규모의 경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레이브보이 행정관은 우리는 주변 관할 구역들과 경쟁했고 결국 승리했다며 이번 사업이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역사상 가장 큰 단일 투자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메릴랜드주 역시 이번 사업을 단순한 연방기관 이전을 넘어 지역 경제와 고용 창출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 앤서니 브라운 법무장관은 의회는 행정부의 후보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그 범위를 벗어나 다른 장소를 선택했다며 소송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FBI 본부를 로널드 레이건 빌딩으로 이전하기 위한 행정조치를 당장 추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웨스모어 메릴랜드 주지사도 성명을 통해 메릴랜드와 지역사회, 관계 기관들이 함께 연대해 연방정부의 결정을 막아냈다고 평가하며 FBI 본부 이전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FBI 측은 법원의 이번 판단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FBI 대변인은 법원이 정치적 이유로 사건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고 비판하면서도 FBI는 법 집행과 국가 안보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FBI 본부의 최종 이전 장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추가적인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연방기관의 입지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를 넘어 의회가 승인한 연방사업을 행정부가 어느 범위까지 변경할 수 있는지 대통령의 행정권과 의회의 예산 감독 권한이 어디에서 충돌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FBI 본부가 메릴랜드주 그린벨트로 이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3: 미국 30년 만기의 국채 금리가 5.33%까지 치솟았습니다. 2007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글로벌 시장 금리의 벤치마크인 10년물 미 국채 금리도 최근 4.75% 정도로 올라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약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장기 국채 금리도 각각 2011년과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장기물 국채 금리 급등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국제 유가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반년 가까이 이어지며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사실상 막힌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방해가 되면 동맹국 5만까지 폭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18일 브렌트 유가 배럴당 $90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고 이는 각국의 중앙은행의 긴축 기대로 이어집니다. 실제 일본에서는 물가 우려 속에 일본은행이 이르면 9월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하면서 장기 국채 금리를 밀어올렸습니다. 장기채는 만기까지 수십 년간 인플레이션에 노출되는 만큼 물가 금리 전망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흔들리는 자산입니다. 미 연방정부의 부채는 지난 7일 현재 39조 8,850억 달러입니다. 지난 17일 40조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 외부 투자자와 외국 정부가 보유한 공공보유 국채가 32조 1,450억 달러로 국내 총생산 대비 100%에 근접해 2차 대전 이후 최고 수준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런 부채는 해마다 쌓여온 재정 적자의 결과입니다. 미 의회 예산국은 2026 회계연도 재정적자 전망치를 2조 1000억 달러로 이전보다 높였습니다. 재정적자가 계속 커지면 이를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 물량도 함께 늘어나는데 시장이 이 물량을 소화하려면 투자자에게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채는 수십 년 뒤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얹혀 투자자가 요구하는 기간 프리미엄이 확대되며 단기채보다 금리가 더 크게 뛰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뛴 금리는 다시 연방정부 이자 비용을 불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연방정부 이자 비용은 이미 세입의 5분의 1을 잡아먹는 정도까지 불어났고 의회 예산국 집계로 과거 50년간 GDP 대비 평균 2.1%였던 이 비용은 올해 3.3%, 2036년엔 4.6%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금리가 전망치 대비 0.1%포인트만 올라도 순이자 비용이 3,790억 달러가 늘어날 수 있다고 의회 예산국은 분석합니다.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 체제의 통화정책 불확실성도 장기채 금리 상승의 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8월 19일 수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쥐씨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쥐씨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 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설립 37주년 감사 부흥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주제로 시드 국제 선교회 평생 명예 이사장을 역임하시고 현 뉴욕 센트럴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재열 목사님이 8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22일 토요일 새벽 6시, 저녁 7시 30분, 23일 주일 오전 8시 45분, 그리고 오전 10시 45분에 시간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장소는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이며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www.mpcow.org 또는 703-941-4447, 703-941-444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혼자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시고 말벗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시다면 한인 시니어들의 정서적 건강과 따뜻한 일상을 위해 마련한 동무지기 K-케어 라인과 효 라인과 함께하세요. 말동무가 필요할 때 전화할 수 있는 K-케어 라인과 전문 교육을 받은 봉사자들이 정기적으로 전화를 드려 안부를 확인하는 효 라인을 통해 따뜻한 말벗이 되어드리며 외로움을 덜어드립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 부모님

님이 걱정되는 자녀분들께도 든든한 연결망, 어르신의 하루가 바뀔 수 있는 전화 한 통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지금 워싱턴 가정상담소, 동무지기, K-케어 라인과 효 라인을 신청하세요. 571-991-3033, 571-991-3033.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딥다이브 코리아 송재호 해녀의 모험을 제작한 CP 이선우입니다. 촬영 초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제주도 바다 아름답죠? 그 바다에서 이제 송지호 배우가 훈련을 마치고 올라왔는데 이제 평소에 저한테 이렇게 부릅니다. 형,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형, 해녀분들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 현장에 계시던 해녀 삼촌들이 한참 웃으셨습니다. 그러다 한 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시크하게. 우리도 사람이다. 먹고 살려면 할 수 없는 거다. 사실 그날 송지호 배우는 저체온증 직전 상태였습니다. 이 배 한 구석에 고개도 못 들 정도로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차가운 바닷물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송지호 배우의 체온을 뺏어갔고 몇 번 잠수하지도 않는데 손끝의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물속에서는 위아래 방향조차 헷갈리고 숨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심장이 빨리 뛰고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지금 저처럼 말이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말도 잊지 못했습니다. 정말 스태프들이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그때서 저희 모두 실감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방송용이 아니라 자연에 대항해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순간이구나. 우리는 흔히 해녀를 보면 강한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녀들의 강인함은 정말 타고난 걸까? 딥다이브 코리아는 영국 BBC가 한국과 처음으로 만드는 국제공동제작 프로그램이었습니다. BBC 측은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이야기를 원했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막막했습니다. K-POP, K-푸드, K-드라마. 세계적으로 익숙한 한국의 이미지들은 이미 너무 많이 소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그 끝에서 해녀를 떠올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방송에서는 익숙하고 진부하게 느낄 수 있는 소재였습니다. 하지만은 BBC 제작진에게는 처음 해녀를 설명했을 때 반응이 달랐습니다. 산소통 없이 바다에 들어가 평생 물질을 하며 살아온 여성 공동체라는 말을 듣자마자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자랑스럽기도 하고 동시에 조금은 이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했던 것이 그래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낯선 이들의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구나. 그때 확신했습니다. 해녀는 단순한 제주만의 문화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지나온 시간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라는 걸요. 어느 날 우연히 물질을 마치고 돌아오는 해녀분들을 봤습니다. 작은 체구에 물질 도구를 들고 젖은옷 그대로 웃으면서 걸어오시는데 그 얼굴에는 버텨온 시간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강해 보였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사이에 오가는 대화는 아주 짧고 단출했는데 그 안에 수십 년의 세월이 담겨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카메라에 담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여성의 강인함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궁금했던 것은 사람이 환경 속에서 이렇게까지 단단해질 수 있는가였습니다. 해녀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여성들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머구리라고 들어보셨나요? 보통 이제 잠수복을 입고 그다음에 숨구멍이 있는 호수를 연결한 장비를 차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거나 해산물을 채취합니다. 조선시대에도 남성 잠수부 포작인들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깊은 바다에서 전복과 해산물을 채취했고 그렇게 채취한 것들은 대부분 곡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런데 곡물의 양은 점점 늘어났죠. 거기에 관리될 부정부패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할당량들이 내려왔습니다. 결국 많은 포작인들은 견디지 못했고 어떤 사람은 병들어 죽었고 어떤 사람은 제주를 탈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심각했는데 나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주 밖으로 나가는 길을 막아버렸죠. 그리고 배를 만드는 것을 제한시켜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사람을 붙잡아 둔다고 해서 바다가 덜 위험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남성 잠수부는 줄어들었고 그렇게 부족해진 노동력을 여성들에게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해녀의 역사는 자발적 선택의 역사라기보다 강제로 떠맡겨진 생존의 역사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게 여성들은 아이를 키우고 밭을 일구고 동시에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제주도 참 돌이 많잖아요. 돌이 많아서 농사하기 참 힘듭니다. 그리고 바람도 많잖아요. 바람은 너무 거세서 삶 자체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남자들은 더 큰 수입을 위해서 먼 바다로 나갑니다. 몇 달씩 들어오지도 못하기도 하고 폭풍이나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편이 돌아오지 못하면 여성은 자연스럽게 가족의 가장이 되는 겁니다. 그 선택에는 준비도 여유도 없습니다. 그저 그 자리를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조선시대에 제주 목사로 부임한 관리들이 한겨울 바다로 뛰어드는 해녀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겨울에 얼어붙은 듯한 바다에 얇은 이 옷만 입고 여성들이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충격으로 전복을 끊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서는 오랫동안 여자가 집안을 먹여 살린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제가 어느 날 바닷가에 나왔는데 촬영장 한 편을 보니까 보행기를 밀고, 보행기 아시죠? 보행기를 밀고 천천히 걸어오는 해녀 삼촌 한 분을 보게 됐습니다. 허리가 엄청나게 굽어 있었고 걸음도 정말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저분이 정말 물질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잠수복을 입고 바다에 들어간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젊은 스태프들보다 훨씬 빠르게 방향을 바꾸고 파도를 읽고 숨을 조절하면서 움직이셨습니다. 당시 해녀분들이 조업 이렇게 활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동력이 있는 배를 움직여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큰 보트 있잖아요. 동력이 없는. 그 보트를 저희가 노를 저어가지고 해녀분들 옆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젊은이들이 젓는 이 보트는 점점 파도에 밀려서 그런데 해녀 삼촌은 바다와 한몸이 돼서 정말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바다를 누비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떠내려가는 보트에서 한참을 그 해녀 삼촌을 바라보는데 그들의 몸에는 세월의 흔적은 있지만 바다는 아직도 그들 몸속에 살아있었습니다. 이 물질이란 것은 욕심을 부리거나 단 한 번에 방심하는 순간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해녀들이 물 밖으로 올라오면서 내쉬는 숨, 해녀분들은 항상 말씀하세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그 숨만큼은 남기라고. 해녀분들이 물 위로 올라오면 휘파람 부듯이 하는 숨빗소리라고 하는 그 숨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데요. 사실 그 소리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과 사의 경계라고 표현합니다. 그 자그마한 숨을 남기지 못한다면 바다에서 못 나올 것이고 그 숨을 남긴다고 하면 물 밖으로 나와서 마지막 숨을 내쉴 수 있는 것이죠. 저희는 그 촬영을 계속할수록 그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해녀들에게 바다는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매번 삶과 죽음의 경계에 들어가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녀라는 공동체는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바다에 들어가기 전 서로의 장비를 확인하고 한 사람이 늦게 올라오면 끝까지 주변을 돌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함께 물질을 멈추고 경험 많은 상군 해녀가 초보 해녀들을 살폈습니다. 보통 해녀는 그 잠수를 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깊이에 따라서 상군, 중군, 하군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해녀를 똥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대장을 대상군이라고 합니다. 대상군의 말을 따라야 되고 대상군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똥군은 상군들의 코치를 받아야겠죠. 어떻게 보면 바다에서는 혼자 살아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집단 문화가 생겼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종종 경쟁을 강조합니다. 누가 더 빠른지,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해녀 공동체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강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의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사람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촬영 중에 한 삼촌께 물어봤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해녀를 하시겠습니까? 그 삼촌은 한참 조용히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다. 다시 태어나면 그냥 평범한 여자로 살고 싶다. 또 다른 삼촌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삼촌은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미용실을 하면서 살고 싶다. 손님들 머리해주고 저녁되면 집에 가서 쉬고 싶다. 정말 미용이 하고 싶으셨나 봐요. 근데 자기 꿈을 버리고 해녀가 되셨던 거죠. 우리는 해녀를 보며 대단하다고 강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강함은 원에서 선택한 삶이라기보다 버텨야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삶이었습니다. 실제로 제주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해녀 미녀 중에 딸을 낳으면 차라리 죽도록 엎어버린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말들을 처음 들어보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딸 역시 자신처럼 평생 위험한 바다에 들어가야 하는 그 두려움을 갖고 있던 어머니들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해녀의 삶은 고되고 위험했습니다. 우리가 존경해온 강인함이 정작 그 삶을 살아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원하던 삶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저희는 처음 실감했습니다. 저희가 해외 프로모션을 다니면서 송지호 배우와 대만에서 상영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뛰어다니는 그 프로그램 때문에 인기가 상당하더라고요. 상영회가 끝나고 나서 관객들이 가장 많이 울었던 장면이 바로 그 대목이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평범한 여자로 살고 싶다. 그 한마디. 객석 여기저기서 울적이는 소리가 들렸고 어떤 관객은 자신의 어머니가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정작 본인의 삶은 한 번도 선택하지 못했던 여성들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해녀를 굉장히 강한 여성들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그 한마디를 듣고 처음으로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느껴졌다. 어떻게 보면 나라가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사람들은 모두 알아본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삶을 버텨낸 사람들의 얼굴을 그 순간 해녀 이야기는 더 이상 제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말해왔습니다. 남자는 원래 강하고 여자는 원래 약하다. 그래서 남동생이 있으면 넌 누나를 지켜야 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빠가 있으면 넌 여동생을 지켜야 돼. 하지만 해녀는 그 반대를 증명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해녀는 여성도 강할 수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건 성별이 아니라 삶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강인함을 보며 그 사람을 원래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해서 누군가는 포기할 수 없어서 또 누군가는 자신 말고는 버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강해지는 겁니다. 해녀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주변에도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채 그렇게 버티고 있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자신일 수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끝난 지금도 송지호 배우는 보상이나 계약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해녀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왜 그렇게까지 마음을 쓰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직접 들어가기 보기 전에는 몰랐다. 저분들이 왜 저렇게 서로를 챙기고 그렇게 단단한지. 근데 알고 나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결국 사람은 누군가를 이해한 만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송지호 배우를 보면서 그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새로운 부서로 옮기며 낯선 환경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제가 그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주 바다에서 만났던 해녀 삼촌들이 떠오릅니다. 두렵지 않아서 버틴 게 아니라 살아야 했기 때문에 버텼던 사람들.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버텨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바다에 들어갔던 사람들. 그분들을 생각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그날 바다에서 올라온 송지호 배우가 했던 말. 강해질 수밖에 없는 삶이었다고.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 위로가 되는 날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는 분들일 겁니다. 강함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삶이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버티고 있다면 그 자체로도 충분히 강하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0: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1: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0: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2: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3: 한 모금 아니잖아.
2: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3: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2: 마지막 딱 한 모금만.
4: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5: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6: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8년간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있다가 지금은 통역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에서 통역사가 됐다고 하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네, 바로 AI로 대체될 일을 왜 하냐는 거예요. 그러게요. 저는 변호사, 그것도 우리나라 1등 로펌 변호사라는 좋은 직업을 두고 왜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했을까요? 그건 바로 저만의 행복의 궁식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만 20살에 역대 최연소로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성격이 급해서인지 대학도 일찍 가고 대학도 일찍 졸업하고 결혼도 일찍 해서 20대 때 아이를 둘이나 낳았어요. 친구들이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박정희 시대 경제발전 속도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지금은 셋째까지 임신 중이고요. 사실 이미 아들만 둘인데 곧 셋째 아들의 엄마가 됩니다. 네, 잠깐 눈물 좀 닦고 갈게요. 제가 사실은 14년 전에 워낙 일찍 사법시험에 합격한 덕분에 반짝 유명세를 탔었는데요. 통번역대학원에 입학하고 작년에는 더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20살에 사실을 붙은 것만큼이나 잘나가는 로펌 변호사가 갑자기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는 게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던 거죠. 물론 통역사라는 직업이 AI 때문에 없어질 수도 있지만 과연 AI가 아니었다면 다들 제 선택에 수긍했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AI랑 전혀 상관없는 폴댄스 강사가 되겠다고 했어도 아마 반응은 비슷했을 거예요. 불편한 진실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변호사가 통역사나 폴댄스 강사보다 더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더 인정받는 직업이니까요. 애초에 저희 부모님이 그토록 제가 법조인이 되길 원하셨던 이유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학생들이 로스쿨과 의대에 목숨 거는 이유도 결국 다 마찬가지겠죠. 씁쓸하지만 비난할 만한 일일까요? 천만에요. 누구나 소위 좋은 직업을 추구하고 선망하죠. 돈 많이 주고 인정받는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왜 그렇게 달콤한 걸까요? 왜 이걸 얻으면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걸까요? 저는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면 행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과 사회적 지위를 모두 가졌을 때 9년 차 김앤장 변호사로서 커리어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을 때 저는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이 많고 쉴 시간이 없어서 힘든 거라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면 그게 다는 아니었어요. 솔직히 만 24살에 처음 로펌에 입사할 당시에는 저는 변호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몰랐어요. 다만 누가 봐도 잘 나가는 직장이고 아무나 못 가는 곳이니까 나도 가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변호사 업무라는 게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법정에서 멋있게 변론하는 일은 솔직히 많지 않고요. 보통 방대한 자료를 읽고 정리하고 법령을 파고들고 리서치하고 논리 개발하고 글 쓰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하던 분야의 특성상 서면 쓸 일이 많았는데요. 소송에서 법원에 내는 서류를 서면이라고 부르거든요. 짧으면 2, 30장, 길면 100장이 넘을 때도 있는데 평일에는 저희가 회의하고 전화 받느라 낮에는 시간이 잘 안 나서 보통 변호사들이 밤늦게 또는 주말에 남아서 서면을 씁니다. 주말에 사무실에 앉아서 백지 화면을 쳐다보고 있자면 특히 어렵고 복잡한 사건일수록 숨이 턱턱 막힐 때가 많았어요. 그나마도 이기면 다행인데 지면 2심, 3심에서 또 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재밌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 형제자매 간에 사소한 말싸움만 하더라도 이기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기막힌 논리로 몇백억이 걸린 중요한 사건을 승리로 이끄는 건 얼마나 짜릿하겠어요. 특히 매사의 의견이 뚜렷하고 문제 해결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반면 변호사 업무 중에 저한테도 할 만하게 느껴지는 일들도 있었는데요. 부끄럽지만 소위 머리 안 쓰는 일들은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회의 끝나고 누구보다 빨리 회의록 정리해서 돌리고 고객한테 진행 상황 보고하고 피드백 반영하고 또 제가 영어를 좀 하다 보니까 번역실에서 번역돼서 온 문서들을 검토하거나 또 외국 고객들과 직접 콜을 하거나 이메일을 주고받을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건 자신이 있었거든요. 변호사인데 머리를 쓰기 싫다니 이거 정말 큰일 아니겠어요? 돌이켜보면 저는 어릴 때부터 언어를 좋아했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항상 독서를 좋아했고 이유 없이 항상 국어는 잘했고요. 중학교 때 부모님 덕에 1년 동안 미국에 다녀왔는데 그때 영어 실력도 정말 많이 늘었어요. 반대 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단어 외우는 것도 좋아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단어가 있지만 아무리 비슷해 보여도 자세히 보면 미묘한 의미나 어감 그리고 주로 쓰이는 맥락이 다 다르거든요. 마치 하늘 아래 같은 레드립은 없다는 여자들의 명언처럼 정말 단어도 다 다르다니까요. 통역도요, 여러분. 요새 AI 때문에 부쩍 무시당한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는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AI가 탁탁 해낼 수 있는 식의 통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동시통역 같은 경우 말 그대로 들으면서 실시간으로 말하는 건데 0. 몇 초를 다투는 긴박한 작업이에요. 게다가 한국어랑 영어가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어에서는 아직 동사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추측해서 먼저 말해야 되기도 하고 반대로 기다려야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저는 그게 재밌더라고요. 긴박한 와중에 머리가 두 개로 쪼개져서 팽팽 굴러가는 그 기분이 짜릿해요. 표정들을 보니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행복의 공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아까 말한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지위는 모두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예요. 외부에서 오는 동기라서 외적 동기라고도 부르죠. 반면 어떤 행동을 하는 그 자체가 즐거울 때 이걸 내적 동기라고 부릅니다. 외적 동기는 즉각적이고 강력해요. 당장 내일 시험을 보는데 만점 맞으면 1억 줄게 라고 하면 누구나 밤을 새서 공부를 하겠죠. 하다못해 아이 밥 먹일 때도 밥 다 먹으면 사탕 줄게 라는 한마디가 그 어떤 말보다 잘 먹힙니다. 그런데 외적 동기의 치명적인 약점도 있어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라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걸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공허하고 지치기 쉬운 거죠. 저 역시 변호사 시절에 제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는 생각에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괴롭고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우연히 한 통역사님과 일을 같이 하게 됐는데 너무 재밌어 보여서 과감한 도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자면요.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외적 동기, 내적 동기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둘 간의 황금 비율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나만의 행복의 공식이라고 표현한 거죠. 남들이 다들 의대 가면 좋다고 해도 나한테 안 맞으면 그만인 거고 반대로 아무리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해도 내가 돈 쓰는 맛에 사는 사람이라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택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사실 이 나만의 공식을 찾아가는 것도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영화나 음식 취향 같은 건 쉽게 알 수 있지만 예를 들면 퇴사하고 대학원에 가면 먼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까? 내가 아이를 낳으면 더 행복할까? 이런 질문들은 답을 알기가 훨씬 어렵죠. 나만의 행복의 공식을 찾으려면 우선 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탄탄하게 쌓여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저도 어릴 때는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는데요. 철학적이거나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내 취향과 한계를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떨 때 기쁘고 어떨 때 힘든지 아는 거죠. 저도 어릴 때는 외부의 입김이 너무 강하게 작용해서 이 데이터가 잘 못 쌓였는데 로펌을 8년 동안 다녀보니 그제서야 좀 알겠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아이를 둘이나 낳아보니 내가 아이들에게 어떤 엄마인지, 어떨 때 기쁘고 어떨 때 힘든지, 어떨 때 행복하고 어떨 때 힘들다고 느끼든지 알겠더라고요. 결국 해봐야 됩니다. 내 인생 남이 살아줄 거 아니고 결국 내 인생 책임지는 건 나니까요. 심지어 직장이나 출산처럼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지독한 몸치였는데 춤 잘 추는 사람들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때 댄스 동아리도 하고 이 춤 저 춤 기웃거리다가 무려 12년 전에 폴댄스 입문해서 지금까지도 폴을 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능 끝나고 집 근처 댄스 학원 등록하는 정도의 소소한 선택에서 시작되었는데요. 덕분에 자신감과 평생 취미를 얻었고 지금은 폴 없는 삶은 상상이 잘 안 돼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였어요. 퇴사하면서 그냥 제가 관종기도 좀 있고 이런저런 컨텐츠 소재도 있으니까 하면 잘 되겠지 정도의 미미한 계기로 시작했는데요. 아쉽게도 성과도 미미했습니다. 지금 2년째 구독자 2만 명대인데 다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3만 명대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유튜브 덕분에 의외로 생각지도 못한 기회들이 생겨서 방송 출연도 해보고 또 평범한 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세바시에도 나와보고 무엇보다 저에 대해 전혀 몰랐을 데이터가 많이 쌓였어요. 확실히 나는 단순 작업을 별로 안 지겨워하고 또 시간을 잘 쪼개 쓰는 타입이다 보니까 영상 편집 같은 건 할만하구나.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것도 재밌구나. 반면 이걸로 돈 벌려면 광고를 잘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인플루언서의 삶은 쉽지 않겠구나. 이런 데이터들 말이죠. 그래서 성과를 떠나서 돌이켜보면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뭐라도 해보면 설령 실패한다 해도 나만의 데이터가 생기고 이 데이터는 내가 나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의심스러울 땐 일단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제가 최근에 1등을 그만두기로 했다라는 책을 출간했어요. 제목이 좀 재수없지만 그래도 많은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는 평생 1등만 보며 달려왔어요. 성취에 목말라 있었고 성취하지 않는 시간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끄럽게도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남이 정해준 목표를 위해 노력할 때 잘 되면 성취지만 못하면 그냥 실패거든요. 애초에 목표만 보고 달린 거니까 목표를 못 이루면 과정은 무의미해지거든요. 그런데 남이 시킨 1등을 그만두면서 처음으로 제가 과정이 즐겁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멋있는 척 나와서 강연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반 백수에 여차하면 다시 변호사 일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아무리 통역이 재미있고 꿈이 좋아도 진짜 AI의 대체라도 되면 현실과 타협해야지 별 수 있나요? 그런데요, 만약에 돌아가도 저는 예전이랑은 다를 것 같아요. 어쨌든 정말 해보고 싶은 일을 해본 거잖아요. 새로운 길이 너무 좋아 보였는데 막상 가봤더니 이것도 만만치 않구나라는 걸 제가 직접 깨닫고 제 발로 돌아가는 거랑 영영 가보지 못한 길을 아쉬워하며 이게 맞나 헤매는 거랑은 너무 다르잖아요. 뭐든 해보고 후회하는 게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 낫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예전에는 일하면서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되게 막막하고 억울했거든요. 나는 어릴 때부터 엄마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이런 회의감들이 자주 들었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통역이 잘 안 풀려서 돌아가게 된다고 해도 더 이상 억울할 일은 없겠죠. 변호사든 통역사든 이제는 내가 내린 결정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동기가 돼서 예전처럼 방황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남이 정해주는 길에서 벗어나서 저 스스로의 선택을 해본 시간들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령 노력의 끝에 결실이 없더라도 허무하지 않을 거예요. 애초에 목표가 더 빨리 성공한 게 아니라 그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느라 기꺼이 투자한 거였고 그 과정은 충분히 즐거웠으니까요. 결과를 향해 달리는 게 성취라면 이걸 성장이라고 부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성취가 눈에 보이는 거라면 성장은 행복을 느끼면서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저는 제 길을 가면서 살면서 처음으로 성취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었고 실패하더라도 나만의 행복의 공식에 필요한 데이터를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성취보다는 성장의 즐거움을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0: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 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2: 세금 문제, SBA융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1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1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3: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4: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를 바꾸려고 하는데 혹시 맡아서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간혹 이런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를 해 오신 분께 저의 첫 번째 질문은 혹시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고 계신가요? 다시 말해서 현재 일하고 계신 에이전트와 어떤 서류에 사인하신 게 있으시다면 그 계약서를 잘 살펴보셨나요? 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에이전트는 손님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에이전시 관계가 됩니다. 손님이 에이전트를 고용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계약서에는 서로가 약속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손님은 어떤 약속을 해 주었는지 그리고 얼마의 기간 동안 그 계약이 유지가 되는지와 계약 파기나 만료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Exclusive Right To라고 시작하는 서류입니다. 간혹 이러한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고 집을 찾거나 파는 일을 이미 시작하신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계약서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제 두 번째 질문은 현재 일하고 계신 에이전트의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드신가요?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입니다. 현재 에이전트가 큰 실수를 하고 있거나 누가 봐도 부당하게 손님을 대하고 있다면 제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에이전트가 합당하게 일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손님께 고용하신 에이전트를 조금 더 믿고 기다려 보시거나 충분한 의논을 통해서 본인의 의견과 요구를 전달해 보시라고 권합니다. 에이전트와의 계약이 없다면 언제든 다른 에이전트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에 사인이 된 경우는 마음이 안 맞는 에이전트일지라도 절대적으로 그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에 명시된 에이전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파기하실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통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불만은 사항을 말씀하시고 계약의 릴리즈를 해당 에이전트가 속해 있는 브로커에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때로는 해당 에이전트가 속해 있는 회사의 브로커에게 직접 연락을 하셔서 계약 파기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 브로커는 그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비스 개선을 약속하려고 노력하겠으나 고객의 신뢰를 잃은 에이전트와 함께 지속해서 일하기는 손님 입장에서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야 하겠지만 해당 에이전트가 아주 부당하거나 원칙이나 법에 크게 벗어나는 일을 한다면 저희들이 속해 있는 어소시에이션 MBAR 또는 저희들의 라이선스를 주관하는 DPOR 같은 기관에 쉽게 어필할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저 역시 30명의 에이전트를 관리하는 브로커로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에이전트와의 계약은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이며 부득이 그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면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셔서 합당한 이유와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더 중요한 출발점은 사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좋은 에이전트와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인의 소개나 개인적 친분만 믿고 혹은 현혹하는 광고에 덥석 에이전트를 고용하셨다가 소중한 재산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마음고생과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으니 소개를 받으시더라도 반드시 여러 군데 인터뷰를 하시고 리뷰도 확인하시고 주변의 평판도 들어보신 후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에이전트를 고용하시기를 권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5: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6: 어, 한 모금 아니잖아.
5: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6: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5: 마지막 딱 한 모금만.
7: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8: 아, 안녕하세요. 뇌를 치료하는 재활의학과 의사이자 24년간 길 위에서 달려온 러너 정세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몇 살인가요? 뇌는 지금 이 순간 몇 살일까요? 저는 이 질문을 수시로 하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40 정도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한마디 더 합니다. 뇌도 마찬가지라고요. 뇌 MRI를 보면 그동안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보입니다. 운동 부족, 비만, 음주, 흡연 이런 거 모두 다 뇌의 흔적으로 남습니다. 제가 두 사람의 뇌 MRI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이분들 몇 살로 보이는지 한번 추측해 보세요. 첫 번째 보여드리는 뇌는 흡연과 음주를 30년 넘게 하시던 분의 뇌입니다. 뇌 여기저기에 혈관이 막힌 무증상 뇌졸중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화면 위가 정상 MRI거든요. 같은 부위를 비교를 해보면 그 차이를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분은 자기 뇌가 이렇게 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최근 한 5년 동안 술을 하루에 서너 병 그리고 담배도 하루에 서너 갑 이렇게 피웠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제 앉아서 일을 했고요. 당뇨, 고혈압, 지방간이 있었고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을 받고 또 실명 위험도 있었습니다. 이분 실제 나이는 50대인데요. MRI는 70대 뇌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 MRI 환자도 50대입니다. 이분도 당뇨 있었는데 혈당 관리 잘 안 해서 당화 혈색소 수치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분도 담배랑 음주를 많이 하셨는데요. 술은 하루 걸러 한두 병, 담배는 하루에 두 갑씩 35년 이렇게 피웠습니다. 역시 운동 안 하셨던 분이고요. 그래서 화면 위에 띄워놓은 사진처럼 우리 뇌는 두개골 안을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뇌는 80대 뇌처럼 쪼그라들어 있는 거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분은 이 사진을 찍고 나서 이 다음에 뇌경색이 여러 번 왔습니다. 이렇게 뇌 MRI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어느 정도 보입니다. 물론 MRI만 보고 인생사를 다 알 수는 없지만요. 적어도 몸을 어떻게 돌보며 살아왔는지는 짐작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온 방식은 그대로 나의 뇌에 남는다는 게 제가 그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얻은 깨달음입니다. 요새는 건강에 대해서 관심도 크고 정보도 많아서요. 다들 이제 대화하는 걸 제가 이렇게 듣다 보면 건강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뭘 먹으면 좋다더라. 병원에 갔더니 뭐 이러이러한 말을 들었다. 그런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제 운동으로도 넘어가는데요. 그러면 이런 얘기 나오죠. 아, 운동해야지. 그런데 아, 운동 왜 이렇게 하기 힘드냐? 그리고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본인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운동 말고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회사 일로 너무 지쳤어요. 아, 주말인데 좀 쉬고 싶어요. 우리 다 그렇죠? 다 비슷합니다. 우리 다 시간에 쫓기고요. 하루 종일 직장 일에 시달리다 집에 왔는데 운동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 듭니다. 퇴근하고 식사하고 그러면 저녁 시간 훌쩍 가 있고 또 뭐 짐 좀 정리하고 뭐 TV 보고 유튜브 좀 보고 하면 벌써 잘 시간입니다. 그러면 운동을 가야 되나? 그러면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짐도 챙겨야 되고 또 갔다 오면 씻어야 되고 운동 엉덩이 안 떨어지죠. 그렇게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는 늘 자책합니다. 아,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없지? 사실 이런 자책은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운동하기 싫은 건 지극히 정상이니까요. 인류 역사가 수백만 년 되는 거 다 아시죠? 그리고 그 수백만 년 중에서 불과 몇천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은 수렵채집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루에 한 10에서 15km 걷거나 혹은 뛰었고 그것도 맨몸으로 뛴 것도 아니에요. 열매를 따온다든지 아니면 짐승 사체를 짊어져야 됐고요. 물 한 모금 마시려면 먼 강까지 걸어갔다 와야 됐습니다. 가서 길어왔어야 됩니다. 진화 인류학자가 한번 셈을 해봤다고 해요. 얼마나 움직였는지 그랬더니 하루에 매일같이 2시간 이상을 중고강도로 운동을 한 셈이었다고 해요. 근데 왜 열심히 산 걸까요? 다 먹고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산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어야 했던 거고요. 이 사람도 가만 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식량을 구하러 다닐 때 빼고는 계속 앉아 지냈대요. 그 앉아 지낸 시간이 하루에 한 10시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앉아 지내는 건 그때나 지금의 우리나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진 유전자 그리고 우리의 뇌는 최대한 에너지를 쓰지 않고 편하게 쉬고자 진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쉬는 게 바로 우리의 본능입니다. 인간은 살기 위해 필요하거나 아니면 어떤 대가가 주어질 때에만 몸을 움직이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운동이 싫은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눈앞에 에스컬레이터, 계단 이렇게 나란히 보이면 제가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당연히 에스컬레이터로 갑니다. 예, 운동 매니아들이요. 제 주변에 많은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철인 3종 경기는 나가도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건 못하겠다. 이것도 다 에너지를 아끼려는 우리 본능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게으른 사람 아니거든요. 불필요한 움직임을 최대한 피해보려는 게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우리의 본능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저희 학교 의예과 학생들 1, 2학년짜리를 대상으로 수업을 한번 했는데요. 과제를 내줬어요. 과제가 뭐였냐면 최소 3km를 3명씩 짝을 지어서 달리고 그 인증샷, 그리고 달린 기록, 그리고 달린 소감문을 제출해라. 학생들이 총 300명인데 그 300명이 넘는 학생들 낸 과제를 제가 다 읽었습니다. 제가 하나를 놀랐어요. 제가 뭐 때문에 놀랐을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딱 3km, 정확히 3km, 정확히 3km만 달렸습니다. 그 달려보신 분은 알아요. 이 스마트워치에서 0.00 맞추려면 그거 계속 보다가 정확한 그 시점에 눌러야 되거든요. 3.00 맞춰가지고 왔더라고요. 저는 숙제를 뭐라고 냈냐면 최소 3km 달려라 이렇게 냈는데 다 3km만 딱 달려온 거죠. 그걸 보면서 제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 인간이 원래 이렇지. 이게 인간 본능이지. 제가 머리로는 그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걸 그때 다시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현대 사회가 우리 본능을 너무 쉽게 만족시켜준다는 데 있습니다. 예전에는 움직여야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집 앞에 음식이 오고 빨래, 청소 다 기계가 합니다. 계단 대신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가 있고 걷거나 뛰는 일은 자동차가 대신합니다. 몸을 거의 쓰지 않고도 우리는 아주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우리 대부분은 비슷한 병에 걸립니다.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근경색, 뇌졸중, 치매. 공통적으로 현대사회가 너무 잘 발달한 덕분에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살아서 걸리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이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비만 있잖아요. 비만은 단순히 외모나 체중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 속에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병을 가져오고 결국 뇌까지 늙게 만듭니다. 저는 뇌를 보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매일 MRI를 통해서 외래에서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꾸 생각하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뇌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뇌졸중이나 치매를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격, 여러분의 가치관, 기분, 그리고 삶의 태도, 여러분의 뇌가 결정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정확한 의사결정, 이런 것도 뇌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뇌는 단순히 하나의 장기가 아니다. 우리 자신 그 자체다. 뇌가 건강하면 우리는 더 잘 배우고 잘 일하고 더 잘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 건강이 무너지면 생각보다 무서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쉽게 화를 내고 고집이 세지고 사람들과 점점 어울리는 게 힘들어집니다. 호기심으로 초롱초롱했던 그 눈빛은 점점 흐려지고 하고 싶은 것도 또 하려는 모습도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저 불평불만 많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그 사람이 지켜온 성격이나 가치관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방식까지 뇌가 다치면 모두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을 단지 근육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내 뇌를 계속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건 결국 나라는 사람을 오래오래 좋은 모습으로 지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제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두 분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두 분 다 경도 인지 장애를 진단받으셨습니다. 기억력 같은 인지 기능이 일정 수준 이상 떨어져서 아직 치매는 아니지만 그런 상태를 경도 인지 장애다. 저희가 이렇게 진단합니다. 경도 인지 장애 환자분들 중에 반 정도는 치매로 진행을 하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경도 인지 장애 환자 대상 연구에 두 분이 오셨어요. 엄청난 의욕을 보이셨습니다. 한 분은 평생 운동과는 담을 쌓고 지낸 분이었어요. 이제 운동이 꼭 필요한 상황이 되었는데 정작 몸도 마음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숨은 찼고 다리는 후들거렸고 운동은 고통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이분이 저한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화를 내시고는 운동 중단을 선언하셨습니다. 이미 이분은 당뇨, 고혈압, 근감소증, 콩팥병 이런 병들이 있어서 누구보다도 운동을 하셔야 하는 분인데도요. 다른 한 분은 같은 70대였지만 부인과 함께 산도 다니고 가끔 슬로우 조깅도 하던 분이셨어요. 이분은 연구 기간 내내 즐겁게 연구를 참여하셨고 주어진 운동도 모두 잘 해내셨습니다. 제가 운동 숙제도 해오라고 내드리면 불평 없이 잘 해오셨어요. 끝까지 웃으면서 과정을 마친 후에는 이분의 신체 기능, 인지 기능 모두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두 분 모두 운동이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한 분은 운동을 끝내 포기하셨고 다른 한 분은 끝까지 해내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 두 분의 선택을 가른 그 차이는 원래 운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였던 거죠. 두 분의 차이를 보면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제가 많이 하는 생각이 아, 내가 20대 때 달리기를 시작하길 정말 잘했구나. 돌이켜보면 그 시절에 그 나이에 제가 달리기를 시작하던 그 계기에는 달리기를 즐기던 외삼촌이 있었습니다. 마라톤에 나가는 외삼촌을 봐왔던 저는 달리기? 나도 해볼까? 하고 쉽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나 주변 어른이 운동을 하면 아이는 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운동합니다. 내가 운동하는 것은 다음 세대의 습관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아이의 뇌는 성인의 뇌에 비해서 뇌 가소성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아이 때 무엇을 하면 보상회로, 특히 좋은 보상회로가 훨씬 잘 그리고 쉽게 만들어집니다. 뇌에 길을 만들거나 혹은 바꾸려면 시간과 노력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타깝지만 계속 더 힘들어집니다. 하루라도 일찍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달린다면 그것만큼 좋은 선물은 또 없을 겁니다. 즐거운 운동 경험을 일찍부터 맛본 아이들은 운동을 자연스레 즐기고 오래오래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본능과 반대되는 운동을 개인의 의지 탓만 두고 개인이 알아서 해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했다가 그만두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몸을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운동을 즐기게 되는 환경과 분위기가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려면 특히 학교의

0: 의자에 주저앉아 거친 숨소리를 듣는데 역설적으로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다. 책상 앞에서는 머리만 비대해지는 기분이었는데 트랙 위에서 나는 비로소 내 몸과 연결된 것 같았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무척 기뻤습니다. 그 학생의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학생은 3km 달렸다고 기억할 겁니다. 하지만 그 학생은 단순히 3km를 달린 것이 아닙니다. 본인 뇌에 건강한 길 하나 새로 낸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나이 듭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의 얼굴뿐 아니라 자신의 뇌에도 책임을 져야 하는 날이 옵니다. 좋은 뇌든 나쁜 뇌든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뇌는 삶을 기록합니다. 오늘 내디딘 한 걸음, 오늘 외면한 한 걸음도 모두 기록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뇌는 우리 삶 자체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가를 증명합니다. 감사합니다.
1: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2: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 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기업 마케도리가 강원도 특별 제품으로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마켓 센터빌에서 펼쳐지는 마케두리와 강원도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빈대떡, 인제국민학교 떡볶이,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산 배양액 산산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

0: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 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 마켓우리 강원도 상품 특별전 맛도 건강도 다 챙기는 마켓우리 한국에서 직접 오신 여주 사장님, 산삼 사장님을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만나보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 사진 한 장 찍자. 네, 예전에는 어디를 가든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셨습니까? 여행을 가도 사진을 찍고 가족들이 모여도 찍고 좋은 옷을 입은 날에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는 사진 찍는 게 참 즐거웠던 것 같아요. 친구들끼리 사진을 찍으면은 좀 더 잘 나오려고 서로 자리를 다투는 모습도 기억이 나고 하나 둘 셋 하면서 어색하게 웃었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찍어놓은 사진들을 세월이 한참 지난 뒤에 꺼내보면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죠? 이 사람도 변하고 장소도 변하고 기억도 희미해지지만 사진 속에는 그날의 우리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진 찍는 게 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거울을 볼 때는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사진 속에 내 얼굴을 보면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지? 그런 생각도 들고 참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이 낯설어서 누가 카메라를 들이대면 자연스럽게 좀 뒤로 빠지기도 하고 사진을 좀 안 찍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겠죠? 젊었을 때는 아마도 모두가 대부분은 사진 속에 나를 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나이가 들수록 사진 속에 나를 확인하는 일이 조금 좀 어색하기도 하고 우리 어르신들, 저희 부모님들을 보면서도요, 사진 찍으려고 하면 이렇게 손을 막 저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또 아이러니한 게 우리는 사진을 피하는 시대에 사는 동시에 어쩌면 역사상 가장 많은 사진을 찍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가 일상이 되면서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먹기 전에 사진부터 찍고 멋진 풍경을 만나도 눈으로 바라보기 전에 휴대전화부터 꺼냅니다. 여행을 가서도 그 순간을 충분히 즐기는 것보다 어떻게 찍어야 잘 나올까, 어떤 사진을 올릴까 먼저 주가 되기도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과 모임이나 또 뭐 가족 친지들과 모일 때도 뭘 이렇게 저는 그냥 좀 먹으려고 하면은 주변에서 잠깐 그러면서 이제 전화기를 갖다 대면서 사진을 찍고 하는데요. 아, 그때는 그냥 이 순간을 즐기고 싶다라는 마음에 왜 저렇게까지 하지 하는 생각을 잠깐 스치기도 하지만 또 지나고 나서 그 사진을 보면은 그때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면서 참 또 좋기도 하더라고요. 어쩌면 또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사진을 남기기 위해서 추억을 만드는 것처럼 순서가 뒤바뀐 것 같다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실제로도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여행을 가서도 그 순간을 충분히 즐기는 것보다 어떻게 찍어야 잘 나올까, 어떤 사진을 올릴까 그렇게 고민을 하시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젊은 세대들은 특히 더하죠. 그런데 이 사진이라는 것이 진실을 남기는 것 같지만 사실 완전한 진실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죠. 사진 한 장에는 웃고 있는 가족이 있지만 어쩌면 그날 서로 막 다퉜던 기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진에 나오지 않죠. 멋진 여행 사진 뒤에는 어쩌면 그날 비행기가 연착이 되어서 모두가 지쳐서 정말 힘들었었던 그런 배경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순간은 담기지는 않는 것 같죠. 소셜미디어에서는 더 그렇죠. 가장 좋은 표정, 가장 좋은 음식, 가장 아름다운 풍경만 골라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남의 사진을 보고 있으면 모두가 나보다 가장 아름다운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도 하죠. 이 사진이 거짓말을 하지 않을진 몰라도 언제나 전체 이야기를 말해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사진은 진실의 한 순간인 동시에 또 우리가 선택해서 보여주는 한 장면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사진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기억들도 함께 담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죠. 제가 오늘 사진 이야기를 이렇게 막 하는 것은요. 오늘이 바로 8월 19일 세계 사진의 날이라고 합니다. 세계 사진의 날이라고 하다 보니까 사진 이야기를 좀 시작을 했는데요. 이 사진의 날이 1839년 8월 19일 프랑스 정부가 초기 사진 기술인 다게르오타이프를 세상에 공개한 것을 기념한 날이라고 하네요. 어쩌면 지금처럼 버튼만 누르면 바로 사진이 나오는 시대에는 정말 상상하기 어렵지만 이 당시에는 사람의 모습을 실제와 거의 똑같이 한 장의 그 이미지로 남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웠을까 싶어요. 그전에는 사실 초상화로 우리의 인물과 삶을 많이 그림으로 또 남기기도 했죠. 이제 사진이 발명된 이후 우리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순간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마운 일이죠. 이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고 있는가 아니면 사진을 남기려고 이 순간을 놓치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해볼 수 있지만 이 사진은 참 고마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이가 점점 들어간다고 해서 너무 사진을 피하지도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저도 하게 됩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젊었을 때와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이 세상에서 가장 젊은 앞으로의 날들에 비하면 가장 젊고 고운 모습이 아닐까요?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의 얼굴에 있는 그 참 아름다운 주름살. 요즘엔 또 그 주름살을 없애려고들도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지만 그 자연스러운 그 주름살이 참 너무 좋습니다. 저는요. 저도 제 얼굴에 주름살이 하나 둘씩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또 이렇게 이 주름도 귀하게 여겨야겠다는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되고요. 네, 오늘 이렇게 사진의 날에 어울리는 노래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께 제가 들려드릴 곡은요. 짐 크로치의 Photographs and Memories입니다. 사진과 추억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랑했던 사람과의 관계는 끝났지만 함께했던 시간의 흔적은 사진과 기억 속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다 보면 그때 함께 웃었던 순간, 나누었던 이야기, 별것 아니었던 일상까지 다시 떠오르는 것처럼 이 노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좀 더 애틋하게 들리는 이유는요. 짐 크로치는 불과 30살의 나이에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의 노래를 듣는 것 자체가 어쩌면은 제목처럼 한 뮤지션이 남겨놓은 사진과 추억을 다시 꺼내보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진은 그 순간을 붙잡아 놓지만 시간까지 멈추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죠? 사진 한 장과 기억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오래전 그 자리로 데려다 놓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오늘 세계 사진의 날 여러분에게도 오래도록 간직하고 있는 사진 한 장이 있으신가요? 지나간 사랑과 시간, 그리고 사진 속에 남아있는 기억을 노래합니다.

네, 오늘 서두로 사진과 추억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세상의 이야기들을 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트럼프 대통령 하루가 멀다하고 한국을 향해서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그의 진심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습을 지금 하고 있지요. 이 훈련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지금 훈련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당초 지난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오는 20일을 끝내기로 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한 지 불과 사흘 만입니다. 일부 야외 기동 훈련도 줄이고 일부는 취소를 하거나 또 시뮬레이션으로 전환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남침을 막아낸 뒤 반격하는 상황을 가정한 2부 반격 훈련이 취소된 것이 아주 정말 눈에 띄는데요. 미 국방부는 훈련을 줄이더라도 필수적인 대비 태세와 훈련 목표에는 차질이 없다라고 강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두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일단은 좀 염려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또 긍정적으로 보는 면도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다면 한반도의 긴장을 낮추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종동영 통일부 장관. 이분이 또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좀 살펴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결단으로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북미 대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뭐 며칠 전만 해도 또 이 UFS 훈련을 앞두고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 했죠. 그런데 이 북한이 UFS를 비난하기는 했지만 과거와 달리 김여정 부부장이나 또 국방성 등 고위급 명예에 강력한 담화를 내놓지는 않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일단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만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요, 제가 좀 다른 신문들에서도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좀 살펴봤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김 위원장과의 대면 회담을 추진하라고 주문을 했고, 이르면 올 가을 특히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전후해서 회담을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대화를 하느냐 마느냐보다 대화를 위해서 무엇을 먼저 내주고 있느냐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죠. 한미연합훈련은 단순히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벌이는 정치적 행사만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실제 전쟁이 발생했을 때 한국군과 미군이 하나의 지휘체계 아래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반복해서 맞춰보는 군사훈련이죠. 특히 올해 훈련에는 드론과 사이버 공격, GPS 교란 등 최근 전쟁에서 나타난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는 내용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이버 전쟁, 이 것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굉장히 실질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상황이죠. 과거의 전쟁 형태와는 굉장히 좀 다릅니다. 더구나 지금 북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던 2018년과의 그때 당시의 북한과도 좀 상당히 다른 상황이죠. 그동안의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정말 크게 강화를 했고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이 지금 굉장히 확대가 되어 있는 상태죠.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군사 5만 명 정도를 보내겠다는 그런 말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북한 군들이 사실 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드론 전쟁, 이런 사이버 전쟁의 능력들을 키울 수 있다라는 그런 말들도 나오고 있죠. 현장에서 실습을 정말 하는 거죠. 실습이 아니라 현장 체험을 하는 겁니다. 전쟁 실전을 통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보내면서
북한군의 실제 현대전을 경험했다는 게 정말 과거와 다른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월스트리트 저널도 바로 이 점 때문에 2018년에 사용했던 것과 같은 연합훈련 축소 카드를 지금 다시 사용하는 데에는 더 큰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결정 과정도 좀 일반적이지가 않죠. 조현 외교부 장관, 한국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 축소를 지시하기 전 한국 정부뿐 아니라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이를 미리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은 말 그대로 두 나라 군대가 함께하는 훈련이죠. 그런데 동맹국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미국 대통령의 지시가 먼저 나오고 불과 며칠 뒤에 훈련 일정과 내용이 실제로 바뀌었다면 이것은 훈련을 며칠 줄였냐 보다는 한미동맹의 의사결정 과정이 앞으로 얼마나 예측 가능하느냐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번 결정이 순수하게 북한과의 대화만을 위한 것인지도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최근에 이란 문제에 한국이 미국을 충분히 돕지 않았다는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시를 했고 한국 방위를 위해서 미국이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도 또 지금 어제 또 내놓았죠. 로이터 역시 이번 훈련 축소에 배경을 놓고 북미 대화 재개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압박이라는 해석도 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지금 이란전에 있어서 어려운 것을 지금 서방세계에 호소를 하면서 한국이 그 희생양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죠. 악시오스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 동맹국들을 압박하고 있으며 한국이 최근에 그 대상이 되었다고 그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악시오스가 얘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다른 언론에서도 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죠. 그러나 만약에 주한미군이나 한미연합훈련 같은 안보 문제가 북한의 행동뿐 아니라 무역이나 방위비 또는 제3국 전쟁에 대한 한국의 협조 여부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다면은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봐야겠지요. 미국의 군사력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점도 지금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본에 전진 배치되어 있던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중동으로 이동하면서 서태평양에 미 항공모함이 없는 지금 공백이 생기는 상황까지 나타났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항공 공백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은 아니죠. 그러나 중국의 군사력이 커지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강화되는 이 상황에서 미국의 전력 자산은 중동으로 이동하고 한반도에서는 연합훈련까지 줄어드는 모습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에게는 또 불안 요인이 될 수밖에 없지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일본도 굉장히 좀 약간 긴장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도 들려오는 것 같아요. 다음 차례는 또 일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또 대가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도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을 했죠. 하지만 이후 하노이 회담이 결렬이 되었죠. 북한의 비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더 강화됐죠. 이제는 정말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또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공식화되진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죠. 이렇게 상황이 지금 바뀌는 데서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대화를 위한 훈련 조정 자체가 잘못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낼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일방적인 양보가 아니라 상응하는 조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훈련을 줄였다면 북한도 미사일 발사나 핵물질 생산, 군사적 위협을 줄이는 실질적인 행동이
함께 동반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실제로 만약에 열린다면 한국으로서는 또 중요한 문제가 있죠. 북한은 이미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으려 하고 있고 회담 자체의 성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방향으로 협상의 목표를 낮추지는 않는지 주한 미군이나 연합훈련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협상을 위한 카드가 되지는 않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평화는 대화를 많이 했다고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훈련을 적게 한다고 자동으로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가 도발하면 대응할 능력이 있다는 확실한 억지력과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믿고 움직일 수 있는 동맹의 신뢰가 함께 있어야겠지요. 이번 UFS 축소가 김정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외교적 승부수가 될지 아니면 북한의 실질적인 양보를 받아내기도 전에 한미가 먼저 중요한 카드를 내준 결과가 될지는 아직 알 수는 없는 것 같죠.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 어쩌면 그 70년이 넘게 이어져온 한미동맹의 안보 결정이 앞으로도 서울과 워싱턴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내려질 것인가 아니면 미국 대통령의 다른 외교, 경제적 판단에 따라서 언제든 달라질 수 있는 것인가. 네, 이번 UFS 축소를 단순히 훈련이 닷새가 줄었다는, 그 규모가 줄었다는 그것만으로만 그냥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그 섭섭한 마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에게 혹시라도 불이익으로 퍼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정말 현 정부가 굉장히 지혜롭게 이 트럼프 대통령을 잘 다루어야 또 잘 협상을 해야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 한국에 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이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 동포분들이 좀 마음을 편하게 가지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덜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네. 요즘 미국 경제를 보면은 숫자로 보는 경기와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경기가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많이 들지요. 주식시장을 보면 크게 나쁘지 않고 AI를 중심으로 기업 투자가 활발한 분야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외식을 하고 자동차나 집을 사려고 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경제가 좋다는데 왜 내 살림살이는 더 팍팍하지? 이런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 소비자들이 조금씩 지갑을 닫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나왔는데요. 상무부에 따르면 7월 소매 판매가 전달보다 0.6%나 감소를 했습니다. 9개월 만에 첫 감소이자 1년여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이지요. 경제 전문가들은 오히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반대로 줄어든 겁니다. 자동차와 부품 판매가 1.8%가 감소를 했고 또 온라인 판매도 2.2%나 줄었습니다. 경제 성장률 계산에 중요하게 반영이 되는 이 핵심 소매 판매 역시 0.4% 감소를 한 거죠. 물론 이것만 가지고 미국 경제가 불황에 들어갔다고 말하기에는 이르지요. 7월 소매 판매는 1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약 5%가 많습니다. 6월에는 월드컵과 대규모 온라인 할인 행사 등으로 소비가 많이 늘었던 만큼 7월 감소에는 그에 따른 반작용도 어느 정도 들어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소비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은데요. 비교적 안정적인 그 자산을 가진 중산층. 이 중산층도 굉장히 이제는 식료품과 에너지, 보험 같은 꼭 필요한 생활비에 들어가는 돈이 많아지면서 다른 곳에서 씀씀이를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중산층이 이러다 보니까 저소득층은 말할 것도 없지요. 이제는 비교적 소득이 높은 가정에서도 좀 더 싼 제품을 찾는 이른바 트레이딩 다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을 보면 이런 체감 경기가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전국주택건설업협회 NAHB의 8월 주택시장 신뢰지수가 35로 전달의 34보다 1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좋아지기는 했지만 이 지수는 50보다 낮으면 집을 짓는 업자들 가운데 시장을 좋게 보는 사람보다 나쁘게 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인데요. 이 지수가 벌써 16개월 연속 40 아래에 머물고 있습니다. 집을 지어도 살 사람이 선뜻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30년 고정 몰개지 금리는 여전히 6%대 후반이고 집값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8월에는 주택 건설업체의 63%가 각종 판매 인센티브를 제공을 했고 35%는 아예 집값을 깎기도 했네요. 그리고 실제 주택 건설도 크게 줄었습니다. 7월 단독주택 착공이 전달보다 9.9%가 감소해서 약 3년 반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전체 주택 착공도 12.4%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를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현재 무너지고 있는 경제라기보다는 버티고 있는 경제라고 전문가들이 말을 하기도 합니다. AI와 첨단 산업처럼 상당히 잘 나가는 분야도 있고 소비 전체가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평범한 가정의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좀 다르죠. 월급이 들어와도 장바구니 물가와 보험료, 주거비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집을 사고 싶어도 높은 집값에 6% 후반의 모기지 금리를 감당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 미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버팀목은 소비자들이죠. 개인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도 하고 소비자들이 조금 비싸도 사자 해서 이제는 당장 필요하지 않으면 좀 기다리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만약에 바뀐다면 그 영향은 소매업체에서 제조업, 고용으로 차례차례 번질 수가 있습니다. 아직 경기 침체라고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하지만 소매 판매 감소와 얼어붙은 주택, 시장이라는 이 두 개의 경고등이 동시에 켜지고 있다는 것 눈여겨봐야겠죠. 그리고 경제가 좋으냐 나쁘냐를 판단할 때 정부가 발표하는 성장률이나
주가 지수만큼 중요한 숫자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다 내고 난 뒤 우리 가정의 통장에 과연 얼마가 남느냐겠지요. 어쩌면 지금 미국인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바로 그 숫자가 가장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0: Child abuse is not a bad parent problem.
1: And the causes may be different than you think.
2: You see, paid family leave,
3: that prevents child abuse.
1: And high-quality, affordable child care
2: prevents child abuse, too.
4: Prevent Child Abuse America promotes policies, programs, and resources that build healthier communities and a stronger economy.
3: Because when we keep families out of crisis,
0: we prevent child abuse
2: from ever happening.
4: Go to kidsaid.org to learn more.
5: Let's solve child abuse before it ever happens.
6: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싱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 캔 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네, 원달러 환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413원대에서 네, 어제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1400원 아래로 드디어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 시각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요. 달러 환율이 1386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환율이 1400원 아래로 내려온 것은 지난해 10월 2일 이후 약 10개월 반 만인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소식을 들으시면서 미소를 짓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좀, 속상해하고 계신가요? 이 한국을 또 방문하셔야 되는 분들은 조금 약간 기분이, 좀 환율이 내려간 것에 대해서 조금 서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또 이렇게 한국이랑 비즈니스를 하거나 또 한국에서 미국으로 또 자녀를 유학을 보내시고 하시는 분들에겐 휴하고 안심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왜 갑자기 이렇게 원화가 강해진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금리 전망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미국에서 나온 이 소매 판매와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등 주요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좀 약하게 나오면서 연방준비제도가 9월에 금리를 추가로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 전망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금리가 더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가 약해지면 달러를 사려는 수요도 줄어들 수 있고 그 결과 달러 가치가 내려가면서 원 달러 환율도 함께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한국 내부의 요인도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바꾸기 위해서 시장에 내놓고 있는 거죠. 이것을 흔히 내고 물량이라고도 하는데요. 과거에는 월말에 이런 달러 매도가 집중이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특히 반도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달러 매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에 달러 공급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달러 가격, 다시 말해서 환율을 끌어내리는 그런 힘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동포들에게는 반가운 측면도 있죠. 한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송금할 때는 같은 달러를 보내도 받는 원화가 조금 줄어들지만 반대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보내거나 달러를 사야 하는 분들에게는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한국 입장에서는 원유냐 원자재처럼 달러로 결제하는 수입품 가격 부담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 또 1400원이 깨졌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환율이 내려간다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생각도 듭니다. 미국의 금리 전망이 다시 바뀌거나 또 국제정세가 불안해지면 안전자산인 달러가 강해지면서 또 환율이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지요. 그동안 한동안 1400원대의 높은 환율에 익숙해져 있었던 만큼 10개월 반 만에 다시 1300원대로 환율을 이렇게 바뀌었다는 소식 자체가 좀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이고요. 한때 15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히 또 염려를 하셨던 분들이 많으시죠. 이제 이 1400원대 아래로 안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잠시 내려갔다가 올라갈지 또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DMB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티켓을 받을 수 있지요. 잠깐 세워놓았는데 주차 위반 딱지가 붙어 있기도 하고 정신없이 운전하다가 과속 카메라에 찍힐 수도 있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주차는 주차해야 할 곳에 해야 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이기도 하죠. 그런데 또 어쩔 수 없이 또 이 티켓을 받기도 합니다.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그런데 이 티켓을 받는 것보다 또 더 조심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되는데 나중에 내지 뭐 하고 미뤄두는 것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DMB 지역은 사는 곳 또 티켓을 받는 곳에 따라서 처리 기한과 규정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소식을 좀 자세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지니아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에서 주차 위반 티켓을 받았다면 발부일로부터 30일이라는 기간을 기억하셔야 하고요. 벌금을 내든지 억울하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냥 놔두시면 네, 추가 비용과 징수 절차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같은 북버지니아라고 해서 규정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주차 위반 티켓을 받은 뒤 21일 안에 벌금을 내거나 법원 심리를 요청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25의 연체료가 추가가 됩니다. 알링턴 카운티는 또 30일이고 역시 기한을 넘기면 $25가 더 붙게 되는 거죠. 예, 내가 어디에 사느냐보다 어디에서 티켓을 받았느냐를 먼저 또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메릴랜드는 또 다릅니다. 몽고메리 카운티는 주차 티켓을 받은 뒤 15일 안에 벌금을 내거나 법원 심리를 요청해야 하고요. 또 이 기간을 넘기면은 $25가 추가되고 45일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또 $25가 붙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몇십 달러짜리 티켓이었는데 다음에 내야지 하다가 돈이 계속 불어나는 거죠.

네, 버지니아에서는 85마일을 넘기지 마라. 단순 과속으로 생각했던 일이 법원에서 그 법원까지 가야 하는 문제로 커질 수도 있습니다. 교통위반, 순간의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티켓을 방지하는 것은 선택이죠. 오늘 혹시 집에 가셔서 혹시 자동차 글러브박스나 책상 서랍에 잊어버린 티켓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지요. 네,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2부 순서에서는 또 우리의 건강과 관련해서 네, 유익한 정보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GCIH 임상병원 샌디주의 박사님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0: 치과.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0: 네, 라디오 워싱턴 초대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의 몸과 마음, 삶 전체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최근에 LA 한인상공회의소가 선정한 2026 갈라 어워드에서 미국 통합의학 분야 선구자상을 수상을 하시면서 큰 주목을 받고 계신 분이신데요. 한인 최초로 통합의학 박사 및 양한방 통합진료를 실천을 하면서 예방과 회복 중심의 의료 철학을 꾸준히 전해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치료를 넘어서 회복으로. 이 한마디 안에는 현대 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리고 건강한 삶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겨 있는 것 같지요. 네, 라디오 워싱턴 초대 GC 내추럴의 원장이자 양한방 통합의학 GCIH 임상병원 샌디추이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귀한 분과 함께 우리 건강과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몸에 필요한 정보들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샌디 박사님께서 우선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1: 네, 안녕하세요. K-Radio 워싱턴 초대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추이입니다.
0: 네,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님이세요. 예, 또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양한방 통합의학 분야의 선구자로서 큰 상도 받으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꼭 양한방 통합의학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1: 네. 저는 실제 임상에서 오랫동안 양한방 통합의학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도와드렸는데요. 임상에서 우리 많은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꾸준한 연구로 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더 나은 치료 효과를 보기 위해서인데요. 아무리 좋은 이론과 연구가 있어도 실제 우리 만성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건강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효과가 없으면 저는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서 GC 내추럴의 임상병원 GCIH에서 그동안 꾸준하게 높은 품질과 과학적 근거 기반으로 해서 만든 과학 한약을 만들고 또 실제로 복용하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진짜 효과가 좋다라고 해주시고요. 빠르고 확실하다. 이것이 거의 저희 고객들의 피드백입니다. GC 내추럴의 통합 이학 철학 기반으로 해서 출시한 제품들이 많은 사랑을 받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0: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박사님께서 양한방 통합의학을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선구자로서 역할을 하는 또 되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자주 생기는 증상부터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1: 네, 그렇죠. 사실 우리 절기를 보면은 가을에 들어갔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0: 네,
1: 한국에서 보면은 벌써
0: 입추가
1: 8월
0: 네.
1: 입추가
0: 지났죠.
1: 지났고,
0: 네.
1: 예, 그런데 아직도 뜨겁고, 말복은 제가 보니까 8월 23일이면 말복이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아직 삼복은 끝나지 않았고, 가을은 들어왔고,
0: 네.
1: 말하자면은 뜨거우면서도 습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또 건조하고, 지역에 따라서 이럴 때 환절기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0: 네.
1: 이럴 때 우리 보면은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그 질환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처방약을 드시더라도 불편한 분들이 많은데, 임상에서 실제로 겪었던 이런 증상들 따라서 저희가 또 제품들이 있어서 일단 방법이 있어야 되니까 도와드릴 수
0: 네.
1: 있는. 그래서 좀 말씀드리자면 우선 위장장애입니다.
0: 네, 그렇군요.
1: 네. 네네.
0: 아, 요즘, 네, 위장장애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1: 맞아요. 자주 생기는 증상들 좀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은 속이 쓰리고 아프고 또 위산 과다하거나 아니면 위궤양, 헬리코박터 등 이런 질병으로 위장 때문에 오랜 동안 고생하는 분들 가운데서 처방약을 복용하시면서도 계속 불편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0: 네.
1: 일상생활이 너무 어렵다고 하거든요.
0: 네, 맞습니다.
1: 네.
0: 네.
1: 네. 그래서 이런 분들 위해서 처방약을 드시고 현대 의학에서 주치의한테서 치료받고 계시더라도 계속 불편한 이런 분들 위해서 지시 내출에서 개발해서 출시한 과학한 약이 바로 에보리아라는 제품인데요. 한 박스에 20호 들어있는데 형태는 과립 형태로 해서 많은 분들이 다방커피처럼 생겼어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0: 네, 맞아요.
1: 따뜻한
0: 네.
1: 물에 타서 드시면 맛도 좋고 일단 쓰리고 아프고 꼬이고 이렇게 불편할 때 고객들이 똑같이 하는 말씀은 아이고 보영하자마자 편안하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0: 네. 저도 사실은 이 에보디아를 제가 먹었거든요. 근데 네. 제가 얼마 전에 저는 사실 이제 소화는 좀 잘 하는 편인데 요즘 정말 여름철 끝 무렵이어서 그런지 좀 속이 좀 불편해서 제가 이 에보디아를 먹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렇게 따뜻한 미지근한 물에 타서 이렇게 먹었는데 속이 편안해지고요. 제 딸은 조금 약간 좀 약간 저보다는 좀 위가 민감한 것 같아요. 젊은데. 그런데 이걸 먹고 나더니 너무나도 편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진짜 경험을 하면서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 도움을 받은 거죠.
1: 네. 맞습니다. 네, 그 학생들 또 특히 우리 여학생들.
0: 네.
1: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약을 많이 드시는 어른들 그리고 또 술 음주하시는 분들. 제때 식사를 못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그 한인들 보면은 마켓에서 캐슈하거나
0: 네.
1: 또 이렇게 세탁소도 많이 하시잖아요.
0: 그렇죠. 네.
1: 이렇게 다 영업하시는 분들이 제때 식사를 못 하시고 빈 상태에서 오래 식사하다가 갑자기 식사하시고 또 취해가지고 막 경연하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응급실을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 에보리아를 먼저 타서 마시면 응급실 가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다고 이거는 실제 사례고
0: 네, 그렇군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헬리코박터나 위궤양이 있으셔서 장생화피라 하면 위암을 가는 길인데요.
0: 네.
1: 이런 진단을 받으신 분들한테 사실은 치료제로 나온 게 에보리아인데 요거를 제가 미국에서 건강식품 표준보다 좀 더 높여서 그냥 얼브티 누구나 다 마실 수 있게 특별한 진단 없이 불편할 때 이런 증상만 있으면 바로 마시면 그 증상 해소해주고 불편을 감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게 만든 게 에보리아입니다.
0: 네, 그렇군요. 치료약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건강식품으로 만드신 거네요. 네,
1: 맞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네. 부작용 없이 그냥 편안하게 드실 수 있고 즉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네, 증상 개선이 빠르고 정말 위궤양 헬리코박터 때문에 처방약을 드시고 계시다고 하시면은 병행하셔도 좋고요. 나는 그런 약 절대 안 먹을래. 그러다면은 저희가 상담하시면 보용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더 정확하게 도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이 아, 나 그거 이미 먹어봤는데 좋더라. 그러시면은 제가 특별 프로모션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혜택 드릴 수 있는데 여기 한 박스 60불이에요.
0: 네.
1: 오늘 방송 들으시고 본사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세 박스 주문하시면 한 박스 더 드리는 이런 이벤트로 저희가 여러분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한 박스에 60불인데 지금 세 박스를 구입하시면 한 박스를 더 드린다는 거죠?
1: 네. 네, 맞습니다.
0: 속이 좀 불편하시고 또 이 비상용으로 갖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1: 맞습니다. 네. 네, 상비로 갖고 계셔서 어디 출장 갈 때,
0: 그렇죠.
1: 장거리 네. 여행 떠날 때, 그럴 때는 꼭 갖고 계셨다가 드시면은 너무너무 편안하고 그렇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집안에 비상용으로 보관을 하셔서 가족들 뭐 평소 때 자주 드시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비상시에 좀 두시고 즉각적인 효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요즘 주변에 호흡기 질환 때문에 굉장히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전해드린 것이 GC 내추럴의 시모리가 좋다고 하던데요. 제가 이거는 먹어보진 못했지만 네, 어떤 네네. 제품입니까?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1: 아, 네. 시모리는요, 작은 환으로 되어 있고요. 한 병에 600알이 들어있습니다.
0: 아, 네.
1: 네, 작은 환으로 되는데 일단 편안하고요. 어떤 경우에 참 좋은가면요. 만성 기침과 가래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감기는 낫는데 3개월 지나도 요 기침 가래 안 떨어져서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가서 약국에 가시면 약사님들이 또 권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0: 네.
1: 그거를 먹었는데도 안 낫습니다. 다시 약국 가잖아요. 그러면은 약사님들이 요 심오리를 딱 드리면서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0: 네.
1: 그러면은 저희한테 상담 전화 옵니다. 왜냐면 약사님들이 바쁘셔서 일일이 상담 다 못 도와드리는데,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려서 증상 보고 요거를 복용량이 중요한데, 지금 같은 상황에는 한 20RC 작은 환으로 되어 있으니까,
0: 네.
1: 하루에 3번 드시고 3일 5일 지나면 양을 좀 줄여도 됩니다. 요렇게 설명드렸는데, 그날 저녁에 드시고 편안한 밤잠을 자서 이분이 하수님 말씀이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던 만성 기침 가래가 심오리 먹고 좋아졌습니다. 이게 고객의 피드백이거든요.
0: 아, 네.
1: 네, 그래서 이처럼 심오리는 만성 기침 가래 오랫동안 고생하는 분들에게 너무 좋은 이런 반응을 얻고 있는데,
0: 네.
1: 호흡기 건강 제품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우리 보통 도라지나 배즙이나 목에 편안하게 하는 이런 일반적인 건강식품하고는 다릅니다.
0: 아, 네.
1: 네, 만성기관지염이나 천식, 그리고 요거를 앓고 계시는 분은 아세요. COPD라는 거. COPD 약자인데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라고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라는 약자입니다. 예, 증상은 호흡곤란, 라는 증상을 나타나고, 때로는 산소호흡기 착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폐기종이나 기관지 확장증으로 앓고 계신 분들이, 폐섬유화 되신 분들이 이거를 많이 진단받게 되는데,
0: 네.
1: 이렇게 오랫동안 기침과 가래 반복돼서 만성호흡기 질환이, 이렇게 시달려가지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개발한 과학한약입니다.
0: 네.
1: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각한 건강식품하고는 차원이 다른 제품이고, 현재 처방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그런 처방약과 1시간 간격을 두시고 이렇게 복용하시게 되면은 너무너무 좋은, 여태껏 내가 못 받은 효과를 봤다라고 하실 겁니다.
0: 네, 그렇군요. 이 또한 실제로 이제 오랫동안 기침 가래로 고생하셨던 분들이 드시면은 즉각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지금 현재 좀 이분들에게 어떤 특혜가 있습니까? 방송 들으시는 네. 분들에게도
1: 네. 좀. 네, 오늘 저희 그 본사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2+1으로 여기 한 병에 130불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 뭐 그렇게 비싸요? 이랬는데
0: 아, 네.
1: 제가 드시고 나왔다면은요. 아니 그러면은
0: 그럼요, 네.
1: 비싼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떤 분은 딱 한 병만 거주한 분이 계세요.
0: 네.
1: 왜 그러세요? 그러면은 누구 소개로 일단 제가 주문하는데요. 하도 좋다는 거 다 먹어봐도 안 나서.
0: 아, 네.
1: 그리고 한 병 주문해서 풀 프라이스를 주고 주문해서 한 3일 있으면 전화 와요.
0: 아, 네.
1: 제가 한 병 샀는데 그 2+1으로 다시 적응해달라고.
0: 네. 그만큼
1: 예, 이런 분들 많이 네. 계시는데
0: 즉각적인 네. 효과를 보셨기 때문에 다시 또 이렇게 원하시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네.
1: 거의 복용량에 저희 권한은 상담 받으시고 저희가 권하는 그 복용량으로 드시게 되면은 3일 5일이면 그렇게 심각하신 분들도 한결 살 것 같다라고 하시고 한 두 주면은요
0: 네.
1: 다 나은 것 같아 이런 분들도 계시고
0: 네.
1: 실제로 그 폐 종양 때문에 수술을 했는데 가래 때문에 계속 기침하고 가래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런데 항생제는 더 이상 먹지를 못하고
0: 네.
1: 이런 상황인데도 저희랑 상담하시고 3일 5일 만에 너무 좋아서 아, 이런 거를 좀 크게 광고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
0: 네.
1: 이런 고객분도 계십니다.
0: 네. 드신 분들이 오히려 또 정말 주변 분들에게 소개를 해주시네요. 네.
1: 네, 맞습니다. 네. 네.
0: 그러면
1: 또 교회 목사님들도, 권사님들도
0: 네.
1: 목사님들한테 이거를 선물을 드리더라고요.
0: 네. 네. 그러면 이 지금 현재 또 방송 들으시는 분들, 시모리도 한 병에 130불이긴 하지만 두 병을 구입하실 때 한 병을 프리로 더 주시는 거죠?
1: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0: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랫동안 기침 가래로 고생하셨던 분들, 호흡기 질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시모리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시면요. 네, 한 병에 130불인데 두 병을 구입하시면 한 병 프리로 또 드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시니어 분들이 좀 사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문제인데요. 허리와 무릎 통증. 참 이게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도 좋은 게 GC 내추럴의 홍화 페로라 플러스. 이게 그렇게 좋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던데 실제로 그렇게 좋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 예로부터 뼈 부러진 사슴이 뜯어먹고 다시 뛰었다는 신비 약초 홍화 페로라는 이게 저희 광고 멘트였는데요.
0: 네.
1: 굳어진 무릎과 허리 보용하시면 10일이면 부드러워집니다. 이렇게 저희가 광고를 했는데요. 뼈 부러진 사슴이 뜯어먹고 다시 뛰었다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0: 네.
1: 진짜로 홍화 페로라는 캡슐 형태로 되어 있고요. 한 병에 60캡슐 들어있습니다. 빈속에 먹어도 속이 쓰리거나 아프거나 이런 불편함이 없어서 약을 많이 드시는 우리 어르신들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통증 때문에 밤잠을 설치던 분들이 요거를 드시면서 편안한 잠을 자고 다시 걷고 운동하고 골프도 치고 일상생활, 특히 직장생활 아직도 70, 80대도 운전하시고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0: 네, 네.
1: 예, 이분들이 그래요. 나는 이 홍화 페로라 없으면은 어떻게 내가 보냈을까? 이런 말씀 해주시는데 실제로 한국의 미국에서부터 뭐 이렇게 관절에 좋다는 글루코사민 등등 관하는 관절 영양제를요 정말 뭐 한 달에 50만 병 수출한다는 이런 사장님 사도
0: 네.
1: 있으신데 어머님한테 그동안 계속 이렇게 좋다는 영양제를 드렸는데 홍화 페로라를 어머니 80세래요. 홍화 페로라 좋다는 소문 듣고 어머니한테 보내드렸는데 어머니 딱 한번 먹어보고. 너 이거 들여다 팔아라.
0: 이게 너무 좋다. 그 사장님께.
1: 네네. 그래서 네. 저 사장님이 저희 직접 찾아오셔서
0: 네.
1: 한국에 이거를 저희들 수출하겠다고 이렇게 찾아오신 분 계신데
0: 네.
1: 이거는 정말 대박입니다. 박사님. 정말 이렇게 좋은 게 없습니다. 제가 많은 거를 팔아왔지만 이렇게 좋은 거는 정말 여태껏 없다. 똑같은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0: 네.
1: 일단 알이 작고 관절에 좋다는 거를 먹으면 속이 불편해서 끝까지 못 먹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0: 맞아요. 네.
1: 네, 근데 이거는 빈속에 먹어도 괜찮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혈압, 당뇨 있으신 분들이 드시고 나서 혈압, 당뇨도 안정됐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게 바로 과한 약이 또 매력이죠. 그냥 관절만 편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오장육부 이거를 다 밸런스 맞춰서 건강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관절의 윤활 유치인 것 같아요. 부드럽게 잘 돌아갑니다.
0: 네.
1: 아침에 일어나면은 손가락이 뻣뻣했는데 너무 부드러워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거는 가격을 따지자면 더 해야 되는데 주로 시니어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 요거를 한 병에 100불로 우리 해드리자.
0: 네.
1: 그리고 전에는 제가 3병 주문하시면 한 병 드렸어요. 그러면은 노인 아파트에 계시는 어르신들이요 단체 구매를 합니다.
0: 아 네.
1: 네. 그런데 오늘은 우리 워싱턴 초대석의 청취자분들을 위해서는 특별하게 두 병만 주문하시면 한 병 더 드리는 이런 이벤트로 저희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0: 네, 그렇군요.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 네 홍화 페로라 한 병에 100불인데 이 두 병을 구입하시면 한 병을 또 드린다고 합니다. 더 추가해서 드신다고 하시니까요.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우리 어르신들 맞습니다. 허리, 무릎 통증 이런 것들로 굉장히 또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다른 분들이 드시고 효과를 직접 보셨다고 하시니까요. 한번 같이 의논하셔서 같이 단체로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1: 네.
0: 또 여름철에는 만성 어지럼증이나 두통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어지럼증 겪으신 분들 굉장히 아시겠지만 걸을 때도 불안하죠. 또 넘어질까 봐 걱정도 되고 운전이나 외출도 두려워져서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1: 네, 맞는 말씀이에요. 임상에서 제가 환자들 이렇게 보면요. 70대가 되면은요. 거의 70% 되신 분들이 어지럼증이 다소 다 있으세요.
0: 네.
1: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특히 여성분들이요. 어지러우면은 내가 빈혈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0: 그렇죠. 네.
1: 네. 여기서 우선 제가 어지럼증에 좋은 제품을 소개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갑자기 심하게 발생하는 급성 어지럼증이나 심한 두통 있는 경우에는 이게 아주 위험한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병원에 가서 원인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데 검사를 받았는데도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랜 동안 이렇게 어지럼증이나 두통 아니면 조금 긴장하거나 조금 스트레스만 받으면 이게 갑자기 막 귀에서도 소리 나고 휑하고 정신없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열받는 일들이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0: 네,
1: 어떤
0: 그렇죠.
1: 분이 뚜껑이 열린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귀에서 소리 나는데 아주 그냥 정신 못 차린다고 하는 분들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라면은요. 정말 너무 좋은 제품이 BP 헬스라는 제품이 있어요.
0: 네. BP 헬스. 네.
1: 네네. 꼭 고혈압이나 저혈압 상관없이 어지럽다. 그러시면은 물론 이게 어지럼증이 원인은 다양합니다.
0: 네.
1: 그렇지만은 일단 저희하고 상담하셔서 저희가 복용량을 권해드리는 대로 드시면은 어떤 분은 딱 한 번만 드시고 좋아졌다는 분도 계시고요. 실제로 어지럼이 심해서 MRI를 찍어야 된다고 병원 예약하신 73세 남성분 계셨는데 여기 약국에 가서 일단 한 병 샀어요. 그리고 또
0: 네.
1: 전화 주셨어요. 이거 먹으면 과연 날까? 그 병을 오픈하기 전에. 그래서 저희가 증상 들어보고 지금 어르신 같은 경우는 한 30알 드십시오. 보통 10알 드셔도 됩니다만은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심해가지고 30알 드십시오.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30알 드시고 아침에 또 30알 드셨어요. 공복에 드셔도 됩니다.
0: 네.
1: 그러고 나서 오후에 전화 왔어요. 아까는 어제는 내가 너무너무 심각해서 병원까지 가야 된다고 예약까지 했는데 지금 이게 싹 가라앉았는데 MRI 계속 가서 찍을까요 말까요? 그래서 저희가 원인은 찾으셔야 되니까 MRI는 가서 찍으시되 일단 양은 20알로 줄이셔서 조금 드십시오. 이런 경우가 많고요.
0: 네.
1: 실제로 BP 헬스 드신 분들이 하는 말씀은 어지럼증은 정말 하루 이틀 만에 좋아졌습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두통도 좋아졌습니다. 손발이 저리고 쥐나는 이런 증상도 없어졌습니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다는 거 상담 통해서 복용하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이분도 실질적으로 드시고 즉각적인 효과를 보신 분이신데요. 궁금합니다. 왜 BP 헬스를 드신 분들이 효과가 아주 빠르다고 말씀을 하시는지요? 왜 그럴까요?
1: 네, 그게 바로 GC내추럴의 제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실제 양한방 통합의학으로 오랜 동안 만성질환 환자들을 치료하고 관리해드리면서 나온 연구해서 개발한 제품인데 만성 어지럼증은요 원인 한 가지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혈압이나 혈액순환 변화 그리고 귀의 전정기관 문제 또 때로는 어떤 약물로도 생길 수가 있고 특히 요즘같이 더울 때는 탈수 등 이런 증상으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을 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렇게 만성으로 반복되는 어지럼증, 두통, 불편함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서 제가 개발한 게 BP 헬스 이 과학 한약입니다. 빠른 효과, 이거 체감으로 느끼는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똑같이 이 제품도 저희가 가격은 한 병이 130불인데 오늘 두 병을 주문하시면 한 병을 더 드리는 이런 이벤트를 해서 우리 워싱턴 초대석 애청자분들한테 이렇게 해드리고 싶네요.
0: 네. 이 또한 한 병에 130불인데 두 병을 구입하시면 한 병을 더 드린다고 하고요. 이 비핀 헬스가 굉장히 또 빠른 체감 효과를 직접 느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지럼증과 두통으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과학 한의학인 것 같아서 또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방송을 이렇게 지금 하다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이 GC 내추럴의 과학 한의학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효과가 굉장히 전체적으로 빠르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GC 내추럴의 과학 한의학은 특징이 많은 분들이 전통 한의학은 알고 있는데요.
0: 네.
1: 그 전통 한의학과 제조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0: 아, 네, 그렇군요.
1: 예, 원료 선택부터 배합부터 지금 인지 기능 시대이잖아요. 그래서 전통 한의학과 그리고 우리가 전통 한방의 교과서에서 나오는 것과 전혀 다르고요. 제조 방법도 전혀 다르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그 건강식품 만드는 기준보다도 또 너무 다릅니다. 여러 가지 그 만성질환을 실제 메일타 분석을 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개발한 특별한 이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 기준도 높고 또 엄격한 품질 관리 통해서 포뮬레이팅한 제품이기 때문에요. 아까 제가 지금 위장장애, 호흡기, 건강, 관절 건강, 어지럼증 이런 만성질환에 대해서 처방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는 이런 만성질환에 대해서 도와드리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정보를 드렸는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꼭 저희 본사로 전화 주셔서 이렇게 흔히 겪는 증상들을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가 자세히 들어보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일단은 병원에서 정말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건강 제품을 통해서 건강을 돌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병원 치료에도 만족을 좀 못하시고 어려움이 계시다면요. 전화번호를 좀 알려주십시오.
1: 네, 저희 캘리포니아인데요. 714-870-7582번입니다. 714-870-7582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치료 빨리. 네, 7582. 네, 714-870-7582. 714-870-7582로 네, 연락을 하시면은 상담도 해주시고 또 몸 상태도 얘기하시면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건지 추천도 네, 자세히 잘 해 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또 좀 중요한 것들, 궁금한 것들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시니어분들이 사실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가족분들도 또 젊은 분들도 이 질환은 내가 좀 안 걸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도 치매일 것 같아요. 네, 샌디 박사님, 치매 예방이라고 하면 흔히 기억력에 좋은 음식이나 영양제를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박사님께서는 치매 예방에서 뇌, 미세, 혈관, 건강과 깊은 수면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1: 네. 최근에는요, 치매 연구에서 중요한 게 다뤄지는 것은 뭐냐면은, 치료보다 예방이에요. 치료법이 뚜렷치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방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예방 연구를 하다 보니, 그게 뭐냐면 두 가지로 지금 꼽혀 있는데, 첫 번째는 뇌혈관, 특히 뇌의 미세혈관 건강 관리. 그리고 두 번째는 깊은 수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뇌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폐물 처리 제거가 문제인데 치매 예방의 중요한 출발점은 그 단순하게 우리가 기억력을 자극하는 것만 아니라 뇌세포가 건강하게 젊은 상태로 더 오래 유지하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0: 네.
1: 우리 뇌에서는 정상적인 활동 그 과정에서 여러 대사물들이 만들어집니다. 뇌에도 염증이 있고 스트레스도 받고 신진대사가 하다 보니까 이런 대사물들이 만들어지기 마련인데 그중에서는 그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앓고 있는 치매에는 그거하고 밀접하게 있는 관계는 뭐냐면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입니다. 그 베타 아밀로이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서 뇌에 과도하게 축적되면서 쌓이면서 신경 염증과 신경세포 기능 저하, 알츠하이머 병의 그 과정에 병리 과정에 연결된다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씀하고요.
0: 네.
1: 우리 뇌는 그 뇌에서 이거 베타 아밀로이드와 같은 노폐물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타우 단백질이라는 그 독성 어떻게 처리하고 제거할까 이거를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목받는 것이 바로 뇌의 미세혈관과 깊은 수면이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0: 네, 그렇군요.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면 조금 이제 일반인으로서는 좀 어려운 용어이기도 한데요. 이것이 사실 밖에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물질입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생산이 몸에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1: 좋은 질문입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게 일종 단백질인데요. 우리 뇌에서 만들어진다고 하거든요.
0: 네.
1: 네. 꼭 뭐냐면은 우리 탄수화물 먹으면은 인슐린 분비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 특정한 면역 체계가 작동해서 필요해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뇌세포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때 면역 체계를 지키기 위해서 생기는 이 단백질이 과도하게 나와서 쌓여서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독성을 일으킨다고 그래서 얘가 신경을 꼬아서 신경을 손상시킨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생성된 베타 아밀로이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몸에서 생겨요. 들어오는 네. 게 아니고. 그런데 이거를 사용하고 나서 제대로 처리되고 제거돼야 하는데 이게 제거되지 않아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0: 네.
1: 과도하게 쌓이면서 신경 염증, 혈관 변화 이렇게 자꾸 몸을 이렇게 우리 뇌를 손상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알츠하이머 병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하거든요.
0: 네.
1: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뇌를 보면은 다 베타 아밀로이드가 알츠하이머 걸린 환자들을 보면은 다 베타 아밀로이드 과도하게 쌓여 있대요.
0: 그렇군요. 네.
1: 네.
0: 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그러면 지금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치매 예방을 생각할 때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과도하게 축적되지 않는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런 예를 들자면 우리 몸에 상처 나면은 혈소판들이 나와서 그 상처를 그 혈관을 메우려고 혈소판들이 응집합니다. 불이 났으니까 소방차들이 우르르 옵니다. 그런데 이게 소방차가 너무 과도하게 너무 많이 오면은 오히려 이 길을 막고 교통 혼란을 혼잡을 일으키듯이 이 베타 아밀로이드도 우리 몸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해서 오히려 우리 몸을 해치는 이런 경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 혈소판도 나와서 그 상처를 막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와서 뭉치면 혈전을 일으켜서 결국은 그 피떡이 혈관을 막히게 하고 혈관을 터지게 할 수 있는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0: 네.
1: 좀 이해하시면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0: 네.
1: 네.
0: 그렇군요.
1: 네네.
0: 그러면은 이렇게 그 박사님, 베타 아밀로이드와 내 혈관은 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1: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뇌 건강하고 젊고 이런 환경을 만드는데 우리 꼭 기여를 해야 되는데 뇌의 혈관이 바로 중요한 거는요. 큰 혈관이 있고 작은 혈관이 있는데
0: 네.
1: 굵고 가는 혈관인데 그 중에서든 그 충분하고 안전하게 그 세포에게 하나하나에게 그 산소를 배달하는 데에서는 뇌 혈관이 미세순환이 중요해서 뇌세포를 먹이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양소 공급해주고 그리고 또 충분한 안정적이고 깊은 수면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뇌혈관과 깊은 수면, 요 두 가지 키포인트입니다. 우리 그 치매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0: 네, 그렇군요.
1: 네.
0: 이렇게 중요한 우리 그 베타 아밀로이드를 어떻게 지금 또 뇌에서 잘, 안정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가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건강한 뇌혈관과 미세순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뇌세포에게 끊임없이 그 산소와 포도당을 영양 공급을 해주는데, 그 통해서, 그 미세혈관 통해서 한다. 네. 예를 좀 들자면은, 큰 혈관은 고속도로와 같고요. 미세혈관은 우리 집 앞까지 들어오는 골목길이라고 보시면, 고속도로가 아무리 잘 뚫려 있어도 골목길이 막혀 있으면은 택배가 우리 문 앞까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0: 네, 그렇죠.
1: 네, 뇌도 마찬가지다. 네. 그래서 뇌세포 가까이까지 산소와 영양을 전달하는 데는 결국은 미세혈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뇌혈관은 단순히 산소와 영양만 공급하는 통로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1: 맞습니다. 네, 노폐물 처리까지 완성해야 되는데요. 우리 뇌에서는 혈액 뇌장벽이라는 게 있어요. 약자로 BBB라고 하는데 Blood Brain Barrier라고 해가지고 조물주가 우리 뇌의 정교한 보호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0: 네.
1: 혈액 속의 물질이 뇌 조직으로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이 조물주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따라서 건강한 뇌혈관은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 아까는 산소 배송이 중요하고 영양소 공급이 중요하고 요건 in이라고 치면
0: 네.
1: out 뭐냐면은 뇌에서 만들어진 이런 베타 아밀로이드 과다하게 쌓이고 노폐물을 이렇게 적절하게 처리하는 클린하는 요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0: 네.
1: 여기에 있어서는 뇌혈관 건강과 깊은 수면이 이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뇌혈관 건강, 아까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깊은 수면입니다.
0: 네. 아, 수면이 사실 정말 너무 중요하죠. 건강한 데 있어서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수면일 것 같은데요. 이 깊은 잠을 자는 것이 베타 아밀로이드와 관계가 있습니까?
1: 맞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그 연구팀들이 과학자들이 어떤 걸 발견했냐면요. 우리 뇌에서 전에는 없다고 몰랐던 새로운 시스템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0: 네.
1: 글림파틱이라고요.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우리 뇌에서 그런 그렇게 장치가 돼 있는데 깊은 수면 때 싹 작동해서 뇌를 이렇게 싹 클린 해 주는 특히 그 베타 아밀로이드라든가 이런 노폐물들을 싹 씻어내는 이런 작동 시스템이 있다고 해요.
0: 네.
1: 그런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 깊은 수면 때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그 보통 잠을 자면 그냥 쉰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런데 사실 이게 잠자는 동안에 뇌에서 중요한 회복과 정비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고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올 단백질 같은 이런 노폐물을 과도하게 쌓이는 거 처리하고 제거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 잠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깊은 수면 때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특히 잠을 자는데 하루 밤에 그냥 한 5번, 6번 깨요.
0: 네.
1: 그러면은 날 샜죠. 잠을 자는
0: 그렇죠.
1: 게 아니었죠.
0: 네. 맞습니다. 네.
1: 그 깊은 수면이 아닌 거예요. 수면이 우리가 이렇게 깊은 수면이 있고 또 이렇게 얕은 수면이 있는데 얕은 수면은 우리가 REM 수면이라고 그래요. 보통 우리 꿈을 꾸잖아요.
0: 네.
1: 꿈을 꿀 때는 이렇게 얕은 수면을 취했을 때 꿈을 꾼다고 하거든요.
0: 네.
1: 깊은 수면 때는 누가 와서 들어가도 모른다. 이게 깊은 수면인데 문제는 나이 들면서 우리가 잠을 자고 싶은데 자기는 잤어요. 그런데 그냥 이게 잔 게 아니에요. 이러거든요.
0: 아, 네. 그게 네, 굉장히 그것이, 문제죠. 푹 주무셔야
1: 그게
0: 되는데.
1: 문제입니다. 네. 맞아요.
0: 네.
1: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아, 그 이론은 다 알겠는데 많이 들은 얘기인데 그럼 어쩌라고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0: 네, 그 답이 뭘까요?
1: 예, 네. 오랫동안 연구해서 우리 뇌의 그 미세혈관 관리를 잘해서 뇌 장벽을 잘 관리해주면서 뇌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영 브레인 바디라고 있죠. 젊은 뇌를 유지하는데
0: 네.
1: 중요한 영 브레인 바디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깊은 잠을 잘 때 우리 뇌를 깊게 클린할 수 있고 해주는 나이트 에이드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0: 네.
1: 네, 다 캡슐 형태로 돼 있고요. 효과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영 브레인 바디 YBB 그리고 또 나이트 에이드가 깊은 잠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아. 오늘 박사님께서 뇌 세포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은 잘 공급을 하고 또 베타 아밀로이드와 같은 노폐물은 과도하게 뇌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치매는 정말 걸리고 싶지 않은 질병 중에 하나지요. 그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도움되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건강한 뇌 혈관과 깊은 수면이 치매 예방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1: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0: 네. 네. 그러면 오늘 또 이제 방송 들으시고 또 주변에도 좀 소개를 해 주시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프로모션이 있으시죠? 그 프로모션을, 한번 좀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1: 네네. 저희 이 전 제품은, 동부의 플러싱, 뉴욕, 버지니아, 뉴저지, 메일랜드, 한인약국, 또 건강마을이 있더라고요.
0: 네,
1: 건강마을에서도 그렇죠. 네. 구매 가능하고요. 상담 문의는 714-870-7582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오늘 프로모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머리는 똑똑하게, 눈은 밝게, 몸은 젊게. 사실 이게 영 브레인 바디의 효과인데 치매 예방에 좋은 영 브레인 바디 2+1으로 저희가 해드리고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드신 분은 더 많이 원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이미 드시고 계시고 더 많이 원해요. 그러면 3+2로 제가 해드릴 수가 있고요.
0: 네.
1: 그리고 꿀잠 보약이라는 나이트 에이드가 있어요. 이 제품은 자기는 수면제 아닙니다.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네. 기존 수면제하고 전혀 다르고요. 특징은 잤어요. 눈을 뜨니까 아침입니다. 깼는데 머리가 똘똘하고 맑아요. 몸은 가볍습니다.
0: 그렇군요.
1: 이게 수면제와 전형적인 구별점이에요.
0: 그렇죠. 보통 이제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이 자고 나도 깨어나지가 않고 또 그걸 먹었다고 해서 잠을 곧바로 드는 것도 아니라고 또 굉장히 또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꿀잠 보육 나이트 에이드는 그냥 드시면 잠을 잘 주무실 수 있고 개운하다는 거죠?
1: 맞아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두 시간 네. 전에 두 캡슐 딱 드시면
0: 아, 네.
1: 더 이상 내가 의지로 뭐 하려고 해도 잠이 와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잠이 네. 들고 그러니까 한 몇 번씩 깨는 분들이요. 한 5번, 6번 깬대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인데
0: 네.
1: 중간에 딱 한 번 화장실 다녀오고 새벽까지 아침까지 푹 잤다고 그래요. 세미나 있어서 스트레스 받고 걱정 많아서
0: 네.
1: 잠을 못 잤는데
0: 네.
1: 푹 자고 일어나서 머리는 맑고 몸도 가벼워서 너무 좋았다. 멜라토닌, 매그네슘 이런 걸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드시는 분들이 계셔요.
0: 그런데 그렇죠.
1: 그런 네. 분들도 나이트에이드를 드시고 와 이게 대박이다. 이거요, 이게 꿀잠 보약이에요. 이게 꿀잠 보약도 피드백입니다.
0: 네.
1: 저희 그 청취하는 저 고객님들이 달아준 이름이에요.
0: 아, 그렇군요.
1: 네,
0: 네 나이트 에이즈를 고객님들께서 꿀잠 보약이라고 지어주셨군요.
1: 예, 네. 예. 오늘 제가 2+1으로 해드리고요.
0: 네.
1: 그리고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속이 쓰리고 아플 때 위산, 과다, 위궤양, 헬리코박터 있으신 분들. 속이 불편할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세 박스 주문하시면 제가 한 박스 더 드리고요. 그리고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는 만성 기침 가래 천식에는 쉬머리가 좋습니다. 2+1 그리고 관절이 여기저기 뭐냐면 이렇게 뻐근하고 뻑뻑하고 쑤시고 아파요. 오래 써서 일합니다. 에어컨 많이 있는 데서 일하고요. 굉장히 습해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합니다. 이런 분들 너무 아파서 잠은 잘 못 자요.
0: 네.
1: 이런 분들 예 뼈가 부러진 사슴이 뜯어먹고 다시 뛰었다는 요것만 예를 다 알아요. 홍화페로라 2+1으로 제가 해드리고요. 그리고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귀에서 소리가 날 때 PP 헬스가 좋습니다.
0: 네.
1: 2+1으로 제가 이렇게 오늘 해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 그 카톡 아이디는 GC Natural. 친구를 맺으시면 저희가 또 그 선물 카드도 보내드립니다.
0: 아, 그렇군요.
1: 상담도 네. 가능하고요. 한국에도 저희가 배송해드리고요. 그리고 전 제품은 홈페이지 gcnatural.net 전 제품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아, 굉장히 또 이 GC Natural에 들어가 보면은 웹사이트에 굉장히 여러 제품들이 있고요. 저는 특별히 또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목을 굉장히 또 소중히 좀 다뤄야 할 부분인데 이 풀모투가 그렇게 또 목에도 좋더라고요. 네, 오늘은 설명은 해주시진 않으셨지만 이 제품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여러 가지 지금 눈 그리고 잠, 혈액, 또 뼈, 만성 기침, 가래, 또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귀에서 소리 날 때, 위가 편안해지는 에보디아까지 여러 제품들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소개되지 않은 여러 제품들도 있는데 직접 또 상담을 통해서 건강 상태와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면은 직접 무엇이 필요한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네, 상담 전화문의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714-870-7582 치료 빨리 네, 714-870-7582 카카오톡 아이디 있습니다. GC Natural, GCNATURAL 네, 그리고 우리 버지니아 지역에서는 건강마을에서도 직접 구매하실 수 있고요. 네, 공식 웹사이트 알려드리겠습니다. GCNatural.net 네. 공식 웹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전 제품 상세히 보실 수 있고요. 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박사님 감사합니다. 샌디 추이 박사님,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처방약으로만은 잘 낫지 않는 분들에게 약을 적게 먹어도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저희 GC 내추럴의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네, 많이 문의 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샌디추이 박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몸과 마음, 삶의 균형까지 함께 돌보는 것이 진짜 건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건강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작은 습관과 또 꾸준한 관리에서 시작된다는 것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들려주신 샌디추 박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앞으로도 또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챙겨주시길 바라면서 감사한 마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오늘 라디오 워싱턴 초대 또 두 시간 저희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요. 오늘 남은 날씨 알려드릴게요. 네, 현재 워싱턴 이런 기온은 78도이고요. 그리고 오늘 해지는 시각 7시 18분입니다. 점점 더 해지는 시간이 조금 더 이제 일찍 되는 것 같죠? 습도는 62%이고 오늘은 비가 오지 않아서 야외 활동하시기 무난한 날씨가 될 것 같고요. 최고 기온 87도까지 오릅니다. 그런데 내일부터는 좀 비가 이제 올 것 같고요. 60% 정도 비가 올 확률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금토

좋아하시는 일들도 하시면서 오늘 비가 오지 않으니까 산책도 하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여러분 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카오에서 센터빌 페어팩스 점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한국에서 먹든 그런 중국식 드실 수 있고요. 또 K-라디오 카카오톡으로 친구 맺어주시는 분들께 20불 쿠폰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평안하고 행복한 오후 되시길 바랍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7불 99.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찰 옥수수 3개당 3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증가 쌀떡국 박스당 12불 99. 풀무원 들기름 재래 파래 도시락김 20봉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2: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넉넉한 자금을 가지고 부엌 리모델링을 하시거나 화장실을 바꾸거나 혹은 하드우드 플로어를 깔고 집 안팎을 새롭게 페인트 하시면 너무나 좋은데 그런 결심을 하고 돈을 선뜻 쓰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집을 팔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분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모든 분들의 동일한 바람은 작은 돈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계획을 하다 보면 한 가지도 시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예산도 적게 들고 때로는 홈오너가 스스로 해볼 수도 있는 작은 투자로 효과 만점인 집 꾸미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드라이브웨이 실러입니다. 차고 앞에 드라이브웨이

0: 속이 다 후련해지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일은 조금 부지런하시다면 시중에서 파는 파워와시 기계를 구입해서 1년에 한두 번씩 직접 하셔도 그 비용이 절약이 되고도 남겠습니다. 집 앞에 화분이나 나무 심기도 집을 파실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는 효과 만점입니다. 커다란 화분 두어 개를 구입해서 집 대문 양옆에 놓으면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의 시선과 첫인상을 좋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크지 않은 계절에 맞는 나무를 구입해서 뒤뜰에 심는 것도 확실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제 조금 더 비용을 올려볼까요? 댁이 너무 오래되었다면 기둥과 프레임은 그대로 두고 상판, 즉 발로 밟는 바닥 부분과 핸드레일 쪽의 나무들만 걷어내고 새로 올릴 수 있습니다. 땅에 기둥을 박고 프레임을 세우는 일이 큰 공사이고 위에 상판을 얹는 일은 규격에 맞게 잘 자를 수 있는 툴이 있다면 사실 직접 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지만 좋은 컨트랙트를 고용하셔서 한다면 더욱 깔끔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집 바깥을 한번 둘러보시면 지붕 처마 밑에 페인트들이 벗겨지거나 마찬가지로 창문 주변, 가라지 도어 주변, 댁으로 나가는 문틀 주변 같은 곳들에 페인트가 상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익스테리어 페인트가 벗겨지면 그 안으로 물이 스며들고 결국에는 프레임이 썩어서 나중에 더 큰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캡핑이라고 해서 그 부분들을 사이딩 재질로 아예 쌓아버리는 방법이 있고 익스테리어 페인트를 구입하셔서 덧칠을 하시면 비용은 크게 줄지만 익스테리어 페인트는 1, 2년에 한 번씩은 꼭 하셔야 합니다. 집 안에는 부엌 캐비넷의 도어납이나 핸들을 바꾸셔도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방문마다 달려있는 문고리를 요즘 스타일로 바꾸실 수도 있겠습니다. 집을 꾸미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너무나 종류가 많습니다. 버젯을 세우시고 그에 맞춰서 전문가에게 조언을 들으시면 집을 파실 때 혹은 새로운 기분으로 집을 단장하고 싶을 때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1: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설립 37주년 감사 부흥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주제로 시드 국제선교회 평생 명예 이사장을 역임하시고 현 뉴욕 센트럴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재열 목사님이 8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22일 토요일 새벽 6시 저녁 7시 30분, 23일 주일 오전 8시 45분, 그리고 오전 10시 45분에 시간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장소는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이며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www.mpcow.org 또는 703-941-4447, 703-941-44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 기업 마케두리가 강원도 특별 제품으로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 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펼쳐지는 마케두리와 강원도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빈대떡, 인제국민학교 떡볶이,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직접 만나보세요.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 마켓두리 강원도 상품 특별전.
2: 미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미국인에게 징역 6년 1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흉기와 화염병을 소지하고 의사당으로 향한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산 제품에 예고했던 50% 관세 부과를 사흘간 전격 유예했습니다. 미국 캐나다 간 막판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중단됐던 키스톤 엑셀 송유관 사업 재개 가능성도 거론됐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폭 축소됩니다. 미 국방부는 훈련 목표와 대비 태세에는 차질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30년물 국채금리가 19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는 등 주요국 장기금리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자와 국채발행 부담에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겹치면서 장기금리가 본격적인 정상화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 디젤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하며 기업과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료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하면서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악재가 될 전망입니다. 석 달째 공석인 FDA 수장에 백악관 보건정책 참모인 하이디 오버턴 보좌관이 낙점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백신 의약품 정책 변화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메타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청소년 중독 문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주정부들은 메타가 중독성을 알면서도 방치했다고 주장했고, 메타는 SNS와 정신건강 악화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가 미 정부기관과 대학 등을 상대로 대규모 해킹을 벌인 혐의로 이란인 8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이란 혁명수비대 등을 위해 학술 자료와 지적 재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화폐 업계를 위한 맞춤형 규제안을 내놓으며 시장 제도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토큰 발행의 등록 부담을 낮추고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안이 핵심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수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 등 미 주요 대학에 중국을 비롯한 외국 기관과의 학술협력 관계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18일 가디언에 따르면 국방부는 미국 대학 30곳에 이달 말까지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검토해 결과를 보고하도록 통보했습니다. 특히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되는 협력 관계는 종료하도록 했습니다. 국방부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의 연구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하버드대를 비롯해 매사추세츠 공대, 조지타운대, 코넬대, 듀크대, 뉴욕대,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등이 이 같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밀 마이클 국방부 최고기술 책임자는 국가 안보를 훼손하는 학술협력 관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등 적대적 국가가 미국의 대학과 연구기관을 통해 첨단 기술과 연구 성과를 확보할 가능성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보고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에도 미국의 연구개발 성과가 부당하게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외국 대학과 연구기관 130곳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국방수권법에 따라 매년 갱신되는 이 목록에는 중국과 러시아 등의 군사력 관련 연구기관들이 포함됩니다. 국방부는 올해 중국과학원 산하 연구소인 우주정보혁신연구원, 국가시간센터를 비롯해 상하이 푸단대, 상하이 교통대, 산둥대, 국제관계학원을 이 명단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중국 측은 미국이 정상적인 학술 교류를 정치화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미국은 냉전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양국의 교육 과학 교류를 위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메릴랜드주가 타주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주민들에 대한 차량 등록 단속을 강화합니다. 오는 10월부터 새로운 단속 조치가 시행되면서 차량을 등록하지 않으면 하루 $7, 최대 $42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토잉이나 압류까지 이어질 수 있어 타주 번호판을 사용하는 주민들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김승규 기자입니다.
1: 메릴랜드주가 타주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차량 등록 단속을 강화합니다. 메릴랜드 차량국은 지난 7월 타주 번호판을 사용하는 주민 약 7만 9천 명에게 차량 등록 의무를 안내하는 통지문을 발송했습니다. 현재 메릴랜드 주법은 메릴랜드에 거주하는 차량 소유자가 60일 이내에 차량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10월 1일부터 새로운 단속 조치가 시행됩니다. 차량관리국은 타주 번호판을 단 차량이 메릴랜드에 등록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차량에 대한 사건을 개설하고 소유주에게 60일의 등록기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 외에도 차량을 등록하지 않으면 하루 $7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최대 60일까지 적용돼 최대 $420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등록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면 차량관리국은 해당 사실을 지방정부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차량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견인 압류하고 타주 번호판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단속은 단순히 벌금을 부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차량 운행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주는 실제 거주지에 맞게 차량을 등록하는 것이 주법상 의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납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차량 등록에 문제가 있는 주민들은 차량 관리국에 연락해 납부 방식이나 지원 가능한 방법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오는 10월 새로운 단속이 시작되면서 타주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는 메릴랜드 주민들의 사전 확인과 차량 등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라디오 김승교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장기화하는 이란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동맹국에 화풀이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도 최근 희생양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성용화 기자입니다.
2: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18일 이란에 대해 미국이 하드파워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트럼프는 동맹을 맹비난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이 막강한 군사력 및 경제력으로 다른 나라를 제압하는 힘을 뜻하는 하드파워를 내세워 약 6개월간 이란을 굴복시키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동맹국들의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후 동맹국을 난타하고 그 지도자들을 모욕하면서 미국과 맺어진 안보 관계를 활용해 개인적 정치적으로 묵은 원한을 갚아왔다고 악시오스는 분석했습니다. 이란 전쟁은 그의 이러한 충동을 더욱 심화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에 가담하지 않은 동맹국에 더욱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시오스는 그러면서 피치 에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치켜세웠던 한국은 트럼프의 동맹국에 대한 응징 캠페인에서 최근에 가장 깜짝 놀랄 희생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축소를 지시한 건 대북 억제력 확보를 위해 양국이 연례적으로 해온 을지 자유의 방패입니다. 악시오스는 이 훈련이 지난 반세기 동안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대항해 워싱턴과 서울을 결속시키는 억지 체제의 핵심 축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취재진과 만나서도 우리는 이 모든 국가를 돌아다니며 보호할 수 없다. 특히 그들은 우리를 도우려 나서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정작 필요할 때 미국이 도움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대비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이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유인을 제공하며 수세대에 걸쳐 미국의 힘을 키워온 관계망을 서서히 약화하고 있다는 게 악시오스의 분석입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유럽 담당 차관보를 지낸 댄 프라이드는 AP통신에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이 미국의 국익을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프리드 전 차관보는 이어 모든 측면에서 말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과 일본을 약화시키고 대만을 공포에 떨게 하며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불안하게 하고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을 대담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라디오 성령화입니다.
0: 일상에서 갈수록 늘어가는 AI 활용에 대해 미국 청년들이 기대보다 우려를 더 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조사 전문기관 퓨 리서치 센터는 지난 6월 22일에서 28일 미국 성인 3,488명을 조사한 결과 30세 미만 응답자의 55%가 일상의 AI 활용 증가에 대해 기대하기보다 우려한다고 답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30세 미만 청년층이 AI 활용을 우려하는 응답 비율은 이 조사를 시작한 2021년보다 24%포인트 올랐습니다. 반면 AI가 우려되기보다 기대된다는 응답은 11%에 그쳤고 33%는 우려와 기대가 비슷하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30세에서 49세, 50세에서 64세, 65세 이상 등 전 연령대에 걸쳐 AI에 대해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는 응답이 우세했습니다. 또 30세 미만 응답자의 73%는 앞으로 20년간 AI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역시 응답률이 2024년 조사의 61%보다 높아졌습니다. 수년에 걸쳐 AI에 대한 미국인들의 우려가 커진 가운데 특히 청년들이 우려하는 정도가 크고 일자리 소멸에 대한 걱정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퓨 리서치 센터는 설명했습니다. 악시오스와 청년층 데이터 분석 전문기관 제너레이션 랩이 최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18세에서 34세 미국인의 약 27%가 본인과 지인이 AI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29세 미만 대졸자의 실업률은 COVID-19 팬데믹 이전 3.1%에서 2022년 이후 3.7%로 상승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월가는 AI의 잠재력에 열광할지 몰라도 미국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이 기술을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0: 라디오 정오뉴스 이 시간은
1: 뱅크오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오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오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라디오 정오뉴스는 뱅크오프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그린자두 노란자두 파운드당 2불99, 시험유수박 금토일 한정 개당 3불99, 단호박 파운드당 99장, 찰옥수수 10개당 7불99, 냉동소 목동심 불고기 스마트카드 공개 한정 파운드당 9불99, 냉동 영게 파운드당 3불4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50% 관세 발효를 하루 앞둔 18일 부과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동부 시간으로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 게시물에 내일 아침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던 대캐나다 50% 관세를 사흘간 일시 중단했다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캐나다와 미국이 문서 최종 확정을 전제로 합의에 도달했기 때문이라며 바이든 전 대통령에 의해 오래전에 폐기됐던 위대한 키스톤 엑셀 파이프라인이 무덤에서 되살아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자동차, 주류, 유제품 산업에서 캐나다가 무역 차별을 하고 있다며 캐나다산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19일 시행될 예정이었던 이 관세는 200억 달러에 달하는 캐나다의 대미 상품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류하기 위해 그와 이틀 연속 연쇄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키스톤 엑셀 프로젝트는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미국 네브라스카주를 잇는 총 1931km 길이의 송유관 건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환경단체 등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환경 오염 등을 이유로 사업을 불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월 행정명령으로 재허가했습니다. 그러다가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1년 취임하자마자 이 사업을 중단시켰고 키스톤 송유관의 운영사인 TC에너지는 이 사업에서 철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이민 단속을 둘러싼 갈등이 이번엔 주정부 간 법적 충돌로 번졌습니다. 미네소타주가 총격 사건을 일으킨 뢰 텍사스로 달아났던 아이스 요원의 신병을 넘겨달라며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자세한 소식 김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강력한 이민 단속이 주정부 간의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키스 앨리슨 미네소타 법무장관은 민가 총격 사건을 일으킨 뒤 텍사스로 도주했다 체포된 이민 세관 단속국 요원의 신병 인도를 강제해달라는 소송을 텍사스 주지사를 상대로 제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미네소타주가 인도를 요청한 아이스 요원 크리스천 카스트로는 올해 1월 미니애폴리스의 한 주택을 향해 총을 발사했습니다. 에서 주민에게 부상을 입히고 이후 당시 상황을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된 인물입니다. 그는 체포령이 내려지자 도주했다가 지난 5월 텍사스주 수사당국에 체포돼 구금됐습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그레그 에벗 텍사스 주지사에 6월 2일 신병 인도를 요청했지만 에벗 주지사는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지금껏 해당 영장에 대한 서명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에벗 주지사가 설명하지 않으면 텍사스 주법에 따라 카스트로는 체포 90일을 맞은 다음 주에 석방됩니다. 미네소타주 법무장관실은 주간의 범죄인 인도는 행정적인 절차로 텍사스주가 개인적인 판단이나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면서 에벗 주지사가 아이스 요원을 비호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카스트로가 석방되면 기소를 피하기 위해 텍사스주에서 탈출하거나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이스는 올해 초 미네소타주에서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미네소타 주민 2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당선되면 강경한 이민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예고했으며 취임 이후 주로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이민 단속을 진행했습니다. 미네소타는 대표적인 민주당 텃밭으로 현 주지사인 팀 월즈는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맞붙은 카멀라 해리스의 부통령 러닝메이트이기도 합니다. 반면 공화당 아성인 텍사스주의 애벗 주지사는 대표적인 친트럼프 강경파로 연방정부의 국경 통제에 맞춰서 자체 단속작전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3: 디즈니가 자회사 ABC의 방송면허 취소 절차를 막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가 ABC 계열 방송국 8곳의 면허갱신 절차를 조기에 진행하고 정치적 편향 여부까지 조사하자 디즈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보복 조치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 규제와 언론 자유를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5: 거대 미디어 기업 디즈니가 자회사인 ABC의 방송면허 취소 시도를 저지하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로이터통신, CNN 방송 등이 18일 보도했습니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디즈니는 이날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연방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8개 ABC 계열 방송국 방송면허 취소 절차를 중단시켜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전역에는 200개 이상의 ABC 계열 방송국이 있으나 이들 8개 방송국은 디즈니가 직접 소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후 줄곧 자신에게 불리한 뉴스나 비판적인 프로그램을 방영해온 ABC 방송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압박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4월 ABC의 간판 토크쇼 지미 키멀 라이브의 사회자인 코미디언 키멀이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를 예비 과부라고 풍자하자 연방통신위원회는 디즈니의 방송면허 조기 갱신 신청서를 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 지상파 방송은 8년마다 면허를 갱신하며 ABC의 경우 2028년 10월에 갱신 주기가 돌아오는데 2년 이상 앞서 면허 갱신을 요구한 것입니다. 연방통신위원회가 주요 TV 방송사에 이런 요구를 한 것은 약 5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아울러 연방통신위원회는 ABC의 오전 토크쇼 더뷰가 민주당의 텍사스주 유력 연방 상원의원 후보인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을 출연시킨 것이 지상파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정치 후보자를 부를 때 모든 후보에게 동등한 시간을 줘야 하는 동일 방송 시간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조사 중입니다. 디즈니는 소장에서 연방통신위원회의 이러한 조처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BC의 방송 내용을 달가워하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가 보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장에는 또 연방통신위원회의 ABC 상대 압박이 회사 전체에 깊이 느껴졌다며 이 보복성 캠페인은 나머지 언론계의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 계산된 것이라며 ABC는 눈에 띄는 표적이며 가장 즉각적 피해를 봤지만 그 메시지는 전국의 모든 방송사를 향한 것이며 궁극적 대가는 언론계 전체가 치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과의 의견 충돌로 FDA 수장이 물러난 지 약 석 달 만에 백악관 출신 인사가 후임으로 내정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8일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하이디 오버턴 백악관 정책보좌관을 차기 FDA 수장으로 지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버턴 보좌관은 뉴멕시코대를 졸업하고 존스홉킨스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의사 출신으로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국내 정책위원회 펠로우로 일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우호적인 보수 성향 싱크탱크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연구소를 거쳐 현재는 백악관 보건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FDA는 식품부터 의약까지 미 국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품목들을 규제하는 중요한 부처이지만 지난 5월부터 수장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마티 맥케리 당시 국장이 과일향 전자담배 승인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끝에 사임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전후로 고위직들이 줄줄이 사직하고 직원 수가 3천 명 가까이 줄면서 FDA가 혼란에 빠졌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트럼프 행정부는 차기 국장을 물색해왔습니다. 신임 국장 후보로는 오버턴 보좌관을 포함해 종양학자 제프리 바시르카, 국방부 보건 담당 스티븐 페라라 등 모두 3명이 물망에 올랐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고려해 오버턴 보좌관이 최종 낙점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버턴 보좌관이 FDA 국장으로 취임할 경우 백신 정책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도 관심이 모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아동 백신 접종 권고 대상 질병을 18개 종에서 11개 종으로 축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당시 오버턴 보좌관도 함께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의 효능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왔으며 2기 행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FDA 등 관련 부서에 백신 회의론자들을 배치한 바 있습니다.
6: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3: 이스라엘이 18일 시리아 북서부의 군 공항을 공습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평화 구상 실현이 더 멀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악시우스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튀르키예 시리아 국경에서 가까운 시리아 이들리브주 소재 군 공항을 공습했으며 이는 튀르키예의 군사력 증강을 막으려는 조치였다고 미국 측에 설명했습니다. 해당 공항은 이스라엘과 시리아 국경으로부터 약 300km 떨어져 있습니다. 시리아와 튀르키예 정부도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을 비난했습니다. 공습 20시간 후에야 이스라엘 총리실은 자국이 이번 공격을 했다고 공개로 인정하면서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안보 문제에서 현상 유지에 합의했지만 시리아가 알레포 근처 한 공군기지에 튀르키예 병력 배치를 허용해 합의를 위반하려던 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튀르키예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스라엘은 이웃나라들을 폭격하고 지역의 불안정을 촉발하기 위해 핑계거리를 날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을 강타해 70명이 숨진 규모 7.7의 강진으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 수가 4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19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은 지난 15일 플로레스 섬 북부 해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이재민 4만 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7일 국가재난관리청이 발표한 12,800명에서 3배가 넘는 수준으로 급격히 늘어난 수치입니다. 사망자 수도 68명에서 70명으로 늘어났으며 부상자 수 역시 지금까지 1,100명으로 집계돼 지난 17일 213명보다 5배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국가재난관리청은 이번 지진으로 플로레스 섬 곳곳에서 주택 12,000채가 피해를 봤다며 아직도 여진이 이어져 주민들이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경찰청도 별도로 식량과 의류 등 보호물품 250톤을 지원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5시 58분께 인도네시아 동부 소순다 열도에 있는 북부 해안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고 다이애나 영국 왕세자빈의 동생인 찰스 스펜서 백작이 문화의 삶과 죽음에 관한 회고록을 책으로 펴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출판사 펭귄 랜덤하우스는 다음 달 22일 스완송 나의 누나 다이애나를 영국 등지에서 출간한다고 밝혔습니다. 12개 언어로 번역돼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출간될 예정입니다. 스펜서 백작은 다이애나 빈과 함께 지냈던 시간과 다이애나 빈이 세상을 떠난 비극적인 환주에 관한 진실을 동생의 관점에서 들려줄 것이라고 출판사 측은 소개했습니다. 스펜서 백작은 다이애나 빈의 30주기가 다가오면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며 상당수가 거짓의 바탕을 두고도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 다른 사람들의 견해에 관한 글을 쓰느니 최종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기억을 쓰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다이애나를 대신해 목소리를 내고 공개적으로 긍정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찰스 3세의 현 국왕의 왕세자 시절 첫 부인이었던 다이애나 빈은 윌리엄 왕세자와 해리 왕자 형제의 어머니이며 이혼 후인 1997년 프랑스 파리에서 파파라치에게 쫓기다가 교통사고로 3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펜서 백작은 누나의 장례식에서 왕실과 언론을 비판하는 추도사를 했습니다.
6: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라디오 정오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0: 혹시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센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캔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1: 라디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수요일인 오늘 뉴욕 1원은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한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88도, 섭씨 31도, 최저기온 74도, 섭씨 23도로 전망됩니다. 다만 내일인 목요일에는 날씨가 크게 달라지겠습니다. 대체로 흐린 하늘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부터는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외출하시는 분들은 우산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강한 비가 내리는 시간대에는 교통상황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79도, 섭씨 26도, 최저기온 68도, 섭씨 20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 워싱턴 수도권 지역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낮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도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최고기온 89도, 섭씨 32도, 최저기온 74도, 섭씨 23도로 전망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많아지면서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특히 오후에는 산발적으로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외출이나 이동 계획 있으시다면 갑작스런 소나기와 천둥, 번개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6도, 섭씨 30도, 최저기온 67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뉴욕과 워싱턴 수도권 모두 비교적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내일은 두 지역 모두 비 소식이 있는 만큼 날씨 변화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8월 19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3: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디젤 가격의 폭등에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18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디젤의 주유소 판매 가격은 이날 갤런당 $5.47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인 $5.82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디젤 가격은 지난 한 달간 8% 급등했습니다. 원유와 디젤 가격의 격차를 나타내는 크랙 스프레드는 최근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이란 전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막힌 데 따른 결과입니다. 톰 클로자 걸프 오일 수석 에너지 고문은 이미 조용한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의 중간층을 강타하는 충격이어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가격 급등은 트럭 운전사와 농민들의 비용을 끌어올리며 경제 전반으로 번져나가 인플레이션을 재점화하고 가계 사정이 빠듯한 미 소비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전미 흑인 농민협회 존 보이드 회장은 전쟁 여파로 비료 가격이 폭등한 데 이어 디젤 가격까지 치솟아 많은 농가가 압류 위기에 처해 있다며 트랙터 연료 탱크가 100갤런에 달해 한 번 주유하는 것조차 큰 부담이라고 토로했습니다. 특히 겨울을 앞두고 난방유를 구매하려는 가게,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재고를 확보하려는 소매업체, 수확을 준비하는 농가가 많은 시점이어서 연료 가격 상승의 충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연료발 인플레이션 공포는 미 국채 매도세로도 이어져 국채 금리가 수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일반 국민의 대출이자 부담까지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디젤값 폭등은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제한되고 중동 지역 에너지 인프라가 폭격을 맞으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세계 주요 공급국인 러시아의 정유시설이 큰 타격을 입고 러시아가 수출을 축소한 점도 공급난을 부추겼습니다. 미 정유업계가 공장을 최대치로 가동하며 글로벌 시장으로 연료를 쏟아내고 있지만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현 수준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나 시설 유지보수, 추가 전쟁 피해 등 단 한 번만의 돌발 변수만으로도 디젤 가격이 갤런당 $6-7 선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연료 가격 폭등은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커다란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19일부터 미국 내 한국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 해외 언론인들의 체류 방식이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그동안 적용되던 신분 유지 기간 제도가 폐지되고 최대 4년의 고정 체류 기간이 부여됩니다. 관련 소식 K-Radio가 전합니다.
4: 미 연방 국토안보부 DHS는 오는 9월 15일부터 F1 유학생과 J1 교환 방문자, I비자, 외국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고정 체류 기간 제도를 전격 시행합니다. 그동안 이들은 특정 만료일 없이 학교나 프로그램 조건을 유지하는 한 합법 체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입국 시 최대 4년 등 명확한 체류 만료일을 부여받게 됩니다. 학업을 이어가려면 미 이민국 USCIS에 별도로 체류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이민국은 체류 연장용 I-539 양식과 취업허가 신청서 I-765을 개정해 9월 15일부터 새 서식으로만 접수받습니다. 별도의 유예 기간이 없어 이전 양식을 제출할 경우 신청이 거부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OPT, 졸업 후 현장 실습 학생들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국토안보부는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발효 후 첫 6개월간 OPT 신청자 일부에게 과도기적 예외를 둘 방침입니다. 또한 학업 마친 뒤 주어지던 출국 준비 기간, Grace Period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됩니다. 대학가와 이민단체들은 학생 개개인이 이민국 심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수수료와 행정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F, J, I 비자 소지자들은 오는 9월 15일을 전후해 본인의 I-94 체류 만료일과 I-20 서류 그리고 최신 이민국 서식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K-Radio입니다.
3: 뉴욕시가 고가의 세컨홈, 이른바 삐따테를 부과하는 새로운 세금의 시행 과정과 관련해 뉴욕시의회가 어제 감독청문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세금 정책을 추진한 조란 맘다니 시장실 관계자들이 청문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 의견만 제출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5: 뉴욕시의회가 18일 화요일 고가의 세컨하우스 과세 정책인 이른바 삐다테르 세금의 시행 과정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시의회 재정위원회와 정부운영주정부 및 연방입법위원회는 18일 오후 1시에 공동 감독 청문회를 열고 뉴욕시 재무국이 새롭게 도입하는 삐다테르 세금 시행 과정과 행정 절차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에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그 관계자들은 직접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실은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대신 서면 증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대해 줄리맨인 뉴욕시 의회 의장은 맘다니 행정부가 청문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 의원들은 이번 청문회에서 뉴욕시가 삐다테르 세금을 도입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상의 혼선이 있었는지 또 납세자들에게 충분한 안내가 제공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계획이었습니다. 삐다테르 세금은 뉴욕시의 주된 거주지가 아닌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유층의 고가 세컨하우스나 맨해튼의 고급 콘도들이 대표적인 과세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금 정책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고가의 주택이 소유주의 주된 거주지가 아닌 세컨하우스로 사용될 경우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금 법안을 시행하는 초기부터 실제 거주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등을 놓고 주택 소유주들 사이에서는 혼선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일부 주택 소유주들은 뉴욕시가 주택 소유자들에게 해당 주택이 자신의 실제 주거지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도록 요구해 과도한 부담을 지웠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주택 소유주들은 시 정부가 과세 대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검증 없이 납세자들에게 상시 거주자임을 입증할 책임을 떠넘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뉴욕시가 해당 주택을 세컨하우스로 간주한 뒤 주택 소유자가 오히려 자신의 주된 거주지임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부당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장실 측은 행정부 관계자 중 왜 한 명도 청문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냐는 언론사의 질문에 아직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삐다테르 세금과 관련해서는 이미 주택 소유주들이 시행을 중단하거나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향후 법원의 판단도 이번 세금 정책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3: 뉴욕주 지방법집행기관들이 연방이민세관단속국과 맺은 이민단속협약을 종료해야 하는 시한이 오는 25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관들은 여전히 협약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뉴욕주와의 법적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석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 뉴욕주의 이른바 Local Cops, Local Crimes Act가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뉴욕주 내 지방법 집행기관이 ICE와 협약을 맺거나 유지하면서 연방정부를 대신해 민사상 이민법 집행에 나서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ICE의 287G 협약이 주요 대상입니다. 이 협약은 ICE가 지방경찰기관에 일정한 이민단속 권한을 위임하는 제도로 협약을 맺은 지역경찰관들은 이민법 위반과 관련된 체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Local Cops, Local Crimes Act 시행을 앞두고 지방기관들이 관련 협약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도 지난 7월 ICE와 287G 협약을 맺고 있는 12개 기관에 서한을 보내 협약을 단계적으로 종료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법무장관실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5개 기관은 아직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뉴욕주 롱아일랜드의 나소 카운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브루스 브레이크먼 나소 카운티 행정관은 그동안 카운티와 아이스의 협력이 질서있게 진행돼 왔다며 협약 종료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블레이크먼 행정관은 현재 변호사들과 법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호컬 주지사가 지방정부와 아이스의 협력으로 인한 피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법 시행 이후에도 일부 지방정부가 아이스와의 협력을 계속 유지할 경우 뉴욕주 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법적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법 시행이 뉴욕 지역의 이민단속과 지역경찰의 역할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또 협약을 유지하려는 지방정부들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Radio 정석인 기자입니다.
3: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화폐 업계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온 맞춤형 규제안을 18일 발표했습니다. 미 의회에서 가상화폐 시장 구조를 규정하는 법안 논의가 지연되자 증권거래위원회가 자체 규정 마련에 나선 것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가상화폐 친화 정책에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이번 제안은 가상화폐 기업이 토큰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권 등록 의무를 면제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동안 이들 기업은 토큰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때 증권법 적용 여부와 복잡한 등록 절차라는 불확실성에 직면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자금 조달 규모와 방식에 따라 별도의 등록 면제 경로를 따르게 됩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우선 스타트업 면제 경로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초기 단계 프로젝트는 4년간 최대 500만 달러 규모의 토큰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자금 조달 면제를 통해서는 12개월마다 최대 7,500만 달러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때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지속적인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두 가지 조치 모두 증권 등록 의무를 면제할 뿐 증권법상 투자자 보호 장치까지 없애는 건 아닙니다. 투자자에게 일정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사기와 시세 조종을 금지하는 증권법 규정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번 제안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은 가상화폐가 언제 증권법상 투자 계약과 분리될 수 있는지를 제시한 세이프 하버 조항입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고 발행사가 투자자에게 약속했던 핵심적인 경영 개발 활동을 완료하거나 영구적으로 중단한 경우 해당 가상화폐가 기존에 연계돼 있던 투자 계약에서 분리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가상화폐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조치는 미 상원에서 가상화폐 시장의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담은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메릴랜드주 그린벨트로 이전하기로 했던 FBI 본부를 워싱턴 DC로 다시 옮기려던 계획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연방법원은 의회가 경쟁 절차를 거쳐 이미 그린벨트 부지를 선정한 만큼 행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5년 넘게 이어진 FBI 본부 이전 논쟁이 다시 법적 공방으로 번지면서 메릴랜드의 대규모 경제 효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가 전합니다.
7: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연방수사국본부의 워싱턴 DC 재이전 계획을 막고 메릴랜드주 그린벨트 부지 이전 계획을 유지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법원은 17일 트럼프 행정부가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결정된 그린벨트 이전 계획을 일방적으로 뒤집고 워싱턴 DC의 로널드 레이건 빌딩으로 FBI 본부를 옮기려 한 것은 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린벨트 부지는 지난 2023년 바이든 행정부가 FBI의 새 본부 후보 부지로 선정한 곳입니다. 당시 연방정부는 그린벨트 부지가 설계의 유연성과 보안 측면에서 유리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메트로 접근성도 뛰어나다는 점을 주요 선정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FBI 본부 이전 문제는 약 15년 동안 이어진 논쟁이었습니다. 워싱턴 DC에 남겨야 한다는 의견과 수도권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 가운데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워싱턴 DC 등이 치열하게 유치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린벨트 부지가 최종 선정되자 메릴랜드주는 FBI 본부 유치를 대규모 경제 개발의 기회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후 그린벨트 이전 계획을 폐기하고 워싱턴 DC 중심부의 로널드 레이건 빌딩으로 FBI 본부를 옮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FBI 국장 캐시 파텔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빌딩은 과거 국제개발처 USAID가 사용하던 건물로 트럼프 행정부가 USAID 기능을 국무부로 통합하면서 공간이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메릴랜드주는 이 결정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주 정부는 의회가 FBI 본부 이전을 위해 이미 3억 달러가 넘는 관련 예산을 승인하고 후보지를 제안한 상황에서 행정부가 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사실상 메릴랜드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브레이브 보이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행정관은 법원이 의회가 경쟁 절차를 걸쳐 이미 그린벨트 부지를 선정했다고 판단했으며 행정 절차법상 행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레이브 보이 행정관은 FBI 본부 이전이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메릴랜드주와 프린스 조지 카운티에 따르면 이 사업은 7천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와 지역 경제에 약 40억 달러 규모의 경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레이브 보이 행정관은 우리는 주변 관할 구역들과 경쟁했고 결국 승리했다며 이번 사업이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역사상 가장 큰 단일 투자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메릴랜드주 역시 이번 사업을 단순한 연방기관 이전을 넘어 지역경제와 고용 창출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 앤서니 브라운 법무장관은 의회는 행정부의 후보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그 범위를 벗어나 다른 장소를 선택했다며 소송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FBI 본부를 로널드 레이건 빌딩으로 이전하기 위한 행정 조치를 당장 추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웨스머 메릴랜드 주지사도 성명을 통해 메릴랜드와 지역사회, 관계 기관들이 함께 연대해 연방정부의 결정을 막아냈다고 평가하며 FBI 본부 이전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FBI 측은 법원의 이번 판단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FBI 대변인은 법원이 정치적 이유로 사건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고 비판하면서도 FBI는 법 집행과 국가 안보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FBI 본부의 최종 이전 장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추가적인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연방기관의 입지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를 넘어 의회가 승인한 연방사업을 행정부가 어느 범위까지 변경할 수 있는지, 대통령의 행정권과 의회의 예산 감독 권한이 어디에서 충돌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FBI 본부가 메릴랜드주 그린벨트로 이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3: 국방부는 18일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위예방패 기간을 단축하는 등 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엑세스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는 전술적 역량을 강화하는 훈련은 계속하되 을지 자위예방패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축소 조치에 따라 이번 훈련은 예정했던 것보다 일주일 앞당겨 오는 21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관련 기동 훈련은 축소됐으며 일부 훈련은 취소되거나 시뮬레이션으로 전환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정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대비태세와 훈련 목표는 유지된다며 미군의 훈련 목표에 어떤 차질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 텍사스 장관에게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겁니다. UFS 연습은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훈련으로 당초 1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날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도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측의 제안에 따라 연습기간과 규모 등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고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0: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늘 푸른 농장 얼룩이 옥수수 5개 6불 99, 캘리포니아 생배추 파운드당 1불 9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2불 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 15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1: 정오뉴스. 이 시간은 벤코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뉴스는 벤코프 제공입니다.

8월 19일 수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온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 바디 2 플러스 1 세일.

0: 오픈하였습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올가닉 원.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설립 37주년 감사 부흥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주제로 시드 국제 선교회 평생 명예 이사장을 역임하시고 현 뉴욕 센트럴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재열 목사님이 8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22일 토요일 새벽 6시, 저녁 7시 30분, 23일 주일 오전 8시 45분, 그리고 오전 10시 45분에 시간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장소는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이며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www.mpcow.org 또는 703-941-4447, 703-941-444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혼자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시고 말벗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시다면 한인 시니어들의 정서적 건강과 따뜻한 일상을 위해 마련한 동무지기 K-케어 라인과 효 라인과 함께하세요. 말동무가 필요할 때 전화할 수 있는 K-케어 라인과 전문 교육을 받은 봉사자들이 정기적으로 전화를 드려 안부를 확인하는 효 라인을 통해 따뜻한 말벗이 되어드리며 외로움을 덜어드립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는 자녀분들께도 든든한 연결망, 어르신의 하루가 바뀔 수 있는 전화 한 통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지금 워싱턴 가정상담소, 동무지기, K-케어 라인과 효 라인을 신청하세요. 571-991-3033, 571-991-3033.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4: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 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11월호 8번째 페이지. 스웨덴 국왕피아도 깜짝 놀랄 세계 방송사의 신기원을 만들어가는 분이죠. 원소의 작은 삼촌,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지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5: 안녕하십니까, 곽지식입니다.
4: 자, 여러분, 주기율 표 속 원소의 쓰임새를 무려 1번 원소부터 하나하나 차례차례 알아가는 원소 오픈 더 타이밍 주기율 표가 어느덧 50번째 원소 주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5: 물론입니다.
4: 예, 예. 오랜만에 좀 많이 들어본 원소가 나와서 좀 반가운데요.
5: 주석 할 때 주자가 붉은 주자고요. 석자가 그래? 무슨 석자인지 아세요? 석자가 주석 석자입니다.
4: 돌석이 아니란 말이에요?
5: 석자가 주석 석자입니다.
4: 아, 그래서 주석 석자.
5: 그래서 주석이란 말은 사실은 주석이라고 할 필요 없이 석

0: 만 해도 그냥 주석이라는 뜻이 되는데 예, 예, 예. 앞에 굳이 붉다는 뜻의 주자 붉을 주자를 붙여가지고 예, 예, 예. 주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이 들어있는 주석도 금속이니까 주석이 들어있는 돌에서 그 금속을 빼내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주석을 구하겠죠. 뭐 온도를 높인다든가 해서 주석이 녹아나오면 그 녹은 주석 물을 모아가지고 굳혀서 주석 성분의 금속 덩어리를 만드는 이런 식으로 작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철이 들어있는 돌은 뭐 철광석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네. 주석이 들어있는 돌은 그래서 주석석이라고 해요.
1: 그러네.
0: 사실 발음이 너무 헷갈리고 이상하고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진짜 이상한 게 뭐냐면 붉을 주자를 써가지고 이제 주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주석이라는 금속 성분만 뽑아놓은 그 물건을 보면, 그러니까 그 주석 덩어리를 보면 붉은색도 아닙니다. 주석 그냥 전형적인 금속 색깔로 그냥 생겼어요. 그냥 이렇게 은색 빛깔 나오는 그냥 철 색깔, 알루미늄 색깔하고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그런 그냥 금속 색깔이에요. 주석이라고 해서 붉을 거라고 생각하면 완전 착각입니다. 왜 그런데 붉을 주자를 붙였을까요? 마땅한 이유도 사실은 없어요.
1: 이유가 없어요?
0: 그냥 좀 그렇게 굳어져 버린 겁니다.
1: 이유가 그러니까
0: 뭐 나름대로 네. 뭐 짐작하고 있는 이유는 있습니다. 네. 주석이 들어있는 그 주석석 중에 네. 주석이 들어있는 그 원료 중에 붉은 빛 나는 돌들이 좀 많은 편이라 가지고 그 원료를 생각을 해서 주석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라는 식으로 뭐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것도 뭐 딱히 그렇지도 않거든요. 주석 많이 들어있는 돌 중에 허연 것도 천지입니다. 예,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주석이란 말을 처음에 사용한 어떤 그 한자어니까 중국의 어느 지방에서 유독 빨간 돌 속에 뭐 주석이 많이 들어있었다든가 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좀 연원을 알 수 없는 뜬금없이 끼어든 빨간색입니다. 주석이 붉을 주자는.
1: 몰랐네.
0: 주석 들어가는 물질 중에 그렇게 빨간색인 것도 별로 많이 쓰는 것 중에 있지도 않아요. 네, 괜히 나온 빨간색입니다.
1: 네, 괜히 나온 빨간색. 예.
0: 그래서 주석에서 주는 중요한 말이 아니고 예. 석이 중요한 말이다. 석이 주석 석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 이름 중에 석자 들어가는 게 주석 석자 쓰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근데 영어로는 주석을 틴이라고 하거든요.
1: 틴.
0: 예, 예. 참고로 원소 기호로는 SN이라고 하는데 라틴어로는 주석을 스탄눔이라고 하기 때문에 스탄눔에서 알파벳을 글자를 따와 가지고 SN이라고 하는 거고요. 영어로는 이제 틴이라고 합니다. 스웨덴어로도 그 비슷한 발음이에요. 땐 약간 이런 발음입니다.
1: 이제 스웨덴어까지 꼭 알려 주셔야 돼요.
0: 무신 거 어떻게 하려니까 알게 됐어요.
1: 그래, 국기도 달고 네. 있는데.
0: 네, 그래서 영어로는 틴이거든요. 네. 영어에서도 이 주석이 우리말 발음에서 이렇게 좀 꼬여 있는 것처럼 주석이라는 말의 발음이 조금 엉켜 있는 이상하게 꼬여있는 그런 사례가 약간 있습니다. 주석을 어떤 용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냐면 지금은 조금 이 용도로는 과거에 비해서는 한참 덜 사용하는 편인데 과거에는 이 용도로 정말 주석을 많이 사용하던 용도로 어떤 게 있냐면 적어도 한 19세기까지만 해도 이 용도로 주석을 엄청 많이 썼었는데 주석이 이렇게 전형적인 금속 빛깔이 나면서 가공하기가 좋으면서 뭐 특별한 독성이나 이런 게 별로 없는 편이고 그리고 녹이 잘 안 쓸거든요. 그래서 어떤 용도를 많이 썼냐면 제일 흔한 금속인 철의 겉면에다가 주석을 씌우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럼 철이 잘 안 녹으니까. 그래서 철에다가 주석을 씌워놓은 거, 주석을 칠해놓은 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양철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도 사실은 헷갈리는 이야기예요. 양철은 서양에서 들어온 철이다라고 해서 양철이라는 식의 이름을 붙이는 건데 철이 중요한 게 사실 아니잖아요. 특징은 주석이 약간 석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되는데 예, 그래야 되는 건데 예, 예. 괜히 뜬금없이 서양이라는 양만 쓰고
1: 양철북도 뒤에, 그러면
0: 그러니까 다 그 양철이에요. 양철 나무꾼 이런 거 다 그 거기서 온 예, 말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철이라기보다는 겉에 씌운 그 주석인데. 예.
1: 그렇죠.
0: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참고로 헷갈리는 얘기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
1: 헷갈리는 얘기, 예.
0: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한자 문학권에서 쓰는 단어 중에 함석판이란 말이 있습니다. 함석판이란 거 있어요.
1: 그거 농촌에서
0: 그것도 이제 뭐 지붕이라든가 예, 이런 식으로 예. 철 중에서 녹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겉면을 뭘 씌운 그런 철을 함석판이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1: 과자 모양으로 생긴 거.
0: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아연편 할 때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함석판의 그 함석이라는 게 사실은 아연을 씌운 철을 함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함 아연판이라고 하든지 함은 포함하고 있다 뭐 이런 뜻을 쓰는 한자거든요. 함 아연판이라고 하든지 석자로 왜 주석 석자를 써서 왜 함석판이라고 하는 거야? 헷갈리게.
1: 제가 안 그랬어요. 제가 안 그랬어요.
0: 근데 이게 희한하게 이렇게 주석하고 아연을 이걸 이렇게 좀 혼동해서 쓰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조금 차차 말씀드리고 영어에서 헷갈리는 이야기부터 더 많이 말씀드리면 영어권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양철이라고 해가지고 철에다가 주석을 씌운 거에서 주석은 이야기를 안 하고 철만 강조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다면 영어권에서는 주석이 영어로 틴이잖아요. 그런데 주석을 씌운 철도 그냥 틴이라고 하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흔히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뭐 틴캔이다 이런 말을 사용하거든요.
1: 틴캔.
0: 네, 틴캔이다. 예, 예. 그러니까 무슨 뭐 주로 과자나 과자나 뭐 과일이나 통조림이나 뭐 차나 커피나 이런 걸 담아놓은 금속 상자 있잖아요. 금속 통. 요런 거를 옛날에는 철에다가 주석을 씌워놓은 재질로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거를 틴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직역을 하면 주석통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주석은 씌워놓았을 뿐이지 그 재질은 사실은 양철이거든요. 네, 그래서 주석은 씌워놓았을 뿐이지 본체는 철인데 그냥 그거를 주석이라는 말로 퉁쳐서 말하는 경향이 영어권에서는 꽤 많이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심지어 영어권에서는 어떤 말도 사용하냐면 티틴 이런 말도 사용해요. 티라는 거는 차? 차잖아요. 그죠? 예. 티틴이라면 차 주석이라는 뜻이 되는데
1: 네.
0: 차를 담아놓는 주석통, 정확하게 말하면 주석을 씌워놓은 철, 양철통을 티틴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그 오즈의 마법사 이런 거에 나오는 예. 양철 나무꾼 예. 있죠. 그 우리나라 좋아요. 말에서는 양철 나무꾼이라고 돼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죠?
1: 맞아요.
0: 영어권에서는 이런 거를 틴맨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1: 아,
0: 그러면 주석 인간, 주석 나무꾼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주석 나무꾼이 그렇게 강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양철 나무꾼이 더 맞는 말이거든요.
1: 주석 나무꾼은 강할 것 같아요.
0: 네. 철로 돼 있고 겉에 녹슬지 말라고 주석을 입힌 것일 뿐이거든요.
1: 그렇죠.
0: 그런데 영어권에서는 희한한 이거를 틴이라는 말이 어감이 좋아서 그런가? 다 그냥 주석으로 퉁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좀 제일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사례가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금속으로 돼 있는 거 얇게 나온 이런 종이 같은 건데 금속으로 돼 있어가지고 요리할 때 씌우기도 하고 바닥에 깔기도 하는 그거를 흔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를
1: 쿠키 호일 호일
0: 호일 네. 쿠킹 호일 포일이 네. 이렇게 얇은 판이라는 뜻이니까
1: 예.
0: 정식 명칭으로는 쿠킹 포일이라고 하고 쿠킹 호일이라고 하고
1: 네네네.
0: 뭐 좀 이렇게 그냥 한자어로 우리말로 쉽게 얘기할 때는 그런 걸 뭐라고 통상 많이 불러요? 그냥 맞는 말은 아니지만
1: 뭐라 그러죠?
0: 은박지 이런 식으로
1: 은박지, 은박지, 그렇죠. 은박지.
0: 은으로 안 돼 있지만 그냥 대충 은색 난다고 해서 은박지라고 그러잖아요.
1: 때.
0: 그죠?
1: 에.
0: 사실은 그거 요즘에 다 알루미늄으로 만들죠. 그죠?
1: 아,
0: 알루미늄으로
1: 예.
0: 다 만들어요. 요즘에는 다 그런 거죠. 그죠? 그런데 알루미늄 박지 이런 식으로 안 말하고 그냥 은박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1: 아,
0: 그죠? 근데 영어권에서는 그거를 쿠킹 포일, 쿠킹 포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1: 예.
0: 틴 포일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1: 아,
0: 틴 포일.
1: 그렇구나.
0: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자고 번역을 하자면 약간 주석박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김치 이름 같지 않습니까?
1: 주석박지.
0: 뭐 그 틴 포일이라고 영어권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예. 알루미늄 포일인데 얼마나 엄밀하게 말하면 알루미늄 주재료니까 요즘에는 웬만한 통조림 캔이나 무슨 뭐 상자 이런 것도 알루미늄으로 만드는 경우 되게 많죠, 그죠? 근데 그거를 굳이 무슨 알루미늄 박스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고. 영어권에서는 뭐 틴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1: 그렇구나.
0: 한동안은 그런 통조림 같은 거 요즘은 통조림 중에 얄팍하고 아 이거 전에 한번 했었던가 전에 한번 했지만 다시 한번 복습으로 참치캔하고
1: 예, 예.
0: 맥주캔하고
1: 네.
0: 같은 깡통인데 네.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안에 뭐 참치가 들어있다 맥주가 들어있다 이거 말고
1: 맥주, 맥주캔은 이렇게 찌그러지죠.
0: 그렇죠.
1: 네, 참치캔은 쉽지 않죠.
0: 그렇죠.
1: 네.
0: 뭐 그게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차이인데
1: 강도 강도
0: 조금 네. 더 들어가서 이야기해본다면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맥주캔은 알루미늄으로 보통 만들고 참치캔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듭니다.
1: 아, 스테인리스,
0: 스테인리스
1: 스틸.
0: 강으로 만듭니다.
1: 예, 그러니까
0: 철로 만드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요즘은 그런 튼 그래서 분리수거할 때 예. 분리수거를 그걸 결국은 따로 해서 가게 됩니다.
1: 아, 그렇지.
0: 영주에 알루미늄 재생공장 큰 거 있다 말씀드렸죠.
1: 그렇죠, 그렇죠. 예.
0: 거기로 참치캔은 안 가는 거예요. 참치캔은 그런 고철 철은 녹여가지고 다시 녹여서 재생해서 새로운 철을 만드는 그런 공장이 전기로라는 기계에 들어가면 그게 녹아가지고 새 철이 됩니다. 이런 거는 서해안 쪽에 당진이라든가 인천 이런 데 큰 공장들이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같은 캔처럼 대충 버리지만 참치캔은 서해안에 당진으로 가고 알루미늄 캔은 경상북도 영주로 간다. 그렇게 됩니다.
1: 그러네요. 예.
0: 예. 그래서 요즘은 다 그렇게 만드는데 옛날에는 그런 통조림 캔들도 다 양철로 많이 만들었거든요.
1: 아.
0: 알루미늄을 만들 수 있는 기술, 알루미늄 편에서 말씀드렸죠. 20세기 초 들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 예.
0: 스테인리스 강을 만들 수 있는 기술 역시 20세기 기술의 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거를 다 양철로 주석 을 씌워놓은 철로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1: 네.
0: 그 전통 영어권에는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런 깡통통 금속재 재질 이런 거를 뭐 걸핏하면 심지어 나무꾼도 예, 주석틴이라고 부르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1: 예.
0: 이거 얘기 안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서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제발 하나만 이거 얘기해야지 넘어갈 수 있어요.
1: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예, 하십시오. 예. 예.
0: 전통적으로는 예, 예, 예. 그러니까 아주 옛날로 통조림 이런 게 개발되기 전 과자 상자 이런 게 개발되기 전에는 주석의 제일 뿌리 깊은 근본적인 용도는 사실은 우리 뭐 국사 시간에 역사 시간에 배우지만 우리 문명이 처음으로 나타내가지고 본격적으로 문명을 이루기 시작했을 때 석기시대에서 금속을 쓰는 시대로 처음으로 넘어왔을 때 많이 사용하던 도구가 청동이었는데 그렇죠. 네. 구리만 사용하면 너무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구리가 단단해지라고 좀 섞는 게 주석이다.
1: 맞습니다. 배웠죠.
0: 이 네. 용도로 주석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1: 네, 그렇죠? 네, 네, 네. 네,
0: 그런데 아까 주석하고 아연하고 함석판 이런 것식으로 함석판에는 아연이 들어가는데 왜 주석 석자를 쓰지? 이게 좀 헷갈리는 이유가 주석 대신에 아연을 섞어도 구리를 이렇게 튼튼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1: 아, 그렇구나. 비슷한
0: 그러다 보니까 구리하고 아연을 좀 오락가락하는 그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예, 예. 원래는 근데 주석을 더 먼저 많이 썼고 아연 쓰는 기술은 좀 기술이 더 발전하면서 더 많이 퍼진 거다라고 보시면 좀 맞습니다.
1: 청동기 유적 중에는 그럼 아연 쓴 것도 있어요?
0: 아연을 주석 대신에 그렇게 쓴 건 없습니다.
1: 그때는 아니니까.
0: 아, 근데 이게 또 헷갈리는 게 성분 분석을 해보면 또 의외로 아연이 좀 섞여 있는 것도 있어 또.
1: 아, 그래, 그래?
0: 희한하게 예, 예. 아연을 일부러 막 넣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우리 아연 펜 할 때 아연하고 구리를 섞어 놓은 건 뭐라고 부르는지?
1: 아, 아연 더하기 구리?
0: 아연 더하기 주석은 청동이죠.
1: 그거 황동.
0: 예, 영어로는 네. 브라스라고 하고.
1: 그렇죠. 브라스 밴드.
0: 청동은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브론즈라고 합니다. 브론즈.
1: 아, 그게 브론즈.
0: 예, 브론즈가 청동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아, 주석 관련해서는 이름 헷갈린 게 너무 많아요. 우리
1: 그러네.
0: 동메달이라고 하는 거죠, 동메달.
1: 네.
0: 영어로는 브론즈라고 하죠, 그죠? 네. 그래서 엄밀하게 말을 번역을 하면
1: 청동메달.
0: 청동메달이 맞습니다.
1: 예.
0: 자, 그런데 옛날에 이제 고대 그리스 시절에는 청동으로 막 메달 만들어주고 했으니까 그걸 브론즈 메달이라고 하겠죠?
1: 네.
0: 현대의 올림픽 메달은 대부분 또 청동을 안 만들어요. 대부분 순수한 구리에다가 뭘 좀 섞어가지고 만듭니다.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오히려 동메달이란 말이 또 그 성분 분석의 결과는 또 좀 더 맞는 말이에요.
1: 그러네.
0: 그래서 이게 용어가 또 헷갈리는 게 많습니다. 용어 헷갈리는 거 말하는 김에
1: 네.
0: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정리를 하면 일단 하나 좀 짚고 넘어가 볼 거. 아니, 짚고 넘어가 보기 전에
1: 용어 특집이네.
0: 예, 보기 전에 좀 이상한 거 더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 예, 예, 예.
0: 청동의 동은 구리란 뜻이고
1: 네.
0: 청동의 청은 주석을 섞으면 왜 그걸 청동이라고 할까요?
1: 아, 주석에 주는
0: 청은 청은 청은 무슨 청자예요?
1: 풀을 청이겠죠.
0: 풀을 청자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그러면 주석을 섞으면 구리가 뭐 청색으로 변하나?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 꽤나 많이 계십니다.
1: 근데 청동기 막 검 같은 청동 검 같은 거 보면 푸른 빛이 나.
0: 아, 정말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1: 아, 그래. 네.
0: 정말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동이
1: 네.
0: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청동 제품이 네. 사용하면서 좀 오랜 시간이 지나면, 네. 이렇게 겉면이 푸르스름하게, 약간 초록 빛깔 비슷하게 변하는, 동상 같은 것도 만들어져가지고 좀 오랜 세월이 지나면, 초록색으로 이렇게 푸르스름하게 이렇게 변해야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1: 맞아요. 네.
0: 그러니까 그거를 브론즈의 전형적인 색깔이라고 하면서, 이걸 한자로 옮길 때는, 아, 그러니까 옛날 영어권 사람들이나 뭐 이탈리아, 그리스어 이런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청동으로 만든 동상 같은 걸 중국에 와가지고 보여주면서 이게 브론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겠죠. 그러면 아 저게 일반적인 구리는 아닌 것 같고 뭐 청색 나니까 청동이라 하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갖다 붙인 건데
1: 예, 예, 예.
0: 하, 참 이게 왜 이렇게 이름을 헷갈리게 지었을까요? 청동 제품이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 공기 중에 산소나 수분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겉면이
1: 예.
0: 이렇게 푸르스름하게 초록 색깔로 변하는 거는 맞기는 맞거든요.
1: 예.
0: 그런데 그렇게 변하는 이유는 주석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라 구리 때문에 그냥 변하는 거예요.
1: 아, 구리 때문에.
0: 그래서 청동이 아니라도 그냥 동 제품은 어지간하면 그렇게 변하는 게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록색으로 변하는 거의 핵심이 주석이 아니에요, 사실은.
1: 그렇지.
0: 그러니까 청동이라는 이름을 좀 잘못 붙인 겁니다.
1: 그럼 동을 바꿔야지. 바꿀 거면.
0: 아, 그러니까
1: 아닌가?
0: 이상한 이름이 애초에 이상하게 붙은 거예요.
1: 예, 예, 예.
0: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사당 지붕.
1: 그렇죠.
0: 약간 민트 색깔 비슷한 초록 색깔 비슷한 청색 색깔이죠. 그 원래 구리로 만든 지붕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반응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약간 그 색깔 변한 거거든요.
1: 맞아.
0: 자유의 여신상 그
1: 자유의
0: 색깔이
1: 여신상.
0: 있죠.
1: 예, 예.
0: 우리나라 국회의사당 지붕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1: 예.
0: 원래 그 색깔이 아니고 구리 색깔이었습니다. 근데 그 색깔로 변한 거거든요. 청동 색깔로 변한 거예요.
1: 예. 제가 국회의사당 거기에, 색깔이랑 똑같네. 지붕
0: 근데
1: 색깔이랑.
0: 거기에 예. 주석이 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별 상관없이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냥 구리 때문에.
1: 아...
0: 그래서 구리에 주석이 들어간 게 뭐 말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1: 예, 예, 예, 예.
0: 청동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게 돼 있는데
1: 예.
0: 약간 좀 잘못 붙인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혼동할 수 있겠네요.
0: 그렇습니다. 괜히 이 말을 드리는 바람에 괜히 또 혼동이 생기셨죠. 아,
1: 이거 진짜
0: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면 뭐 그 브론즈가 청동이고 뭐 색깔 오래되면 뭐 푸르스마가 변하고 뭐 그런 거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1: 아까 하나 더 있다 그랬죠.
0: 하나 더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옛날에 많이 옛날이라는 게 한 뭐 조선시대 후기 이럴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던 금속 재료 중에 노쇠라는 게 있습니다. 노쇠. 노쇠.
1: 노쇠.
0: 네, 노쇠. 노쇠.
1: 뭐 쇠 녹 생기면 녹쇠.
0: 아, 전혀 아니에요. 우리 요즘에는 이제 육이라고도 부르죠. 아, 한정식집 이런 데 가면 이제 누리끼리 하게 해가지고 밥그릇 같은 거, 접시 같은 그렇죠. 거, 수저 같은 거 이런 거 맛있게 이렇게 그런 거. 육이라고 하고 순우리 말로 노쇠입니다. 노쇠. 아,
1: 그래, 노쇠죠.
0: 노쇠죠. 노쇠그릇. 노쇠입니다. 노쇠가 어디 사전 같은 데 찾아보면 노쇠가 구리하고 아연의 합금이다. 황동이다. 브라스다. 라고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렇게 말하면 약간 오해의 소지가 큽니다. 아, 왜냐하면 옛날에는 황동 재질을 구리하고 아연의 합금을 노쇠라고 안 불렀어요. 그런데 근대 현대에 들어오면서 그거의 색깔이 비슷하고 재질도 좀 비슷한 느낌이니까 좀 혼동이 되면서 황동을 노쇠라고 부른다라는 말이 좀 뒤늦게 생긴 겁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노쇠라고 부르던 거는 뭐였냐면 구리하고 주석을 합금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게 청동입니다. 청동.
1: 아, 그러네. 그러니까
0: 청동이란 말 대신 노쇠라는 말을 사용하면 사실 훨씬 덜 헷갈릴 거예요. 그런데 청동은 주로 브론즈 재질로 만드는 뭐 동상 같은 거 만드는 그럴 때 청동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네. 우리가 이런 유기 숟가락이나 젓가락 그릇을 만들 때 쓰는 그 정도 재질의 그런 거를 별도로 따로 노쇠라고 특별하게 부르다 보니까 그게 그거라고 잘 이렇게. 같은 거라고 잘 안 부르는 경향이 아니, 있는데.
1: 근데 왜 황동이라고 그랬어, 그거를? 예.
0: 사실은, 그러니까 황동은 원래 따로 있던 말이죠. 브라스의 번역어입니다. 그런데 노쇠하고 색깔이 비슷하다 보니까 황동하고 노쇠 사이에서 좀 혼동이 생긴 거예요. 지금은 국어 사진 찾아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걸 또 타파하기도 또 쉽지 않습니다.
1: 아니, 지금 돌이키기 힘들어요.
0: 지금은 좀 혼란이 생겼는데. 전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유기, 노쇠라는 거는 사실은 청동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주석의 구리에 주석을 타가지고 한 20% 내외로 탑니다. 예, 그 정도 섞어가지고 만든 게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많이 쓰던 그런 재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예.
0: 18세기에 활동한 유득공 같은 뭐 조선시대 학자, 이런 분이, 작가, 이런 분이 썼던 경도 잡지 같은 이런 책을 보면, 경도니까 서울이라는 뜻이겠죠. 수도라는 뜻이니까. 서울의 당시의 풍속 유행을 설명을 하면서 이상하게 이 청동 유행이 불어닥쳐가지고, 노쇠 유행이, 유기 유행이 엄청나게 불어닥쳐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밥그릇, 숟가락, 대야, 심지어 요강까지 온갖 물건들을 다 노쇠로 만드는 돌풍이 불고 있다.
1: 그래요.
0: 모든 서울 시민들이 당시로는 한성 부민이라고 불렀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노쇠로 모든 걸 만들어 쓰고 있다. 야. 왜 이런 유행이 우리나라에 생겼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야기가 경도 잡지에는 적혀 있을 정도입니다. 예. 만약에 그 시대의 그 풍습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꾸준히 계승되어가지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로 지금 삶의 양식으로 계승이 됐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은 사실은 유럽권에 있는 게 미국에 있는 게 들어온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풍습대로 세면대 혹은 변기, 욕조 이런 게 도자기 비슷한 재질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게 약간 이탈리아 이런 데 약간 유럽권에서 좀 상류층.
1: 루이 14세가 썼을 것 같아요.
0: 그런 문화잖아요. 그렇죠. 예. 도자기로 그런 걸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 풍속으로 우리가 급격하게 전환되지 않고 조선시대 풍속이 그대로 계승됐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세면대라든가 변기 같은 게 다 노쇠로 그렇지요. 청동으로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것도 되게 묘한 문화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이건 좀 과감한 제안이긴 합니다만 좀 뛰어난 예술적인 분들이 해주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약간 한국 스타일의 정통 어떤 건축을 해본다. 뭐 그런 시설을 꾸민다. 한옥 호텔을 만든다라고 하신다면
1: 제2의 노쇠붐.
0: 도자기로 되어 있는 세면대 대신에 노쇠로 되어 있는 세면대를 좀 이렇게 설치를 하면 약간 분위기 묘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오늘 주석 이야기를 하는 김에 구리와 주석의 합금인 노쇠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해볼 수 있겠죠.
1: 수백 년 전 경도 잡지에서 다뤘던 노쇠 붐을.
0: 그렇습니다.
1: 후에 잡지사에서.
0: 그렇습니다.
1: 이렇게.
0: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주석을 주로 어디서 이제 채굴하고 또 이제 일상에서 어디에 주로 활용되는지 궁금합니다.
0: 아, 좋은 질문이십니다.
1: 네.
0: 주석을 일단 제일 흔하게 쉽게 딱 봐도 주석 이렇게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아 요즘은 또 좀 없어졌는데 그 옛날이란 게 한 20년 전쯤에 이럴 때 옛날에 한 20년 전쯤에 그때 우리나라에서 좀 색다른 맥주집을 열면 장사에 성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맥주집들끼리 막 여러 가지로 경쟁하는 그런 열풍이 좀 불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뭐 세계 각지에 맥주를 판매한다 이런 맥주집들 막 등장하고 어, 예, 세계 맥주 그렇죠. 전문점 이런 게 20년 전쯤에 막
1: 비슷한 거 엄청 생겼죠. 네,
0: 그런 시대가 예, 막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맥주집들이 막 무한 경쟁을 해가지고 예. 여러 가지 희한한 맥주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잔을 내어주고 거기다가 술을 따라주면 될 텐데 잔을 냉장고에 꽁꽁 얼려놨다가 예. 잔에 이렇게 막 이렇게 서리가 끼어 있는 채로 보여주면 예. 더 시원한 느낌 드니까 그렇게 파는 데가 있었고
1: 예, 예, 예, 예.
0: 어떤 데도 있었냐면 그 맥주 따르는 큰 그 그릇 2000cc, 3000cc짜리 그 그릇 있지 않습니까? 예. 통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이상한 뭐 거품 나오는 장치라든가 무슨 뭐 이상한 전구로 불빛 번쩍번쩍하는 장치를 맞아, 달고 맞아, 있어, 있어. 이상한 뭐 연기 나오는 드라이아이스 기계 같은 거 막 해놓은 막 별의별 그런 게 다 있었습니다.
1: 예, 예, 예.
0: 그 와중에 그 시대 때 좀 유행해가지고 조금 지금도 흔적은 좀 남아있을 텐데 유행했던 게 어떤 게 있었냐면
1: 오, 예.
0: 독일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데 가면 맥주잔을 유리잔이 아니라 주석잔을 만들어가지고 어? 그 주석잔에다가 맥주를 담아놓아서 먹는다. 뭐 이런 게를 전통적인 독일의 맥주 마시는 방법이다라고 해가지고 네. 유행을 했던 그런 가게들이 우리나라에도 좀 있었습니다.
1: 아, 주석잔?
0: 예, 네, 뭐, 못 들어보셨나요?
1: 네.
0: 주석잔이라는 게 맥주, 주석잔이라는 게 지금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네. 다양한 형태의 주석잔들이 있어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네. 금속으로 만드는 아~ 컵입니다.
1: 아, 이거 뭐 저기 외국 사극에서 많이 봤지.
0: 네, 그 여러 가지 형태로 그래, 그래, 그래. 이런 뭐 조각, 장식 이런
1: 맞아,
0: 걸 많이 붙여놓죠.
1: 저희 집에도 하나 있었어요.
0: 네, 무슨 뭐 네. 동물 머리 모양 이런 거 붙여놓기도 하고 뭐 무슨 뭐 사자 모양 이런 게 새겨져 있기도 하고 무슨
1: 맞아, 맞아.
0: 여신이나 무슨 뭐 용사 바이킹 뭐 이런 게 새겨져 있기도 하고
1: 이게 주석이고
0: 그런 걸 만들어 했는데 이걸 주석잔이라고 하면서 네. 많이들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주석잔이라고 하면서 나오는 것 중에 사실은 뭐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던 것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알루미늄이 너무 안 쓰고 흔한 거니까
1: 예.
0: 스테인리스로 만든 거 스테인리스 강으로 만든 것도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렇습니다만 뭐 진짜 주석잔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주석잔이라는 식으로 나오던 유럽에서 나오는 제품들 중에 상당수는 뭐 물론 양철로 그러니까 철에다가 주석을 씌워놓은 제품도 꽤나 있었습니다만
1: 네.
0: 퓨터라고 하는 것들도 꽤나 많이 있었어요. 퓨터. 퓨터라는 게 뭐냐면 진짜 주석이에요. 주석. 주석 덩어리로 만드는 거예요. 뭐 순수한 주석으로 만드는 경우는 잘 없고요. 보통 주석이 주로 많이 들어가는 성분이고 몇 퍼센트 정도 다른 금속을 섞습니다. 구리를 섞는 경우도 있고요.
1: 예, 예, 예.
0: 청동은 주로 구리에다가 주석을 약간 섞었다면 이 퓨터는 주로 주석에다가 구리를 약간 섞는 거죠. 구리 대신에 뭐 은을 넣는 경우도 있고요.
1: 아, 그래요?
0: 옛날에는 납도 많이 넣었습니다. 근데 납이 몸에 안 좋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는 뭐 납은 잘 안 사용하죠.
1: 그렇겠죠.
0: 그래서 퓨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식기나 그러니까 주석 덩어리입니다. 주석 덩어리에 다른 금속 좀 탄 거. 요걸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식기나 그릇이나 무슨 뭐 컵이나 이런 걸 만드는 게 유럽권에서 특히 독일, 뭐 북유럽 이런 쪽에서 꽤나 많이 실제로 퍼져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이제 북유럽 스타일이다, 북유럽 디자인이다 이런 예. 말을 왕왕 사용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예.
0: 그죠? 어떤 걸 좀 북유럽 디자인이라고 하는 느낌입니까?
1: 약간 좀 이렇게 좀 대체적으로 하얗고요.
0: 아, 예.
1: 그리고 약간 미니멀한 그런 느낌.
0: 좀 너무 요란한 예. 장식 같은 게 별로 없으면서
1: 그렇죠, 그렇죠.
0: 막 좀 산뜻하면서 큰 장식은 없는데 예. 건조한 듯하면서도 뭔가 좀 어떤
1: 깔끔하고.
0: 감각이 있는
1: 그렇죠.
0: 그런 느낌일 때 막 북유럽 스타일이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1: 예.
0: 그 북유럽 스타일 이런 걸 도대체 유행시킨 사람은 누굴까요?
1: 어?
0: 그런 사람들로 꼽는 사람들 중에 네. 에스트리드 에릭슨이라고 하는
1: 네.
0: 여성 사업가가 있습니다.
1: 오,
0: 네. 뭐 어느 나라 사람이겠습니까? 뭐 당연히 스웨덴 사람입니다.
1: 예, 예, 예.
0: 에스트리드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1: 네.
0: 이 사람이 이런 자신만의 이 사람 원래 미술 교사 출신입니다. 학교 선생님이었던 사람이었어요.
1: 예, 예.
0: 그런데 이제 디자인 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서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담아낸 수많은 디자인 소품들, 패션 소품들, 뭐 여러 가지 그릇들, 가구들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런 게 북유럽 스타일이다라는 거를 세상에 퍼뜨리는데 산업적으로 기업의 활동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 걸로 많이들 이야기한 사람이 이 에릭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에릭슨이라는 분이 초창기에 많이 만들어서 팔았던 제품이 바로 이 퓨터 계통의 제품들이었습니다. 주석으로 만든 그릇, 주선으로 만든 뭐 컵 이런 것 또는 다른 뭐 공예품 뭐 전등 갓 뭐 이런 거
1: 네.
0: 이런 거 많이 만들어가지고
1: 네.
0: 이분 이 에릭슨 이분 회사 이름에도 아직도 뭐 주석이라는 이름이 붙어 들어 있고 막 이래요.
1: 아 그래요?
0: 예, 뭐 그 회사 제품 중에 지금은 주석 들어간 제품 그렇게 많지도 않거든요. 근데 아직도 회사 이름에도 주석이 들어 있을 정도로
1: 네.
0: 예, 스웨덴 우리가 북유럽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 예, 그거의 성장에도 주석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 네. 자, 뭐 인류 역사에서 뭐 청동기 시대뿐만 아니라 뭐 지금까지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금속이었습니다. 50번째 원소. 주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곽지식 작가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백범 김구 주석, 중국 시진핑 주석할 때 주석이란 직위는 주인 주자의 자리 석자를 써서 가장 중심이 되는 자리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전에 썬킴 선생님이 영단어 프레시던트의 어원을 알려주신 적이 있는데 이제 앞에 나온다는 뜻의 프리와 앉아있는 사람이란 뜻의 시던트의 조합이라고 이제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대통령보다도 주석이 의미상 프레시던트에 더 들어맞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외국에서도 뭐 시진핑 주석할 때 주석을 프레지던트라고 표기한다고 하네요. 자, 주석편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1: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7불 99.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찰 옥수수 3개당 3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진가 쌀떡국 박스당 12불 99. 풀무원 들기름 재래 파래 도시락김 20봉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8월호 12번째 페이지. 천혜 특집 첨성대 굴욕의 상처를 오늘 제대로 씻고 가겠다는 분이죠.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1: 아직도 생생합니다. 천혜 특집 천초특강 때.
2: 그렇죠.
1: 첨성대를 주제로 정말 명강연을 보여주셨는데.
2: 뭐 명강이었는지는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뒤에서 우리 친구가. 자고 있을 거란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그때도 이 자리였었거든요.
1: 질녀, 네, 저희 조카의 결례로 인해서. 그래서 이 시간에 박광일 선생님께서 내가 신라에서 얻은 오욕을 신라로 씻겠다.
2: 그럼요. 네. 우리 집안이 발상된 곳이 그렇지. 바로 그렇지. 또 경주 신라.
1: 아, 그래서 더 약간 네.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셨을 것 하니까요. 같은데.
2: 네.
1: 자, 그래서 경주의 또 다른 대표 유적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2: 네. 아마 한국인이라면은 이 장소를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바로 석굴암입니다.
1: 석굴암 얘기를 해주세요.
2: 네.
1: 네. 석굴암이 원래는 이름이 석굴암이 아니었습니다.
2: 그렇습니다. 석굴암은 이제 불국사의 암자가 되면서 석굴암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그러니까 보통 큰 절이 있으면 그 옆에 같이 스님들이 수행하는 공간을 무슨 암 이렇게 부르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불국사에 딸려있는 암자처럼 불리고 실제로 그 역할도 합니다.
1: 네.
2: 그래서 지금은 석굴암이라고 부르는데 삼국유사를 보면은 그 절은 석불사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1: 석불사입니다.
2: 네, 그러니까 불국사와 석불사는 대등한 지위의 사찰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 네.
2: 삼국유사의 이 내용이 이제 그 조금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 네.
2: 그 내력을 보면은 이제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이 불국사하고 석굴암, 그러니까 석불사를 지었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편하게 이제 석굴암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1: 네.
2: 석굴암을 지었다고 하는데. 원래 이제 모량리의 경조라고 하는 조금 가난한 여인이 있었고 그 여인의 아들이 이제 대성이었습니다.
1: 네.
2: 그런데 어느 날 점계라고 하는 스님이 네. 그러니까 시주를 하러 온 거예요. 근데
1: 네.
2: 경조가 가난한 여인이니까 시주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1: 네.
2: 그러면서 이제 점계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시주를 많이 하면 복을 받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성이 듣다가 우리가 저 소작 짓는 땅이 있지 않느냐. 그 땅에서 나는 거 하고 그 소작 짓도 어떻게 해서 절에다가 바치면 좋지 않을까?
1: 없는 살림에.
2: 없는 살림에. 그럼 우리가 더 복을 받을 거예요. 하니까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따라서 했죠.
1: 예.
2: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서 이 대성이라는 아이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1: 어? 예.
2: 그런데 그 대성이 죽는 날 그 굉장히 유명한 재상 집안, 김문량 집안에 너희 집에 모량리에 대성이라는 아이가 태어날 거다. 라고 위에서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오는데 그날 부인이 임신을 한 거예요.
1: 김문량의 부인이요?
2: 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10개월 뒤에 아이를 낳았는데 손에 뭔가 금으로 된 조그만 조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1: 예.
2: 그래서 그 손을 이렇게 쫙 펼쳤더니 대성. 그러니까 처음에 그 아이가 임신했을 때 그 대성이라는 말이 맞았구나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잘 키우고 우리 아들이니까
1: 예.
2: 그렇지만 그 어떻게 보면 전생의 어머니였던 경조라고 하는 여인도 모량리에
1: 네.
2: 가서 모셔와가지고 같이 잘 살았다. 그래서 대성이 나중에 장성해서
1: 네.
2: 현생의 부모님을 위해서 불국사를 짓고 전생의 부모님 그러니까 경조와 또 다른 아버지가 있을 텐데 그 아버지를 위해서 석굴암 석불사를 지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1: 전생 현생 개념인 거구나.
2: 그렇죠.
1: 예, 예. 아이가 태어나면서 자기 이름을 알아서 정해서 태어나면 참 장명할 고민 없이
2: 그렇죠.
1: 태어날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대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머리가 크고 평평해서 대성.
1: 아, 그 뜻이에요? 너 대성할 거다 이거 아니고?
2: 아, 그게 아니에요.
1: 아, 그게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예.
2: 네, 머리가 크고 평평해서 대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1: 그 기록을 본다면 석굴암은 김대성이 지었다고 보는 게 뭐 사실로 봐야 될까요?
2: 그렇죠.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을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김대성이 지은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과연 아무리 재상의 아들이고 나중에 재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1: 아, 김대성도 재상이 되는 거죠?
2: 그렇습니다. 예. 이제 대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1: 네네.
2: 그 대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김대성이 이렇게 거창한 절과 그 다음에 석굴사라고 하는 어떤 석굴사원을 지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현 스님도 고민을 한 거예요.
3: 아, 예.
2: 이게 과연 한 재상이 지을 수 있는 건가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3: 네.
2: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사적기를 좀 찾아봤나 봐요. 그 네. 절에 내려오는 기록을 사적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추가로 정리를 해서 경도왕 때 재상이었던 대성이 해공왕 때 죽으니까 나라에서 일을 마쳐 마무리했다. 결국은 이 공사를 마무리한 거는 해공왕 때 마무리한 거다.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3: 네.
2: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일은 이제 후대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김대성이 어떻게 보면 건설 책임자였고 나라에서 이거를 완성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3: 아.
2: 이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이 불국사나 석굴암, 특히 석굴암을 짓는 기간이 조금 더 오래 걸려서 해공왕을 넘어서서 그 다음 왕인 원성왕 때 완성이 됐을 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3: 그러니까 김대성이 대재상으로 있었던
2: 네.
3: 경덕왕 때를 지나 해공왕을 지나서 최근 학설은 원성왕까지 이어졌다. 석굴암 짓는.
2: 그렇죠.
3: 예, 예, 예.
2: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덕왕,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효자 들어가는 왕이 두 명 있습니다만 성덕왕, 경덕왕, 그 해공왕까지는 네. 같은 계열, 같은 집안이에요.
3: 아, 예.
2: 무혈한 계예요. 그런데 원성왕은 다른 계열이에요. 그러면은 이 집안에서 어떻게 보면 왕실이긴 하지만 조금 집안이 다르거든요. 그럼 저 집안에서 지은 것들을 너무 국가가 막 크게 만들었다고 자랑을 하는 것보다는 김대성 개인 하나로 몰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신라 말의 기록으로는 불국사하고 석굴암을 뭐 성덕왕, 경덕왕, 해공왕으로 묶지 않고
3: 개인이 만든
2: 개인
3: 것처럼.
2: 김대성으로 아. 묶어나가는 방식으로 풀어나갔을 거다라는 가설도 있기는 한데요.
3: 가문의 대표 느낌으로.
2: 그런 느낌으로. 아.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조금 기록의 여러 차이는 있지만
3: 네.
2: 이거를 어쨌든 모두 배제하고 본다고 하더라도 경도왕 때부터 해공왕 또 때에 따라서 원성왕 때까지 국력을 총동원해서 만든 사원이었다라는 것들은
3: 그러네.
2: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 예. 좋습니다. 걸림 내역을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석굴암은 어떤 곳이고 우리가 왜 그 수많은 뭐 불상과 암자 중에서도 위대한 유산으로 꼽는지 뭐 특징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석굴암이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첨성대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에서 보기도 어렵고요.
3: 예.
2: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듯하지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런 내력을 찾아보는 역사 유적이 불교 관련된 유적이 없습니다.
3: 아,
2: 그래서 일단 독특하다라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
3: 네.
2: 두 번째는 요즘은 잘 쓰이지 않지만 옛날에 우리 문화유산, 국가유산을 가리켜서 소박하다, 뭐 이렇게 담백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표현을 조금만 뒤바꾸면 화려하지 않고 세밀하지 않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불국사의 본전부를 포함해서 그 옆에 조각되어 있는 신상들이나 보살상들을 보면은 화강암을 저렇게 깎는다고? 마치 석고를 다듬듯이?
3: 화강암이 깎기가 더 어려운가요?
2: 굉장히 단단합니다.
3: 아, 엄청 단단하구나.
2: 엄청 단단한 돌의 대표거든요. 근데 그 돌을 저렇게 세밀하게 깎았다?
3: 깎으려다가 막 부서지고 그러겠네.
2: 그러니까요. 아마
3: 고난도네.
2: 여러 번의 어떤 그 시행착오도 있었을 걸로 보여지는데,
3: 네.
2: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큰 어떤 모습이 보이고, 무엇보다도 네. 불교가 지향하는 여러 가치를 한 공간에 모두 아울렀다는 점이에요.
3: 아, 그래요.
2: 그런 면에서 이제 본전부를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 이제 둥글게 만든 그 주실이 있고
3: 네.
2: 그 앞에 이제 복도처럼 만들어 놓은 전실이 있는데
3: 네.
2: 이제 그 각각의 공간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채워 놓았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이게 또 화엄경이라는 경전하고 관련이 됐지만 또 다른 불교 경전하고도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3: 네.
2: 신라 불교가 보통 여러 불교를 좀 아우르는
3: 포용하는.
2: 예, 그걸 좀 통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모습들이 이제 석굴암에도 반영이 되어 있다.
3: 아, 그렇구나.
2: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특이하면서도 세밀하면서도 화려하면서도
3: 화려하다.
2: 거기에 뭔가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다. 이런 공간이 바로 석굴암이 된다.
3: 걸작이네요.
2: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저 본존불만, 그냥 석굴암 하면 저 본존불, 이렇게 동일시하는 네.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2: 네.
3: 사실 석굴암 안에는 불상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2: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석굴암의 이제 본존불을 중심으로 해서 원형의 주실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복도부터 일단은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문수보현보살과, 그 다음에 범천제석천을 일단은 입구 쪽에 세워놓고, 그 다음에 석굴암의 본전부를 중심으로 석굴암의 본전부는 석가모니를 상징을 하거든요.
3: 아, 네.
2: 그러면 그 석가모니의 당대에 여러 제자가 있는데 보통 가장 중요한 제자 10명을 뽑아서 10대 제자라고 하거든요.
3: 아.
2: 그 10대 제자 중에서 이제 널리 알려진 인물이 안한이라는 제자가 안한? 첫 번째 제자, 사촌이기도 하고
3: 예.
2: 그 다음에 가장 큰 제자로서 가섭, 이렇게 해서 보통 마하가섭, 위대한 가섭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그런 제자들이 있고요.
3: 네.
2: 그 다음에 그 본전불 바로 뒤에는 얼굴이 11개인 11면 관음보살상이 있습니다.
3: 아.
2: 보살은 성이 따로 없지만 이제 관음보살 같은 경우 굉장히 여성성이 좀 강조가 되거든요.
3: 아, 예, 예, 예.
2: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있는 보살상으로 아. 알려져 있지만 문제는 네. 본전불 바로 뒤에 계셔서
3: 네.
2: 조각되어 있어서 네. 일반 관람자는 절대 볼 수가 없어요. 들어갈 때. 그래서
3: 그럼 예전에는 신라 시대 때는 저기도 이렇게 돌아서 볼 수가 있었나요?
2: 그렇죠. 돌아서 아~ 볼 수가 있었을
3: 본전물
2: 걸로
3: 본전물 뒤로도 갈 수가 있었어요.
2: 네, 보이고요. 어,
3: 예.
2: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전실 쪽으로 나와 보면은 전실의 입구에 해당하는 곳에는
3: 네.
2: 금강역사라는 두 명의 어떻게 보면 무서운 존재가 이걸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이제 한 사람은 입을 벌리고 있고
3: 네.
2: 한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있는데
3: 네.
2: 산스크리트의 첫 글자가 아, 마지막 글자가 훔.
3: 아, 훔.
2: 그럼 알파에서 오메가.
3: 그 뜻이에요?
2: 그 뜻이에요.
3: 아, 진짜 알파에서 오메가랑
2: 맞습니다.
3: 대칭되는 거예요?
2: 네.
3: 아, 그래요?
2: 그리고 이제 아형은 공격형이고 훔형은 수비형이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바위를 깔고 있어서 힘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3: 와.
2: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입구 쪽에 해당하는 일종의 복도처럼 보이는 곳에 8개의 조각이 있는데 불교가 이제 여러 지역으로 확장을 하면서 각 지역의 토속신들을 끌어들인 존재입니다.
3: 네.
2: 이들을 팔부신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3: 네.
2: 널리 알려진 존재로는 이제 우리가 보통 놀고 먹는 사람들 건달,
3: 네.
2: 건달파가 네. 여기에 있고요.
3: 아, 그래요?
2: 네. 그 다음에 용을 잡아먹는 네. 이제 극락조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가루라 또는 가루다.
3: 그래서 가루다, 가루다.
2: 인도네시아 국영항공사가 가루다,
3: 그래.
2: 가루다 항공.
3: 신일용 선생님이 알려주셨어요.
2: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용, 뭐 이런 것 그다음에 또 싸움의 신이었던 아수라.
3: 아수라.
2: 네, 우리가 아~ 예전에 이제 애니메이션에 등장을 하기도 했었던
3: 예, 예, 예.
2: 이제 그런 존재들이 앞에 이제 조각이 되어 있어서 이들 조각과 함께 그다음에 이제 그 석굴암 있는 데가 돔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3: 예.
2: 중간에 그 방들을 여러 개를 만듭니다.
3: 예.
2: 그 방 안에도 여러 보살들을 만들어 놓고 불교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고 어디선가 뭔가 보살상이나 신상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3: 네.
2: 관심이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안 보이는 요 길쭉한 복도 쪽하고 안에 원형 쪽에 요게
3: 네, 네.
2: 안 보이는 그 복도의 중간 연결고리가 있어요.
3: 예.
2: 여기에는 이제 동서남북 네 방향을 지키는 사천왕.
3: 사천왕이 있어요?
2: 네.
3: 우리가 볼 수는 없네요.
2: 네, 잘 안 보입니다. 이제 이런 공간들을 모두 채워 놓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제 그 불상과 관련된 조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3: 네.
2: 이제 꽤 불교와 관련된 공부를 할 수가 있지만 이제 문제는 지금 유리창으로 막혀 있어서
3: 예.
2: 정면 중심으로만 볼 수 있는 아쉬움은 남아
3: 그래도
2: 있습니다.
3: 그 정면에 보이는 시야에서도 보통은 이제 본존불만 보고 오는데
2: 네.
3: 뭐 모든 문화재가 그렇겠습니다만 석굴암은 특히나 좀 사전 공부가
2: 네.
3: 필요한 문화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2: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전 공부는 두 가지 정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각 예를 들어서 불상이나 그다음에 보살상 또는 신상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 가면은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3: 네.
2: 예를 들어서 금강역사 보면은 발가락이 희미해요. 조각이. 그럼 저게 혹시 중간에 달아서 깨졌을까? 그런데 그런 느낌은
3: 생각하겠죠.
2: 없고
3: 예.
2: 굉장히 부조가 고부조로 잘 되어 있거든요.
3: 아, 예.
2: 그러면은 저거는 뭐냐면 바위라고 하는 성격과 힘이라고 하는 성격을 서로 연결하려고 일부러 거기서 좀 뭉그러뜨려서 서로 연결되는 듯한 느낌으로 조각을 한 거예요.
3: 아.
2: 그다음에 보살들은 당연히 전부 다 연꽃 대자에 있고 부처님도 연꽃 대자에 있잖아요.
3: 예.
2: 근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이제 미리 공부를 하고 가면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본전부를 중심으로 그 보살상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아는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신라가 만들어 놓은 불상들을 먼저 좀 살펴보는 거예요.
3: 아, 다른 신라의 불상들을.
2: 그렇죠.
3: 예.
2: 그래서 국립경주박물관이나 그다음에 각 절터에 가면은
3: 네.
2: 이런 불상 또는 불상과 관련된 흔적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얼굴을 보면은 처음에는 아, 저게 신라 사람들의 얼굴이겠구나 하고 또 어떤 거는 또 귀엽기도 하고
3: 네.
2: 어떤 거는 약간 통통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불상의 얼굴들이 쭉 익어갑니다. 그런데 익어가다가 그래서 아 신라 불상은 뭔가 친근하면서도 저렇게 예쁘면서도 또 때에 따라서 귀엽기도 하구나 이러면서 그 데이터가 이제 머릿속에 쌓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석굴암 본전부를 딱 보는 순간
3: 차원이 달라.
2: 아니 뭐지? 라는 느낌. 그러니까 와 같은 신라 시대에 조각을 했으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감동을 받고 그래. 거기 앞에서 뭔가 예술적인 미술적인 네. 감동을 받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느낌이 아마 조선시대에 이제 여행을 떠났던 선비들에게도 비슷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3: 아, 조선 선비들도 석굴암 갔다는 기록이 있나요?
2: 그럼요.
3: 아, 그래요?
2: 그래서, 네. 조선 후기에 보면은 이제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나고 나서 조금 사회가 안정됐을 때 이제 일종의 유람 유행이 돕니다.
3: 아, 그래요?
2: 네. 그래서 그 당시 네. 이제 유람을 다녀오는 걸 그리고 기행문을 쓰는 걸 굉장히 뭔가 선비들의 교양으로 생각을 하면서
3: 일종의 수학여행이네 그때도
2: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비들이 이제 제1 목적지는 대체로 금강산입니다.
3: 아 금강산. 네
2: 그렇지만 이제 두 번째 유적지가 어디냐면 역사 유적이에요.
3: 아
2: 그럼 이제 역사 유적이면 이제 개성도 가고 평양도 가겠지만 네. 경주도 빠질 수 없잖아요. 그럼 경주로 왔는데 이제 경주 동쪽에 가면 이제 불국사를 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불국사 오면 이제 사람들이 뭐라 하겠죠. 저 산 꼭대기에 뭐가 있다고. 이렇게 해서 갔던 사람들이 여러 계실 텐데
3: 예, 예.
2: 그분 중에 이제 기록을 남겨놓은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래서 1670년경에 이제 그 이채라는 분이 가셨고 1686년경에는 정시안이라는 분. 이분은 산중일기라는 기록을 통해서 그 석굴암의 모습들을 굉장히 좀 자세하게 묘사를 하시기도 하셨고요.
3: 네.
2: 그다음에 1704년경에 이덕표 이런 분들이 석굴암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때 이제 이런 분들의 그 기록을 보면은 이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야. 신이
3: 아,
2: 빚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야, 우리나라에 이렇게 훌륭한 조각이 있었어? 라고 놀라기도 했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고요.
3: 네.
2: 1800년대에는 이제 여기에 시주를 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3: 아,
2: 그러니까
3: 사람이?
2: 아. 완벽하게 지금처럼 그 암자의 모습을 갖추진 않지만 거기 불상이 있고
3: 네.
2: 하니까 또 굉장히 뭔가 사람들을 감동을 주는 조각이거든요.
3: 네.
2: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동네에거나 또는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알려진 공간이 토암산 꼭대기에 있었던 석굴암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3: 근데 어느 정도 알려지기도 했고 뭐 이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다라고 할 정도면 조선까지만 해도 석굴암이 잘 보존이 됐다는 뜻인 것 같은데.
2: 네.
3: 근데 우리에게 좀 널리 알려진 사실은 석굴암이 한동안 잊혀졌다가 일본에 의해서 발견됐다.
2: 네.
3: 알고 있잖아요.
2: 보통 이런 게 이제 제국주의의 재발견.
3: 아, 제국주의 재발견.
2: 앙코르와트 같은 경우도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았는데 네.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 처음 가서 이런 게 있었어.
3: 새삼스럽게.
2: 뭐 이런 느낌인 것처럼 그래서 마치 이제 세상에 그때 알려졌다라고 해서 신기함을 덧붙여서 여기에 마케팅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알려지는 것과 비슷한 건데요.
3: 네.
2: 그게 이제 일종의 제국주의 위험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어떤 그 자만심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3: 아.
2: 그러니까 일본도 그런 방법을 없지 않아 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3: 예, 예.
2: 그러니까 이제 일제강점기 우편배달부가 처음에 우연히 찾아냈는데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몰랐는데
3: 예.
2: 우리가 그거를 조사했다.
3: 아,
2: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
3: 몰랐을 리가 없지.
2: 시주까지 했을 예, 정도였다면
3: 예, 예. 아무리 관리가 안 돼도 모를 수가 없죠.
2: 그렇죠.
3: 예, 예.
2: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일본에 알려진 건 아마 이때가 처음이었을 걸로 보여지고요.
3: 그렇겠죠. 예.
2: 그래서 1909년 이후에 이제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조사에 들어갑니다. 통감부 그다음에 이어지는 총독부에서 그러면 이제 세키노 타다시 같은 인물들이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러고 나중에 이제 조선 고적도보라는 이제 책이 만들어지고 이 과정에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아 조선에 이런 탁월한 작품이 있었어라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한국의 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았던 야나기 문에요시
3: 네.
2: 한자로는 유종열이라고 씁니다.
3: 한번 저희 소개해 주셨던
2: 광화문을
3: 것 같은데.
2: 옮기는 부분에서 반대했다가 도대체 누구냐?
3: 맞아.
2: 라고 잡아와라. 버들유자 쓰는 유종렬 네. 누구냐인데 일본 말로는 야나기 문에요시거든요.
3: 네.
2: 이 사람들도 야 이런 걸작이 있었다 조선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니까 거기에 한국의 문인들도
3: 네.
2: 같이 고무가 됩니다. 야 일본 사람들도 저게 걸작이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3: 네.
2: 근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3: 함정이요?
2: 야나기 문에요시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했던
3: 네.
2: 그들은 통일신라의 한국 문화를 최절정기로 봐요.
3: 아, 한국 문화사에서 네. 통일신라의 문화를 최절정기로.
2: 그러니까 6, 7세기, 보니까. 8세기 쭉 올라가서 8, 9세기가 최고고.
3: 그러면 그 말이 이제 그 이후로는 그 긴 세월 퇴보했다는 거죠.
2: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식민지 지배하게 되는 것들이 일정하게 다단하다. 그런 어떤 문화의 흐름하고도 관련이 있다. 요렇게 보는 시선이 일본 학계에 펼쳐져 있었거든요.
3: 교묘하네요.
2: 네. 그래서 그들이 걸작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일부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일부는 조심스럽게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3: 네.
2: 그런 면에서 볼 때 그것과 별개로 어쨌든 그런 어떤 시선들이 뭐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석굴암을 보고 이들이 깜짝 놀란 것은 분명합니다.
3: 그렇겠죠. 네. 안 깜짝 놀랄 수는 없겠죠. 이런 얘기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석굴암이 중국이나 인도의 석굴사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2: 영향을 안 받았다고 보긴 어렵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최근의 연구 추세인 것 같습니다.
3: 예, 예.
2: 잘 알려진 것처럼 인도에 보면 아잔타나 옐로라 석굴이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둔황, 그 다음에 이제 그 막고골 같은 그런 어떤 그 둔황 일대의 석굴사원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굴을 파서 거기에 사원을 만든다. 라고 하는 개념이 신라에는 분명히 전해졌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해초 스님이 둔황에 왕오천축 국자를 남겨놓기도 했었으니까요.
3: 예, 예, 예.
2: 그러니까 석굴 사원이 있다는 정보는 알고 있었을 텐데
3: 네, 네.
2: 그런데 그들 석굴 사원은 대체로 한번 이제 그 석굴을 만들면 그 뒤에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증축하면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보통 삼에 있었던 원래 그 절벽을 파면서 석굴 사원을 만들거든요.
3: 네.
2: 근데 우리나라 화강암 파면서 만드는 게 불가능합니다.
3: 불가능하죠.
2: 그러니까 네. 그런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제 부처님이 계신 곳이 원형의 공간이라고 한다면 그게 완전한 모습이니까
3: 네.
2: 그런 모습으로 우리나라에도 사원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근데 우리나라는 팔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3: 깎아요.
2: 만든다.
3: 아예 만들어.
2: 아예 지어버린다.
3: 아.
2: 그러니까 돌로 동그란 공간 방을 만들고 그래서 그 하늘에서 봤을 때 평면이 둥그렇고
3: 네.
2: 옆에서 봤을 땐 돔이 있는
3: 네.
2: 그런 방을 만들고 네. 그 위에 흙을 덮으면 그리고 입구를 들어갈 때 굴에 들어가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3: 네네.
2: 그러니까 석굴사원의 모티브를 어느 정도는 차용을 하되
3: 네.
2: 완전히 새롭게 그리고
3: 그러네.
2: 그 안에는 그 좀 그 불포살성들의 배치가 약간 주전불에 따라서 좀 일부이거나 아니면 되게 복잡하고 규칙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건축을 하니까 불교가 가지고 있는 부처님의 세계를 완벽하게 구현하자.
3: 아, 장점이 있네요.
2: 그래서 10대 제자, 그 다음에 사천왕 보살, 그 다음에 팔부신중, 그 다음에 그 수많은 어떤 여러 존재들을
3: 네.
2: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배치하자. 이런 모습들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3: 네.
2: 그래서 신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불교의 세계를
3: 네.
2: 완벽하게 구현하는 공간을 산에 하나 만들고
3: 네.
2: 그게 산 밑에 하나 만든 게 불국사입니다. 그래서 불국사도 자세히 보면 거기가 불교의 세계예요. 단순한 하나의 사찰하고는 좀 다릅니다.
3: 수학여행 다시 가야겠다.
2: 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기를 하나씩 보는 순간 야, 신라 사람들은 생각도 많이 하고 그 생각을 잘 풀어냈구나라는
3: 예.
2: 것들을 여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공간이죠.
3: 그렇군요. 앞서 이제 예전에 수학여행 때 아침에 이제 일주일 타임 맞춰서 석굴암을 부랴부랴 찾았던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말은 진짜입니까? 예전에 석굴암에 진짜 과학적 정수 막 이러면서.
2: 그거는 맞죠.
3: 그
2: 네. 무엇보다도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깨달음을 얻은 존재인데 방향을 네. 어디로 하면 좋을까? 라고 할 때는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해가 뜨는 방향. 그러니까 그 방향에 맞췄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3: 아, 이제 그러면 저 본존불이.
2: 그 방향.
3: 동쪽을 보는 건가요?
2: 동쪽을 보고 있죠.
3: 동쪽을 보는.
2: 네.
3: 예.
2: 그래서 이제 동쪽을 보고 있는데 그걸 갖고 또 이제 이게 동쪽을 보는 부처님을 불교에서는 뭐 약사열애나 아미타열애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석가열애나 남쪽을 바라봐야 돼서
3: 네.
2: 이제 그것 갖고도 한동안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3: 아.
2: 제가 생각할 때는 석굴암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은 가장 완벽한 부처님의 세계를 만들고자 했으니
3: 네.
2: 그 부처님의 세계를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3: 그러려면 이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경주 국립박물관 같은 데 가서
2: 그렇죠 사전에
3: 예 사전에 가서 다른 불상들과 비교해 보는 것도 좋겠고
2: 맞습니다
3: 예.
2: 이제 그렇게 보면서 신라가 최절정기 최고의 실력을 갖췄을 때 만들었던 석굴암이라는 공간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3: 네.
2: 명작은 시대에 상관없이 공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거든요.
3: 영원하죠.
2: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좀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석굴암에 딱 도착하면은 비록 유리창으로 막혀 있기는 하지만 그 본존불이 뿜어내는 그 느낌을 보면서 크게 감동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3: 자, 수학여행 때는 새벽부터 올라가 추위에 떨다가 1초 만에 지났었던 석굴암. 우리가 뭐 그냥 명소이기 때문에 한번 들러보는 차원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아름다움과 역사를 제대로 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석굴암 이야기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1972년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대폭 커지자 정부에서는 만원권 화폐를 만들기로 합니다. 처음 나온 만원권 도안에는 놀랍게도 세종대왕이 안 계셨고요. 앞면에는 석굴암 본존불, 뒷면에는 불국사 그림이었습니다. 그렇게 시험용 인쇄본이 제작되고 대통령의 사인까지 받았는데 의외의 전개, 바로 개신교계에서 특정 종교를 부각시키는 일이라 해서 석굴암과 불국사 도안에 반대한 것이고 심지어 불교계에서조차 세속의 상징인 돈에 부처를 새길 수 없다 이런 의견이 나오면서 결국 세종대왕 도안으로 변경이 됐다고 하네요. 참고로 1차 발행된 만원권에는 그 시험용 화폐를 재활용했던 모양인지 위조 방지용 숨은 그림을 잘 보면 뜬금없이 보살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 기업 마케두리가 강원도 특별 제품으로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 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펼쳐지는 마케두리와 강원도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빈대떡, 인제국민학교 떡볶이,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 마켓우리 강원도 상품 특별전, 맛도 건강도 다 챙기는 마켓우리, 한국에서 직접 오신 여주 사장님, 산삼 사장님을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만나보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1: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유리창을 깬 다음 퇴학시켜달라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부산에서 첫 최고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청와대와 소통을 해왔던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대법관 임명 제청을 한 것을 두고 강력히 비판한 것인데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청와대가 협의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협의를 위해 노력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비당권파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징계를 내일 결론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5.18 폄훼 논란이 있던 포럼을 개최하고도 징계 대상에 의지하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국회 과방위에 참석해 회의 장면을 본인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송출해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잠시 후 일부 한판 브리핑과 이어지는 노컷단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예, 박정희 한판 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오마이뉴스의 박오식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오늘도 김윤정 전 의원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4: 안녕하세요.
1: 예, 오늘 또 특별 게스트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신 강전의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세요.

0: 제가 이제 설날 특집 때 나오고
1: 맞아요,
0: 몇 년 만에 나왔어요. 아, 오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 아, 잘하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예, 우리 강정현 변호사님 해피바이러스다.
2: 네. 방송에서 같이 하는 건 처음인데 네, 기분이 네, 좋아집니다.
1: 아, 그러니까요. 네. 예, 오늘도 잘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얘기 해보겠습니다. 올해 가을에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3: 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였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이르면 올 가을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하라고 재촉하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1: 예.
3: 다음 아시아 순방에서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는 방안도 비공개로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1: 예.
3: 가장 주목되는 건 역시나 이번 11월에 있을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참석차 중국을 찾을 가능성이 큰 만큼 중국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1: 예.
3: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경주 APEC 때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공개적으로 희망했지만 북한이 응답하지 않으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1: 그때도 난 끝까지 기다린다. 거의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 이번에도 지금 김정은 위원장만 결단하면 만남이 성사되는 거 아니에요.
3: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만 응답하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묵묵부답이긴 합니다.
1: 예, 지금 뭐 외교상으로는 거의 지금 앞서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포커스 쉴드 UPS도 지금 UFS도 결국 좀 조기 종료한다면서요?
3: 네, 일단 오늘 정례 연합연습 이 을지 자유의 방패를 21일 조기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 예.
3: 원래는 17일부터 27일까지 열흘 넘게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든 셈입니다.
1: 예.
3: 한미는 방어 연습인 일부만 21일까지 실시를 하고 24일부터 예정됐던 반격작전 중심의 2부는 취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1: 예.
3: 연계되어 있던 야외 기동훈련도 축소되는데요. 이미 시작한 전구급 한미연합연습을 미국 측 요청으로 조기에 끝내는 것은 이 자체가 전례가 없다라는 뭐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1: 그렇죠.
3: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언급하면서 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하면서 이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다만 안규백 장관은 축소된 야외 기동 훈련 이거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연중에 분산해서 실시하겠다 이렇게도 설명을 했습니다.
1: 아니 뭐 북한과의 관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동맹인 대한민국과의 협의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런 부분을 좀 약간 생략했다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건데 자 오늘 국회에서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뭐라고 답했습니까?
3: 네 오늘 국회 외통위 전체회에 출석했던 조현 장관 북미 정상회담 관련 질의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원하면 어떤 형태로든 이뤄질 것이다라며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왔고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1: 예.
3: 다만 이번 훈련 축소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밝힌 내용은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관계자들도 전혀 사전에 알지 못했다. 그래서 저희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1: 예.
3: 이번 훈련 축소가 뭐 안보 구멍 혹은 뭐 한국 패싱 이런 우려가 나온 데 대해서는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이라고 우호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북미 접촉 현황을 미국 측에 문의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1: 예, 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 가능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자,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김정은 위원장부터 말씀 주시죠.
2: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예.
2: 특히 이제 을지 프리덤 쉴드 한미연합 훈련도 지금 절반 정도로 축소하고 그것도 이제 조현 외교부 장관이나 안규백 장관도 전혀 모르고 있던
1: 예,
2: 거잖아요.
1: 예.
2: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SNS 올린 다음에 알게 됐고 그건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민주당에서도 화가 나 있고
1: 예.
2: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2: 그러니까 선대부터 북미 대화를 통해서 체제를 인정받고 또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그게 지금 완전히 꿈 아닙니까?
1: 예.
2: 3대에 걸친 그런 상황에서 작년에 APEC 때 경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입맛만 다시고 돌아가서 안타까움이 있었을 거고.
1: 왕관 하나 들고 갔습니다.
2: 굉장히 좋아했죠. 예. 네, 그리고 지금 뭐 이란과의 전쟁도 그렇고 중간 선거 앞두고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 제 생각에는 중국 선전에서 APEC 때 참여를 하고 평양도 직접 갈 수 있겠다.
1: 예.
2: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1: 예. 강조를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미국에서 여론조사상 굉장히 수치가 안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1: 맞아요. 그러니까
0: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는 북한에게 관심을 쏟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에도 우리 국민들께서는 민주당 쪽에서 정권을 가져가면 대미 관계, 대북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많이 하셨잖아요.
1: 예.
0: 그랬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하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 가랑이 사이라도 기어가겠다 이런 말씀하셨고 그리고 직접 만났을 때는 나름대로 우리가 조금은 잘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정전현 통일부 장관 그 발언 때문에 미국에서 그 대북 정보 우리한테 주는 거 제한하는 조치들이 있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이럴 수 있냐 그랬더니 민주당 쪽에서는 대통령 쪽에서도 뭐 정동영 장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경고 메시지도 없고 그냥 과거에서부터 가끔씩 있었던 일이다.
1: 예.
0: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1: 예.
0: 이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우리를 패싱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동안에 미국과 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 간의 어떤 트러블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우리 강훈식 실장이 그 얘기했었잖아요. 수지 왈스 비서실장이랑 한 라인 구축했다고.
1: 예.
0: 그 한 라인 어디 간 거죠? 왜 작동이 되지 않는 겁니까?
1: 예.
0: 한 라인 구축했다고 그렇게 한국하고 자랑을 하더니 제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 정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겠다 싶습니다.
2: 근데 을지훈련 축소는 한국 패싱이 아니고 아메리카 패싱이에요. 지금.
1: 아니, 그러니까 미국 국방장관도 몰랐던 거 아니에요. 사실.
2: 거고.
1: 사령관도 몰랐고.
2: 그렇죠. 프랑스 사령관도 기자들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시니컬하게 답변했잖아요. 그 올리지 않았냐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축소 관련해서는 미국 측의 요청 때문에 우리가 수용을 한 거고 안기백 장관하고 프랑스 사령관이 논의해서 한 거니까 이것 때문에 뭐 한미동맹의 균열이 간다라거나 국민의힘에서 비판하듯이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1: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정부는 잘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광우신 기자.
3: 네. 보통 택도 없을 경우에는
1: 예.
3: 북한에서 한마디 하거든요.
1: 아, 그 만남에 대해서?
3: 네. 예를 들면은 뭐.
1: 국물도 없다!
3: 그래서 뭐 김여정 총무부장 명의로 갑자기 논평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뭐, 생각도 하죠. 꿈도 꾸지 마라. 뭐, 이. 노도한 뭐, 미국 도달도 뭐가 나와야 되는데.
1: 노국물.
3: 한 얘기가 없어가지고 이게 항상 트럼프의 블러핑인 것도 같지만, 물 밑에서 조율이 있고 응답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믿을 수 없기는 한데.
1: 예.
3: 그렇게까지 트럼프가 얘기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없는 말을 했으면은 북한이 반응을 할 법도 한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는 걸 보면 뭔가 접촉은 있었던 것 같고 뭔가 고민은 하고 있다. 물론 이제 실제 성사가 되는 건 너무 먼 길이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번에는 가능성이 아주 없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해봅니다.
0: 기자님 말씀하신 거를 뒤집어 생각해보면은 대통령께서 우리는 페이스메이커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페이스메이커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패싱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북미 간에 직접적으로 지금 서로 간에 뭐 대한민국이 아닌 뭐 제3국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절차를 통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전체적인 상황 보면은 우리는 굉장히 소외되어 있다. 이게 주체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2: 그 남북대화 물꼬를 트기 위해서 굉장히 우리도 노력 중인데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기회를 잘 포착을 해야겠죠 우리가. 그리고 왕이 외교부장 와서 그런 논의도 좀 필요할 것 같고 APEC이 중국 선전에서 열리기 때문에 9월인가 아마 시진핑 주석이 방미할 예정이잖아요.
1: 맞아요.
2: 그러니까 아마 11월 있을 APEC에서 북미 회담 관련해서도 뭔가 중간 역할, 거중 조정 역할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잘 관리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에요.
1: 예, 내일 또 이제 왕이 외교부장 그 중국 외교부 부장 부장과 우리 대통령이 이제 만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뭔가 실적인 얘기 그 안에 또 외교의 기술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K라디오. 자, 오늘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만찬을 합니다. 만찬 주인공이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 3명. 한 명은 당선자가 있고 낙선한 두 분께서 만날 예정인데 곧 시작할 예정이죠?
3: 네, 맞습니다. 김민석 신임 당대표와 정청래, 송영길 전 후보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대통령이 만찬을 함께할 예정인데요.
1: 예.
3: 청와대는 당의 통합과 민생 경제를 살피는 당정청 간 국정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 예.
3: 전당대회가 끝난 지 이틀 만에 당선자와 낙선자를 모두 대통령이 한자리에 부른 건데요. 결국 이번 전당대회 김민석 대표가 선호 투표 끝에 당선된 만큼 낙선 후보, 특히 정청래 후보 지지층을 얼마나 빠르게 당이 끌어안을지 이게 좀 새 지도부의 과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1: 예.
3: 대통령이 이렇게 당권 경쟁 당사자들을 모두 초청을 한 것도 결국 이 전당대회 과정의 앙금을 빨리 풀고 김민석 지도부에게 힘을 좀 실어주는 행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앙금 풀려면은 예. 좀 비슷하게 대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1: 비슷하게?
0: 예. 왜냐면은 네. 작년에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를 누르고 승리를 했을 때는 예. 그때는 정무수석이 난 갖다 줬거든요.
1: 아.
0: 근데 이번에는 비서실장이 갖다 주는 거예요.
1: 오, 이간질이에요.
0: 아니 근데 예.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1: 아, 안 그래도 이번 수석이 왔는데.
0: 응. 그리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 안 그래도 대통령께서 뭐 메가 프로젝트니 뭐니 김민석 총리 일자라니 예. 뭐니 이런 얘기를 해서 거의 노골적으로 도와주셨잖아요. 근데 아. 그 다음에 선거가 끝났는데 끝난 다음에도 뭐 나한테 했던 거랑 달라 서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예. 원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려면은 예. 이제는 대통령께서 조금은 객관적인 모습 보여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1: 예.
2: 그렇다고 작년과 똑같이 열흘 있다 만나면 더 하죠. 그러니까 전현직 대표 네 분이 만나는 거잖아요.
1: 맞아요,
2: 지금
1: 맞아요.
2: 대통령
1: 네.
2: 대표하셨으니까.
1: 어, 그러네요.
2: 예.
1: 네.
2: 그래서 다 내가 나도 대표해봐서 아는데 얘기할 아. 수 있을 것 같고.
1: 예.
2: 그다음에 뭐 약간 어색한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송영길 우리의 송영길 의원께서
1: 우리의 송영길 의원
2: 예. 분위기 메이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1: 아 그런가요?
2: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송영길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하고 싶지 않거든요.
1: 아.
2: 그래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할 것이다.
1: 예.
2: 그리고 대통령도 농담 던질 수 있지 않을까? 국정과제 1호 진짜 몰랐어? 뭐 이런
1: 와.
2: 얘기를 할지. 진짜 몰랐어? 뭐 이런 얘기를
1: 예,
2: 할지.
1: 예, 예.
2: 그리고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정청래 아. 뭐 의원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분위기 만들어 거기서 인상 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1: 그렇죠. 이게 예. 네 분이 또 사진 찍는 장면. 또 이제 공개된 포샷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2: 메뉴도 궁금하고.
1: 아, 메뉴를 과거신 기자 예상해보세요. 메뉴.
3: 뭐 단골 비빔밥 아닙니까?
1: 비빔밥? 아, 네. 저녁에
2: 비빔밥은
1: 아니잖아. 해장국.
3: 너무 정치적.
1: 너무 정치적인가?
2: 빨간장국.
0: 지난번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이번 전당대회 시작할 때쯤 해갖고 청와대에서 오찬 했잖아요. 그때 비빔밥을 드셨단 말이에요. 민어랑 이런 것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근데 바깥에서 봤을 때는 아 그러니까 지금 전현직 대통령이 원팀이 아니니까 원팀이 되고 싶을 때 먹는 비빔밥을 먹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와서 오늘은 비빔밥은 아닐 것 같다 생각합니다.
1: 그래요. 과거신 기자.
3: 뭐 사실 만찬에 비빔밥이 조금 안 어울려서 오찬에 비빔밥 좀 어울리긴 하는데
1: 네, 점심에
3: 네. 사실 또 메뉴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예. 어떤 샷이 나오느냐 이게 또 청와대에서 사진 풀 할 건데
1: 예.
3: 이게 다 의미가 있는 메시지가 담기는 사진들을 풀 하게 되잖아요.
1: 예.
3: 사실 하나하나 또 프레임을 봐야 될 텐데 어쨌든 최대한 좀 끌어안으려는 모양새를 연출을 할 테니까
1: 예. 아마 연출? 진심이 아니다?
3: 아니, 뭐, 원래 그림부터 연출한 거죠. 모두가 이벤트 아닙니까? 모든 정치 이벤트에서 연출이 필요하죠.
0: 아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랑도 어쨌든 연출이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게,
1: 네.
0: 두 분이 식사를 했는데, 그 다음에 나왔었던 유시민 작가의 발언들, 그거를 보면은 통합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도 뭐 지금 상황이 쉽게 통합되지 않을 거라는 건 아시겠지만, 그래도 네. 국장이 큰 어른으로서 어쨌든 한번 식사하는 자리가 아닐까. 앞으로도 민주당 내 갈등은 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 대통령 입장에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그 낙선한 두 명의 후보에게 역할을 맡길 가능성이 높은데 추후에 이제
0: 어떤
1: 그러니까 이제 개강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송영길 의원 같은 게 외교부 장관 얘기가 나오고 정청래 의원에게도 뭔가 맡겨서 다독이지 않을까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우리 김유정 의원께서는
2: 그런 얘기들이 나오긴 하는데
1: 예, 예.
2: 그 전에 정권 초기에 제안을 했는데 거절했다는 거잖아요.
1: 정청래
2: 그런
1: 의원이?
2: 얘기 나왔기
1: 예,
2: 때문에
1: 예.
2: 글쎄요. 그건 아닐 것 같아.
1: 아, 아닐까?
2: 네, 그건 아닐 것 같고.
1: 차라리 김인정 의원님께 드려라.
2: 저를 죽이시려는.
1: 아, 예,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일단, 만찬을 오늘 한다. 오늘 어떤 장면이 나올지, 그걸 지켜보시죠. 일단, 브리핑 여기까지. 오마이뉴스 기자, 과보신 기자.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더 이상의 약속 되려는 거절한다. 여의도 고수의 숨막히는 정치 토론, 노컷 대련.
1: 예, CBS 박종현 판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을 모시고 토론하는 노커 대련 시간. 자, 맥 소장님,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어서오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서영주입니다.
1: 예, 자, 그리고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함께 합니다.
6: 네, 안녕하십니까.
1: 어, 우리 김종혁 최고는 오늘 그 브라운 계통에. 어, 이제 혼자만 가을이야.
6: 뭐, 옷 입은 거 그거예요.
5: 멋있어요, 멋있어요.
1: 아, 멋지다는 얘기입니다. 아, 예, 옆에 그 강진애 변호사도 함께하고 있는데, 둘이니 네. 브라운 계통입니다. 어, 그죠?
6: 네, 우리 같은 당이에요.
1: 같은 당. 같은 당.
5: 그러니까 유일하게 빨간색에 국한되지 않는 예. 국민의힘의 이 보수 인사들.
1: 아.
5: 저는 이런 분들이 이제 국민의힘의 그 보수 재건해야 된다.
1: 아, 어, 강진애 변호사도 오늘 섭외 괜찮았습니까? 맥소장님?
5: 아, 네, 잘하시네요.
2: 저를 보세요. 빨간색을.
5: 봐봐요. 아, 벌써 이거 민주당이지만 빨간색을 입을 수 있는 통합에.
2: 우리 구해봤지 않아요?
5: 구조적 다수의 선봉장.
1: 아, 좋습니다. 구조적 다수. 아주 좋네요. 분위기 좋습니다, 오늘.
5: 예.
1: 자, 일단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끝났는데. 어, 끝나서 시원하다, 이런 말씀 하시지만, 이제 김민석 지도부가 출범했습니다. 오늘 첫 최고위를 어디서 할 것이냐, 관심이 중요한 부산에서 했습니다. 부산. 자, 현장 영상을 먼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7: 1인 1표 당원 주권에 의한 첫 선택으로, 그 중에서 특별히 당원 주권에 해당하는 핵심인 권리당원과 대의원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출발한 지도부입니다. 어, 최고위원회의 발언은 효율화될 것이고, 최고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될 것입니다. 비공개될 사안이 공개될 경우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회의에서 퇴출하겠습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고 있는 행태는 자신이 지금까지 한 모든 법률적, 정무적 또는 국민적 잘못을 덮기 위해 또 하나의 법률적 잘못을 범하고 나서 사고치고 유리창 깬 다음에 퇴학시켜달라고 지금 공부 안 하겠다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입니다. 조희대 같은 대법원장은 없어야 합니다. 당장 나가십시오.
1: 예, 자, 김민석 대표. 어제 익숙해져야 됩니다. 김민석 대표라는 단어를 제가 입력을 했는데. 자, 오늘 이제 발언이 센 게 많이 나왔습니다. 네. 자, 일단은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발언도 있었고, 어, 당원주권에 해당한 핵심인 권리당원과 대의원에게 압도적 지지를 받고 출범한 지도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최민희 최고위원은 이번 지도부 구성은 민심이 당심을 견제한 절묘한 결과다. 또 이렇게 하면서 또 보이지 않는, 아, 보이네요. 예, 보입니다. 예, 약간 긴장도 있었긴 했었습니다.
5: 네.
1: 한번 좀 짚어주세요. 맥부터 짚어주시면.
5: 뭐, 사실상 김민석 대표가 일성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나가세요.
1: 예.
5: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조희대 대법원장.
1: 어.
5: 각성하십시오.
1: 아, 그래요?
5: 예. 그리고 이제 최민희 최고위원 뭐 그 정도는 애교로 그냥 봐주고 싶어요.
1: 아.
5: 뭐, 민심이 당심을 견제했다고 하는데 본인의 이 표 득표율을 보면 사실상 그 당원들한테 표를 얼마나 받았는지 돌이켜보세요. 당원에서 18%에서 뭐 권리당원한테 얻었고, 그 다음에 대의원에서 이제 아주 최하위 승률을 거뒀지만, 또 저기 여론조사에서 또 그걸 회복해서 지금 최고에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1: 예.
5: 그러니까 민심과 당심에 견제하는 부분들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잘 조화롭게 됐던 부분인데, 저는 좀 새로운 지도부가 시작되면, 좀 허니문 기간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예. 상도덕이 좀 없다.
1: 아 누가 없어요?
5: 저 제가 말했던 이제 최고위원께서 상도덕을 좀 지켜줘야 되지
1: 상도덕.
5: 않나.
1: 첫날인데.
5: 예, 그럼요.
1: 예,
5: 그건
1: 예.
5: 좀 아닌 것 같고.
1: 예.
5: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그 김민석 대표께서는 어, 당원 주권에 대한 것을 이어가겠다라면 정청래 어, 후보, 아니 의원. 전 대표에 대한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또 같이 공감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예.
5: 그러면은 친천계 최고위원들도 또 김민석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죠. 당분간은.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1: 예.
5: 그래서 시작부터 삐그덕거리면 이거 첫 단추가 잘못되면
1: 예.
5: 나중에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1: 신경 쓰고. 허니문 좀 가자.
5: 예, 허니문 좀 가자 그거고요.
1: 예.
5: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뒤에 얘기할 거니까.
1: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김재욱 최고께서. 예.
6: 저는 김민석 그 대표가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1: 아,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
6: 네. 네. 전대협 의장이 뭐, 무슨 저 낭독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당대표, 자기가 지금 당대표인지 전대협 의장인지 구별이 안 됩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네. 집권당의 대표가 그 대법원장한테
1: 예.
6: 누구 씨, 나가세요. 이것도 정말 좀 기가 막히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대법관들에게 요구합니다. 성명서 내세요. 그리고 사법부에 요구합니다.
1: 네.
6: 법관회의 여세요. 그래서 나가라고 하세요. 그 요구할 권리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집권당 대표가 사법부 대법관들한테 그런 거 요구할 권리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너무 기가 막혀갖고 이분은 도대체가 그 민주주의에 대해서 뭘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저 야당에 야당 누군가가 국무위원들한테 야 요새 대통령 하는 거 보니까 영 엉망인데 네. 국무위원 여러분 그 이재명 대통령 저 성명서 내세요 쫓아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미친 사람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1: 예, 예.
6: 아니 지금 어떻게 당대표가 이런 얘기를 해요?
1: 너무 셌다.
6: 젠 정도가 아니고 기본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으로 상권 분립에 대해서 뭘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1: 그러니까 이제 오늘 김민석 당대표가 얘기한 건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이제 대법관이 5개월인가 6개월간 공석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공석이 많았던 기간이 초유일이다. 사실은 아무리 늦어도 한 2주일 안에 임명했었었는데 이 몇 개월간 공석인 상태였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2명 임명한 것을 서면으로 이제 제출했다, 제청, 네. 제청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큰, 그동안의 관리를 깬 게 엄청난 일이다 해서 지금 이제 여당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판한 건데, 김정희 최고는 이제 큰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고, 김희정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
2: 글쎄요, 뭐 이렇게 요구합니다 한다라고 해서 네. 대법관들이 말 듣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네. 저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제 그 서면 제청을 네. 보고, 이건 대선 불복인가?
1: 대선 불복 수준이다.
2: 이렇게까지 생각했어요. 대법관 임명 제청안을 올리는데 이렇게 협의도 없이 서면으로 하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처음 아닌가요? 헌정사상 이런 모습을 보이는 최초의 대법원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1: 예.
2: 이게 탄핵사회가 되기는 어렵겠죠. 아무래도 예. 막 관행을 깼다 뭐 이런 걸로는 그렇지만 관행이라는 게 때론 법보다 더 중요할 때도 있는 거잖아요. 국회에서도 법 위에 우리가 여야 합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이건 좀 너무 심했다. 그 바람이 어떻게 됐어요? 오늘 김민석 대표 첫 최고회의가 과연 어떤 모습일까?
1: 예.
2: 모두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예. 결과는 조의대로 대동단결,
1: 예, 그렇죠.
2: 공공의 적 이렇게 된 거잖아요.
1: 예.
2: 그래서 저는 좀 너무 과도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인이 협의 없이 노태학 선관위원장 후임 올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명 이용구 그 대법관 후임에 대해서는 뭐 그런 대체로 얘기가 좀된것 같고.
1: 예.
2: 그래서 시쳇말로 하나하나 기브 앤 테이크 하면서 퉁치자는 얘기인가 대통령이랑.
1: 하나씩 하나씩.
2: 예, 네, 한 명씩 한 명씩.
1: 원 플러스 원.
2: 그래서 이건 좀 너무 과도했다.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6: 관행, 한 가지만 해요. 그 네. 관행을 깼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 너 나가라 이렇게까지 막말을 한다면 그 민주당이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관행이었던 법사위원장과 그, 저, 국회의장하고 서로 나눠 갖기로 한 거는 왜 계속 깹니까?
5: 관행하고 좀 다른 문제.
6: 그럼 왜 관행이 아닙니까?
2: 아니,
6: 몇십 년 관행이에요.
2: 들어보세요. 네. 그 전에는 또 그 반대의 경우가 있었잖아요.
6: 무슨 반대의
2: 아니, 예전에는 법사위를 또 여당이 다 가져간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그렇게 관행처럼 굳어진 거죠, 중간에.
1: 예.
2: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한 건 뿐입니까? 아니잖아요. 누적된 마일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6: 무슨 누적된 마일리지가 있죠?
2: 아니, 그러니까
1: 이제 대선 기간에.
2: 대선 기간에.
1: 이제 이재명 당시
2: 파기환송.
1: 후보.
2: 네, 파기환송. 9일.
1: 선거법 관련? 네.
2: 대법원에 9일 만에 파기환송 시킨 것 올라간 지. 7만 쪽은 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동안에 계속 탄핵 얘기가 나왔지만.
6: 네.
2: 민심도 생각하고 이게 과연 탄핵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개업날의 행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던 거고.
1: 예.
2: 그런데 이거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거는 철저하게 무시한 거라고 저희는 봐요.
6: 그래서
0: 개업날의 행적 같은 경우에는
1: 예?
0: 이미 대통령께서 지명하셨던 특검에서, 내란 특검에서 불기소 결정했잖아요.
1: 예? 예?
0: 본인들 도착하기 전에,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 오기 전에 이미 회의 있었고,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 파견하는 것도 막았다.
1: 예?
0: 이런 얘기들이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민주당에서는
1: 예?
0: 조희대 대법원장이 미운 거예요. 대통령 그 대선 직전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기 때문에.
1: 예,
0: 그 미운 예? 게 지금 남아있으니까
1: 예?
0: 이 사건 가지고서도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김민석 대표에게 포커싱을 맞춰서 얘기를 해보면
1: 예.
0: 김민석 대표가 쉬운 길로 가려고 한다. 지금 이 당내에 꼬여있는 상황을 본인이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저는 보여줬다고 봐요. 결국에 제일 쉬운 게 우리가 안에서 싸우고 있으면은요,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게 가장 쉽게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1: 예.
0: 그 꼼수를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와중에 지금 여당 대표가 정말 상권 분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대법원장에 대해서 조희대 씨라고 이야기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2: 아니, 대통령 이름 부르는 여당 대표도 있는데 막말하는 C자 붙인 건 다행 아닌가요?
5: 이게
2: 그 정도로 지금 그 민주당에서는 분노가 차올라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없는 거죠.
5: 이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관행이 법사위 관행과 비교한다는 자체가 기본적인 법률 마인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 한동훈 의원이
6: 없어서 죄송합니다.
5: 아니, 한동훈 의원 얘기한 거예요. 한동훈 의원이 뭐 이게 법사위 관행을 운운하면서 그 관행은 그렇게 깨면서 관행 관행하느냐 비판하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이게 대법관의 이 재청 권한이 유신헌법 때 생겼어요. 62년도에. 이게 뭐냐면 박정희가 대법관들을 본인 아래에 두고 멋대로 마음대로 판결을 하려고 대법원장에게 재청권을 줬어요. 그리고 87년도에 이제 또 헌법 개정이 되면서 정치민주화위에 그때 국회 동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고 국회 동의를 하고 나중에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이게 헌법에 규정돼 있어요. 대법관의 임명 절차가. 이건 하나의 관행보다는 법률의 의식 자체가 대법원장 마음대로 제청을 해서는 안 되고 국회 동의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최종적으로 존중받는 입장에서 이게 진행돼야 된다는 것인데 종이 한 장으로 서면을 보냈다는 건 이재명 대통령을 대법원장이 상권 분립의 입장에서 대통령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느낌을 민주당은 받는 것이죠. 대통령 취급을 안 하네. 대법원장이. 이건 이런 무례함이 어디 있나. 최소한 전화를 못해요. 뭐 일정이 안 돼서 뭐 커피 마실 시간이 없어서 서면으로 한 장 보냈다. 뭐 전화는 안 되는지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이게 꼭 대법원장하고 대통령 둘이 독대에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정부의 이 대법관에 추천하는 실무자와 대법원의 실무자들이 만나서 조율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임명이에요. 대법관. 첫. 조희대 대법원장은요. 23년에 취임한 이래로 7명을 했죠. 그때 윤석열 정부 때는 왜 서면 제청 안 했어요? 정부 차별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자기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을 인정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인정하지 못했다는 그런 의도로 일으키니까 여당 대표로서 화가 안 나겠어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국민의힘의 대통령, 제출한 대통령한테 민주당의 대법원장이 그런 식으로 했어봐요. 나가라고 했을까요? 바로 이거는, 탄핵이죠.
0: 이거는 좀 팩트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오늘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출석을 해갖고 한 이야기는 지금 우리 맥 소장님 말씀하신 거랑은 달라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날 기회를 주지 않았고
1: 끝까지 노력했다.
0: 서면 제청을 한 것도 결국에는 정무수석이랑 합의를 해서 제청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민주당에서 늘 얘기하는 게 대통령께서 국정의 총 책임자다. 국민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민주당 측 그리고 아마도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단에 대한 그 억한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모습을 대통령께서 보이셨어야 됐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들어가고 있는 법안들 보세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최고법원이 대법원으로 되어 있는데 재판소원이 가능하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대법관 증언도 하지 않습니까? 28년부터 이제 대통령이 차례대로 숫자 더 이제 늘리는 부분들을 임명을 하게 되는데 막판에 가면은요 26명 중에서 22명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고 대법원 측에서도 당사자인 그 법관들과 대화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진다고 하면서 왜 이 상황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에 대해서 나가라. 조희대 씨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굉장히 저는 맞지 않다.
6: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에서는 청와대하고 계속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만날 기회도 안 주고 여러 가지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끌어졌다는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그게 전부 다 대법원 책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양쪽 얘기를 다 저는 사실 어디 말이 진짜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 진실은 그 중간 어디쯤에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 그거를 마치 그런 모든 책임이 대법원에만 있다라는 식으로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한 사람에게 있다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도한 그런 단순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저 그 민주당 집권당의 그 당 대표가 첫 번째 최고회의를 열면서 거기서 하는 얘기가 조희대 씨 나가라 뭐 대법원 당장 요구합니다 그 회의 열어갖고 성명서 내세요. 그다음에 뭐 대법관 회의 그 저 법원 그 대표자 회의 열어서 근데 그 저 쫓아내세요. 아,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감싸고 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 행위예요.
1: 김인영 의원님이 반론을 예.
2: 이 관행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예. 헌법재판소 올라간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비판할 수는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아니,
6: 그러니까 본인만 얘기하면 모르겠어요.
2: 자,
6: 근데
2: 두 번째는
1: 잠깐만요.
2: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정문석 얘기하셨는데 민정수석하고 뭐 얘기를 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것 같기는 예, 합니다. 예. 그런데 민정수석하고 논의를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그리고 민정수석이 그러면 서면으로 제청해 보세요라고 했는지 예. 이거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네, 그건 필요한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뭐 관행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예. 이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한 거 말이에요. 예. 9일 만에 7만 쪽을 다 읽었네 안 읽었네 우리가 보기엔 안 읽었잖아요. 예. 9일 만에 파기 환송해서 보내는 거 이거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보여지는데 이건 관행인가요? 이런 관행은 없었어요.
1: 예.
2: 다 질질 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워서 그러는 거다. 한편 맞는 말씀입니다. 왜 미운지만 골라서 하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는? 민주도 안 하고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1: 예.
2: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임 대표가 당대표 경선 기간 동안에 사법개혁 필요하다. 이 대법관 제청 늦어지고 있는 것도 직무유기다. 이런 얘기 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사태에 이르러서 그 정도 얘기는 저는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표현의 뭐 격함의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1: 예.
2: 그 얘기를 왜 못합니까?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죠.
6: 그러니까 본인이요. 본인이 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하니까 그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말은 굉장히 부드럽게 하신 것 같지만
1: 예.
6: 요구한다. 대법관들에 대해 요구한다. 성명서를 내라. 그리고 법원 대표자 회의를 열어라. 그래서 축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요구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1: 네.
6: 무슨 권리로 요구를 하냐고요. 아니, 무슨 권리로 집권당의 대표가 대법관들에 대해서 그리고 사법부의 법관들에 대해서 무슨 회의를 열어라 말아라. 성명을 내라 말아.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5: 권리가 있죠. 대의기관이라는 게 입법부라는 게 국민을 대신해서 얘기하는 거고
1: 예.
5: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통령에 대해서 이쯤 되면 막 나가는 행동에 대해서
1: 예.
5: 우리 민주당 지지층이나 국민들의 많은 분들이 그렇게 호소할 수 있어요.
1: 예.
5: 당신들 당장 회의해서 쫓아내라. 저는 그거를 뭐 국민들의 뭐 전체는 아닐지라도 일부 국민들이 그런 요구를 하면 정치인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정치적 발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1: 예.
5: 네, 그 발언을 가지고 그런 말도 하지 말고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을 한 장짜리 딱 보냈는데 잘했습니다. 라든지 에이 관행 좀 지키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1: 자 그러면
0: 근데 이게
1: 청와대 반응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게 이제 제청했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이거를 거부할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한 번도 여태까지 그 대법원장의 제청 요구에 대해서 거부한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어떤 상황이
5: 법원 관계자들하고 한번 통화를 해보니까
1: 아 그래요?
5: 거부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들도 나와요.
1: 대통령이?
5: 예, 네. 좀 뭐 고법 쪽에 있는 분들은
1: 네.
5: 사실상 이게 첫 대법관 임명인데
1: 예.
5: 이 자체에 대통령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으로 두 명을 보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처음이잖아요. 처음. 첫 정부에. 근데 이 부분을 임명을 하게 되면 관행도 다 깨질 뿐더러 결국에는 이 대법관 임명에 대한 임명권에 대한 그런 좀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좀 저는 솔직히 이게 무조건 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국회도 이제 청문회 과정을 거치긴
5: 그렇죠.
1: 해야 되잖아요.
5: 동의 과정들
1: 거치게 동의하고 하는데
5: 그렇죠.
1: 예, 강준혜 변호사님 말씀이시죠.
0: 저는 대통령이 뭐 반려한다거나 네.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1: 아,
0: 최근에 네. 보면은 뭐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도 그렇고 뭐 그때는 이제 대통령이 좀 의견 차이가 있긴 했습니다만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합배드캅 역할을 나누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1: 오히려 국회에서 그러면 청문회에서 예. 통과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0: 저는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지금 김민석 대표 체제는 이재명 대통령 아바타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1: 예.
0: 이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이 대법원을 만나주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거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1: 예.
0: 그러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그래도 대통령은 대외적으로는 계속적으로 통합을 얘기하고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 모멘텀이 보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 예.
0: 그렇다면은 일단은 대통령은 뭐 별다른 메시지 없이 이것 것을 국회로 넘길 것으로 보이고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김민석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뭐 청문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민의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는 괜찮아요. 국회 내에서 입법부 내에서의 싸움이니까. 그런데 사법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자제하셔야 된다. 이것이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것이고 아까 이제 김민석 대표가 앞으로 사법개혁에 대해서 속도감을 높이겠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예. 뭐 시작을 하겠다. 민주당이 하겠다는 사법개혁의 방식 중에 하나가 법관평가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근데 법관의 평가라는 거는요. 이분들 뭐 9시에 출근했냐 6시에 퇴근 제대로 했냐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판결로서 점수를 매길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우리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거는 그러면 극단적으로 보았을 때 대통령에게 유죄 판단을 주었었던 이 대법관들에 대해서는 0점 그리고 무죄를 줬었던 고법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100점 만점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 아니냐.
1: 요 포인트가.
0: 예. 지금 김민석 대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대법관들한테 성명 내라. 법관회의에서도 의견 내라. 의견 낸 사람들한테 포인트 주겠다.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밖에 없겠죠.
1: 삼권분립의 위기가 올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취지를 비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6: 이게 예. 그 국회 청문회 제도가 있잖아요. 예, 예. 여기서 국회의원들이 지금 제청된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게 만약에 이 사람이 너무 극우거나 극좌거나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얼마든지 공격을 해도 돼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뭐냐면요. 어딜 감히 대통령한테 이거예요 보면. 이런 얘기 들으면 아, 정청래 고독이 좀 이해가 돼요. 저는 정청래 대표를 고독?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1: 고독?
6: 예. 정청래 대표를 반대하는 사람인데 마치 뭐 정청래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던 걸 네가 감히 대통령한테 고개를 들어? 라는 식의 분위기를 막 만들어냈던 그게 판박이로 지금 재현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 예.
6: 아니 여기 무슨 왕조시대입니까? 우리가 왕조시대 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1: 예.
6: 근데 대통령한테 비판할 수도 있는 거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아니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압도적 다수를 가진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이 사람 문제 삼아갖고 부결시키고 뭐 문제 제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1: 예.
6: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어디 감히 대통령한테 이거예요. 그러면서 사법부 그 대법원장한테 누구 씨, 뭐 그리고 대법관들 뭐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진짜 민주주의 잘못 배운 거고 이런 식으로 가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자 민주당 1분씩 드릴게요. 자 김민정 의원님부터.
2: 예. 어디 감히 대통령한테가 아니고요.
1: 예.
2: 늘 협의해왔던 이 인명 제청권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냐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 예.
2: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명백히 잘못했다라는 것이고요.
1: 예.
2: 상권 분립이고 우리도 그 존중은 하지만 그러면은 대법원이나 이 법원에서 잘못할 때는 아무 비판도 안 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대법관이나 법관 평가를 한다고요? 그런 식으로 평가해가지고 저희가 민심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1: 예.
2: 그 점에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 그 시대에 정말 이 황당한 일을 저질렀다.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인데
1: 예.
2: 청와대 누구랑 어떻게 협의를 해서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됐는지는 좀 명확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1: 네. 국회에서 지금 법사위에서는 또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하겠다 이런 차원의 얘기도 나오긴 한데
2: 네.
1: 아무튼 맥 소장님 발언 해주시죠.
5: 뭐 조희대 대법원장은 성역이 아니다. 뭐
1: 예.
5: 대통령도 성역이 아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 관행과 예의의 문제인데 저는 서면 제청 부분들이 정말 좀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파장을 가져올 거를 뻔히 알고 한 거예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1: 예.
5: 개인적으로는 아 28년 총선을 의도하나 정치적 셈법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1: 본인의 정치 플레이어로 나서고 싶었나?
5: 결국에는 매맞을 짓을 통해서 본인의 몸값을 올리려는 전형적인 윤석열식의 정치 행보를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서면 제청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1: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정치 아니다라고 또 반론을 펴기도 했는데.
5: 저는 그게 이제 한번 보세요.
1: 예.
5: 28년도에 과연 국민의힘 쪽으로 들어와서 저기 배지를 달려고 노력하는지 안 하는지 영입이 되는지 저는 그런 느낌이 온다. 예. 정치적인 저는 중립이 좀 무너졌다고 봅니다.
2: 아니 그런 정치적인
1: 마무리해야
2: 어떤
1: 되세요?
2: 네, 그런 걸 떠나서도 대통령 만날 기회가 행사장에서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1: 그렇죠.
2: 관련해서 좀 뵙고 싶습니다 하면 오지 마세요 하게 했을까요?
1: 예. 한판 승부 뜨거운 토론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끝났는데 여전히 뜨거운 한판 승부.

0: 예,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녹화 대전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 장성철 소장의 자리를 우리 강재현의 변호사가 잘 채워주고 있습니다. 1부를 마친 소감이랄까 어떠십니까?
1: 이 자리 제 자리인 것 같아요. 자리를 세상에. 비우면 안 돼요.
2: 내가 얘기해 주려고 했어. 자기가 말이야. 그렇게 하면 어떡해.
0: 우리 김재형 최고께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2: 서포트를 내가 이제 장성철 씨 가까우니까 나중에 내가 이래도 봐주겠지. 좀 덕담해 주려고 그랬더니 본인이 그냥 확 치고 들어오네.
3: 센터에는 참지 않죠.
0: 참지 않습니다. 돌직구. 근데 뭐
1: 중요하죠.
0: 어제 방송했던 분처럼 자연스럽게.
1: 내일도 나와야겠네요.
0: 내일 다음 주에.
2: 너무 드리네.
0: 다음 주 수요일에 아마 또 아마 우리 제작진이 방송 후에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자, 일단 민주당 얘기가 아직 좀 덜 한 것 같아가지고 좀 더 해보면. 정성호 법무장관 사표를 냈잖아요. 그래서 사직서를 냈는데 사직서를 낸 게 처음이 아니냐. 대통령이 잘 버티고 있는데 이렇게까지도 사직서를 낼 일이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후임 얘기도 나옵니다. 김정은님 살짝 짚어주시면.
4: 그만큼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0: 그만하고 싶다. 너무 싫다.
4: 그리고 전당대장에서도 그 기간 동안에도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0: 어제
4: 나 돌아갈 거야. 나 갈 거야. 이렇게.
0: 어제 그 자리에서 홍기현 의원이 전당대회 좀 만났는데 저한테도 이제 국회 사정이 많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4: 네. 돌아가서 뭐 박은정 의원이나 김영민 의원 좀 공기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0: 아, 그래요?
4: 내가 그렇게 당했는데
0: 니네 장관.
4: 니네 그럴 수 있어? 저 같으면 할 것 같아요.
0: 너 우선인데.
4: 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2: 나 더 이상 장관 아니다.
4: 장관할 때 내가 진짜 야 니네 보니까 가관이더라. 너무한 거 아니냐.
1: 장관 아니고 가관.
4: 그럴 것 같아요.
0: 그래요?
4: 그런 마음도 있을 거고 실제로 건강도 좀 많이 안 좋고 잠도 잘 못 주무시는 게 이제 실제로 건강이 안 좋은 것도 있고 마음도 조금 심란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1: 근데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 청와대는 후임 올 때까지는 좀 해달라.
0: 버티라.
1: 근데 후임을 구할 수 있을까?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성호 장관 예전에도 뭐 사직 의사 이미 밝힌 바는 있잖아요. 이번에 사직서를 낸 거지만 결국에는 본인의 손에 더 이상 피를 묻히고 싶지 않다라는 거를 대외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를 계속 잡을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 있을지 예전에 전 그게 생각이 났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탁현민 비서관이 계속 그만두고 싶다고 하니까
0: 맞아요.
1: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 이런 얘기 했었던 거 있잖아요. 결국엔 놓아주고 싶지 않다는 거죠. 지금 청와대의 마음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그래요.
4: 네, 결론은 난 거니까요.
0: 예.
4: 후임 정하는 것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0: 예, 맥소장님.
3: 정성호 장관만한 그 법무부 장관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조용하게, 묵묵하게 본인 할 일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대통령과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람. 그리고 보수 쪽에서도 정성호 장관에 대한 평가가 나쁘지 않아요.
0: 맞아요.
3: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법무부 장관이 있었기 때문에 큰 구설수가 없고 도리어 법무부 장관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집권여당이 민주당 내에 있었잖아요.
0: 그렇죠.
3: 반대로.
0: 예.
3: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회한도 있었을 것 같고 근데 그게 전문 아닌 것 같고 사실 제가 조금 여기저기 들어보니까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형소법 개정안의 우려가 크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는 이미 법이 통과됐는데 보안입법이 절실하다. 그런데 이 보안입법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많은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본인이 지금 장관직에서는 보안입법을 할 수 있는 그
0: 상황이
3: 안 좋죠.
0: 예.
3: 그러니까 본연의 입법부의 일원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른 그런 조금 그 국민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을 보안입법으로 보강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하다. 두 번째는 말씀한 대로 이 후배들 내가 돌아올 테니까 좌우로 정렬 이것도 한번 해야겠다. 내가 역기 좀 다시 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0: 역기. 그런 의원실에 역기가 있죠, 그죠?
3: 원래 역도부 출신이잖아요.
0: 서울대 역도부.
3: 몸이 좋으신데. 사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보관들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라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후임자 찾기 쉽지 않을 거예요.
0: 박균택, 이건태 검사 출신 두 분.
3: 짧게 말씀드리면 둘 다 능력이 있으신데 검찰에 20년 이상 있으셨고 정책 부담이 좀 크다. 왜 그러냐면 이게 국민의힘이나 또 다른 시각에서는 이게 대통령의 또 다른 무슨 법률적인 지원을 위해서 법무장관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또 공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성호 장관 정도의 평가를 받는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저는 그런 법무행정을 할 수 있는 사람 안 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러니까 역기까지 저는... 드시던 분이 지금 건강이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3: 아, 그건 달라. 아,
2: 저 그 개인적으로는.
0: 예, 개인적으로.
2: 뭐 그 정성호 장관하고 친분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긴 좀 죄송한데.
0: 친분이 있으세요?
2: 네, 뭐 좀 압니다. 근데, 근데 그거 만약에 진짜로 본인이 그렇게 그 보안 사건도 문제가 있고 네. 형소법 개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첫째로는 끝까지 막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장관 계속하면서 문제점들 다 해결하려고 해야죠. 그거 지금 털고 나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나가시면서도 주변에 계속 그런 데잖아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뭐 그런 얘기를 여러 사람한테 하고 있다는데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대통령 바로 옆에서 아, 대통령한테도 얘기를 계속하고 그 장관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시잖아요.
0: 예.
2: 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 저 성경에 무슨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 판결한 다음에 예. 아유, 손 이렇게 물로 씻으면서 아유, 나는 손 씻었어. 나 당신들이 한 거야. 나 책임 없어.
0: 아.
2: 뭐 얘기한 듯이 그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남으셔갖고 끝까지 책임을 지시면서 이게 만약에 잘못된 게 있으면 끝까지 싸우는 장관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0: 예.
2: 더 큰 정치인이 됐을 수도 있고 국민들도 좋았을 것 같다라는
0: 예.
2: 생각을 해요. 아쉬워요 좀.
0: 예, 왕외교부 장관, 그러니까 왕외교부 장 중국 이제 한국에 도착해서 한반도 평화 역할을 하고 싶다. 아, 중국이 그런 차원의 말 언급을 했다라는 아, 이제 속보가 떠 있습니다. 한반도 제일 중요한 이웃 나라다라는 언급까지 있었군요. 함께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박종현 판승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한판 승부.

0: H마트의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 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7불 99. 3회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찰 옥수수 3개당 3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증가 쌀떡국 박스당 12불 99. 풀무원 들기름 젤에 파래 도시락김 20봉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0: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 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4: 케이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설립 37주년 감사 부흥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주제로 시드 국제선교회 평생 명예 이사장을 역임하시고 현 뉴욕 센트럴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재열 목사님이 8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22일 토요일 새벽 6시 저녁 7시 30분, 23일 주일 오전 8시 45분, 그리고 오전 10시 45분에 시간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장소는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이며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www.mpcow.org 또는 703-941-4447, 703-941-44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 기업 마케두리가 강원도 특별 제품으로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 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펼쳐지는 마케두리와 강원도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빈대떡, 인제국민학교 떡볶이,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 마켓우리 강원도 상품 특별전, 맛도 건강도 다 챙기는 마켓우리. 한국에서 직접 오신 여주 사장님, 산삼 사장님을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만나보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흔정입니다. 장국영 주연의 영화 중경삼림을 보면 여주인공이 남자 주인공 집에 몰래 들어가 이것저것 물건을 바꿔둡니다. 젖은 수건 홀쭉해진 비누, 낡은 컵, 시련에 빠져 메마른 일상을 살아가던 남자는 그 작은 변화와 함께 점점 생기를 얻죠. 물론 처음엔 눈치도 못 채지만은요. 영화처럼 드라마틱하진 않더라도 이런 작은 변화들이 지루한 일상을 바꿔주긴 바꿔줍니다. 우리 한 번쯤 해볼까요?

0: 사실 책상 위치 하나만 바꿔도 한결 기분이 나아지고요. 헤어스타일 하나만 변화줘도 에너지 뿜뿜 나올 때 있습니다. 매일매일 지나가는 길이나 또 이제 습관처럼 아메리카노 아이스라고 늘 주문했다면 이런 것들도 살짝만 변화를 주고 바꿔줘도 다른 에너지를 얻게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자들이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맞습니다. 헤어스타일을 바꿉니다. 근데 사실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미정원 문 다 닫아야 할 거예요. 일단 저는 머리가 생머리이고 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미정원 가기 싫어서. 모르긴 몰라도 아무리 헤어스타일 자주 바꾸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미정원 가서 앉아있는 거 좋아하는 분 그닥 많지 않으실 거예요. 일단 기다려야 하고 지겹잖아요. 그래서 저는 20대 때는 항상 커트 머리였어요. 근데 아시죠? 커트 머리는 은근히 손질 많이 가요. 매일 머리 감아야 되고요. 또 드라이도 해야 되고. 우연치 않게 머리를 길게 됐는데 와 너무 편한 거 있죠. 매일 머리 안 감아도 되고 또 안 감은 날은 그냥 또 칠끔 묶으면 되니까. 실제로 머리 매일 감는 거 안 좋다잖아요. 두피에. 그 핑계로 저는 이틀에 한 번씩 감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물론 뭐 더운 날은 하루에도 두세 번씩 샤워를 하지만 글쎄요. 오늘 같은 날 조금 덥기는 합니다만은 좀 애매하죠. 좀 더 두고 봐서 땀을 좀 많이 흘렸다면 저녁 때 들어가서 또 샤워를 해야겠습니다. 어제보단 그래도 좀 견딜만하고 날씨 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아직 여름이긴 한가 봐요. 덥죠. 오늘은 2026년 8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세상의 모든 음악 소개해드립니다. 오늘도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4: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 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7불 99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2불 99 찰 옥수수 3개당 3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진가 쌀떡국 박스당 12불 99, 풀무원 들기름 재래 파래 도시락김 20봉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태평양 바다가 넉 달 넘게 매일 관측사상 최고 수온을 갈아치우고 있는 가운데 이 열기가 대기로 옮겨가면서 전 세계 기온이 올해를 넘어 내년엔 더욱 뜨거워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엘니뇨가 가을철, 그러니까 10월에서 12월을 기준으로 1950년 이래 역대 가장 강력할 확률을 69%로 제시했고, 겨울철 전체로 넓혀보면 매우 강한 엘니뇨가 될 확률은 90%를 넘는다고 합니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 태평양 바닷물이 평년보다 뜨거워지는 현상으로 그 열기가 구름과 비를 통해 대기로 옮겨가며 전 세계 기상 패턴을 흔든다는 건데요. 강도를 가늠하는 잣대도 새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구 가열화로 열대 바다 전체가 뜨거워지는 배경값을 걷어낸 상대 해양 니뇨 지수를 기준으로 올가을 3개월 평균 편차가 2.5도씨를 넘을 확률을 69%로 봤는데 역대 최고 수치입니다. 엘니뇨의 열기가 대기로 옮겨가는 데는 시차가 있다고 하는데요. 엘니뇨가 정점을 찍는 시기는 늦가을에서 초겨울이지만 그 열이 실제로 지구 기온을 밀어 올리는 효과는 이듬해에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올해 기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더라도 내년에 곧바로 갈아치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흐름을 온난화라는 에스컬레이터 위에 올라탄 엘니뇨라는 계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로 기온이 꾸준히 오르는 추세 위에 엘니뇨가 발생할 때마다 한 개씩 계단을 오르듯 기온이 급격히 튀어 오른다는 뜻인데, 다만 이 상승은 일시적이어서 이듬해, 그러니까 2028년에는 다시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이번 엘니뇨가 유독 주목받는 이유는 기후위기와의 상승 효과 때문인데요. 기후위기로 뜨거워질 대로 뜨거워진 지구 위에서 엘니뇨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례적인 만큼 전문가들도 실제로 어떤 지역에 얼마나 큰 피해가 나타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역시 엘니뇨가 강하다고 해서 그 영향이 반드시 더 크게 나타나거나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는데, 통상 엘니뇨 시기에는 인도네시아, 호주가 가물고 남미 일부에는 폭우가 쏟아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다만 기온이 오를수록 대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량도 함께 늘어나는 만큼 내년인 2027년에는 전 지구 습도 기록도 새로 쓰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세계기상기구도 지난달 말에 발표한 국제계절기후전망에서 비슷한 진단을 내놨는데요. 강한 엘니뇨가 8월에서 10월 지구 기후를 지배하고 이 기간 니뇨 해역 해수온 편차가 2.9도씨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는데, 동시에 인도양 서쪽이 뜨거워지고 동쪽이 차가워지는 인도양 다이폴 현상도 함께 발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두 현상이 겹치면 인도양 뉴욕을 중심으로 가뭄과 홍수, 산불 위험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소식과는 별개로 오늘 D&B 지역 화창한 가운데 아름다운 막바지 여름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만큼 날씨가 너무 좋네요. 시간을 내서라도 밖으로 나가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선선했던 날씨는 오후가 되면서 기온이 점차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낮 최고 기온은 89도, 섭씨 32도, 바람은 북서풍으로 기분 좋게 불고 있는데요. 아직은 햇볕이 강하고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으니까 선글라스 착용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외선 차단제도 꼭 바르시기 바랍니다. 최고 기온은 거의 90도 가까이 되지만 다행히 습도가 낮아서 실제 기온보다는 훨씬 덜 덥게 느껴지실 텐데요. 하지만 해가 진 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고 습도도 점차 오르면서 도심 지역의 밤 최저 기온은 71도, 섭씨 22도로 다소 온화하겠습니다. 높아진 습도로 인해 오늘 밤과 내일은 다시 끈적끈적한 날씨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목요일 부분적으로 또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와 뇌우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므로 우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대부분 지역이 건조한 날씨를 유지하겠지만 오후에는 산발적인 소나기와 뇌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95번 고속도로를 따라 동쪽 지역에 대해 5단계 중 1단계인 약간 위험 등급을 발령했으며 뇌우에서 가장 큰 위험은 돌풍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폭우로 인해 국지적인 홍수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목요일 밤 최저 기온은 65도, 섭씨 18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꽤 크겠습니다. 금요일도 부분적으로 흐린 가운데 간헐적으로 소나기 예상됩니다. 특히 워싱턴 DC 수도권 지역은 오후 최고 기온이 80도 초반으로 선선해지면서 한 주를 마무리하겠는데요. 산간 지역은 최고 기온이 70도 후반에 머물겠습니다. 금요일은 비와 뇌우 가능성 낮아지면서 대체로 건조한 날씨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 토요일에 다시 비가 오기 전까지는 좋은 날씨로 한 주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해지는 시각은 오후 7시 58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27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한때 정말 열렬한 팬이었는데 방송국 다닐 때도 그랬고 이게 방송을 하면서도 이 노래 선곡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정말 좋아했는데. 네, 전영록입니다. 전영록.

세상의 모든 음악. 세계적으로 유명한 팝과 함께 샹송, 깐손의 경음악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모든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이 시간. 오늘은 영화 나자리노의 삽입곡으로 이탈리아 밴드 산타크루즈 앙상블이 74년에 발표해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노래입니다. 바로 When a Child is Born.

폴란드 출신의 작곡가이자 가수인 미카엘 홀룸이 1974년에 발표한 곡으로 이듬해 아르헨티나 영화 나자리노의 메인 테마 연주곡으로 삽입이 되었으며 1976년에 영어로 When a Child is Born으로 번안을 내부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곡입니다. 이 곡은 특이하게도 원곡과 번안곡 그리고 연주곡까지 모두 잘 알려져 사랑받고 있으며 영어 번안곡은 많은 가수들에 의해 리바이벌 되기도 했습니다. 미카엘 홀룸은 1944년생으로 폴란드에서 태어나 3년 후 가족과 독일로 이주를 해 학창시절을 거기서 보내며 작곡, 연주, 공연 활동을 합니다. 그가 작곡한 연주곡 Desert Island는 1965년 일본에서 밀리언셀러가 되었는가 하면 모든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아 라는 곡이 최초로 독일 차트 19위에 올랐고요. 이 밖에도 멘도시노는 대히트가 돼 100만 장이 넘는 앨범이 발매되는 기염을 토해내게 됩니다. 이후에도 다양한 수완을 발휘해 만능 엔터테이너로 공연 기획은 물론이고요. 음반 제작사로도 흥행에 성공합니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전설을 영화화한 나자리노 이 작품은 가난한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원색적인 사랑과 저주, 숙명을 바탕으로 펼쳐낸 만화 같은 영화로서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늑대로 변하는 나자리노라는 늑대 청년의 사랑과 슬픔이 달빛 아래 처연하도록 아름답게 묘사했습니다.

영화 스토리를 잠깐 살펴보면 아르헨티나의 어느 산골, 일곱 번째 아이를 임신 중인 아내를 두고 소떼를 몰고 떠난 남편과 여섯 아들이 폭풍우 속에서 강을 건너다가 강물에 휩쓸려 모두 죽게 됩니다. 일곱 번째 아들은 나중에 늑대인간이 된다는 전설 때문에 그의 아내는 여자아이를 낳고 싶어 했지만 또 남자아이를 낳게 되고 그로부터 20년 후 나자리노는 마을 축제에서 만난 아리따운 금발 처녀 그리셀다라는 소녀에게 첫눈에 반하고 두 사람은 사랑에 바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사탄이 나자리노 앞에 나타나 네가 사랑에 빠지면 피가 끓어 보름달이 뜨면 늑대로 변하게 된다. 그렇지만 그녀와의 사랑을 단념한다면 그 저주를 풀어주고 금은 보화와 부귀 영화를 안겨주겠다. 라고 제의를 합니다. 하지만 나자리노가 사랑을 선택하자 사탄은 의아해하면서 도대체 사랑이 뭐지? 하고 뇌까리며 돌아서는데요. 결국 나자리노는 보름날밤 늑대로 변합니다. 늑대가 된 나자리노는 마을의 목장을 습격해 목동을 죽이게 되고 그 때문에 마을 사람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마는데요. 마을 사람들에게 쫓기는 늑대가 나자리노임을 알고 뒤쫓아가던 금발머리 소녀도 마을 사람들의 총에 맞아 쓰러지고 뒤이어 나자리노도 총에 맞아 쓰러집니다. 이때 사탄은 죽어가는 나자리노에게 지하세계를 보여주며 자신의 구원을 부탁하죠. 나자리노,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거든 내 부탁을 잊지 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나도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고 싶어. 그러면서 나자리노는 사랑하는 그리셀다와 함께 천국으로 올라가는데요. 이 작품은 일곱 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성장해 사랑에 빠지게 되면 사탄의 저주를 받아 보름달이 떠오를 때 늑대로 변한다는 남미의 토속 전설을 영화화한 아르헨티나 영화인데 어딘지 모르게 우리나라 TV에서 방영하던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꼬리 아홉 개 달린 여우 구미호와 좀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말이죠. 사실 이 영화는 눈에 거슬리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일단 영상도 좀 그랬고요. 배우들의 연기나 조명, 편집 등 전체적인 연출이 영화의 명성에 한참 못 미치는 것 같았고 화면이 너무 어두운 탓에 늑대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늑대가 그닥 많이 나오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뜬금없는 것은 남녀 주인공이 최소한의 그 로맨스 과정도 없이 만나자마자 바로 육체의 관계에 돌입하는 것도 그렇고 아마도 그 당시 남미 시대상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또 이 영화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장면을 굳이 꼽는다면 나자리노가 저주를 받던 그날의 흐린 날씨와 회오리 바람 그리고 나자리노가 사랑했던 금발머리의 청순한 소녀 크리셀다. 늑대 인간을 쏜다며 마을 사람들이 준비했던 은탄환의 반짝임 그리고 나자리노를 감싸주었던 할머니 끊임없이 고뇌하던 악마가 나자리노를 이해할 수 없다며 쓸쓸히 돌아서면서 도대체 사랑이 뭐지? 라고 묻는 장면 등등 악마에게도 심장이라는 게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인간적인 악마의 모습도 기억이 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자리노가 전 세계적으로 큰 각광을 받은 것은 아마도 메가톤급의 위력을 지닌 주제곡 덕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미국에서도 상영 당시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개봉관의 손익분기점이 그때 당시 관객 5만에서 7만 명이었는데 그때가 1976년 정도였으니까 정확하게 확인하긴 좀 어렵지만 당시 서울 관객이 31만 명, 부산 관객이 17만 명을 기록하는 등 할리우드의 대작 영화들을 제치고 그해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무엇보다 이 영화 주제곡인 When a Child is Born은 1980년대 중반까지 여러 업체의 CF를 비롯해 TV 채널 조종 시간의 메인 음악 뿐만이 아니라 여러 라디오 프로그램의 시그널 음악을 휩쓸 정도로 한 시대를 풍미했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영화는 잊혀졌지만 이 곡은 불후의 영화 음악으로 오래오래 기억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오늘 좀 영화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 영화에서 사탄이 나자리노에게 하나님을 만나거든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이것은 파우스트에 나오는 악마 메피스토 팰레스를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남미의 전설을 이야기하면서 굳이 그 안에 하나님과 사탄을 끼워 넣는 것은 혹시 기독교를 전도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인기 듀엣이죠. 클론도 본인들의 노래 사랑과 영혼이라는 자작곡의 이 멜로디를 삽입해 크게 재미를 보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폴머리 악단이 연주하는 연주곡 훨씬 더 좋아하는데 좀 전에 제가 읽어드리면서 잔잔하게 들려드렸는데 들으셨죠? 자, 오늘 세상의 모든 음악, 아르헨티나의 전설을 영화화한 나자리노의 테마송 When a Child is Born 들어보시겠습니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우미노 시즈쿠 후쿠이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과 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2: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1: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 관리. 우미노 시즈쿠 후쿠이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2: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1: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2: 우미노 시즈쿠 후쿠이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866-566-9191.
3: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아웃 옆 703-539-8377, 703-539-8377.
4: Child abuse is not a bad parent problem.
5: And the causes may be different than you think.
6: You see, paid family leave?
7: That prevents child abuse.
5: And high quality, affordable child care?
6: Prevents child abuse too.
8: Prevent Child Abuse America promotes policies, programs, and resources that build healthier communities and a stronger economy.
7: Because when we keep families out of crisis,
4: we prevent child abuse
6: from ever happening.
8: Go to kidsay.org to learn more.
9: Let's solve child abuse before it ever happens.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떤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연내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가을 가급적 빠르게 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도록 참모들에게 추진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아시아 순방 때 김 위원장과 대면 회담을 마련하는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했다며 다음 아시아 순방은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나의 매우 좋은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한국과의 연합 군사 연습에 미국이 참여하기로 오래전 합의했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다며 한미 연합 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축소를 전격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김 위원장이 대화 요구에 반응했냐라는 기자 질문에 그렇다, 매우 긍정적이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네요. 아니 도대체 인이는 왜 이런데요? 이? 북한한테 뭐 주워먹을 것이 있다고 일하는지 참 알 수가 없다니까. 이? 아니 북한은 이미 답이 나온 데 아니오? 이? 아유 이러다 또 언제 빈덕이 날지 무지게 알아. 라이베리아 정부가 미국에서 추방된 이주민을 1년 동안 최대 1,200명까지 받아들이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라이베리아의 조치가 미 정부가 이주민을 다른 나라로 추방하기 위해 체결한 합의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고 지적을 했는데 라이베리아 정부는 성명에서 첫 번째 추방자 20명이 오는 20일 라이베리아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는 추방을 가속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법적으로 이주민을 출신국으로 추방할 수 없는 경우 이들을 받아들이도록 전 세계 국가들과 협정을 체결하려 해왔습니다. 그러한 협정에 참여하도록 국가들을 설득하기 위해 행정부는 다양한 유인책을 제시해왔었는데 도미니카 공화국, 에스와티니, 카메룬, 남수단 등 30여 개국이 넘는 국가와 제3국 추방 협정을 체결한 것입니다. 인권단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정부가 취약한 이주민들을 낯선 나라로 보내고 있으며 그중에는 인권 침해 전력이 있는 국가들도 포함돼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라이베리아 정부는 이주민들이 라이베리아를 떠날 수도 있고 라이베리아에 계속 머물면서 망명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 이번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를 라이베리아로 보내겠다고 밝혀온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는 지난해 자신이 정착해 살던 메릴랜드에서 부당하게 추방이 됐다가 이후 미국으로 돌아왔으며 현재 그의 변호사들은 그를 다시 추방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대해 법원에서 싸우고 있다고 하네요. 옛말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다 태워먹는다고 말이오. 이러다 이 요런 식으로다가 나가다가는요 역으로 당하는

0: 중국 지방 정부들이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현금과 소비 쿠폰 등을 지급하는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결혼과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춰 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인데 이미 여러 지역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광저우시 란링초는 초혼부부가 모두 현지 호족을 가지고 있다면 혼인, 출산 보조금을 최대 20만 위안, 약 3천 달러까지 지급한다고 하는데 현금 대신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혼인신고 절차도 간소화됐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5월부터 전국 어느 혼인등록기관에서나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역 제한을 완화했는데 중국 민정부에 따르면 올해 5월 10일까지 이 방식으로 처리된 혼인신고만도 68만 2천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원책에 대해 중국 누리꾼들은 사실상 아이를 낳으면 교육 문제가 제일 크다. 결혼 장려금을 지급한다면 혼인신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어떠냐 등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1: 맞아요. 결혼도 결혼이지만서 또 애돌이 문제야 애돌이. 낳으면 뭐요? 키울 능력이 없는디. 그니까 결혼도 못하는 것이고 차라리 대학가정 등록금 다 공짜. 앞으로 3년 안에 애 낳는 애들은 대학가정 교육비 전부 공짜. 아마 그러면 죄다 애들 낳을겨. 어때요? 심플하죠?
0: 프랑스 파리 몽마르트의 명물인 전설적 가수 달리다의 청동 흉상이 관광객들의 끊임없는 손길에 복원된 지 3주도 안 돼 가슴 부분이 다시 금빛으로 변했다는 소식입니다. 파리시는 지난달 25일 몽마르트르 달리다 광장에 있는 흉상의 표면을 보수해 관광객들의 손길로 금빛으로 바라진 가슴 부분을 원래 어두운 색으로 복원했는데 그러나 관광객들이 계속 흉상의 가슴을 만지면서 새로 입힌 표면에 녹청이 빠르게 달아 없어졌고 지난 10일경 가슴 부분이 다시 바래진 금빛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달리다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태어나 프랑스에서 활동한 이탈리아계 가수 겸 배우로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프랑스 대중음악계를 대표한 스타였습니다. 생전 전 세계적으로 1억 2천만 장 이상의 음반을 판매하고 50개 이상의 골드 디스크를 받았는데 달리다는 1962년부터 세상을 떠난 1987년까지 몽마르트에 살면서 이 지역을 상징하는 인물로 자리도 잡았습니다. 파리시는 1997년 그의 사망 10주기를 맞아 옛 주거지 인근에 청동 흉상을 세웠고 이후 수많은 관광객과 팬이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특히 관광객들 사이에서 달리다 흉상의 가슴을 만지면 행운이 찾아온다는 속설이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부위를 만져온 것인데 이 때문에 가슴 부분이 달아 없어지면서 금빛 광택이 드러났고 이 모습 자체가 몽마르트의 인기 있는 관광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파리시가 흉상의 표면을 복원한 지 3주도 안 돼 가슴 부분이 다시 금빛으로 변하자 소셜미디어에서는 당국의 보수 작업을 조롱하는 반응이 잇따랐는데 한 네티즌은 달리다 동상이 다시 상의탈의 상태가 됐다. 페인트칠은 아무나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비꼬았고요. 다른 네티즌들은 저가 마트 페인트로 대충 칠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느냐라고 꼬집었습니다. 파리시는 이번 보수 작업에 약 3천 유로, 약 490만 원이 들었다며 표면 복원은 본질적으로 일시적인 조치이지만 작품이 반복적인 접촉에 노출되지 않는다면 수개월간 유지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시는 박물관 소장품을 관리하듯 전문 인력을 동원해 흉상에 필요한 유지 보수를 계속할 것이라며 작품 자체나 접근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관광객들의 반복적인 접촉을 막을 방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달리다 흉상의 가슴을 만지는 관행은 단순한 문화유산 관리 문제를 넘어 성차별 논쟁으로도 사실상 번진 상태입니다. 일부 여성단체와 녹색당 정치인들은 이 같은 행동을 남성 우월주의적이고 모욕적이라고 규정하며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대소롭지 않게 여기게 만드는 행위라고 비판해왔으며 심지어 지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는 한 예술가가 이런 관행의 문제를 제기하는 의미로 달리다 흉상에 흰색 콜셋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반면 달리다의 남동생이자 가수 겸 배우인 올랜도는 이 가슴을 만지는 행위에서 어떤 불경함도 느끼지 못한다며 이는 달리다를 더욱 영원히 기억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네요.
1: 아님 말로 죽은 사람 기념해봤자 돈이 나와 밥이 나와 이 아이 그리고 도대체 월맨 아들 문대걸레 3개월 만에 또 지워졌디야.
0: 미국의 한 남성이 한 살 된 딸을 유모차에 태우고 1마일을 달려 비공식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는 소식입니다. 클리블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30살 의사 스티븐이라는 남성은 딸과 함께 가디언 마일 유모차 부분에 출전을 해 4분 17초의 기록으로 결승전을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기네스 세계 기록보다 약 8.6초 빠른 결과이지만 아직 공식 인증을 받지 않아 비공식 기록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클리블랜드의 홉 메모리얼 브릿지에서 매년 개최되는 달리기 대회로 엘리트 선수는 물론 일반 시민도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청소년, 일반, 마스터스, 유모차, 남녀, 엘리트 등 6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모차 부분 참가자는 아이를 유모차에 태운 채 함께 달릴 수 있는데 대학 시절 육상 선수로 활동을 했던 이 남성은 졸업 후에도 꾸준히 마라톤에 참가했고 딸을 유모차에 태운 채 가볍게 달린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대회를 앞두고 빠른 속도로 훈련한 적은 딱 한 번이었다고 하는데 당초 그의 목표는 기존 대회 최고 기록을 깨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대회를 넘어 기네스 세계 기록까지 넘어선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경기는 딸이 평소 취침하는 시간보다는 45분 늦은 오후였는데 딸이 잠잘 시간을 넘겼음에도 소리를 지르거나 울지 않는 것이 가장 놀라웠고 특히 결승전을 통과할 당시 유모차에 앉아 신이 난 듯 다리를 힘차게 움직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완주 후 남성은 자신의 메달을 딸의 목에 걸어주면서 완주를 기념했으며 평소에도 딸을 유모차에 태우고 종종 달리는 편이었다고 하는데요. 의료 전문가들은 아기가 스스로 머리를 지탱할 수 있는 생후 6개월 이후부터 함께 좌깅하고 안전을 위해 러닝 전용 유모차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1: 의사시라 그런지 확실히 다르네요. 지가 한국에 살고 있으면서 이런 뉴스 들었으면 외국 아버지들이라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막상 미국에 살아보니까 아 여기 아버지들 뭐 인종을 떠나서 다 똑같더라고요. 근데 이 남성들 이런 뉴스 들으면 뭔 생각을 하는지 참 궁금이야. 이 지들만 돈 버는 거 아닌데 우치게 여자들은 돈도 벌고 집안일도 하고 애들도 키우고 말이오. 뭔제요? 이? 사과 먹은 죄요? 이? 아니 먹으란다고 왜 먹어? 징그럽게 말도 안 들으면서 우치게 또 그런 건 또 말을 잘 들어. 이?
0: 20대 미국 여성이 가슴이 급격하게 커지는 증상을 겪다 결국 수술을 받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텍사스주 러버게에 살고 있는 27살 다니엘라 리 테너라는 여성은 대학에 입학한 2018년 당시 가슴이 급격하게 커지는 증상을 겪었다고 하는데 가슴 크기는 A, B, C, D, E컵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크기가 커지더니 2년 후에는 H컵, 또다시 2년 후에는 P컵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급격히 커진 가슴은 신체적 통증을 유발했으며 오래 서 있거나 설거지 등을 할 때마다 허리에 경련이 왔고 걷기만 해도 숨이 차 올랐다고 하는데요. 특히 생리기간이 되면 가슴이 더 무겁고 아팠으며 피부가 늘어나 상처와 감염도 반복이 됐는데 당시 자신의 증상이 2020년에 삽입한 호르몬 자궁내 장치 때문이라고 추정을 했다며 피임기구를 삽입하는 시술을 받은 후부터 가슴이 커지기 시작했던 것 같고 체중이 늘긴 했지만 바지 사이즈는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대신 가슴만 커졌다고 회상했는데요. 당시 의료진은 그 때문이 아니라고 설명을 했지만 여성은 2022년 4월 피임기구를 제거했으며 이후 먹는 피임약으로 바꾸고 같은 해 8월 유방조직을 제거하고 형태를 다시 만드는 수술을 받아 가슴 크기를 P컵에서 B컵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당시 제거한 유방조직과 피부의 무게는 15kg에 달했다며 피부와 조직이 지나치게 늘어난 탓에 유방 제거 수술까지 받아야 했지만 수술 후 가슴이 작아지고 가벼워져 정말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두 아이를 출산한 후 다시 가슴이 D컵 정도로 커졌지만 과거에 비하면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며 현재는 다른 종류의 피임기구를 삽입하고 있고 가슴이 급격하게 커지는 증상은 없다고 하네요. 아이고,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구먼. 콩쥐 팥쥐, 혹부리 영감, 은혜 갚는 까치 등 한국의 옛 이야기가 중남미에서 소개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과테말라,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 5개국의 교과서와 교사용 자료 14개 종에 한국의 전래동화와 신화가 수록됐다고 밝혔는데요. 연구원이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의 하나로 추진해온 교과서 개선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역사, 경제 분야에서 한국에 대한 잘못 선명한 내용을 고치고 관련 서술을 늘리는 데 주력했다면 최근에는 K-POP, K-드라마 등 문화 부분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2016년 과테말라의 한 디지털 교과서에 신라 박혁것의 설화를 처음 수록한 뒤 2020년 초등학교 읽기 교재에 토끼와 거북이, 흥부와 놀부 등을 소개했습니다. 이후 2024년에는 아르헨티나에서 옛 이야기책과 교사용 학습 안내서를 펴내며 전래동화 7편과 단군 박혁것의 주몽 등 건국신화 3편을 실기도 했는데요. 콜롬비아에서는 현지 출판사와 함께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전래동화와 신화, 교과서를 펴내며 혹부리 영감 등의 이야기를 담았으며 올해 엘살바도르에서는 교사용 학습 안내서에 4편의 옛 이야기가 포함됐다고 하네요. 아이고, 듣던 중 아주 그냥 반가운 소식이네요. 아이,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동요들이 알고 본 게 차다 외국 곡들이었더만. 이젠 우리나라 노래도 그렇고 전래 통화도 역으로 다른 나라 교과서에 실린다니 참 시상 오래 살고 볼 일이네요. 좋아, 아주 좋아.

1972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발표된 창작 서정 동요입니다. 박화목이 시를 썼고요. 김공선이 곡을 붙여서 서순환과 하청일이 불러 또 많이 알려진 곡이죠. 과수원길입니다.

과수원길 들으시면서 라라랜드 1부 순서 잠시 줄이고요. 안내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시간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 보험.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이고요.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설립 37주년 감사 부흥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주제로 시드 국제 선교회 평생 명예 이사장을 역임하시고 현 뉴욕 센트럴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재열 목사님이 8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22일 토요일 새벽 6시, 저녁 7시 30분, 23일 주일 오전 8시 45분, 그리고 오전 10시 45분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 기업 마케두리가 강원도 특별 제품으로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마켓 센터빌에서 펼쳐지는 마케두리와 강원도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에키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빈대떡, 인제국민학교 떡볶이,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산 배양액 산산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 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마켓 센터빌, 마켓우리 강원도 상품 특별전, 맛도 건강도 다 챙기는 마켓우리, 한국에서 직접 오신 여주 사장님, 산삼 사장님을 롯데플라자마켓 센터빌에서 만나보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2026년 8월 19일 송은경의 라라랜드 2부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2부 이 시간도 엘리코시리는 물론 에나델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내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화재보험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첫 곡은요, 우리 연민님께서 일찌감치 신청을 해주셨네요. 어제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곡 그 유주용의 추억의 소렌자라 들으시면서 이 유주용이라는 가수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되셨나 봐요. 이런 야구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도 어제 그 방송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좋았고, 일단 음악이 좋잖아요. 우리 라라랜드 청취자분들의 이 음악 수준이 보통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곡하는데 조금 시간을 할애하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2부 이 시간은 또 몇몇 청취자분들께서 늘 이렇게 신청곡 올려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왕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라면 내가 듣고 싶은 곡 나오면 너무 좋잖아요. 많이들 신청해 주세요. 자, 연미님이 신청해 주신 곡은 존 트라볼타와 올리비아 뉴튼 존이 함께 부른 노래입니다. 야, 이거 그리스. 저 이 영화 진짜 엄청 재밌게 봤거든요. 거기에 삽입곡이죠. Summer Night 들려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자주 좋은 글 보내주고 계시는 우리 조석진님, 오늘도 좋은 글귀 보내주셨네요. 수요일에 좋은 글귀 시, 노래, 라라랜드와 같이 해주세요 하시면서 보내주신 글 소개해드립니다. 오늘도 내가 걸어온 길을 믿고 남은 길에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자. 수요일은 한 주의 중간이라 조금 지칠 수 있지만 여기까지 잘 왔다고 자신을 격려하기 좋은 날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살아가자. 날마다 보내는 그리움, 아침 나절에 차 한 잔 마시면서 더 그리움이 느껴질 때에는 제 마음이 다녀갔거니 여기소서. 오늘처럼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늘 그대에게 그리움을 보낼 테니까.

0: 윤보영의 날마다 보내는 그리움이라는 글 보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1: 내 곁에만
0: 신청해 주신 곡은 이문세입니다. 소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주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시길 감사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 보내주셨는데요. 아, 내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정말 감사하죠. 멀리 가족여행을 와서 마음의 평안을 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사랑으로 받으오니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존귀와 영광을 올리며 범사에 언제나 위선이 아닌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형제자매이신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복별님 사랑을 많이 주고 계시는 것 같으면서도 어쩌면 아 사랑을 많이 받고 싶으신 분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정말 사랑이 풍부하신 분 같아요. 같이 사시는 사모님이나 자녀분들 그리고 손녀까지 너무너무 부럽네요. 자, 오늘 신청해 주신 곡은 반전이 없습니다. 오늘 조경수의 행복이란 신청해 주셨습니다.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반점.
0: 703-354-1950 703-354-1950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7불 99,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찰 옥수수 3개당 3불,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증가 쌀떡국 박스당 12불 99, 풀무원 들기름 재래 파래 도시락김 20봉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Talking to your kids about the dangers of vaping can be hard. Getting them to listen to hot gossip is easy. So here's some drama you could share with your kid. Dude, did you hear about Cassie and Jake? No, but did you hear that vaping can cause irreversible lung damage and nicotine affects brain development? Nuh-uh. You don't need to gossip if you want to have an open conversation about vaping. So if you want to get tips on when and how to talk to your kids, visit talkaboutvaping.org. Brought to you by the American Lung Association and the Ad Council.
4: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라라라 퀴즈. 자, 다섯 곡 들려드리고요. 이 다섯 곡의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가수가 공통점일 수도 있고요. 노래가 공통점일 수도 있습니다. 또 노래 제목이 공통점일 수도 있고요.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역시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세요. 정답자 물론이고 퀴즈 내주시는 분에게도 상품 드리겠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중화요리 드실 수 있는 곳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정통 중화요리 하오에서 드리는 식사권 드립니다.

0: 뭔데.
1: 두 번째 곡은 오기태계의 곡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가수 이름을 얘기한다는 건 일단 가수는 공통점이 없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곡은 바로 김수희의 곡입니다. 아유. 정답을 말할 뻔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모두 들려드렸는데요. 이 다섯 곡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사랑을 찾아갑니다. 자, 여기서 광고 한 두 개 더 듣고요.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이어지겠습니다.

0: 구호쿨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과 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1: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0: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 관리. 우미노 시즈쿠 후콜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1: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0: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1: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866-566-9191.
2: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3: 어, 한 모금 아니잖아.
2: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3: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2: 마지막 딱 한 모금만.
4: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0: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너를 매주 수요일 인사드리는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오늘도 수지 씨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나와주세요.
1: 네, 나왔습니다.
0: 아이고, 오늘은 어찌게 또 얌전히 또 나오시네.
1: 아휴, 어딜 갔다 왔으니 좀 피곤.
0: 아니, 솔직히 우리 예전에는 말이에요. 뭘 하려고 네. 그러면은 아우 난 피곤해, 난 집에 있을래 하는 사람들 정말 이해가 안 갔거든요. 요새 네.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
1: 벌써?
0: 우리 수지 씨도 그렇죠. 옛날엔 참 그래도 괜찮았는데 요새 좀 피곤하죠? 좀 무슨 일만 하고 나면.
1: 하루에 한 가지를 못해요, 이상을.
0: 아이고, 그래요? 그 정도셔? 목소리는 아직도 쌩쌩하신디.
1: 에휴, 말도 마오.
0: 자, 오늘은 어떤 가수, 어떤 또 뒷담화인지 궁금하네요.
1: 네, 오늘은요, 슈퍼스타 가왕, 조용필.
0: 와, 기도하는, 아! 맞죠, 이거 기억납니다.
1: 그렇죠.
0: 예.
1: 그렇죠. 조용필 씨가 1950년 3월 21일, 경기도 화성군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던 부유한 집안의 7남매 중 6번째로 태어났어요. 1963년 동산국민학교 졸업했고, 66년에는 경동중학교를 졸업해가지고, 69년 경동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대요. 근데 여기 5대 명문인데, 공부를 썩 잘하셨대요, 이분이.
0: 아유, 의외시네.
1: 근데 오로지 지표 때문에 가출. 예.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가출을 해가지고, 컨트리 웨스턴 그룹 애트킨즈의 리더이자 기타리스트로 활동을 하다가, 1969년에 Five Finger를 결성해서 미 8군 무대에 데뷔했어요.
0: 아, 예.
1: 예, 그 미 8군 무대는 이분이 막내래요, 이제, 마지막. 그 전에 뭐, 패티킨, 현미 많았잖아요. 예,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간 건가 봐요.
0: 네네네.
1: 예, 1971년 김대환, 조용필, 최이철을 주축으로 결성된 3인조 그룹, 김 트리오를 본격적인 락 음악 활동을 시작했는데
0: 네?
1: 1972년 드럼 앰프 키타 고고라는 연주 앨범을 발매하였고 수록곡 리드 미 언 이 탑 그룹 콘테스트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까지 노래는 전혀 안 불렀어요. 이분이 그냥 기타만 치고
0: 아 원래 기타리스트로
1: 네, 예. 노래는 전혀 안 했어요. 네네네. 근데 그 리듬이 언 이 노래는 예. 미 8군에서 기타리스트로 있을 당시에
0: 예.
1: 보컬이 군에 입대하게 되어서 누군가 노래를 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처음으로 대타로 이 노래를 했는데 미군들이 모두 울었대요.
0: 왜냐면요. 이 리미온이 이게 네. 조용필 씨 그 창광 뭐 이런 거하고 좀 조금 비슷하기 때문에 딱 맞아요. 네. 진짜 오리지널 곡보다 네. 저는 조용필 씨 곡이 더 좋더라고.
1: 그래서 이분의 그 나중에 그 니미어로 번한 곡으로 불려서 큰 인기를 얻었잖아요.
0: 아, 그럼요. 예.
1: 네. 그래서 이후로 그 노래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주로 전설적인 사람은 대타로 한 사람들이 스타가 된대요.
0: 맞아요. 맞아요. 저도 이 개그맨을 네.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누가 같이 가자고 저를 꼬셨어요. 그냥 옆에 한복 입고 대금만 좀 옆에서 불어줘라. 내가 다 웃길 테니까. 그래서 그냥 뭐 노느니 뭐 연불한다고 그러죠. 가서 했는데 해서 덜컥 된 거예요. 저도 사실은.
1: 그렇게 되더라고요.
0: 그러게 말이에요. 예.
1: 이후 여학생을 위한 뮤지컬 사랑의 일기라는 앨범에 리미어, 사랑의 자장가, 캐사라, 하얀 모래의 꿈 등을 녹음을 했어요.
0: 네.
1: 이게 사실상 조용필의 노래가 들어간 첫 앨범이에요. 이때 KBS 라디오 드라마 주제곡 돌아오지 않는 강도 녹음을 한 거예요.
0: 돌아오지 않는 강도 그것도 좋죠.
1: 예. 그 노래 너무 좋죠. 당신의 노래. 속에
0: 내가
1: 꿈꽃. 네, 1972년 그룹 25시를 결성해서 활동을 했고, 네. 73년에는 방위병으로 소집돼서 해안경비병으로 복무를 했어요.
0: 아, 왜 방위병으로 갔지?
1: 복무 중에도 퇴근 후에 음악 활동을 계속하면서 네. 1974년경 고용필과 그림자라는 그룹을 결성하게 돼요.
0: 네.
1: 26살 되던 해에 그 1975년에 솔로로 전향해서 발표한 트로트 음악 돌아와요 부상항에 딱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명성을 얻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원곡이 돌아와요 충무항이었는데 그 노래를 부른 가수 김혜일 씨가 그 이듬해 대형 화재로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70년대에 나왔는데 76년도에 돌아와요 부상항해를 고용프리 그 앞부분의 그 리플 그에 땅땅땅땅땅땅 이거 있잖아요. 응, 그걸 조용필이 친 거래요.
0: 직접.
1: 직접.
0: 아유,
1: 예.
0: 그래요. 그럼 이것도 또 처음부터 들어야겠네. 백고동 소리부터.
1: 그런데다가 예. 당시 대외교포 고국 방문과 맞물려서 발표된 이 노래는 부산에서부터 인기가 시작돼서 예. 전국적으로 퍼졌고 예. 조용필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또 돌아와요.
0: 그러니까. 그니까 뭐든지 네. 이 때가 있어요. 때가 그 때를 잘 만나야요. 이 어디 백고동 소리부터 한번 들어보자고요. 네, 못지 안 나와.

0: 이 곡은 또 폴 모리아 악단이 연주를 해가지고 아, 그 곡은 옛날에 그 한국에서 그 강성 네. 김혜영의 싱글벙글쇼 2부 그 시그널 음악으로도 사용했는데 아, 이 노래는 진짜 불후의 명곡이죠.
1: 이 노래를 네. 이 조영수 씨가 every year 다시 녹음하고 또 다시 하고 그랬대요.
0: 아, 그래요.
1: 진짜 이게 처음에 그 땅땅땅땅 따닥 그게 아니네.
0: 아니네 이거. 아유 미안해서 뭐 어쩐디야. 요거 한번 다음에 이제 시간을 이때 할 때 틀면 말도 안 나오네. 네.
1: 그러나 1977년 그놈의 대마초 파동에 휘말려 공백기를 갖게 되고 해금 조치 이후 지구 레코드와의 전속으로 79년에 현대 그룹 위대한 탄생을 결정하고 공식적으로 가요계에 데뷔해서 정규 1집 음반 수록곡 창밖의 여자를 발표를 했어요. 이 곡이 수록된 조용필의 정규 1집 음반은 대한민국 최초로 100만 장 이상 팔린 밀리언셀러 단일 음반이래요. 이후에 내놓은 앨범마다 히트를 하면서 1980년대 최고의 히트 가수가 되는 거예요. 대마초 흡연이 적발되면서 1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나 1977년 3월부터 대마초 사건이 불거지면서 더 이상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지 않겠다며 무련 은퇴를 선언했어요. 그는 자숙기간을 가지고 있다가 78년 2월 14일 한국연예인협회에 그 무대 출연 허용으로 가요계에 다시 복귀를 했어요.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 음악교사들로부터 교육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서 고교를 순회하며 선생님들과 전교생 앞에서 단독 공연을 계속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공연 도중에 교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학생들이 입고 있던 빤스를 무대로 던지는 바람에 아이고. 이 사건 이후로 학교 초청 공연은 중단되고 말았는데 이 빤스 사건은 그 크리프 리차드 2대 공연
0: 아 유명하죠.
1: 그 응. 그 같은 것 같아요.
0: 아유 타 저기 탐 존스도 그러더만.
1: 응. 근데요? 그 학생이 그 학생인가 이거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또 그랬네.
0: 나라가 달러.
1: 예. 조용필 밴드는 공연마다 밴드 음악기를 그 악기를 모두 트럭에 싣고 다닌다는 게 아주 유명했대요. 거기에 덧붙여서 조용필 구성원이 되면 좋은 점은 밴드 구성이면 조용필에게 필요한 악기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0: 네네.
1: 그러면 언제나 즉시 조용필이 구입을 해줘서 고가의 유명 악기라도 어리낌 없이 직항편도 없이 중간 그 직착지인 일본과 하와이를 거쳐야 하는 먼 미국 본토로부터 곧바로 공수받아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음악계에 알려져 있어요.
0: 아, 실제로도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용필 씨는 이제 주당으로도 유명하시잖아요. 담배도 많이 피시고
1: 네.
0: 그런데
1: 네.
0: 술을 같이 먹게 되면 밤새 음악 얘기만 한대요. 밤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남자들끼리 모이면 또 여자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인인은 밤새 음악 얘기만 하고 그리고 악기에 대한 부심이 정말 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1: 그렇죠.
0: 예, 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1: 조용필은 락 음악과 발라드 음악, 트로트 음악 또는 강원도 아리랑처럼 한국 민요를 리메이크하는 등 대한민국의 대중 음악 거의 모든 장르를 소화해내면서 다양한 연령층을 확보한 거예요.
0: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1: 또, 예, 또한 조용필은 대한민국 가요계에서 오빠 부대로 불리는 젊은 여성층에서 그 이끌고 다니기도 했는데 조용필 등장 이전에 대한민국 최고 인기 가수로 호평받던 남진과 나훈아의 뒤를 이어 대한민국 가요계를 주름 잡았던 분이에요.
0: 아유, 말하면 입 아파, 입 아파. 네.
1: 그리고 이분이 영화에도 나왔대요.
0: 그렇죠. 이미숙 씨하고 나왔을걸요, 아마?
1: 아니, 유진. 그 사람 한이 되어라는 영화에 유진과 함께 출연을 했는데 개런티가 2천만 원이었대요.
0: 그때 당시.
1: 지금이면은, 네, 지금 그게 10억 정도가 된대요.
0: 그렇죠, 그렇죠. 이야.
1: 근데 배드신하고 키스신이 있는데 배드신을 거부를 했대요.
0: 누가?
1: 어 자기는 이 저기가 소용 PD가 왜냐면 자기 팬분이 다 애들인데
0: 그렇지 그렇지
1: 어떻게 배드신을 하냐 키스신만 한다.
0: 아이고 참 민희는 여러 가지로 정말 이 대마초만 아니면 참 버릴 게 없는데.
1: 여기에 네. 우리 창밖의 여자 창크레킹 여자라고도 하죠.
0: 별걸 다 기억하고 계시네. 요것도 인트로부터 들어야요.

0: 이 창밖의 여자이고 정말 코미디로 많이 패러디도 당하고 패러디도 하고 아예 발음이 안 되네. 예, 정말 인기 어마어마했습니다.
1: 네, 좋은 노래예요. 네. 하지만 1985년 조폭 출신 김모 씨로부터 폭행에 휘말리기까지 했어요. 경찰은 조용필에 대한 폭행 사건에 대해 수사를 펼치기도 했으며 바리가드를 5명으로 늘렸대요. 아이고. 그 바람에. 그리고 참고로 이 조용필이가 네. 자기 목소리가 그렇게 싫다고 그랬대요.
0: 아, 왜? 왜?
1: 그래서 그 한마는 이 세상 그 노래를 예. 하고 강원도 아리랑하고 그래가지고 그 창을 네. 많이 해갖고 득음을 하고 왜냐하면 자기 목소리는 어느 목소리 노래에 한계가 있다고.
0: 아닌데 그래서. 너무 잘하는데 진짜 락이면 그쵸, 락 근데. 재즈 뭐 블루스 국악에 이르기까지 정말 모든 거 노래를 다 불렀는데 아 좋은데
1: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홀로 대한민국 가요사의 한 획을 긋기 시작하던 조용필은 네. 1986년 일본에 진출해서 발매한 앨범 추억의 미아 1위라는 그런 거를 100만 장 이상 판매하는데 네. 대성과를 거두어서 그해 골든디스크상을 수상했어요. 네.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장르를 섭렵한 가수로 통하지만 일본에서는 조용필을 엔카의 황제라고 부른대요.
0: 아우, 일본에서의 인기도 뭐 어마어마했었다 그러더라고요.
1: 네. 1988년에는 10집 음반을 발표했는데 네. 그 음반의 수록곡은 서울 서울 서울 모나리자 그 노래 대박을 터뜨리면서 네. 여러 가수와 경쟁을 했는데 서울 서울 서울은 1988년 서울 올림픽 폐막 때 네. 방송에서 전파되면서부터 인기를 얻었는데 조용필 당시 그 인터뷰 때 올림픽이 끝나면 우리 사회가 좀 우울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만들었다고 그렇게 밝혔어요.
0: 오, 그래요. 그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네요.
1: 네. 1993년 12월 1일 오전, 그러니까 새벽 1시 50분에 네. 인근 술집에서 문화일보 기자 권모 기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동은행 앞길에서 음주 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서초경찰서는 무면허 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됐어요.
0: 아유, 요즘 같으면 그냥 가수 인생 끝나는데.
1: 그런데 그 1994년에 또 최초 음반 판매량 천만 장을 기록을 했고
0: 당시에
1: 예. 천만 장. 일본에서의 앨범 판매량 역시 예. 공식적으로 600만 장이 넘어서 한류의 시초로 평가받았어요.
0: 맞아요.
1: 그 일본에서의 인기는 왜 그렇게 인기를 했냐면 아무래도 1호를 참 잘했대요.
0: 아, 조용필 씨가?
1: 3개월 만에 마스터를 했대요.
0: 똑똑하시구나, 진짜.
1: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을 오가면서 네. 활동을 해서 18장의 그 정규 앨범을 발표를 했고 네. 그 18집 그 오버 더 레인보우 킬리만자로의 표범 그게 18집에 있어요. 네. 우리 여기서 허공을 한번 들어볼까 봐요.
0: 아유, 허공도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곡이죠.
1: 네.

0: 이 허공도 정말 신청곡 많이 들어오는 곡 중에 하나예요.
1: 그렇죠. 이게 왜 허공이 나왔냐 하면요. 네. 그 비련, 기도하는 이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은 끼악 하는 소리가 막 나잖아요.
0: 나와줘야죠. 예.
1: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의 시선이 아주 곱질 않아서 어른들을 위한 노래를 만든 노래가 바로 이 허공이래요.
0: 아, 참 가수하기 참 못해 먹었네. 참 이지가지로.
1: 이 눈치 저 눈치.
0: 네.
1: 이렇게 하고 보니까 시간이 오늘 참 많이 갔는데.
0: 아니 벌써 이렇게 시간이 다음, 됐어. 예.
1: 네.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0: 네네네.
1: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첫 번째 박지숙하고 결혼하던 일, 또 이미식과의 결혼설 이런 것도 들을 거예요.
0: 김경진 씨도 있잖아요. 그거를. 뭐 김경진인가 이경진 씨랑도 그 골프 버디로. 하여튼 다음 주 또 기대되네요, 우리.
1: 네, 그러면은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여기 네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0: 네네.
1: 여기서 끝을 마치고 마지막 곡으로는 우리 친구를 들으면서 끝을 낼까 봐요.
0: 조용필의 친구요.
1: 네.
0: 아이고 여기 아직까지 나오고 있네 허공이. 자 그러면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조용필의 친구요 들으시면서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 이 네.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지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막 재밌어지려고 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갔나요? 뭐 조용필 씨 정도면은 한 번으로 갖고는 택도 없죠. 워낙에 히트곡이 많으니까.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오늘 함께 하셨고요. 다음 주 수요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송홍경의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라랜드 이 시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보험, 엘리코3는 물론 에라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는 멀시 척추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여러분 사랑해요.

0: 기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계획만 하면서 머뭇거리지 말고 일단 용기 내어서 도전해보라고 격려하는 좋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작이 아니고 끝은 어때야 할까요? 당연히 마무리가 깔끔해야 발뻗고 잠을 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도 마지막 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융자와 관련해서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있었던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A씨는 오랜 기간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크레딧 점수도 좋아서 쉽게 융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융자도 어프로블이 나와서 며칠 후면 클로징을 할 수 있는데 뜬금없이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클로징 서류를 보내기 전에 직장에 확인을 했는데 더 이상 그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융자를 줄 수 없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기 위해서 손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손님은 너무 태연하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아, 더 좋은 어퍼가 있어서 이번에 직장을 옮겨요. 연봉도 더 많이 받기로 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B선생님은 있는 자산을 다 동원하고 꿈에도 그리던 내 집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서 간신히 융자 액수와 다운페이먼트를 맞추어 놓았는데 융자를 주는 은행으로부터 이전에 이야기되었던 융자 액수보다 더 적게 융자를 줄 수밖에 없다며 다운페이를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 융자 상담을 할 때와 달라진 융자 금액 때문에 화가 단단히 난 손님은 은행에다가 이유를 따져야만 했습니다. A씨와 B선생님에게 무슨 일이 왜 벌어진 것이며 누구의 실수였을까요? 직장을 옮기신 A씨는 처음 융자 상담을 할 때 직장을 옮길 계획이 있다고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 했습니다. 갑자기 생긴 일이라면 반드시 융자인과 부동산에게 먼저 알리고 직장을 옮기는 시기를 조정해야만 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근거해서 계산과 조건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직장이 더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이전의 계산과 조건은 무효가 되고 다시 프로세싱을 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심지어 직장이 다른 종류의 직업, 예를 들어서 요리사였던 분이 자동차 메케닉으로 옮기셔야 한다면 더 어려운 심사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언제나 리스크 매니지먼트, 즉 돈을 빌려주고 제때에 잘 받을 수 있을지가 심사의 기준이기 때문에 요리사가 자동차 정비공으로 오랫동안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융자 액수가 줄어든 B 선생님은 다름이 아니고 융자 신청을 하고 난 뒤에 새 집에 들어갈 가구와 가전제품을 사기 위해서 스토어 카드와 크레딧 카드를 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쓰지도 않았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영향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오픈했다는 것은 앞으로 그만큼의 빚을 언제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새로 신청한 카드로 당장 내일이라도 빚이 늘어날 수 있는 손님이 되는 것입니다. 주택 구입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 순간부터는 모든 경제활동과 직장 관련 변화가 있으시면 꼭 부동산과 먼저 의논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손님 생각에는 대수롭지 않은 것이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나 거래를 하는 상대방 셀러에게는 중요한 일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반이지만 마무리가 잘 되어야 나머지 반을 채울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
3: K-Radio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워싱턴 주야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지시로 예정보다 조기에 종료됐습니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지역별로 엇갈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방이민당국이 공적 부조, 즉 퍼블릭 차지 심사 기준을 확대하면서 오는 9월 18일부터 스냅과 메디케이드, 주거지원 등 일부 비현금성 복지 혜택도 심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이 중국 등 외국 기관과의 학술 협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학의 협력 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미중 간 학술 교류에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청년층이 일상 속 AI 확산을 기대하기보다는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자리 감소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AI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지난 1월부터 시행한 혼잡 통행료 제도를 둘러싸고 효과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맨해튼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이

브로드웨이 위크가 다음 달 열립니다. 올가을 행사에는 시카고와 라이언킹, 위키드를 비롯해서 모두 25개 브로드웨이 작품이 참여합니다.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올해 안에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안에 김정은과 만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만날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처럼 북미 정상회담이 올해 안에 성사된다면 오는 11월 18일과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삼을 공산이 큽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나아가기 위한 빌드업을 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미 간 연례 합동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의 대폭 축소를 미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김 위원장을 향해 유화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이어 전날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 가을 김 위원장과의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라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참모들에게 요구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마지막 회담은 2019년 6월 판문점 만남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편지를 교환했느냐는 물음엔 그건 말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나는 그와 잘 지내고 있다. 내가 그와 잘 지낸다는 사실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수를 이처럼 구체적으로 밝힌 건 처음입니다. 그간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탄두를 6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왔습니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로 한 것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지칭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애초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해선 안 됐다.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절대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한 뒤 하지만 이미 그가 그 무기를 갖게 됐으니 나는 그와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할 수는 없다면서도 나는 김정은을 매우 잘 알고 있고 그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똑똑한 대통령이 있는 한 김정은은 괜찮을 것이다. 만약 멍청한 대통령이 있다면 아마도 그렇게 괜찮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은 괜찮을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자신이 똑똑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북한발 핵 위협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플로리다주와 아이오밍주의 주지사 후보를 결정하는 공화당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후보 두 명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오랫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확보한 바이런 도널즈 연방 하원 의원은 18일 치러진 플로리다주 주지사 후보 공화당 경선에서 47.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위 제이 콜린스 현 부지사를 꺾었습니다. 흑인인 도널즈 후보는 11월 중간선거 본선에서 승리하게 될 경우에 최초의 흑인 플로리다 주지사가 됩니다. 민주당 주지사 후보 경선에서는 데이비드 줄리 전 연방 하원 의원이 61%의 득표율로 가볍게 본선 무대에 올라 도널즈 후보와 맞붙게 됐습니다. 줄리 전 의원은 원래 공화당 소속이었지만 트럼프 집권 1기 때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꿨습니다. 플로리다주 민주당이 주지사 후보로 전직 공화당원은 택한 것은 2022년 찰리

0: 크리스트 전 주지사에 이어 이번이 두 번 연속입니다. AP통신은 도널즈 후보와 졸리 후보의 본선 대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2의 고향인 플로리다에서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민주당이 플로리다를 전국적인 정치 격전지로 부활시킬 수 있는지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플로리다주와는 달리 아이오와이밍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맥건 대겐 펠러 교육감이 공화당 주지사 후보 경선에서 29.7% 득표율에 그치면서 패배했습니다. 공화당 대신 극우가 아닌 주류 보수 성향의 에릭 바를로 주 상원의원을 주지사 후보로 선택했습니다. 아이오밍주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곳으로 민주당 경선에서는 단독 출마한 케네스 캔스너가 주지사 후보로 낙점됐습니다. 미국이 중국 등 외국 기관과의 학술 협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학의 협력 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미중 간의 학술 교류에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1: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 등 미 주요 대학에 중국을 비롯한 외국 기관과의 학술 협력 관계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18일 가디언에 따르면 국방부는 미국 대학 30곳에 이달 말까지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검토해 결과를 보고하도록 통보했습니다. 특히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되는 협력 관계는 종료하도록 했습니다. 국방부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의 연구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하버드대를 비롯해 매사추세츠 공대, 조지타운대, 코넬대, 듀크대, 뉴욕대,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등이 이 같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밀 마이클 국방부 최고기술 책임자는 국가 안보를 훼손하는 학술협력 관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등 적대적 국가가 미국의 대학과 연구기관을 통해 첨단 기술과 연구 성과를 확보할 가능성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보고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에도 미국의 연구개발 성과가 부당하게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외국 대학과 연구기관 130곳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국방수권법에 따라 매년 갱신되는 이 목록에는 중국과 러시아 등의 군사력 관련 연구기관들이 포함됩니다. 국방부는 올해 중국과학원 산하 연구소인 우주정보혁신연구원, 국가시간센터를 비롯해 상하이 푸단대, 상하이 교통대, 산둥대, 국제관계학원을 이 명단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중국 측은 미국이 정상적인 학술 교류를 정치화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미국은 냉전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양국의 교육 과학 교류를 위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런 지시로 예정보다 조기에 종료됩니다. 지난 17일 소셜미디어를 통한 축소 지시로 시작된 이 논란은 이후 며칠간 북한과 한국의 반응이 이어지면서 후속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석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미국을 돕지 않았다는 점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이유로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훈련의 대폭 축소를 지시했습니다. 이는 불과 석 달 전 헤그세스 장관이 한국의 방위비 증액을 모범 사례로 치켜세웠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한국군 1만 8천 명이 참여해 10일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은 북한이 유엔 결의를 위반하며 탄도미사일 시험을 재개한 직후 예정대로 시작됐지만 이후 일정이 8월 27일에서 21일로 앞당겨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핵심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고 한국 국방부도 미국 측 요청에 따른 조정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훈련을 침략전쟁 예행연습이라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북미 간 소통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훈련 규모가 줄어도 도발적 성격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냉랭하게 반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미 양국 정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혀 동맹국에도 당혹감을 안겼음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 축소를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에도 유사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0: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2: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1: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모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2: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랑 지붕집들 많은 산토리니도 가니?
1: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3: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동부관광.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그림자도 노란자도 파운드당 2불99. 시험루 수박 금토 1 한정 개당 3불99. 단호박 파운드당 99전. 찰옥수수 10개당 7불99. 냉동 소 목등심 불고기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9불99. 냉동 연계 파운드당 3불4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9047

0: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2: 키스뷰티 그룹에서 호스 설치와 기술 지원을 담당해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련 경력이 없어도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516-331-2250 516-331-2250번으로 연락주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을 대표하는 브로드웨이 할인 공연 행사인 NYC 브로드웨이 위크가 다음 달 열립니다. 올가을 행사에는 시카고, 라이온킹, 위키드를 비롯해서 모두 25개 브로드웨이 작품이 참여합니다. 관객들은 지정된 공연과 좌석에 대해서 티켓 한 장 가격으로 두 장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하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뉴욕 브로드웨이의 인기 뮤지컬과 연극을 할인된 가격에 관람할 수 있는 NYC 브로드웨이 위크가 오는 9월 8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행사에는 모두 25개 작품이 참여하며 티켓은 지난 18일부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브로드웨이 위크의 가장 큰 특징은 이른바 2-for-1, 즉 티켓 한 장 가격으로 두 장을 구매할 수 있는 할인 혜택입니다. 올 가을 행사에는 장기간 사랑받고 있는 대표적인 브로드웨이 작품부터 새롭게 무대에 오른 공연까지 다양한 작품이 포함됐습니다. 참여 작품은 앤 줄리엣과 알라딘, 북 오브 몰본,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 시카고, 위대한 개츠비, 해리포터와 저주받은 아이, 라이온킹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한국 뮤지컬인 어쩌면 해피엔딩을 비롯해 로키 호러쇼 등도 할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한국 창작 뮤지컬로 시작해 브로드웨이에 진출한 어쩌면 해피엔딩, 메이비 해피엔딩이 포함돼 한인 관객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브로드웨이 위크는 NYC 투어리즘 컨벤션스와 브로드웨이 리그가 함께 진행하는 대표적인 공연 할인 행사입니다. 지난 2011년 겨울 브로드웨이 위크가 처음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브로드웨이 위크 행사를 통해 300만 장 이상의 티켓이 판매됐으며 2억 2,2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창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연을 찾는 관객들은 행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작품별로 장르와 토니상 수상 여부, 공연 종료를 앞둔 작품 등을 기준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장 가격으로 두 장을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은 참여 작품의 모든 공연과 좌석에 일괄 적용되는 건 아니며 공연별로 지정된 회차와 좌석에 따라 이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 예매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뉴욕 브로드웨이 위크 공연 정보와 할인 티켓 예매는 NYC 브로드웨이 위크 공식 안내 페이지 www.nyctourism.com/broadway-week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Radio 이화입니다.
0: 뉴욕시가 지난 1월부터 시행한 혼잡 통행료 제도를 둘러싸고 요가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맨해튼 내 차량 통행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지만 정작 대기질 개선 효과는 명확하지 않으면서 일부 외곽 지역은 오히려 오염이 심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2: 뉴욕시 보건당국은 최근 혼잡 통행료 시행 이후 대기오염 수준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통행료 부과 전으로 의미 있는 대기질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맨해튼 혼잡 통행료 구역 내 차량 통행량은 약 11% 감소했으나 당초 주요 명분으로 제시됐던 대기질 개선 효과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외곽 지역의 대기 환경은 오히려 악화됐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사우스 브롱크스 유나이트와 연구진이 분석한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대비 2025년 사우스 브롱크스 일대의 초미세먼지 PM 2.5 농도가 상승한 것으로 관찰됐습니다. 특히 주요 고속도로 인근 측정소에서는 통행료 부담을 피하려는 대형 트럭과 차량들이 우회하면서 미세먼지 수치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우회도로 형성 및 외곽 지역 교통량 증가 가능성은 제도 도입 당시 연방 환경 영향 평가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대중교통 적자를 해소하고 관련 재원을 확보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전체 광역권 차원에서는 대기 오염이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도 함께 제시되는 등 실효성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0: 영주권을 준비하는 이민자들의 복지 혜택 이용에 또다시 한번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 USCIS가 공적 부조 여부를 판단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7월 확정한 공적 부조 관련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오는 9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영주권 심사에서 고려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겁니다. 기존 규정에서는 현금성 생계 지원이나 정부 비용으로 제공되는 장기 요양시설 입원 등이 주요 심사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새 기준에서는 소득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복지 혜택도 심사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SNAP, 이른바 푸드 스탬프를 비롯해서 메디케이드와 일부 주거 지원 프로그램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 혜택을 한 번 이용했다고 해서 영주권이 자동으로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USCIS 심사관은 복지 수혜 여부만 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의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신청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 가족 구성, 소득과 자산, 교육 수준과 직업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공적 부조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특히 영어 능력과 취업 가능성 등 경제적 자립 능력을 보여주는 요소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언제 복지 혜택을 받았느냐입니다. 새 기준이 적용되기 전에 받은 SNAP이나 메디케이드 등 대부분의 비현금성 복지 혜택을 새로운 기준으로 소급해서 적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HS는 9월 18일 이전에 받았던 가구 소득이나 재산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지 확인한 뒤에 받을 수 있는 혜택 공적 부조는 새 규정에 따라 불리하게 적용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부터 공적 부조 심사 대상이었던 현금성 지원이나 정부 비용의 장기 요양시설 입원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청년층이 일상 속 AI 확산을 기대하기보다는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자리 감소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AI에 대한 경계심도 높이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일상에서 갈수록 늘어가는 AI 활용에 대해 미국 청년들이 기대보다 우려를 더 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조사 전문기관 퓨 리서치 센터는 지난 6월 22일에서 28일 미국 성인 3,488명을 조사한 결과 30세 미만 응답자의 55%가 일상의 AI 활용 증가에 대해 기대하기보다 우려한다고 답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30세 미만 청년층이 AI 활용을 우려하는 응답 비율은 이 조사를 시작한 2021년보다 24%포인트 올랐습니다. 반면 AI가 우려되기보다 기대된다는 응답은 11%에 그쳤고 33%는 우려와 기대가 비슷하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30세에서 49세, 50세에서 64세, 65세 이상 등 전 연령대에 걸쳐 AI에 대해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는 응답이 우세했습니다. 또 30세 미만 응답자의 73%는 앞으로 20년간 AI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역시 응답률이 2024년 조사의 61%보다 높아졌습니다. 수년에 걸쳐 AI에 대한 미국인들의 우려가 커진 가운데 특히 청년들이 우려하는 정도가 크고 일자리 소멸에 대한 걱정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퓨 리서치 센터는 설명했습니다. 악시오스와 청년층 데이터 분석 전문기관 제너레이션 랩이 최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18세에서 34세 미국인의 약 27%가 본인과 지인이 AI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29세 미만 대졸자의 실업률은 COVID-19 팬데믹 이전 3.1%에서 2022년 이후 3.7%로 상승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월가는 AI의 잠재력에 열광할지 몰라도 미국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이 기술을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장애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에 만나는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이브닝 뉴스는 잠시 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뜨거운 시사 이슈와 생생한 영어를 함께 전해드리는 K-Radio 영어로 있는 뉴스 영익뉴입니다. 오늘 다룰 소식은 뉴욕타임스 오피니언 기사 The Trump Administration is trying to keep college students from voting. Don't let it. 트럼프 행정부의 대학생 투표 차단 시도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과거 1971년 미국에서는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 연령을 21세에서 18세로 낮추는 수정헌법 제26조가 초당적 지지 속에 제정되었는데요.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청년 세대가 국가에 도덕적 용기와 높고 이상적인 정신을 가져다 줄 것이라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대학가에서는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방정부가 캠퍼스 내 비정당적 투표 등록 및 참여 지원 활동에 대한 연방기금 사용을 제재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학의 민주주의 교육 사명과 유권자의 권리를 둘러싼 기사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Through a range of measures, the administration has sought to make it more difficult for students to vote and for colleges and universities to assist student voters. 정부는 일련의 조치를 통해 학생들의 투표를 어렵게 하는 한편, 대학들이 학생들의 투표 참여를 지원하는 것 역시 어렵게 만들려 해왔습니다. Through a range of measures, 여기서 a range of는 다양한이라는 뜻이고, measure는 조치, 대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a range of measures는 다양한 조치 또는 일련의 조치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has sought to, seek to의 완료형이죠. seek to는 무엇무엇 하려고 시도하다, 노력하다 라는 의미이니까 has sought to make는 무엇무엇 하게 만들려고 노력해왔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ssist student voters. assist는 돕다, 지원하다 라는 뜻이니까 assist student voters는 학생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돕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기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연방 규정을 통해 대학생들의 투표 접근성을 낮추고 대학이 본연의 민주주의 지원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Helping students vote should not require nerves of steel. 학생들의 투표를 돕는 일이 목숨을 걸 만큼 어려운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Nerves of steel. 이 표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요. 말 그대로 강철 같은 신경, 즉 어떤 위협이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담력, 배짱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위기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He has nerves of steel. 그는 정말 배짱이 두둑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Should not require. 무엇무엇을 필요로 해서는 안 된다. 즉, helping students vote should not require nerves of steel. 학생들의 투표를 돕는 일이 그렇게 큰 용기와 각오를 필요로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교육부가 연방 근로장학금의 투표 독려 활동 사용을 금지하고 예산관리국이 비정당적 투표 등록 활동조차 로비로 재분류하려는 규제안을 추진하면서 대학들이 법적 행정적 제재를 두려워해 정당한 투표조차 주저하게 만든 상황을 비판적으로 꼬집고 있네요. American colleges and universities must not be neutral on the issues of democracy and civic participation. 미국의 대학들은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서만큼은 중립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Must not be neutral. Be neutral on. Neutral은 중립적인이라는 뜻이죠. Be neutral on something은 무엇무엇에 대해 중립을 지키다.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논쟁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때 We must remain neutral on this issue 라고 말할 수 있고요. civic participation. civic은 시민의, 공공의 라는 뜻이고 participation은 참여를 뜻해서 시민적 참여, 공공활동 참여를 의미합니다. 기사는 건국 초기 토머스 제퍼슨이 강조했듯 교육과 민주주의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이며 대학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핑계 뒤에 숨지 말고 학생들을 의식 있는 시민으로 키워내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Instead of shying away from this legitimate activity, colleges should redouble their efforts to reach young people, educate them, and assist them as they navigate the registration and voting process. 대학들은 이러한 정당한 활동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투표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권자 등록과 투표 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Shy away from, 두려워하거나 우려해서 무언가를 피하다, 꺼리다 라는 표현인데요. 어려운 과제를 피하려 하지 말라고 할 때 Don't shy away from challenges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legitimate activity, legitimate는 정당한, 합법적인 이라는 뜻으로 legitimate activity라고 하면 법적으로 정당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Redouble one's efforts. Redouble은 double에 re가 붙어서 배로 늘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redouble efforts는 노력을 배가하다, 더욱 배가하여 노력하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navigate, 배나 비행기를 운항한다, 길을 찾아가다 라는 뜻 외에도 complex한 절차나 과정을 헤쳐나가다, 잘 찾아가다 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기사는 청년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와 대학의 교육적 사명이 맞물린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피니언 칼럼니스트는 자신이 근무하는 Bard College의 신입생 투표 등록 부스 운영 사례를 들며 대학이 행정부의 압박에 위축되어 정당한 시민 교육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2022년 미국 중간선거 당시 대학생 투표율은 31.3%에 불과했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의 투표율은 어떻게 될까요? 투표율을 높이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학생들에게 민주적 권리를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길을 터주어야 한다는 지적. 민주주의와 유권자의 권리는 정치적 파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기본 권리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각 주별 유권자 등록 상태 확인이나 투표 안내 등 구체적인 선거 절차와 정보는 공식 유권자 지원 포털인 vote.org 또는 해당 지역의 주정부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였습니다.
0: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2: 모기지는?
0: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2: 모기지는?
0: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3: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2: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3: 재융자도 뱅크 오브 홉 홈모기지.
4: 뱅크 오브 홈모기지.
5: 뱅크 오브 홉 이젠 이퀄 하우징 랜드.
6: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7: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6: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7: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6: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7: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6: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8: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9: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10: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9: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맨해튼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이 라스베이거스 여행 중에 약국에 다녀오겠다면서 숙소를 나선 뒤 11일째 실종된 가운데 실종 여성의 휴대전화에서 가족들에게 돈과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수상한 메시지까지 전송되면서 가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납치 가능성까지 우려하고 있으며 라스베이거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실종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3: 뉴욕 맨해튼에 거주해온 60대 여성이 라스베이거스로 여행을 갔다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맨해튼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 거주하는 63세 알리사 굿스는 라스베이거스 여행 도중 실종돼 가족들이 애타게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뉴워크 출신으로 5명의 손주를 둔 굿즈는 평소 건강하고 활발한 성격으로 아무런 연락 없이 장기간 사라지는 일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굿즈는 라스베거스 여행 중 지인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에 따르면 지난 8일 굿즈는 지인에게 CVS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집을 나섰으며 이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함께 머물던 지인이 굿즈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실종 이틀 뒤인 지난 10일 라스베거스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며칠 동안 굿즈의 행방에 관한 아무런 단서가 나오지 않으면서 가족들의 불안감은 높아졌습니다. 특히 가족들은 실종 이후 굿즈의 휴대전화를 통해 수상한 문자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들에 따르면 누군가 굿즈인 것처럼 과장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돈과 비트코인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굿즈가 직접 보낸 메시지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굿즈의 아들은 최근 의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통화 내용의 일부를 녹음했으며 전화를 건 사람이 자신을 알리사라고 밝힌 뒤 돈을 보낼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들은 전화 속 목소리가 굿즈의 목소리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족들은 누군가가 굿즈의 휴대전화와 개인정보를 이용해 금전을 요구하고 있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굿즈의 여동생 미엘 스톤은 사라진 언니가 몸값을 요구할 목적으로 납치됐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가족에게는 요구에 응할 만큼의 돈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가족들은 문자 메시지와 의문의 전화 녹음 등 확보한 정보를 모두 라스베거스 경찰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실종 11일째로 접어들면서 가족들의 절박함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실종된 굿즈의 여동생은 언니가 현재 혼자 있을 수도 있고 다쳤을 수도 있다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라도 알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수사당국은 모든 실종사건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며 자신의 가족을 찾는 일인 만큼 실제 자신의 가족을 찾는 일처럼 절실하게 수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4: Any person, every person is a priority. Treat my sister like she's your sister, like she's your mother, like she's your friend.
3: 실종된 굿즈의 사촌인 앨리스 휘태거 역시 굿즈가 가족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라며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라스베가스 경찰은 굿즈가 현재도 실종 상태로 등록되어 있으며 사건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종된 굿즈의 가족들은 실종 기간이 길어질수록 불안해하면서도 굿즈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굿즈의 가족은 실종 당시 상황이나 현재 행방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라스베거스 경찰 전화 702-828-2907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K-Radio 이화입니다.
0: 버지니아주 린즈버그 경찰국이 범죄 수사와 차량 추적에 활용해온 차량 번호 자동인식 카메라 사용을 19일 일시 중단했습니다. 경찰은 카메라 오남용이 확인돼서 내린 조치는 아니라고 설명하면서도 지역사회의 우려와 의견을 반영해 독립적인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안전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 버지니아주 린치버그 경찰국이 플로크 차량 번호 자동인식 카메라의 사용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플로크 카메라는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자동 번호판 인식 시스템, 이른바 ALPR, Automatic License Plate Recognition 기술을 활용합니다. 린치버그 경찰은 그동안 이 기술을 수사 과정에서 활용해 도난 차량을 찾고 실종자나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발견하며 폭력 범죄 용의자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받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린치버그와 인근 지역의 다른 법 집행기관들과 수사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데에도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사용 중단 결정이 카메라의 특정 오남용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신 지역사회의 의견을 듣고 공공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킨 에드워즈 린치버그 경찰서장은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안전하다고 느낄 권리가 있다며 이번 일시 중단은 주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범죄를 줄이고 지역 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유지할 수 있는 현대적인 기술과 치안 방식을 계속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린치버그 경찰은 앞으로 시당국과 함께 독립적인 제3자 검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검토에서는 경찰의 자동 번호판 인식 시스템 관련 정책과 절차, 경찰관 교육, 실제 운영 방식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번 일시 중단은 린치버그뿐 아니라 버지니아주 여러 지역에서 플로크 카메라와 차량 번호 인식 기술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공공안전 효과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커지는 가운데 나온 조치입니다. 경찰은 기술 자체의 활용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주민들이 어떤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하는지 운영 과정과 기준을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제3자 검토 결과가 향후 린치버그의 차량 번호 인식 카메라 사용 재개 여부와 지역 사회 내 관련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메릴랜드주가 오는 2028년 대선에 사용할 새 투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최대 1억 940만 달러를 투입합니다. 재정 적자가 수십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두고 논란도 함께 일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메릴랜드주가 오는 2028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 전역의 투표 시스템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메릴랜드 공공사업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 오마하에 본사를 둔 선거장비 업체 ESNS와 새 투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약을 승인했습니다. 초기 계약 규모는 약 8,490만 달러입니다. 여기에 두 차례 2년 연장 옵션이 포함돼 있어 계약 기간이 최대 9년으로 늘어나면 전체 규모는 약 1억 940만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장비는 2028년 대통령 선거부터 사용될 예정입니다. 메릴랜드주 선거관리당국은 현재 사용 중인 투표 장비가 이미 10년을 넘겨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메릴랜드주 선거관리 책임자인 제러드 드마리니스는 기존 장비의 부품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장애인 유권자들이 사용하는 투표 보조 장비의 경우 고장이 나면 교체 부품을 구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장비는 이번 선거 주기에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2028년이 되면 장비의 사용 연수가 약 13년에 이르면서 노후화에 따른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메릴랜드주 입법 서비스국 DLS 역시 현재 투표 시스템이 수명이 다해가고 있다며 전체 교체 비용이 1억에서 1억 2,5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문제는 메릴랜드주의 재정 상황입니다. 초당적인 주의회 분석기관인 DLS는 메릴랜드주의 구조적 재정 적자가 오는 2027 회계연도 약 12억 달러에서 2030년은 37억 달러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수년간 재정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1억 달러가 넘는 대규모 선거 장비 계약을 지금 체결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실제로 선거개혁단체인 Free Speech for People의 수전 그리할그 선임 자문위원은 계약 승인에 반대하면서 아직 개발이 진행 중인 시스템에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될 수 있고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주 선거관리당국은 지금 교체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이라는 입장입니다. 드마리니스 선거관리 책임자는 현재 장비를 오래된 휴대전화에 비유하면서 지금은 작동에 문제가 없지만 시간이 갈수록 부품 확보와 유지 보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기존 장비와 외관상 큰 차이가 없지만 유권자들이 실제 투표하는 방식에도 변화는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종이 투표용지에 직접 기표하는 유권자는 지금처럼 용지에 표시한 뒤 스캐너에 넣게 됩니다. 장애인 등 전자식 투표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유권자 역시 화면에서 선택한 뒤 종이 투표용지를 출력하고 이를 스캐너를 통해 최종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드마리니스는 유권자가 체감하는 변화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투표용지를 처리하는 속도입니다. 새로운 스캐너는 기존 장비보다 투표용지를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 보안 기능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오늘 뉴욕 증시는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규모 확대 발표로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Radio 이브닝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날릴 하이트론스의 핫 서머 세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내부가 보이는 LG 노크온 냉장고와 월풀 4도어 냉장고가 무려 50% 반값 세일, 선착순 30분께 드리며 모든 가전제품 프라이스를 매칭해 최저가로 드립니다. 파나소닉, 세라젬 등 프리미엄 명품 안마의자는 최대 40% 할인해드리며 한국인의 필수품 LG 풀무원, 김치 마마 등 인기 김치 냉장고를 최저가 판매합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며 허리와 어깨 통증에 효과가 있는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는 30% 할인하고 코골이, 소화불량 환자에 효과 있고 안마 기능까지 있는 모션 베이스를 매트리스와 동시 구입하면 50% 할인합니다. 한 가지 더, 독일 명품 알텐바흐 저압 냄비가 드디어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영양은 그대로, 조리 시간은 짧게, 집에서도 깊고 진한 국물의 삼계탕 보양식을 뚝딱 완성해보세요. 유저지 201941-0024, 뉴욕 프러싱 718-445-2005, 하이트론스. 가족 성장 상담센터에서는 가족의 치유와 회복, 성장과 행복을 위한 가족 성장 상담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7주간에 걸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9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8시에서 10시에는 우울증과 분노 치유 클래스를, 9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8시부터 10시에는 친밀한 가족관계 원리에 대한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강의는 부부 상담학 박사이며 하베스트대학교 가족성장대학원의 오광복, 이은경 교수가 인도하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가족성장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문의는 전화 410-440-6061, 410-440-6061이며 카톡 아이디는 ISAAC0120입니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렛츠 야호! 안녕하세요. 오늘 텐션 풀 충전하고 온 우렁입니다. 그런데 매일 열심히 달리다 보면 쉬는 순간에도 괜히 불안할 때 있지 않으신가요? 지금 이래도 되나?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휴식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반짝이기 위한 에너지를 채우는 시간입니다. 배터리가 1%인데도 계속 사용하면 결국 꺼져버리잖아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을 게으르다고 혼내지 마시고 잠깐 누워있는 시간도 당당하게 즐겨보세요. 맛있는 것도 드시면서 몸과 마음이 함께 충전하면 참 좋겠습니다. 잘 쉬는 사람이 오래 그리고 또 멀리 더 아름답게 빛나는 법이니까요. 오늘 1부에서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편안해지는 순간과 각자만의 휴식 그리고 그런 방법들에 관해 우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계신다면 어깨에 들어간 힘을 살짝 빼주셔도 좋고요.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어보세요. 오늘은 여기 잠시 쉬어가도 괜찮은 곳 우렁이의 K-Play D&B입니다. 그럼 오늘도 느긋하고 반짝이게 출발해 볼까요?

0: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3: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4: 어, 한 모금 아니잖아.
3: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4: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3: 마지막 딱 한 모금만.
5: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돌아온 라디오.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은요, 카카오톡 K라디오 DC 열려 있습니다. 또한 오픈톡으로 K라디오 검색하시면 저희 오픈톡 들어오셔서 익명과 사연과 신청곡 보낼 수 있고요. 인스타 스레드 K플레이 DMB 그리고 K라디오 DMB 둘 다 사연 신청곡 받고 있어요. 방송 듣는 방법은요, K라디오 US 들어오시면은 이제 우측 상단에 온웨어 버튼이 있거든요. 그거 누르시고 DMB 누르시면은 온라인으로 라디오 들으실 수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오프닝에서 오늘의 주제인 휴식에 관해 가볍게 얘기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현실 그리고 휴식 고민에 대해 제대로 과몰입해보겠습니다. 마음은 쉬고 싶은데 현실은 왜 이렇게 가만히 두지 않는 건지 우렁이의 사연 하나하나 편하게 들여다볼게요. 오늘의 과몰 사연, Let's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제목은 점심시간에 쉬는 제가 이상한가요? 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렁이님. 저는 입사한 지 3개월 된

신입사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점심시간이 1시간인데 다들 밥을 빨리 먹고 자리로 돌아가 일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분위기에 맞춰 일을 했지만 오후만 되면은 집중력이 바닥나고 너무 지치더라고요. 그쵸, 이게 점심 먹고 나면은 우리 혈당 스파이크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요즘은 밥을 먹은 뒤 근처 카페에서 20분 정도 혼자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로 돌아갈 때마다 저만 편하게 있다가 온 것 같아서 눈치가 보여요. 점심시간에 마음 편히 쉬어도 되는 걸까요? 아니 잠깐만요, 사연자님. 아니, 점심시간은 말 그대로 그 점심도 먹고 그 쉬라고 있는 시간 아닌가요? 그 정해진 휴식 시간만이 쉬는 건 그 잘못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거든요. 주변 분위기 때문에 조금 괜히 찔릴 수는 있지만 그 20분 덕분에 오후 업무를 더 잘할 수 있으면은 오히려 제대로 쉬고 제대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동안만큼은 눈치 보지 마시고 당당하게 충전하고 오세요. 오, 오늘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제목부터가 완전 이게 지금 과몰입 버튼인데 읽어드릴게요. 하루 쉬면 모두에게 뒤처질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우렁이님. 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하고 있는데 하루라도 책을 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질 것만 같아서 불안해요. 몸이 너무 피곤한 날에는 억지로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사실은 집중을 거의 하지 못합니다. 쉬면 불안하고 공부하면 지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시험이 끝날 때까지는 그냥 버텨야 하는 걸까요? 이거 벌써부터 제가 지금 벌써 과몰입이 돼서 우리 사연자님의 마음 자체가 지금 너무 빡센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연자님의 몸은 이미 배터리 1%라고 외치고 있는데 마음이 계속 억지로 충전기를 꽂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하루 쉰다고 지금까지 쌓아온 실력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제대로 쉬지 않으시면은 공부하는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머릿속에 남는 건 없을 수도 있어요. 휴식도 그리고 우리 공부도 계획의 일부라고 생각하시고 하루 정도는 알람도 책도 잠시 내려놓으시고 쉬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러분, 쉬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음 날의 집중력을 위한 완전 중요한 전략입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이번 사연의 제목은 누워있으면 왜 죄책감이 들까요? 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우렁이님. 저는 평일 내내 야근하고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을 합니다. 아, 이분은 주부신가 봐요. 가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있고 싶지만 막상 누우면 청소나 빨래처럼 해야 할 일들이 계속 떠올라요. 이게 맞아요. 우리 주부, 이제 전업주부시죠. 전업주부이신 분들은 잠깐을 못 앉아 있으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고 저희 이제 고모들도 그랬고 결국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주말이 다 끝나버립니다. 월요일 아침이면 쉰 것 같지도 않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보내도 괜찮을까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완전 괜찮아요. 완전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 전업주부분들도 그런 시간이 정말 필요해요. 아니, 그 7일을 다 일하고 365일을 일하는데 쉬는 날까지 그 생산적이어야 한다는 규칙은 대체 누가 만든 거예요? 청소기 하루 늦어도 괜찮고 빨래 살짝 쌓여 있어도 괜찮아요. 침대에 잠깐 이제 뒹굴거리면서 이제 좋아하는 쇼폼 영상도 좀 보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그 시간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지친 나를 다시 살려주는 시간이에요. 오늘 제가 사연들을 조금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쉬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쉬어도 된다는 허락을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내리지 못해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그만큼 열심히 살고 계시다는 거겠지만 여러분 열심히 달려온 사람일수록 당당하게 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 지금 완전 잘하고 있어. 오늘 사연들 여기까지고요. 아, 이분들 전부 다 이분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 쉬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아니라 이게 내가 쉬어도 되나 안 되나 좀 이거를 눈치 보고 계신데요. 여러분 당당하게 쉬어주시고요. 오늘의 저는요 이 라디오를 하기 전까지 완전 잘 누워있다가 완전 잘 먹다가 완전 잘 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당당하게 오늘의 저는 완전 잘 쉬고 있습니다. 한번 외쳐보시면서요. 지금까지의 과몰입 사연 우렁이었고요. 우리는 노래 하나 듣고 바로 다음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여러분, 트렌드는 정말 잠깐도 기다려주지 않죠? 어제까지 티저였던 소식이 오늘은 정식 공개되고 주말에 어디 갈지 고민하는 사이 새로운 핫플이 또 생겨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렁이가 2026년 8월 19일 기준 지금 절대 우리 대화에서 절대 소외되지 않을 소식만 싹 골라왔어요. 음악부터 드라마, 이번 주말 나들이 정보까지 핵심만 빠르고 재밌게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K-Update Let's Yahoo! 첫 번째 소식입니다. 빅뱅 오늘 드디어 오후 6시 신곡 빅 공개. 어제 티저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본편입니다. 빅뱅이 오늘 오후 6시 데뷔 20주년 기념 싱글 앨범 빅을 공개합니다. 각기 다른 솔로 색깔이 다시 빅뱅이라는 이름으로 합쳐진다니 이건 레전드의 기원 그 자체죠. 게다가 21일부터 23일까지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20주년 월드투어도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음원 차트 완전 뜨거워질 예정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제니 8월 말 새 EP로 초고속 컴백. 네, 제니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OA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제니의 8월 말 새 EP 발매 소식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지난 공개한 Less Than A Lover 이후 닥 약 한 달 만에 초고속 컴백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민정, 김지석, 그래 이혼하자 오늘 첫 방송. 결혼식의 상징인 웨딩드레스 숍을 함께 운영하는 부부가 이혼을 결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목부터 과몰입 버튼을 눌러버리는 새 드라마 그래 이혼하자가 오늘 밤 11시 KBS 드라마 채널에서 첫 방송됩니다. 이민정과 김지석이 결혼 7년 차 위기의 부부로 만나는데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현실에 지쳐버린 두 사람의 관계를 정리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감정을 마주하게 될지 벌써 궁금합니다. 로맨스는 달달해야 된다는 공식에 현실 한 스푼을 아주 진하게 넣은 작품. 오늘 밤 체크해보세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스트리트 월드 파이터 디렉스 워 안무가들의 진짜 작품 전쟁 시작. 이번에는 춤만 잘 춰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제 첫 방송을 시작한 스트리트 월드 파이터 디렉터스 워는 댄서가 아닌 퍼포먼스 디렉터들의 경쟁을 다루는데요. 바다, 백구영, 사미즈, 캐스퍼 등 10명의 안무가가 자신의 이름을 디렉터 크레딧에 올리기 위해 맞붙습니다. 무대를 직접 기획하고 완성하는 과정까지 보여준다니 춤 배틀에 연출 전쟁까지 더해진 셈이죠. 무대 뒤에서 누가 진짜 판을 짜는지 궁금하셨다면 오늘 완전 과몰입 각입니다.

이번 주말 하플은 DDP, Beautiful in Life 서울. 이번 주말 어디 갈지 아직 못 정하셨다면 DDP를 체크해보세요.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Beautiful Life in 서울이 열리는데요. K-스타일링 체험부터 패션 전시, 러닝, 북페어, 힐링 프로그램, 야간 힙합 공연과 마켓까지 DDP 일대가 거대한 라이프스타일 놀이터로 변신합니다. 특히 아로마 테라피, 그리고 호흡 명상, 다도 스트레칭 등을 체험하는 힐링인 DDP 사전 신청은 오늘까지라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서두르셔야 합니다. 뷰티도 챙기고 힐링도 챙길 수 있는 서울 최고의 관광 코스예요.

0: I don't wanna lose you.
1: 다시금 서울 야경 하풀로 떠오르는 한강버스. 요즘 같은 여름밤에는 실내에만 있기 조금 아쉽잖아요. 서울시가 지난 15일부터 한강버스의 야간 운행을 확대했습니다. 지금 한국으로 여행 가신 분들이 있다면 잠실과 여의도, 마곡을 오가면서 노을부터 반짝이는 야경까지 한 번에 즐기실 수 있는데요. 평범한 이동도 야경 데이트로 바꿔버리는 감성 완전 괜찮지 않나요? 다만 운항 시간과 탑승 장소 모두 방향별로 다르니까 출발 전에 공식 일정을 꼭 확인해주세요. 오늘은 4년 만에 돌아오는 빅뱅부터 제니의 새 EP, 과몰입을 부르는 드라마와 그리고 주말에 직접 우리 여행 갔을 때 가볼 만한 하필까지 살펴봤습니다. 트렌드를 전부 따라가느라 지칠 필요는 없지만 내 취향을 발견할 만큼은 알고 있다면 일상이 조금 더 재밌어지지 않겠어요? 오늘 소개한 소식 중 마음에 꽂힌 것이 있으시다면 하나만 기억해 두셨다가 음악도 듣고 방송도 보고 직접 놀러도 가보세요. 자, 오늘의 트렌드력 완전 풀 충전 완료. 지금까지 K-업데이트 우렁이었습니다.

0: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 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자, 여러분. 오늘 주제가 휴식이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여러분은 진짜 제대로 쉬고 있나요? 아니면 쉬는 척만 하면서 계속 뭔가 하고 있나요? 저도 가끔 분명히 쉬려고 침대에 누웠거든요. 근데 손은 이미 핸드폰 들고 있고 SNS 쇼츠 보고 갑자기 쇼핑앱 들어가고 그런다? 또 메신저 확인하고 한 시간 지나면은 몸은 누워있는데 머리는 하나도 안 쉰 느낌이에요. 아, 이게 갑자기 웃긴 게 쉬는 날만 되면은 갑자기 할 일이 더 많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평일에도 아, 쉬는 날 아무것도 안 해야지 해놓고는 막상 쉬는 날 되면 빨래도 해야 할 것 같고 방도 치워야 할 것 같고 운동도 해야 할 것 같고 왠지 밀린 카톡 답장도 해야 할 것 같고 결국 저녁 되면은 아, 나 오늘 뭐 했지? 이러고 있어요. 아니, 쉬는 날인데 왜 퇴근한 기분이지? 여러분도 혹시 이런 타입 있어요? 집에서 완전히 뒹굴뒹굴해야 풀 충전되는 사람? 아니면은 밖에 나가서 카페 가고 쇼핑하고 친구 만나야 오히려 스트레스 풀리는 사람? 전 이게 사람마다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누구한테는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게 천국인데 또 누구한테는 집에만 있으면 더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가끔 제대로 쉬어야지 이런 말도 조금 웃긴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제대로 쉬는 게 뭔데? 잠을 많이 자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 여행 가는 거? 마사지? 저는 그냥 쉬고 난 다음에 아 좀 살겠다 이런 느낌이 들면은 그게 휴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공감하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쉬면서 죄책감 느끼는 거, 나 지금 이러고 있어도 되나? 뭔가 생산적인 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특히 SNS 보면은 누군가는 또 아침부터 운동했고 누구는 공부했고 또 누구는 여행 갔다 그러고 누구는 또 자기 개발했다 그러고 올리잖아요. 나는 침대에서 과자 먹고 있었는데 약간 내 휴식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지. 아니 근데 쉬는 시간까지 경쟁을 해야 돼요? 저 사람들은 그 갓생을 살고 있으니까 나도 쉬면서 뭔가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건 쉬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날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약간 샤워하고 맛있는 거 먹고 뭐 뒹굴고 낮잠 자고 뭐 그날 아무것도 안 이뤄내도 되는 거죠. 이미 평소에 충분히 뭔가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휴식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저는 진짜 휴식은 뭐 약속 있는 것도 좋지만 진짜 좋아하는 건 아무 약속도 없는 날이에요. 딱 눈 떴는데 아 오늘 몇 시까지 어디 가야 하지? 이게 없는 날.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알람도 없고 화장할 필요도 없고 누가 기다리는 것도 없고 그냥 이 오늘 하루가 온전히 내 거라는 느낌. 완전 저는 럭키데이. 반대로 또 휴일인데 약속 3개 잡혀있으면은 저는 또 그게 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그냥 출근하는 장소가 회사가 아닌 거지 그건 그냥 스케줄 근무예요. 그리고 또 휴식할 때 저는 또 연락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근히. 그 약간 쉬는 날인데 회사 연락 오면 갑자기 심장 철렁하잖아요. 혹시 오늘 나와줄 수 있어? 이 메시지 보자마자 아까까지 편안했던 침대가 갑자기 면접장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저는 진짜 쉴 때는 핸드폰을 이제 방해금지 모드, 슬립 모드 해놓고 핸드폰에서 조금 멀어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답장도 조금 늦게 하고. 이게 모든 연락을 이제 바로바로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으니까. 그리고 쉬는 것도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계속 바쁘게 살던 사람들은 약간 시간이 생기면 약간 오히려 불안해하더라고요. 뭐 해야 하지? 이러면서.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에 익숙해지는 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좀 너무 바빠서 쉬는 법을 잊어버리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오늘 하루 거창한 휴식 말고 진짜 작은 거라도 하나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좋아하는 음료 하나 천천히 마시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샤워 오래 하기라든지 핸드폰 잠깐 내려놓기 아니면은 산책 10분 하기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듣고 뭐 눈 감고 있기. 휴식 있고 우리 여행 가고 호텔 가고 막 호캉스 하고 돈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끔은 그냥 나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시간이 휴식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 우리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쉬는 게 제일 좋아요? 완전 집순이? 집돌이 모드? 아니면은 무조건 밖으로 나가야 충전되는 타임? 그리고 진짜 제가 이건 궁금한 건데 여러분들은 쉬는 날 연락 오시는 거 괜찮아요? 아니면은 휴무일에 업무 연락 오면 약간 바로 텐션이 바닥나시나요? 저는 약간 휴식이라는 게 몸만 쉬는 게 아니라 머리까지 좀 오늘은 내려놔도 된다고 느끼는 순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여러분도 너무 열심히 쉬려고 하지 마세요. 쉬는 것까지 또 잘하라 그럼 피곤해요. 오늘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쉬면은 그게 전부인 거고요, 여러분.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이제 시청자님들이 쉬는 날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쉬셨으면 좋겠거든요, 사실은. 너무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힘드니까. 아, 근데, 그런데, 제가 가끔가다 저는 또 쉬는 날에 완전히 집에만 있는 것보다도 밖에 나가서 하는 힐링을 예를 들어서 꼽자면은, 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강아지 도우파크 데리고 나가가지고 같이 햇살 받으면서 누워있는다든지. 저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또.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전 또 힐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또 저희 K라디오 그룹톡방에 이제 무지개님이 신청곡 올려주셨는데요. 세븐틴의 힐링. 제목부터가 벌써 왠지 휴식에 관한 노래죠. 자, 여러분 오늘 휴식 이야기 아직 끝난 거 아니고요. 이 다음에는 우리 휴식에 관련된 심리 테스트로 돌아올게요. 노래 하나 듣고 다시 만나요.

0: 저는 막내랑 이러고 놉니다.
1: 카메라 롤. 하나 둘 셋.
2: 아 잠시.

렛츠 야호! 완전 풀충전 100%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잠깐 쉬는 동안 우렁이 보고 싶으셨죠? 아니라고 하셔도 이미 늦었습니다. 2부도 우렁이와 함께 끝까지 하셔야 돼요. 1부에서는 휴식에 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2부에서는 텐션을 한 단계 더 올려서 더욱 솔직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달려보겠습니다. 아, 그렇다고 너무 힘주실 필요는 없어요. 편하게 기대 앉아서 듣다가 웃고 싶을 때 웃고 공감되는 순간에도 마음껏 과몰입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만큼은 해야 할 일도 복잡한 고민도 잠깐 뒤로 밀어두세요. 여러분의 기분은 가볍게, 텐션은 하차게. 2부도 이 우렁이가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 제대로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신나게 출발해 볼까요?

0: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 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2: 자, 2부 첫 번째 코너죠. 저희 게스트 폼체크 시작합니다. Let's Yahoo! 2부를 더욱 핫하게 만들어주실 오늘의 게스트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은 단 두 글자신데요. 존재감은 절대 두 글자로 끝나지 않는 분이에요. 오늘 우렁이와 함께 제대로 과몰입해 주실 GK님 나오셨습니다. GK님 어서오세요.
3: 안녕하세요. GK입니다. 반갑습니다.
2: 네, 실제로 모시니까 약간 2부 분위기가 갑자기 완전 느낌 좋아졌는데요? 약간 오늘 어려운 인터뷰가 아니라 GK님의 솔직한 매력을 알아보는 시간이니까 긴장은 살포시 내려놓으셔도 되고요. 청취자분들이 GK님을 더 가까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렁이가 질문을 아주 알차게 준비해왔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GK님의 폼을 하나씩 체크해보겠습니다. 우와! 정신없으시죠?
3: 긴장됩니다.
2: 긴장하실 필요 전혀 없으시고요. 자, 첫 번째 질문은 기본 중에 기본, 베이직 중에 베이직. 아직 GK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직접 자기소개 가볍게 부탁드릴게요. 직업과 취미, 그리고 이제 GK라는 이름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지도 완전 궁금하거든요.
3: 네, 저의 이름은 강지은이고요. 네. 저의 직업은 알링턴 카운트에서 보안관으로 일하고 있고.
2: 저 보안관 처음 봐요.
3: 여기 있습니다. 취미는 춤입니다.
2: 오, 뭔가 보안관과 춤 뭔가 듣기만 해도 약간 그 맨인블랙 같아요. 그 아시죠? 그 맨인블랙 보시면은 그 친구들이 또 춤도 잘 추거든요. 그 경찰 FBI 친구들이 아시죠? 어떻게 그렇게 춤을 좋아하시게 되셨어요?
3: 제가 몸 쓰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서 운동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춤추는 것도 접하게 되고,
2: 네.
3: 오랫동안 하다 보니 취미가 되었네요.
2: 와, 근데 보안관 진짜 멋있다. 근데 보안관이면은 보통 무슨 일을 하세요?
3: 보안관은, 경찰이랑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2: 네네.
3: 저는 이제 일단 경찰이 하는 일도 하고, 지금 메인 포지션은 감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 잘못을 죄를 안 짓겠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 잘해드릴게요. 죄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저 이 미국 땅에서 아직까지 지은 죄라고 바닥에 껌 한 번 뱉은 게 전부거든요. 이건 용서해 주시나요?
3: 용서해 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분리수거를 잘하고 리사이클을 잘하는 우렁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요즘 그 GK님의 시간과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일은 어떤 거세요? 뭐 과몰입하고 있는 취미나 관심사 있으시면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3: 아무래도 본업이 있다 보니까 보안관 일? 본업에 제 시간과 마음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현실적으로.
2: 근데 약간 보안관이시면은 그 교도소 보안관이시면은
3: 네.
2: 약간 좀 난폭한 사람 있으면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3: 아,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2: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이 그 교도소를 지켜주시는 주케이님이 계셔서 저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보통은 그렇게 퇴근하고 오시면은 어떤 식으로 쉬세요?
3: 제가 나이트 시프트다 보니까 아침에 퇴근을 해요.
2: 네.
3: 예, 그래서 오자마자 그냥 씻고 잡니다.
2: 최고의 휴식이네요, 여러분. 여러분 들으셨죠? 잠이 보약입니다.
3: 맞습니다.
2: 저희 혹시 오늘 토크 주제 뭔지 알고 계세요?
3: 휴식.
2: 맞아요. 오늘의 주제가 휴식이잖아요. GK님이 그러면은 특히나 몸이나 마음이 지쳤을 때, 아, 지금은 진짜 쉬어야 된다. 이거 진짜 안 쉬면은 나, 진짜 나, 이거 숨이 멎을 것 같다. 라고 느끼게 되는 자신만의 신호가 있으세요?
3: 확실히 있어요.
2: 어떤 건가요?
3: 머리가 복잡해질 때, 잡생각이 많아질 때, 와, 이거는 정말 번아웃 오겠다 하면은 쉬어야 된다는 신호로 저는 받아들여요.
2: 아, 여러분, GK님은 머릿속에 코끼리가 뛰어다니시면은 휴식을 가지신다고 합니다. 복잡해지시면은. 그러면은 혹시 그 GK님만의 휴식 방법이 따로 있어요? 뭐 집에서 완전 아무것도 안 하는 스타일이신지, 아니면 뭐 집 밖으로 나가서 뭐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스타일이신지 궁금하거든요?
3: 저는 오히려 에너지를 빼는 게 충전하는 스타일이에요.
2: 그러니까 잠깐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에너지를 빼는 게 충전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 이거 약간 그거 아시나요? 그 아무것도 없어서 아름답다, 귀엽기에 아름답다, 그 여백의미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3: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잡생각이 너무 많다. 그게 저의 신호라고 했잖아요.
2: 네네.
3: 이 생각도 비워야 되고, 저의 네? 몸의 에너지도 다 빼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2: 그니까 아예 그냥 백지 상태에 완전 그러니까 뇌를 깔끔하게 이렇게 새로 세탁기를 돌려야만 조금 이게 다시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어쩌구가 된다.
3: 네, 맞습니다.
2: 그런 거죠.
3: 예, 맞아요.
2: 아, 그러면은 요즘에 혹시 최근에 가장 제대로 쉬셨던 하루가 또 언제예요?
3: 사실 일 안 갈 때는 제가 계속 천천히 이제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2: 네네
3: 쉬고 있는데 운동을 해서 이제 에너지를 쫙 빼다
2: 무슨 운동하세요? 저도 한 운동 하거든요.
3: 정말요?
2: 저도 만만치 않거든요. 한 운동?
3: 잠시만요. 어떤 제가 역으로 질문을
2: 네, 저는 이제 테니스, 피클볼, 짐도 가고요. 저 왈리볼도 너무 좋아하고요. 저 그냥 운동이면은 안 가리는데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락클라이밍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3: 락클라이밍 하세요?
2: 저 어깨가 또 엄청난 어깨, 굉장한 어깨.
3: 와, 대단하시다. 그거 되게 어려운데.
2: 화가 난 등짝. 어떤 운동 제일 좋아하세요?
3: 저는 그냥 뛰는 거 좋아합니다.
2: 러닝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3: 아, 그렇군요.
2: 저는 5마일만 뛰어도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서.
3: 5마일도 많이 뛰시는 건데.
2: 제가 5마일 아닌데? 저는 이게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이
3: 네.
2: 제가 5마일밖에 못 뛰니까
3: 어머
2: 너는 잘못됐다. 너는 몸이 쓰레기다. 너는 5마일을 25분 컷밖에 못하는 거는 25분 너무 길다. 너는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3: 아니에요. 5마일도 정말 대단한 네, 거리입니다.
2: 저는 5마일 뛰면 피토하거든요. 저는 5마일 쫙 뛰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물도 못 마셔요. 너무 뛰면 그 물이 이렇게 역류하는 거 아세요?
3: 어떻게?
2: 그러니까 꿀렁꿀렁꿀렁 먹다 보면은 물이 역류를 해요, 진짜. 그래서 저는 좀 힘들어요. 대단하시다, 근데 어떻게 일도 하고 또 춤도 추고 또 저거 뛰시기도 하시고.
3: 네.
2: 대단하시다. 그럼 혹시 뛰면서 춤추실 수 있으세요?
3: 아니요. 근데 흥이 나면은 음악 들으면서 운동을 하니까.
2: 그러면 뛰면서 춤을 추세요?
3: 춤은 안 추지만 네, 들썩들썩 정도는 거린다.
2: 그러면 여기서 빠르게 취향을 알아보는 휴식 밸런스 게임. 자, 계획에 꽉 찬 여행 대 아무 계획 없는 직콕. 3초 안에 3, 2, 1.
3: 계획에 꽉 찬 여행.
2: 계획이 꽉 찬 여행. 제이예요. 저희 둘은 여행은 같이 못할 것 같아요.
3: 잠시만요. 제이는 원래 피랑 가면은 좋지 않나요?
2: 그러면은 저희는 뭐 조만간에 같이 여행을 하면서
3: 진짜 피시네요.
2: 자, 쉬는 날 휴대전화 켜두기 vs 완전히 꺼두기.
3: 켜두기.
2: 왜요?
3: 제가 이거 고질병이에요.
2: 진짜 뼛속까지 제이시네요?
3: 예, 쉬는 날에도 업무를 체크를 해야 하는 이런 병이 있답니다.
2: 저는 이거 보시면 기절하실 수도 있는데 제 카카오톡이랑 문자
3: 어머
2: 읽어주실래요? 몇 개 쌓여있는지?
3: 아니, 제 숫자를 읽어드려요.
2: 네, 숫자를 읽어주실래요?
3: 지금 카카오톡에 769개랑 메시지 63개가
2: 지금 옆에 있는 저희 다른 DJ 스카이 님도 800개, 900개가.

0: 그래야 쉬는 느낌이 나서 제가 만약에 연락을 칼답을 한다 그럼 저 밖에 있는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알아두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0: 전화가 오면은 콜백을 하기는 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자, 혼자 조용히 쉬기 vs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쉬기. 바로 느낌 오는 걸로.
1: 혼자 조용히.
0: 혼자 조용히. 그럼 혼자서 춤추시면서 에너지를 빼시는 편인가요?
1: 어, 혼자 출 때도 있어요.
0: 혼자 추시면 주로 뭘 추시나요? 아,
1: 혼자 그냥 저의 춤 장르를 추겠죠.
0: 아니 근데 제가 그 인스타그램에서 춤을 추는 영상을 조금 봤거든요.
1: 네.
0: 진짜 깜짝 놀랐어요. 사람 관절이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거였어요?
1: 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0: 저는 아무리 해도 그렇게 하다가 저는 이제 고관절이 빠지는 줄 알았답니다. 네. 고관절이 빠지는 줄 알았는데 저분은 굉장히 약간 고관절에 리스트를 한 것 마냥 잘 돌아가시더라고요.
1: 근데 춤 잘 추실 것 같은데.
0: 저요? 저는 트월킹만 잘해요.
1: 운동 잘하시잖아요. 그 운동에 이제 몸 쓰시는 분들은 그래도 베이직은 좀 하실 줄 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0: 제가 할 수 있는 춤은요. 트월킹이랑요. 옛날에 그 트월킹은 진짜 누구보다 끝내주게 잘하거든요.
1: 와 어려워요 그거.
0: 진짜 자신이 있어요. 진짜로. 근데 이거 진짜 여기서 보여줄 수도 없고. 자, 참습니다.
1: 네. 언제 우리 여행 가니까 그때
0: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 뭔가 질문만 들어도 벌써 GK님의 뭔가 새로운 이런 매력을 조금 발견을 한 기분인데, 그 뒤로 이 후반엔 또 어떤 대답이 나올지 지금 제가 기대가 완전 되는데, 그럼 지금부터 이제 조금 더 GK님의 솔직한 이야기 하나씩 탈탈탈탈 털어보기 전에, 우리 심리 테스트 하나 하고 가자고요. 심리 테스트 좋아하세요?
1: 아, 예, 좋아합니다.
2: 네.
0: 우리 뒤에 계신 스카이님이 누구보다 큰 목소리로. 자, 지금 자 여러분들도 머리는 잠깐 비우고 느낌만 따라가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휴식을 알아보는 심리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고민하지 마세요. 3초 안에. 3초 너무 짧나? 5초 드릴게요, 제가.
1: 네.
0: 5초 안에. 처음 떠오르는 답을 골라주세요. 이거 어디까지나 심리 테스트는 재미로 보는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드디어 아무 약속도 없는 완벽한 휴일을 맞았습니다. 늦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창밖을 보니 날씨가 완전 내 스타일. 죄송해요. 완전 내 스타일이 아니야. 완전 내 스타일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1번. 침대에서 계속 뒹굴거리면서 휴대폰 보기. 2번. 예쁜 카페에 가서 디저트 먹기. 그리고 3번. 산책이나 드라이브를 하며 바람 쐬기. 4번. 좋아하는 사람에게 연락해서 같이 놀기. 하나만 골라주세요.
1: 3번.
0: 3번이요?
1: 드라이브, 예.
0: 3번을 선택한 당신. 산책이나 드라이브를 선택한 당신은 당신에게 필요한 생각을 정리하는 건 휴식입니다. 머릿속에 고민이나 할 일이 너무 많이 쌓여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가만히 누워있는 것보다는 몸을 가볍게 움직이면서 혼자 생각을 정리할 때 훨씬 편안해지는 타입. 목적지를 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잠깐 걷고 바람만 쐬어도 복잡했던 마음이 정리가 될 거예요. 다른 것도 알려줄게요. 자, 1번. 침대에서 뒹굴거리면서 휴대폰 보기로 선택한 분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완전한 방전 모드입니다. 지금 몸도 피곤하지만 무엇보다 이제 약간 누군가에게 계속 반응해야 하는 상황에 지쳐있을 가능성이 크대요. 그래서 오늘은 연락이나 할 일 좀 미뤄두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시래요. 근데 이제 휴대폰 3시간 보면은 더 피곤하시니까 그것도 보지 말라네요. 2번을 선택하신 분. 2번. 예쁜 카페에서 디저트 먹기를 선택하신 분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감각적인 기분 전환입니다. 몸이 지쳤다기보다는 반복되는 일상 때문에 마음이 살짝 심심해진 상태일 수 있어요. 예쁜 공간, 맛있는 음식, 새로운 음악처럼 작지만 확실하게 기분을 바꿔주는 휴식이 잘 맞습니다. 여러분은 쉬는 날에도 분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예쁘게 쉬어야 충전되는 타입이래요. 자, 그리고 4번을 선택하신 분들, 좋아하는 사람에게 연락하기를 선택한 분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는 정서적인 휴식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보다 편한 사람과 웃고 떠들 때 에너지가 충전되는 타입이에요. 요즘 괜찮은 척하면서 속마음을 혼자 참아왔다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보세요. 꼭 진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0: 라네요. 다른 우리 시청자분들은 몇 번을 고르셨나요? 저는 근데 솔직히 1번 골랐어요.
1: 오.
0: 전 1번 골랐는데, 왜 저는 좀 침대랑 이렇게 한 몸이 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리고 이제 항상 라디오에서 게스트로 나올 때마다 하는 말인데, 혹시 포코피아 아세요?
1: 포코피아요?
2: 네.
1: 어, 아니요. 뭔가요?
0: 이제 포코피아라고 진짜 엄청난 포켓몬과 동물의 숲을 합쳐놓은 게임이거든요.
1: 혹시 그
0: 메타몬?
1: 네.
2: 그거 본 거 같아요. 하진 않았지.
0: 제가 그걸 이제 하면서 주로 쉬거든요.
1: 아.
0: 플레이 시간이 하루에 한 12시간 정도. 길면은 18시간 정도. 가끔은 젤다도 하고요. 젤다는 키면은 못 꺼요.
2: 재밌나 보다.
0: 제가 또 그런 걸 좋아해요. 저는 그게 저만의 좀 약간 힐링? 휴식? 제가 또, 안 믿으실 수도 있는데, 아무도 안 믿으시겠지만, 저 INTP예요.
2: 어, 잠시만요.
0: 소리 내서 웃으셔도 됩니다. 지금 GK님이 눈을 질끈 감고, 목소리를 막고 깍깍거리면서 웃고 계신데 소리 내서 웃으셔도 됩니다.
2: 아, 네.
0: 저는 확신의 I 90%의 INTP입니다.
2: I시라고요?
0: I요.
2: 여기서 거짓말해도 되나요?
0: 아니요. 거짓말 아니고요. 저는 정말 MBTI I의 여성이고요.
2: 와.
0: MBTI I의 여성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이제 음식 주문도 이제 부끄러워하면서 시키곤 하거든요. 솔직히 이건 거짓말이고요. 아, 여러분들과 이제 이런 얘기를 자주 했던 것 같은데, 그 모든 사람이 제가 아이라는 걸 잘 믿어주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GK님도 믿어주시지 않는 걸 보니까, 저는 빠른 시일 내에 그 MBTI 테스트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라디오 나오기가 두 달 전에도 했는데, 아이 90%거든요.
2: 아니, 항상 그, 뵐 때마다 말을 너무 잘하시고,
0: 네.
2: 목소리도 좋으셔서, 아이가 90%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네요.
0: 어, 저 굉장히 지금도 낯 가리고 있는 거예요.
2: 아, 그러니까요.
0: 전 모두에게 낯을 가리고 있어요. 저를 실제로 조금 더 친해지시면은, 아, 우리 우렁이가 낯을 많이 가린 거였구나, 하실 수 있어요.
2: 어, 그 모습을 언젠간 보고 싶네요. 진짜. 얼마나. 아이가 아, 내려가면 어떤 모습이실까 궁금합니다.
0: 아이가 조금 내려가면은 조금 시끄럽겠죠? 지금보다 조금 더. 자, 이렇게 우리 GK님과 함께 심리 테스트까지 맞춰봤는데요. 우리 이 다음부터는 더욱더 솔직한 GK님의 토크 기대해보셔도 좋고요. 우리 GK님 혹시 듣고 싶으신 노래 있으신가요?
2: 어, 신청곡인가요?
0: 신청곡.
2: 어, 진짜요?
0: 듣고 제가 싶은 노래로.
2: 제가 에스파를 정말 좋아하는데
0: 네.
2: 그 중에서 윈터를 정말 좋아해요.
0: 윈터를 사랑하십니까 혹시?
2: 너무 사랑해요. 진짜 너무 예쁘잖아요. 여자가 봐도.
0: 예를 들어서 어떤 노래가 그렇게 좋으실까요?
2: 어, 윈터의 블루라는 노래가
0: 윈터의 블루요?
2: 예. 감미롭고 또 오늘도 휴식에 관한 주제이다 보니까
0: 그렇죠.
2: 예, 좀 그 가사도 좀 어울러지는 것 같고,
0: 네네. 네,
2: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0: 그러면은 저희 이제 GK님의 신청곡과 함께 다음 코너 coming soon.

0: 자, 여러분. 우리 방금 전에 게스트 폼체크에서는 GK님의 솔직한 매력과 휴식 스타일, 그리고 이제 이것저것 알아봤잖아요. 그런데 우리 게스트 폼만 체크하고 끝낼 수는 없겠죠? 이제 여러분의 트렌드 폼도 제대로 체크해봐야 합니다. GK님도 준비 되셨죠?
1: 네, 준비됐습니다.
0: 네, 26세 젠지 우렁이가 책임지는 두 번째 코너 트렌드 번역기. 지금부터 제가 렛츠 야호 하면은 야호를 GK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2: 야호하고 야호예요? 같이 하나요?
0: 아니요, 제가 렛츠 하면 야호 해주시는 거예요.
1: 알겠어요. 오케이.
0: 자, 다시 한번. 26세 젠지 우렁이가 책임지는 두 번째 코너 트렌드 번역기. 지금부터 렛츠
1: 야호.
0: 아, 조금 더 귀엽게 해주셔야 되는데. 야호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2: 아, 코를 막고 해볼까 한번?
0: 다시부터. 오케이. 지금부터 렛츠 야호.
1: 네, 좋습니다. 코를 드신 것 같고요. 코를 그냥 삼키신 분이 됐습니다.
2: 아, 노력했습니다.
0: 예, 넘어가고요. 자, 요즘은 쉬는 것도 그냥 쉰다고 표현하지 않더라고요. 복세편살, 워라벨, 스라벨.
1: 욕한 거 아닙니다.
0: 스라벨이에요. 소확행. 저 심포조까지. 심포족.
1: 왜 이렇게 욕 같죠, 근데?
0: 아니, 분명 편하게 쉬자는 얘긴데 약간 단어부터 공부를 해야 한다니까 완전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처음 들으면 대충 느낌은 오시죠?
1: 네.
0: 정확한 뜻을 설명하려면 말문이 막히는 단어들도 많잖아요.
1: 그쵸.
0: 이 코너가 그런 거예요. 이 코너가 우리가 그래서 준비한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휴식과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신조어들을 우렁이가 쉽고 확실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의미부터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지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방송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도 아주 자연스럽게 누구보다 완벽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부터 가볼게요. 아! 당연히 마지막에는 오늘 배운 단어로 바로 퀴즈도 갑니다. 라디오니까 딴짓해도 모르겠지? 생각하신 분들, 우렁이는 느낌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돗자리를 여기다 깔아도 돼요. 자, 정신 바짝 차리시고 첫 번째 단어부터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단어는 복세편살입니다. 복세편살. 이 단어는 무엇에 쓰는 단어일까?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라는 말의 줄임말인데요. 정말 별의별 걸 다 줄여요, 그죠? 그쵸. 복세편살 들어보셨어요, 지케이님?
1: 아니요, 처음 들었는데요.
0: 이걸 아셔야 요즘 젠지와 어울리실 수 있습니다.
1: 배우겠습니다.
0: 자, 복습 뭐라고요?
1: 복세편살.
0: 그래서 뜻이 뭐라고요?
1: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0: 맞습니다. 아주 뜻을 알고 보면 되게 좋은 뜻이죠?
1: 그러네요.
0: 근데 이제 그렇다고 이 단어의 뜻이요, 모든 일을 대충하고 책임도 피하자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어떤 뜻이냐면은 고민을 해도 달라질 게 없는 일이니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들까지 붙잡고 스트레스 받지 말자라는 의미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젠지식으로 번역하면은 안 그래도 복잡한 인생 제가 난이도까지 올릴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뜻이에요. 괜찮은 말 아니에요?
1: 그러니까 적당히 살자 이런 개념인가요?
0: 열심히는 살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까지 신경 써서 내 인생의 난이도를 스스로 하드코어하게 올리지 말자.
1: 약간 불필요하게.
0: 불필요하게. 아, 맞아요.
1: 그렇군요.
0: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 사람이 무심코 한 말 때문에 혹시 하루 종일 신경 쓰고 계신 분 있으시면은 마음속으로 이제 복세편살 한번 외치시고 쿨하게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두 번째 단어는 이제 우리 GK님이 읽어주실 건데요. 자, GK님, 그 다음 단어 알려주시겠어요?
1: 네, 두 번째 단어는 워라벨입니다.
0: 워라벨 좋지.
1: 워라벨, work and life balance, 즉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0: 아, 이제 거의 국민 신조어가 된 워라벨 우리 GK님이 알려주셨는데요. 그 혹시 워라벨 들어보셨어요?
1: 네, 들어봤어요.
0: 이건 너무 유명한 말이죠, 이 워라벨은.
1: 그렇죠.
0: 이 워라벨이 요즘에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진짜 약간 이런 식으로 쓰이더라고요. 아, 나 요즘 진짜 팀장님이 자꾸 야근 시켜가지고 워라벨 안 맞아서 죽겠어. 아니면은 약간 아 회사 이직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워라벨 맞춰주는 회사가 없냐? 어. 이런 느낌으로 많이 쓰거든요. 써보신 적 있어요 이 말?
2: 어, 저도 워라벨이라는 단어를 쓰죠.
0: 어떨 때 많이 쓰세요?
2: 제가 앞서 혹시 기억이 안 나실지 또 있겠지만 제가 나이트 시프트라고 했잖아요.
0: 그렇죠.
2: 제가 원래 낮 시프트에서 나이트 시프트로 옮긴 이유가 워라벨 때문에.
0: 아, 낮에 조금 더 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2: 네, 맞습니다.
0: 아, 여러분, 저분 굉장히 갓생을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게 약간 밸런스가 맞나요? 잠을 못 자시는 거 아니에요?
2: 어, 잠 너무 잘 자고요. 다행이네요. 자기 전에 마그네슘도 꼬박꼬박 생겨먹고.
0: 건강하십니다.
2: 네.
0: 야, 이 워라벨. 퇴근했는데도 약간 계속 업무 연락 확인하고, 쉬는 날에도 일 생각하고, 그리고 워라벨이 무너지는 상태예요, 여러분. 퇴근은 회사 건물에서 나오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요. 머릿속 업무창까지 완전히 닫아야 완성되시는 겁니다. 일할 때 제대로 일하고 쉴 때 눈치 보지 않고 쉬면서 내 삶의 시간을 지키는 것, 이것이 워라벨의 핵심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앞서 GK님이 말씀해주신 워라벨의 학생 버전이에요. 스라벨. 스라벨. 발음 지해주세요. 소리내서 웃으셔도 됩니다. 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욕한 게 아니라 스라벨이에요. 스라벨.
2: 스라벨.
0: 제 발음이 안 좋은 걸 수도 있으니 GK님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2: 스라벨.
0: 욕 같네요, 이게.
2: 아, 아 노리셨나요?
0: 자, 스라벨은요. 스터디 앤 라이프 밸런스입니다. 이게 공부와 이제 일상생활 사이의 균형을 뜻하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어 GK님 알려주세요.
2: 네 번째 단어는 소확행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줄임말인데요. 거창한 여행이나 비싼 선물이 아니어도 좋아하는 음료 한 잔, 퇴근 후 보는 드라마 한 편, 샤워를 마치고 깨끗한 이불에 눕는 순간처럼 작지만 확실하게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0: 아, 이것도 참 우리가 행복을 자꾸 다음 주로 미루고 다음 달로 미루고 언젠가로 미루고 그걸 미루지 않고 오늘 안에서 발견하는 걸 소확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우렁이의 소확행은요. 제 소확행은 일정 없는 날에 그냥 알람 이제 끄고 다시 잠드는 거거든요.
2: 오.
0: 그러니까 다들 GK님도 소확행 있으세요?
2: 있죠.
0: 뭐예요?
2: 저도 소소하게 커피.
0: 커피.
2: 제 커피를 너무 제가 중독자처럼 좋아해서 커피를 마시면 행복하답니다.
0: 이렇게 커피 도핑을 해서 저분이 제가 봤을 때 낮에 시간이 있는 게 아닌가.
2: 카페인 중독.
0: 야, 약간 합리적인 킹리적 가심을 해봐야겠거든요.
2: 모든 게 다 이어지나요?
0: 네, 약간 좀 이어지네요.
2: 아, 오케이.
0: 자, 이번에 다섯 번째 신조어는 제가 소개해드릴 건데 다섯 번째 단어는 아, 이름부터 살짝 짠해, 이름이. 쉼포족입니다. 약간 말 그대로 쉼을 포기한 사람들을 쉼포족이라고 불러요. 일을 좋아해서 약간 자발적으로 몰두하는 워커홀릭이랑은 다른 말이에요. 그냥 업무나 공부가 너무 많아서 주변 눈치가 보여서 이제 쉬고 싶은데도 못 쉬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쉼포족이라고 해요.
2: 되게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은데.
0: 당연하죠. 이게 쉬고 싶은데 못 쉬면 저거는 정신병 걸리지.
2: 그러니까요.
0: 쉬는 날에도 업무 연락 보고 몸 아픈 데도 할 일부터 걱정하고 약간 내 몸에 약간 삐뽀 삐뽀 경고등이 켜졌는데 사이렌이 웨옹 웨옹 울리고 있는데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솔직히 발음은 이게 이름은 좀 귀여워요. 쉼포족. 단어는 귀엽게 들리는데 현실은 전혀 안 귀엽다 이거죠. 쉼포족은 약간 자랑스러운 별명이 아니라 이제는 약간 잠깐 멈춰야 한다는 신호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두세요. 여섯 번째 단어는요?
2: 네, 여섯 번째 단어는 패스트 힐링입니다.
0: 이름이 별론데.
2: 빠르다는 뜻의 패스트, fast와 몸과 마음을 회복한다는 뜻의 힐링을 합친 표현인데요. 긴 여행이나 휴가를 떠나지 못하더라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짧고 빠르게 쉬는 것을 말합니다.
0: 이 단어 좀 슬픈 것 같지 않나요?
2: 슬퍼요.
0: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무슨 패스트푸드도 아니고 힐링을 패스트로 한대.
2: 패스트푸드.
0: 여러분은 게임 RPG 캐릭터가 아니에요. RPG 게임 캐릭터가 아닌데 어떻게 패스트 힐링. 네,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별로 그게 막 써.
2: 궁금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까.
0: 근데 뭐 다르게 생각하면 약간 점심시간에 10분 정도 산책하기. 아니 뭐 카페에서 혼자 커피 마시기. 아니 뭐 잠깐 눈 감고 좋아하는 노래 듣기 뭐 이런 것도 패스트 힐링이 뭐 될 수 있으니까요.
2: 그쵸.
0: 뭐 시간이 없어서 못 쉰다는 생각 들 때는 여러분도 이제 완벽한 휴식 기다리지 마시고 짧게라도 충전해보세요. 10분 휴식도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다르지 않나요?
2: 완전 다르죠.
0: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마지막에 소개를 해드릴 신조어는요. 혹시 멍 시리즈 들어보셨어요?
2: 어, 예. 뭐 계속 바라보는 거. 멍.
0: 네, 김현정의 멍 아니고요. 타오르는 불을 바라보면서 쉬는 불멍. 좋아하시네요. 김현정 씨 좋아하시나 봐요.
2: 아, 너무 좋아.
0: 다 돌려놔.
2: 아, 그 멍 시리즈라고 하니까. 네. 웃겨가지고.
0: 자, 불을 바라보면서 쉬는 불멍.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는 불멍. 푸른 숲을 바라보면서 머리를 비우는 숨멍. 바라보는 대상 뒤에 이제 멍을 붙여서 사용하는 표현인데, 그럼 제가 이제 GK님을 지금 이렇게 보면서 멍을 때리면 GK멍.
2: 어. 제 멍이 도움이 안 될 텐데요.
0: 어, 이제 춤을 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 아, 춤멍.
0: 네, 춤멍. 어쨌든 이 아무 생각 없이 한 곳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복잡해진 머릿속을 잠시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약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에는 약간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서 불안해하는 분들한테 좋아요. 멍하니 불을 바라본다든지 물을 본다든지 뭐 아니 집에 강아지 쳐다보시면 그건 개멍. 아니면 다른 말로 좀 더 순화해서 멍멍도 될 수 있겠네요.
2: 귀여워요. 멍멍.
0: 자, 이거 우리에게 꼭 필요한 휴식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런 불멍이나 뭐 멍이나 뭐 이런 제가 알려드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불멍 좋아하세요?
2: 어, 예, 불멍 좋아합니다. 분위기 있고.
0: 저는 사실 불멍보다는요 불멍하면서 먹는 스모어를 더 좋아합니다.
2: 아,
0: 취향이니까 존중해주세요.
2: 아유, 단 거 좋아합니다. 저도 가끔 먹어요.
0: 전 스모어를 굽는 것만 좋아하고.
2: 아, 굽는 거.
0: 먹는 거는 옆 사람을 먹여주는 걸 좋아해요.
2: 아, 그럼 같이 또 여행을 가야겠네요.
0: 그러니까요. 전 안 네. 먹거든요, 스모어.
2: 제가 먹을게요.
0: 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제가 그러면 스모어를 한 200개 구워서 GK님을 20kg 찌워오도록 하겠습니다.
2: 세상에.
0: 이번 여행에서. 그 오늘 GK님, 오늘 복세편살, 워라벨, 스라벨, 또 소확행, 심포드업, 패스트 힐링, 그리고 멍 시리즈까지 알아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잘 쉬고 싶어하는지 단어마다 좀 선명하게 보이죠?
2: 어, 네. 이렇게 많은 단어가 있는지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0: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이게 약간 조금 요즘 사람들이 하도 먹고 살기 빡짝빡짝 하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좀 재밌는 신조어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지친 하루에 약간 좀 이 젠지 감성 아시죠? 스토리나 이제 인스타 릴스 같은 그런 걸로도 많이 힐링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복잡한 일에는 힘을 조금 빼시고 얼마나 공부에 내 삶 그 모든 것을 공부나 일이나 이런 거에 내 삶을 전부 내주지는 마시고요. 평범한 하루 안에서도 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챙기자는 마음이 모두 들어있는 단어들이니까 저 단어들처럼 휴식은 꼭 제때제때 쉬어주시길 바래요. 오늘만큼은 이 방송 듣는 여러분 지금만큼은 조금 편안한 순간이 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우렁이와
2: GK였습니다.
0: 트렌드 번역기 여기까지 노래 하나 듣고 오실게요.

0: 여러분, 휴식 신조까지 싹 정리해봤는데요. 복세 편사를 외친다고 세상이 바로 편해지는 것도 아니고 워라벨이라는 단어를 안다고 갑자기 잘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단어 설명은 끝났지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언제 쉬고 싶어지는지, 쉬면서도 왜 불안한지, 뭘 해야 제대로 쉬었다고 느끼는지 사람마다 완전 또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해진 답도, 우리 딱딱한 순서도 내려놓고 GK님과 이제 편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말이 좀 옆길로 돼도 좋고 TMI가 튀어나와도 완전 환영이에요. 원래 말 나온 김에 하는 이야기가 제일 솔직하고 재밌잖아요. 아시죠?
1: 그렇죠.
0: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코너. 말 나온 김에. 지금부터 렛츠 야호. 좋아요. 그 이번에는요, 주케이님. 이번 네. 코너는 약간 질문에 정답도 없고요. 그 뭐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도 괜찮아요. 진짜 편하게 대화해 주세요. 준비되셨어요?
1: 네. 준비됐습니다.
0: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우리 아까 신조어 이야기부터 자연스럽게 이어가 볼게요. 그 복세 편살, 워라벨, 소확행 그리고 심포조. 약간 그 중에서 지금 약간 GK님의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를 딱 하나만 고른다면?
1: 저는 워라벨이요. 확실히.
0: 왜요?
1: 일 끝나면은 일에 대한 생각을 아예 안 하려고 해요.
0: 워크앤라이프의 밸런스를 맞추기 예. 위해서
1: 최선을 그렇게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생각은 나죠.
0: 아무래도.
1: 예. 근데 최대한 진짜 단절하려고 노력하고 저의 개인적인 시간을 더 보내려고 합니다.
0: 확실히 정말 확실히 이게 퇴근해서까지도 집에서 교도소 생각을 한다면 저는 별로.
1: 맞아요. 아우 정말
0: 행복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약간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사실은. 그 교도소면은 네. 그 죄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1: 네, 있어요.
0: 그러면은 이제 그 유니폼을, 그 죄수복을 핑크 같은 걸로 바꾸면 조금 분위기가 조금 상큼해지지 않을까요?
1: 아, 근데 그 색깔에 대한 심리적인 요소가 있기는 해요.
0: 그쵸.
1: 그래서 그 감옥의 인테리어도 네. 그런 식으로
0: 핑크예요?
1: 핑크랑 비슷하게?
0: 정말요?
1: 예, 저도 궁금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감옥 안에서 안전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0: 뭔가 그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러블리한 환경에서
1: 그런 것도 있다. 근데
0: 있다.
1: 예, 네, 모든 감옥이 그렇진 않고
0: 않다.
1: 필요한 곳에서는 그런 시도도 해보는 감옥이 있더라고요.
0: 이게 갑자기 또 제가 웃긴 게 생각이 났는데
1: 네.
0: 보통 뭐 누가 자동차 고치는 테크니션이다 이러면은 잘 부탁드려요. 제 친구가 거기 갈 건데 잘 부탁드려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제가 죄송한데 혹시
1: 네.
0: 주변 지인이
1: 아 예?
0: 주변 지인이 그 GK님한테 아 내 지인이 조만간 거기 가긴 했는데 잘 부탁해 이런 적 있어요? 있어요. 아 물론 없으면 좋지만
1: 네
0: 있을 수도 있는 일 아니에요 이거?
1: 아까 그러니까 질문이 감옥
0: 지인이 다 감옥에 가서 잘 부탁드려요. 이렇게 어쩌다가 아 얘가 원래 진짜 괜찮고 착한 애인데
1: 아
0: 이렇게 됐어요.
1: 다행히 없습니다.
0: 다행이네요. 여러분 저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니까요.
1: 아, 상상해보니까 이게.
0: 아니, 생각해봐. 안타까운 약간 안타까운 상황이 예를 들어. 그렇군요. 갑자기 누가 와서 아니 그 GK씨 내 지인의 8촌의 조카가 진짜 괜찮은 놈이었는데 그 보석금이 모자라가지고 이번에
1: 아이고.
0: 거길 가게 됐어. 잘 좀 부탁해. 이러면은 솔직히 뭐라고 말할 거예요.
1: 아유 어떡하죠.
0: 그래. 거기다 대고 아유 제가 최대한 이 여기 생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몰래 비스킷도 하나 주머니에 꽂아주고 막 사우나도 같이 가고 이럴 순 없잖아요, 그죠?
1: 예, 안타깝게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0: 그러니까
1: 말은 그래도 이제 편하게 해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예, 다행히 주위에는 그런 분이 없어서
0: 정말 다행입니다.
1: 다행입니다.
0: 네. 예. 그러면은 또 이제 약간 이제 제가 또 휴식에 대해서 궁금한 게 또 있는데요. 혹시 약간 분명 쉬고 있는데 마음 한쪽에서 아, 나 이 시간에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대로 못 쉰 적도 조금 있으시겠어요, 그러면은?
1: 어, 예, 있어요.
0: 그럼 그런 생각 들면 그냥 무시하고 쉬세요? 아니면 그냥 결국엔 일어나서 할 일 하세요?
1: 아, 후자예요. 결국엔 일어나서 일을 시작합니다.
0: 저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나이트 시프트를 하시고요. 아침에 퇴근을 해서 마그네슘을 드시고 자다가 일어나서요. 할 일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출근을 하십니다.
1: 아우, 듣기만 해도 저의 딱 스케줄이네요. 너무 너무 뿌듯해요.
0: 전 듣기만 해도 토가 나와요.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아니, 아, 오케이. 좋았어. 우리 이번에는 조금 더 따뜻한 이야기로 가봐요.
1: 아, 네, 네.
0: 지금까지 너무 슬픈 이야기만 한 것 같으니까 되게 좀 슬퍼요. 좀 따뜻한 이야기로 한번 가서요. 그 최근 누군가가 약간 말이나 아니면 어, 되게 평범한 순간인데 예상치 못하게 위로받은 경험 있으세요?
1: 오,
0: 거창한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1: 분명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라고 했는데 슬프게도 없어요. 최근에.
0: 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최근에 GK님이 따뜻한 말씀을 못 들어보셨다고 하는데 채팅창에 GK님 힘내세요라는 말 한마디가 우리 GK님이 내일을 또 오늘을 하루를 그 무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제가 대신해드릴게요. GK님 고생 많으셨어요.
1: 아,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0: 어, 이게 약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의 하루가 녹록지 않네요. 어, 녹록지 않아요.
1: 아, 제가 게스트로 혹시 잘...
0: 아니요, 아니요.
1: 이건가요?
0: 아니죠, 절대 아니죠. 와주신 거 너무 행복한데 그냥 저는 너무 피곤하실까봐 그래요.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방문을 해주신 GK님 너무 감사하고요.
1: 아, 초대해주셔서 너무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0: 아, 예. 그러면은 뭐 그럼 GK님은 약간 휴식이라는 게 좀 네. 약간 그 좀 100% 채우는 휴식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1: 100%?
0: 쉼 100%.
1: 어, 잘 비워냈다.
0: 잘 비워냈다.
1: 네.
0: 잘 개워냈다.
1: 네.
0: 난 이제 아무 생각이 없다.
1: 백지다.
0: 왜냐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1: 그렇다.
0: 왜냐면 아무 생각이 없다.
1: 맞아요. 완전 그거예요. 그게 잘 쉰 하루예요. 정말. 저한테. 백지여, 백지면은 또 채울 수 있잖아요. 채우기 위해.
0: 자, 여러분. GK님의 잘 쉰 하루를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 아무 생각이 없다. 요거인 거죠.
1: 아주 맞습니다.
0: GK님다운 굉장히 솔직한 표현이고요. 네, 아주 마음에 드는 담백하고 솔직한 표현. 되게 감사하고요. 네. 지금까지 봤던 게스트 중에서 가장 특이한 방법으로 솔직한 이야기 들려주신 GK님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GK님과 함께한 세 번째 코너 말 나온 김에 우렁이와
1: GK였습니다.
0: 아, 잠깐만 잠깐만.
1: 네네.
0: 여기서 깜짝 코너. 우리 모두 잊을 법한 오늘의 마지막 코너인데요. 신조어 퀴즈 시작합니다.
1: 오.
0: 신조어 퀴즈 뭔지 아세요?
1: 네, 신조어 퀴즈.
0: 네, 저분이 저래요. 1차원적이신 분이에요. 솔직하신 분이에요.
1: 퀴즈인데 신조어.
0: 어, 어 네. 내가 아주 사람을 잘 데리고 왔어. 신조어 퀴즈 시작합니다. 렛츠 야호. 문제는 딱 하나만 드릴 테니까 이제 GK님과 여러분들 모두 집중해주세요.
1: 네.
0: 자, 문제 나갑니다. 일이 너무 많고 주변에 눈치까지 보여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쉬는 날에도 업무 연락을 확인하느라 제대로 휴식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신조어는 무엇일까요? 1번 워라벨, 2번 패스트힐링, 3번 쉼포도. 정답을 골라주세요. 3, 2, 1.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골라주세요.
1: 아, 저요?
0: 네. 저분이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1: 두구두구두. 정답은?
0: 정답은?
1: 바로 3번. 심포적입니다.
0: 심포적. 왜죠?
1: 심포적은 심을 포기한 사람들의 줄임말.
0: 이죠.
1: 이기 때문에? 정답은 심포적입니다.
0: 네, 정답을 맞히신 분들은 이제 오늘의 트렌드 폼 완전 합격이고요. 하지만 단어만 맞히고 실제로 심포족이 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자, 오늘 배운 신조어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의 휴식도 제대로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까지 신조어 퀴즈 코너의 우렁이와
1: GK였습니다.
0: 바로 다음 노래 하나 듣고 오시도록 할게요.

0: 여러분, 아쉽지만 이제 GK님을 보내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게스트 폼 체크부터 말 나온 김에 그리고 마지막 신조어 퀴즈까지 함께 해주셨는데요. 처음에 이름이 두 글자지만 존재감은 절대 두 글자로 끝나지 않는 분이라고 소개해드렸잖아요. 오늘 직접 이야기해보니까 매력도 그녀만의 입담도 솔직함도 완전 대용량이었습니다. 주혜님, 오늘 우렁이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1: 오늘 일단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긴장 많이 됐었는데 편안하게 또 진행을 하게 해주셔서 너무 오늘 좋은 추억 만들고 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0: 아, 정말 다행이에요. 마지막 인사까지 너무너무 따뜻하네요. 오늘 솔직하고 재밌는 이야기 들려주신 GK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핫한 소식과 새로운 매력을 가득 들고 다시 찾아와 여러분도 GK님의 앞으로의 활동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GK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1: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0: 오늘의 게스트 GK님이셨습니다. 큰 박수로 보내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렁이와 신나게 이야기하다 보니 두 시간이 완전 순삭됐습니다. 오늘은 우리 휴식을 주제로 여러분의 현실적인 고민이 담긴 사연도 만나보고 K-업데이트를 통해 요즘 핫한 소식도 싹 체크해봤는데요. 그리고 2부부터는 우리 GK님과 함께 솔직한 이야기도 나눠보고 복세편살부터 워라벨, 심포도까지 휴식에 관한 신조어도 많이 알아봤어요. 재미도 챙기고 트렌드력도 올리고 오늘 방송 완전 알차지 않았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결국 하나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휴식은 시간이 남는 사람이 누리는 특별한 보상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걸 말이에요. 잠깐 멈춘다고 뒤처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루를 낭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쉬는 동안 우리를 다시 움직일 힘을 채우고 복잡했던 마음을 정리하면서 조금씩 나다운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이 끝난 뒤에 해야 할 일 목록보다는요, 지금의 자신의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피곤하거나 힘드셨다면은 조금 일찍 누우셔도 좋고 마음이 복잡하다면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가만히 쉬어도 좋아요. 좋아하는 음악 한 곡이나 맛있는 간식 하나로 소확행을 챙기는 것도 아주 훌륭한 휴식입니다. 잘 쉬는 것도 능력이고 자신을 제대로 아껴주는 것도 방법이니까요. 오늘 2시간 동안 함께 웃고 과몰입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GK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의 한마디는 이것으로 남겨볼게요. 휴식은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만큼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쉬어주세요. 우렁이는 다음 방송에서 더욱 재밌고 더 핫한 이야기 가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렁이었습니다. 여기는 노는 시간 K-Play D&B. 다음에 다시 만나요. Let's Yahoo! 바이루!

0: 이광민의 잡다한 지식 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광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광민의 잡지사 8호로 13번째 페이지. 무조건 과학고 나왔을 것 같지만 의외로 외고 중국어과를 졸업한 문이과 통합형 지식인이죠. 숭실사회부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지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곽지식입니다.
0: 자, 오늘은 곽지식 작가와 함께 중국 반도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중국 반도체가 K반도체 턱 밑까지 추격했다, 이런 기사들을 요즘 많이 보는데요. 과연 어디까지 따라왔고 또 K반도체는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인지 곽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중국 반도체 회사들 가운데 요즘 가장 주목받는 기업이 이제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CXMT라고 하는 이 기업이더라고요. 지난 7월 상하이 증시 상장 첫날에 공모가 대비 무려 466%나 폭등하면서 중국 증시 시가총액 1위에 오른 기업입니다. 저는 사실 그전에는 잘 못 들어봤던 회사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뜨거워진 겁니까, 이 회사는?
1: 이게 뭐 주식시장에 상장도 안 되고 했으니까 전에도 잘 못 들어본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이제 상장됐으니까. 네, 그런데 상장되자마자 이렇게 됐다. 어떤 회사냐. 반도체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잘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메모리 반도체로 요즘에 우리나라가 돈을 엄청 잘 벌어가지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생기고 있죠. 이 회사가 주 종목이 메모리 반도체로 이제 돈을 벌고 있거든요.
0: HBM 이런 게 메모리 반도체.
1: 그렇죠. 네, 메모리 반도체로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경제 개발하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경제 개발을 했고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돈을 잘 벌까? 이거를 정말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한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정말로 90년대 이후로 정말 별의별 걸 다 한국에, 한국식에 뭐 그런 걸 많이 배워간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정말, 이거 정말 부럽다라고 할 만한 게 바로 이 메모리 반도체 사업이었어요. 근데 한국 메모리 반도체 사업은 되게 독보적으로 잘하고 있거든요.
0: 있어서.
1: 지금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정말 꽤 오랜 세월 동안 한국 메모리 반도체 회사 두 군데가 메모리 반도체 주력 제품인 DRAM을 공급하는 물량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 보면 70%가 한국 회사 두 군데에서 나온다라고 할 정도로 이거는 진짜 그런 식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정보화 사회에 석유를 한국이 다 옥죄고 있다. 세계 7위를 깔고 앉아 있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산업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돈을 버는 것.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도대체 한국이 뭐 옛날부터 뭐 인삼 날 때 옆에서 디램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나던 것도 아니고.
0: 아니죠.
1: 뭐 한국 사람이 하는데 중국 사람 왜 못하는데 중국 사람들 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0: 예.
1: 중국에 그 많은 사람 중에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한 사람만 뽑아도 5천만 원 뽑을 수 있다. 라고 할 정도로 중국 사람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0: 예.
1: 그래서 중국이 잘된 산업이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후발 주자로 해가지고 딴 나라들을 따라잡은 데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도 한번 해보자.
0: 할 수 있다.
1: 라고 중국이 도전을 했어요.
0: 예.
1: 진작부터 도전을 했어요. 생각을 해보면
0: 언제부터?
1: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뭐 본격적으로 도전한 것만 봐도 뭐 2000년대 후반 이럴 때부터도 도전했어요.
0: 예.
1: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이 메모리 반도체에 본격적으로 거액을 투자하기 시작한 게 1980년대인데 1980년대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위상이라는 거는 전 세계 경제로 봤을 때 정말 작은 부분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0: 네.
1: 그때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던 우리 의외로 이 이야기를 마리오 표현하면서 이야기.